0: 초기 멤버가 없다가 나중에 예. 가입을 했습니다.
1: 예, 예, 예.
0: 카타르도 그렇고, 그렇고. 예. 가입을 했는데, 일단, 매장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사우디도 그렇고, 그 UAE도 그렇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2070년도면 거의 고갈된다는 그 보고가 나왔거든요.
1: 아.
0: 그러면,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엔 언젠가는 이 석유가 다 고갈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전부터 아랍에미리트가 1971년도에 결성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석유 이외에 다른 먹거리를 찾자.
1: 아, 미래를 보고. 예.
0: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 두바이는 기름이 안 나요.
1: 아, 두바이 기름이 안 납니까?
0: 아랍에미리트가 뭐냐면 7개의 토호국,
1: 그렇죠, 그렇죠.
0: 부족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연합국이거든요.
1: 네.
0: 가장 큰 나라가 그 안에서
1: 네.
0: 아부다비예요.
1: 네, 아부다비. 예.
0: 두 번째가 큰 토호국이 두바이고요. 등등등등 7개의 토호국들이 있습니다.
1: 네.
0: 토호국도 말을 좀 약간 순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 약간 일본에서 온 거 아니에요?
0: 일본에서 만든 표현이죠.
1: 그렇죠. 예.
0: 토호가 한자로 보면 땅에 있는 제후국이란 말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왕국까지는 그 사이즈가 안 되는데
1: 부족보단 크고 그렇죠.
0: 그렇죠. 부족장보단 좀 큰 분이 통치하는 국가. 근데 우리 소왕국이라고 하시죠.
1: 그래요? 다른 데서 그런 표현 쓰는 데 있나요? 뭐, 우리 뭐 소왕국이라고 하죠 뭐.
0: CBS부터 하시면 되죠.
1: 소왕국,
0: 뭐.
1: 소왕국. 예예. 예.
0: 일곱 개 소왕국이 모여서 만든 게 아랍에미리트인데.
1: 네네.
0: 아부다비에서는 기름이 엄청나요.
1: 네.
0: 많이 나요.
1: 네.
0: 근데 두바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부다비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언젠가는 기름 고갈될 것이다. 특히 두바이가.
1: 네.
0: 그러면 기름 말고 다른 거로 우리가 먹거리를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특히 두바이가 금융과 교통 허브 쪽으로 나가자.
1: 아하.
0: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관광 허브로 나가자.
1: 아하.
0: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아랍에미리트는 다각화를 했어요, 경제를.
1: 예, 예.
0: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1: 네,
0: 특히
1: 네.
0: 빈살만 그, 미스터 에브리띵이.
1: 아, 그렇죠.
0: 예. 그럼 우리 사우디도 그러면은 늦었지만 아랍에미리트 따라 하면서 우리도 다각화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네옴시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전망은 좀 예. 흐려지고 있지만. 아,
1: 예, 예.
0: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캐낼 수 있을 때 비싼 가격을 유지를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계속 생산량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0: 지금 빨리 지금 캐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 아, 네.
0: 뭐 네옴 시티를 짓든 어떻게 하든
1: 유가를 높게 유지하자는 거죠.
0: 사우디는 예. 높게 유지를
1: 예,
0: 해야 돼요.
1: 예, 예,
0: 빨리 지금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래서 네옴 시티도 만들고 무슨 뭐 뭘 만들겠죠.
1: 네. UAE는요?
0: UAE는 이미 다 산업 다각화가 완성됐어요, 거요.
1: 아.
0: 그러니까 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녹화 직전에 그 유가를 체크하고 왔는데 네. 배럴당 80달러가 돼야지 지금 산업 다각화가 유지가 돼요.
1: 아~
0: 사우디는.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UAE는 네. 50달러 이하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1: 이미 다각화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예.
0: 그러면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이 기름 빨리 다 팔아가지고.
1: 아, 그래서.
0: 지금 유가가 높을 때
1: 네.
0: 빨리 캐시화 하자.
1: 네.
0: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는 아직 갈 길 멀었다고
1: 아.
0: 왜 서두르냐.
1: 아.
0: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1: 네.
0: 사우디는 감산. 그
1: UAE는
0: 증산.
1: 그렇죠.
0: 여기에 충돌해가지고 그럼 됐고 어차피 그 UAE랑 사우디가 UAE 건국 때부터 약간
1: 앙숙이에요?
0: 앙숙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1971년도에 UAE가 건국했는데 그때 두 강대국이 UAE에게 어이 그 땅 우리가 좀 약간 침전 바르자고 들어와요.
1: 어디입니까?
0: 그 지금 페르시아만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랑 사우디. 이란이잖아요.
1: 이란 예, 예.
0: 아 그리고 용어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1: 예 어떻게요? 말려.
0: 아 이게 CBS가 정말 혁신적인 방송이에요.
1: 왜요?
0: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1: 네.
0: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뚜뚜뚜뚜.
1: 방송에서 이렇게 무음으로 공백 유지 오래되신 것 오랜만인데.
0: 지금 저기를
1: 걸프?
0: 사우디아라비아는 저걸 아라비아만이라고요.
1: 아 아라비아만.
0: 그러니까 이란에 무슨 소리냐고.
1: 네.
0: 여기 왜 아라비아만이냐? 여긴 페르시아만이야.
1: 아, 저 만 이름을요?
0: 네.
1: 아.
0: 그래가지고 중립적인 표현으로서
1: 네.
0: 걸프만이라고 사람들이
1: 아,
0: 부르기 시작했어요.
1: 그런 거예요.
0: 근데 네. 그냥 걸프예요.
1: 네.
0: 걸프 자체가 우리말로 만이잖아요.
1: 아, 걸프가 만이에요?
0: 만이에요. 그러니까 걸프만은 만만이거든요. 족발집 같이 처갓대.
1: 그렇죠.
0: 그러니까 걸프만이라고 할 거면 네. 마운틴산 리버강 이렇게 하셔야 돼요.
1: 그 뭐죠? 한강 리버라고 하는 거네요.
0: 예. 한강 리버죠.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CBS가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 바다를 중립적으로 부르실 땐 그냥 걸프라고 부르십시오.
1: CBS 공식 캠페인은 아니고 예, 잡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0: 아 이게 힘이 있는 게 뭐냐면
1: 걸프는 걸프다 그냥.
0: 아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네네네. 앱스타인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은 앱스틴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슬슬 다른 언론에서 이제 앱스틴이라고 쓰기 시작해요. 본 거야 이거를.
1: 아인슈타인 아인슈틴인가요?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예. 앱스틴은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앱스틴이라고
1: 발음해요. 근데 이건 아나운서로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걸프 만만은 안 되죠. 예. 걸프라고
0: 만만하죠. 예. CBS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1: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사우디랑 애초부터 좀 앙숙이었고
0: 독립, 그리고 예. 이때 건국했을 때 네네. 사우디아라를 딱 봤을 때 그 아부다비에서 네. 지질 조사를 하니까 엄청난 원유가 매장됐다는 거를 보고를 받은 거예요.
1: 네.
0: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이 너희들 독립하려고 하냐? 그 전에 요요요 유전을 우리한테 넘겨. 여기 우리 땅인데? 그때부터 기름 가지고 패권을 벌여요. 그리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섬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걸 장악을 해야지 만을 막든지 막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건국 며칠 전에 그 섬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이란은 영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름.
1: 그렇지.
0: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일곱 토국이 뭉친 대국이
1: 그랬던 거예요.
0: 그래서 건국 때부터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에게 약간 억감정이 있었어요.
1: 그러네요. 그랬네요. 그런데 이제 오펙 이후에도 이제 그 석유의 생산량을 놓고도
0: 계속 사우디가 그 큰형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됐고 그냥 우리 탈퇴했다. 탈퇴!
1: 그렇게 된 거구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말씀하신 우리 소왕국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소왕국들이 모여서 연합국을 이루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어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갈매기 있나요?
0: 갈매기죠.
1: 확실해요? 갈매기 있나요? 아 있겠지. 바다니까.
0: 있겠죠. 바다니까요. 아, 있겠지. 네. 아랍에미리트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걸프 지역,
1: 네.
0: 우리가 걸프만이라고 잘못 부르는
1: 네.
0: 걸프 지역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도 그 아라비아 사막이죠.
1: 네.
0: 수많은 소왕국, 토후국들이 많았습니다.
1: 네.
0: 근데 사막 안에 있던 소왕국, 토후국들은 정말로 역사 속으로 너희들 그런 왕국 있었어? 할 정도로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그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걸프 지역에 있던 해안가에 있는 소왕국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 네.
0: 왜냐? 또 영국이 영국했어요.
1: 영국이 또 나와요? 영국. 또 그 나라 또 나와요.
0: 그 나라 진짜
1: 왜요?
0: 비틀즈.
1: 여기 탐내나요?
0: 이 땅 자체는 탐을 내지 않았습니다.
1: 네.
0: 당시 영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그러니까 1900년대요.
1: 네.
0: 180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했던 식민지가 인도예요.
1: 인도.
0: 인도. 그래서 인도로 어떻게 갔냐면 일단 지중해로 들어와가지고,
1: 네.
0: 지중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걸프 지역을 통과해서 바로 인도 쪽으로 가는 저기 해상 루트로 갔거든요.
1: 길목이네. 예.
0: 중간에 소떡 먹고 화장실을 갈 휴게소가 필요했어요.
1: 휴게소 필요하다. 예.
0: 그래서 휴게소 역할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레인, 카타르, UAE 같은 해안가 지역에 있는 토후국을
1: 네.
0: 점령을 했습니다.
1: 예.
0: 중간에 쉴 수가 있으니까요.
1: 네.
0: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영국이 쥐락펴락할까 하다가 야 토후국 너들 재밌는 말이요.
1: 아, 뭐요, 뭐요.
0: 아랍 에미리트가 말 그대로 에미리트의 연합이잖아요. 그 조그만 소 왕국의 부족장이 에미르.
1: 아, 에미르.
0: 에요. 그리고 저 나라 말로 뭐뭐 누구누구의 땅이 에트거든요.
1: 에트. 아, 에미르의 땅이네.
0: 그래서 소 왕국 부족장의 땅.
1: 아.
0: 에미르 에트 합쳐가지고 에미르트.
1: 예예. 깨알지식이에요.
0: 깨알지식이죠.
1: 예.
0: 야, 그쪽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에미르들 다 와요. 아 왜요 왜요? 우리가 너희들 살려는 드릴게. 그 대신 너희들 그냥 부족장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고.
1: 네.
0: 단 영국 배가 지나갈 때 너희들 뭐 화장실도 좀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네. 휴게소 좀 역할을 좀 해줄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덕분에 네. 요 해안가에 있던 토호국들은 살아남아요.
1: 살아남았다.
0: 살아남아.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영국이 계약서까지 씁니다.
1: 뭐라고요?
0: 옆에 보니까 뭐 너 사우디가 1930년대 이제 독립을 하고 네. 옆에 또 이란도 있으니까 저기요 양옆에 너무 큰 나라들이 있는데요. 걱정 마. 우리가 또 대영제국 아니니 네. 우리가 너희 보호해 줄게라고 그 보호 조약까지 해줘요.
1: 예.
0: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해안가에 있는 토호국들이 살아남아요. 아. 영국 뒷배로.
1: 네.
0: 근데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진짜 어촌에다가 깍깍 주 생산품이 자연산 진주였어요.
1: 아 진주 생산했구나. 예.
0: 나름대로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뭐 바다도 물도 따뜻하고 또 이렇게 깊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진주를 지금 바레인, 카타르 등등등 다 생산했거든요.
1: 네네.
0: 요 중동산 진주를 가장 많이 수입했던 나라가 아메리카.
1: 미국이군요.
0: 미국.
1: 어.
0: 근데 문제가 네. 터집니다.
1: 왜요, 왜요?
0: 1920년대 큰 사건이 터져요.
1: 어떤 사건이 터져요?
0: 두 사건이 터져요.
1: 어, 예.
0: 첫 번째. 아! 니폰 데스.
1: 일본?
0: 네. 일본에서.
1: 네.
0: 양식 진주 성공 데스.
1: 와, 대량 생산. 양식해서.
0: 그냥 바닥까지 안 들어가고 어... 그냥 물탱크에 네. 양식 진주를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 퀄리티도 좋았어요.
1: 아 그럼 타격이 크겠네요.
0: 두 번째 똑같이 20년대 때 미국에서는 미국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1: 아 안사 진주 안사.
0: 아 그래서 아. 비싼 진주를 특히 네. 자연산 진주를 네. 살 고객이 사라진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게다가 또 일본산 아 양식 진주 그러니까 네. 막 밀려오니까
1: 네.
0: 아 이른바 걸프 지역에 있던 진주 생산국들은 그냥 망하기 시작합니다.
1: 아, 그 어촌 지역의 소환국들. 예. 그러다가 이제 유전 터지는 건가?
0: 예. 그러다가,
1: 예.
0: 그러다가 이제 그 슬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하다가, 처음에는 기름은 아니었어요.
1: 아, 뭐였나요?
0: 바레인이 이제 그 총대를 먼저 냅니다.
1: 어, 예.
0: 바레인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1: 저희 카타르랑 아랍에미리트 옆에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0: 운전하시는 분 빼고 이 걸프 지역을 보시면요. 네.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가시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반도 조그만 반도 있죠.
1: 있어요. 있어요. 네.
0: 저희가 카타르거든요.
1: 네.
0: 카타르가 한 경기도 정도 크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카타르 바로 옆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1: 아.
0: 서울시 정도 되는 크기 섬이 바레인이거든요.
1: 아.
0: 근데 바레인이 네. 위치가 딱 페르시아만 중간에 있다 보니까
1: 네.
0: 위치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1: 그러네.
0: 그래서 영국 가운데도 전략적으로 저기에 주둔했었고 지금도 미국의 오함대가 저기 주둔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곳 중 하나예요.
1: 예.
0: 바레인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뭘 할까 하다가 일단 기름도 아직까지는 안 나고
1: 네.
0: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우리 금융 허브 한번 만들어 볼까?
1: 바레인이 먼저.
0: 예, 예. 그걸 나중에 이제 두바이가 따라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타르는
1: 네.
0: 카타르도 기름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쥐락펴락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1: 네.
0: 뭐 다른 거 없나? 야 기름 말고 했더니 저는 이게 가스가 나와요.
1: LNG.
0: 아. 우리는 그러면 기름이 아니라 네. LNG, 액화 천연 가스로 가겠다. 그래서 확 산업의 방향을 바꿔버린 다음에 바로 그냥 오펙 탈퇴하고.
1: 그 카타르가 몇 년 전에 탈퇴했죠, 먼저.
0: 카타르가 먼저 탈퇴해요.
1: 그렇죠.
0: 뺏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1: 네.
0: 카타르가 이제 LNG로 번 돈 가지고 뭐 하냐.
1: 네.
0: 우리는 뭘 할까? 산업 다각화.
1: 네.
0: 그러면 우리는 스포츠로 가자.
1: 스포츠! 아.
0: 카타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카타르 수도!
1: 도하!
0: 도하죠! 아~ 아시안 게임!
1: 도하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0: 그리고 예. 2022년도에
1: 월드컵도 있었고.
0: 월드컵도 있었죠.
1: 예.
0: 그래서 스포츠로 가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민주주의가 보장됐다는 걸 세계에 알려야 돼요.
1: 네, 네.
0: 그걸 가장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자이거든요.
1: 네.
0: 빵! 알자지라 방송.
1: 알자지라 방송, 카타르 방송이죠.
0: 카타르의 그 보좌가 있어요.
1: 그렇구나.
0: 이런 식으로 다각화를 해 나가는데,
1: 네.
0: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1968년도에 발생합니다.
1: 네.
0: 68년도까지 영국이 나름대로 군 기지를 유지해줬어요.
1: 네.
0: 이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이에요.
1: 네.
0: 근데 68년도에 영국이 더 이상 우리

0: 바레인 카타르 같은 지금은 이제 하나의 나라인 것도 토우국, 그 소방국청 하나였던 거예요.
1: 토우국이었어 다. 예. 뭐해라. 딱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 국가가 모여요.
0: 오.
1: 68년도에 영국이 빠진다고 하니까 자 우리끼리 그럼 토우국끼리 뭉치자가
0: 예.
1: 된 거예요.
0: 예.
1: 다 앉았어요.
0: 예.
1: 놀랍게도 당시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것이 바레인이었거든요.
0: 바레인.
1: 땅은 제일 작지만. 그러니까 바레인이 이렇게 요구한 거죠.
0: 어떡해요.
1: 땅 크기는 우리가 제일 작지만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에미리트 연합에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달라. 했더니 너희 기름 얼마 나세요? 땅 크기가 무슨 뭐 서울시만 하다며? 라고 아부다비가 얘기한 거예요.
0: 아부다비가. 예.
1: 가장 땅덩어리가 크니까 기름도 많이 나고. 예. 됐고 그렇게 못한다고.
0: 예.
1: 그랬더니 바레인이 야 그럼 우리는 안 껴 하면서 탈퇴를 해버려. 예. 탈퇴가 아니라 가입을 안 해요.
0: 그냥 독립국으로 혼자.
1: 독립국으로. 예. 이제 카타르가 그 또 어떤 충돌이 발생하냐면 예. 수도 어차피 아랍에미리트가 만들어지면 수도가 정해져야 될 건데
0: 그렇죠.
1: 수도 도하로 합시다.
0: 우리가 들어가면 수도를 대신 도하로 해줘.
1: 도하로 해줘.
0: 예.
1: 그랬더니 또 아부다비가 너희 땅덩어리 크기 얼마나 돼? 예.
0: 카타르도 작죠, 되게.
1: 카타르가 예. 작죠.
0: 예.
1: 기름 얼마나 세요?
0: 예.
1: 그래서 도하가 수도
0: 도하도 아니, 카타르도 빠이빠이.
1: 카타르도 빠이빠이 빠져나가요.
0: 네.
1: 야, 몇 명 남았냐? 일곱 국가 남았는데. 아, 뭐야.
0: 아, 그래서.
1: 그래서 지금 일곱 네. 개의 에미리츠가 모여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츠가 네. 되는데 네. 여기서 또 두 나라가 또 충돌을 해요.
0: 어디랑 어디요?
1: 아부다비랑 두바이.
0: 두바이랑 예.
1: 그 아부다비가 압도적으로 영토도 크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0: 노는
1: 아부다비에서 나거든요.
0: 네.
1: 두바이가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여기서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부다비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따라야 된다. 어떡하지 하다가 두 에미리츠가 뭐라고 할까 결정적으로 합의를 본 게 있어요.
0: 합의를 어떻게요?
1: 두바이는 이 경제권은 네. 우리가 앞으로 연합국에 들어가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하겠다.
0: 아 두바이는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1: 갖겠다. 그러니까 외교 국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0: 아, 네.
1: 경제권은 네. 원래 두바이가 유지했던 경제권을 우리가 유지하겠다.
0: 네.
1: 라고 합의를 봐요.
0: 네.
1: 그러면서 1971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UAE가 탄생을 해요.
0: 아.
1: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 원래 무역항이었어요.
0: 네.
1: 놀랍게도 아부다비 앞바다에는 큰 배가 정박할 만한 항구의 입지 요건이 없습니다.
0: 아, 땅은 큰데 큰 항구가 없구나.
1: 그렇죠. 예. 근데 두바이는 두바이 크리크라고 해가지고 진짜 천혜의 항만 지형이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원래부터 무역을 많이 했어요, 두바이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원래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역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거고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그 캐내는 원유 해봤자 배가 못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 두바이를 통해서 우리 이거 수출하겠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약간 서로 윈윈하면서 합의를 봅니다.
0: 네.
1: 그래서 1971년도에 이제 UAE가 탄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두바이가 뭐라고 할까 현명한 판단한 거예요.
0: 어떻게 해요?
1: 어차피 우리가 기름은 나지만 정말 무의미한 그렇죠, 기름이다. 그렇죠. 이거 일단 다 캐내자.
0: 아, 다 캐내자. 예.
1: 다 캐내서 일단 얼마 안 되는 오일머니 예. 손에 쥔 다음에 예. 이거를 뭐 하냐? 빠르게 원래 우리가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예. 무역항과 무역교류, 물류 중심지로 만들자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0: 그래서 두바이가 좀 이렇게 부촌 느낌이 나는구나. 무역금융 뭐 이런 쪽으로. 예.
1: 그러니까 금융의 허브로 컸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커요, 솔직히요.
0: 아, 오히려 지금 피해가 크다고요? 예.
1: 이란이 정말 아픈 곳을 때렸어요. 지금 가장 많은 드론 공격, 사헤드 드론이죠.
0: 네.
1: 드론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이 두바이거든요. 왜 받았을까요?
0: 거기가 금융 핵심이라.
1: 금융과 관광 허브가 두바이잖아요.
0: 네.
1: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절대 이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0: 몰려. 예, 불안하게.
1: 두바이에 들어오는 돈은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갖고 온 돈인가 안 물어봐요.
0: 아, 그래요?
1: 그냥 입금하십시오.
0: 아, 예.
1: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이 예. 돈 세탁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두바이예요.
0: 두바이예요.
1: 묻지도 따지도 않으니까.
0: 그렇구나, 예.
1: 어쨌든 금융 허브로 컸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UAE의 역사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동 정세를 좀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세계에서 정말 드문 이중 월경주라는 국경 구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안에 마다라고 하는 오만의 영토가 있는데 그 마다라는 오만의 영토 안에 나흐와라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영토가 있는 마치 좀 계란 껍데기 안에 흰자 안에 노른자 같은 그런 이중 국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건 오늘 배운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분리할 때 각 지역 추장들의 의사가 중요했는데 마다의 추장은 별도의 독립국인 오만에 들어가기도 한 반면 그 안에 나흐와의 추장은 UAE 샤르자 토우국에 복속할 것을 선언하면서 그런 독특한 모양이 생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드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아마존처럼 큰 기업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화이트 컬러들을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두려우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시작에 불과하고 60만 명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로펌들이 새롭게 돕는 분들, 보통 패럴리걸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아예 안 뽑겠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AI가 있으니까요. 이게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올 8월 달에 제가 겪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뭔가 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동시에 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뭐가 될 거냐? 앞으로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 정말 좋네요. 제가 지금 시대보라는 타이틀로 연작을 내고 있는데요. 요번에 새로 낸 시대보는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그런 주제이자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지는 세상 속에서 이제 조직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오늘은 그랬을 때 개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경량 문명이죠. 경량 문명은 이제 올 텐데, 왔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제가 8월 말쯤에 기고글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 제목은 무언가 오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엄습하는 혹은 변화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보여드렸던 거였어요. 자, 해보죠. 첫 번째부터. 자, 우리 집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나는 그들의 수행평가를 도와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잘 안 올라오죠? 이유는 어렵거든요. 자, 이제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과학 문명이 우리의 인류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쓰고 여기에 장점, 단점 쓰고 예제를 쓰고 이런 내용들인데 뭐가 나오냐면 가설 설정 및 변이 통제의 정확성, 과학적 탐구 방법, 순서의 정확성, 그림 정확성 이런 건 30초 나온단 말이죠. 이게 중1이에요. 중1. 이런 것들이 지금 일주일에 몇 개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할 테니 학생들은 똑똑해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부모도 돕기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의 경험인데 8월달쯤에 어떤 굉장히 좀 훌륭한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뭐였냐면 자제분이 고등학생인데 방학이 끝났는데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왜 울라고 그랬더니 이걸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해. 그랬더니 너무 많다고. 그럼 하지 마.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왜냐면 그랬더니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해줄까? 봤는데 못 하겠더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그냥 챗GPT랑 해.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채점도 챗GPT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챗GPT가 한 걸 챗GPT가 채점하면 이걸 왜 해요? 이번에 UCLA 졸업생이 졸업식 날 뭘 들고 왔냐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뭐라고 써있었냐. 고마워요 챗GPT. 얘 덕분에 졸업했다고요. 요즘 교육시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 친구의 도움을 얻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교육의 목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라면 약간의 어떤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가 뜰 거냐. 앞으로 면접이 뜹니다. 이유가 써온 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극아이는 힘들어요. 내가 썼지만 표현을 못하는 분도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시장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얘기였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외국계 기업이랑 같이 작은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이라는 걸 해야 되니 저한테 주셨던 계약서를 봤는데 너무 두꺼웠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부 다 영어고 전부 다 법률 용어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계약을 하려면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로펌에 맡기면 수임료가 계약액보다 커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챗GPT한테 넣어봤죠. 그랬더니 7개의 독소 조항을 바로 뽑아주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그 7개의 독소 조항을 수정한 영문 레터 써드릴까요? 이거였어요. 저는 바로 예스 누른 다음에 3분 이내에 끝냈죠. 어떻습니까? 이제 법률시장도 들어옵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로펌들이 새롭게 돕는 분들, 보통 패럴리걸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아예 안 뽑겠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AI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제 친구 얘기예요. 누구냐면 노홍철 씨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1년마다 몇 번씩 만나서 이것저것 수다를 떠는 일들을 10년간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올해 초에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한 5월달이었나?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항상 시작은 뭐냐면 이거예요. 형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용 뭐였냐면 본인이 CF를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늘 찍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CF를 들고 온 게 메타였다는 거예요. 메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매체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앞에 광고주가 계시고 그다음에 광고 대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제작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특수효과하는 분들이 계세요. 포스트 프로덕션. 그게 미디어랩이 있고 그게 또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그다음에 매체가 있기 때문에 6단계가 넘는데 요번에는 직접 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미 고객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은 상당히 AI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플랫폼이 메타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올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를 AI가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직접 했다는 얘기죠. 그럼 가운데 쓴 광고 대행사부터 제작사, 협력사는 전부 다 일을 얻지 못했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촬영을 1시간 안에 끝냈대요. 이유가 얼굴 부분 찍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AI이기 때문에 굳이 더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광고 끝에 노홍철 씨 인스타 주소가 나오죠. 이제는 광고 모델도 팔로우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5월달, 6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책에 썼어요. 이번 책에 노홍철 씨 실명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노홍철 씨에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9월달에 또 만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재밌는 일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이제는 아예 광고를 찍었는데 안 찍은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AI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찍지 않아도 광고에 모델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겁니다.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흥미롭죠. 이런 일들이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좋은 점 뭐냐 하면 노홍철 씨가 해외에 나가 있어도 광고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IP만 줬기 때문에 촬영이란 행위가 없으니 굳이 현장에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촬영 감독님, 현장 스태프,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분들을 전부 다 잡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올 8월 달에 제가 겪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광범위예요. 거의 모든 분야에 동시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생각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꾸로 내 직업은 어떻게 되지? 에 대한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드디어 단계가 축약되고 가볍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량 문명이라고 불러요. 일단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일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상당히 단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소식인데 계속 해외에서 대규모의 감원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뭐 아마존처럼 큰 기업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화이트 컬러들을 이제는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두려우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60만 명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조직이 그 안에 있는 구조를 간소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아 봐야겠죠. 이슈가 뭐냐 하면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뭔가 만들고 뭔가 팔고 뭔가 전하고 어쨌든 가치를 전달하고 생성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린 그걸 직업이라 불렀어요. 출발은 뭐였냐면 아담 스미스 선생님이었어요. 이분께서 뭘 하신 거냐면 분업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장인이 물건을 만들면 오래 걸립니다. 이유가 전체 복잡한 공정을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장인은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갑자기 장인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자가 부족했었죠. 이분이 뭘 말씀하신 거냐면 그러지 말고 일을 쪼개보자. 당신은 피는 것만 해. 당신은 구부리는 것만 해. 당신은 포장만 하면 각자가 한 가지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양성이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분을 모셔서 짧게 교육시키면 충분히 일할 수 있지라는 부분들을 설파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업화라 부릅니다.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이내에 많이 만드는 건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분이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장인은 본인 스스로가 자긍심이 있고 오랫동안 숙련했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를 본인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공은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깹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김사원은 일을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김부장님이 오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관료제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필요했던 첫 번째 분업화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관료제 마크스 베버, 이 두 분이 지금의 대량 생산 자본주의를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아 많이만 될 수 있구나. 어떻게 되죠? 풍요로워져요. 이유가 예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많은 물건을 우리는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장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 뭐냐면 관료제가 심화하면 관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의 구조가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간의 역학이나 알력이나 정치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새롭게 들어온 친구가 뭐냐면 AI입니다. 그 단계를 축약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간소화함으로써 그 안에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에 있는 속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생산의 방법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대량 생산 시스템에 드디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껴지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한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책은 비싼 물건이었대요. 이유는 종이도 비싸고 양피지도 비싸고 쓰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비쌌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장점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컸고 그만큼의 정보의 비대치 나의 생업이라든지 혹은 나의 경쟁력을 배가시켰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20불 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현재 유료 버전인 20불 혹은 200불짜리 AI 서비스 쓰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은 모두가 현명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점은 모두가 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속에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10대 창업자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분은 10대인데 친구들과 만들었던 앱이 한 달에 매출이 10억대가 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생산의 전제가 거대한 조직이 아닌 예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고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게러지 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휴렛 패커드부터 애플의 스티브 잡스까지 창업을 거기서 했던 이유가 방은 좁고 같이 할 동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헛간 같은 창고를 썼던 거예요. 이제는 노트북 하나면 됩니다. 혼자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때의 증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류 혹은 개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될지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싶은 겁니다.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엄청 부유했대요. 이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10대 때 만든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줬대요. 엄청나게 부유한 분이었죠. 이쯤 되면 이제 창작의 활동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즉시 본인이 만든 음악을 형성하거나 혹은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분은 19살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건 paint.net, 그 다음에 Procreate로 표지 디자인을 해요. 그 다음에 FL Studio로 음악을 제작하고요. Splice로 샘플링을 합니다. 세럼2로 신디사이저를 하면 노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조회수가 130만이 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들었던 음악들을 어떻게 던졌냐 하면 DistroKid를 통해서 글로벌 음원 유통을 시켰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온갖 애플 뮤직부터 스포티파이에 음악을 올리게 됐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했으며 디스코드로 팬덤을 관리해가지고 받았던 액수가 이제 5,000불이 나왔습니다. 기획사에 들어있지 않아요. 혼자 갑니다. 여러분 뭐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생산의 전제가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디션을 보고 계약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이거였죠. 지금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는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문명은 바로 가벼운 경례 문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의 공포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나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봐야겠구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자, 핵개인이 나왔고 핵개인이 상호 간에 대등한 형태의 연대를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호명사회가 나왔죠. 근데 이 핵개인이 AI로 무장한 겁니다. 예전에 핵개인은 그냥 나 혼자 살래요? 작은 일을 할래요? 였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핵개인이 마치 모비수트를 탄 엄청난 군단처럼 강해지면서 거대한 조직과 경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강한 핵개인이 큰 조직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커진 새로운 삶 속에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례 문명입니다. 자, 지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200년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전기를 연결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꽂아요. 더 나아가서 센서를 붙이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형태의 어떤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에 쌓은 겁니다. 이제 드디어 창공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휴먼 클라우드건 데이터 클라우드건 이제는 땅 위에 있지 않고 위로 솟구치는 새로운 문명이 왔을 때 나의 자유로움을 어떻게 내가 구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왔는데 우린 그걸 몰랐을까요? 내 예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바시에서 했던 강연 하나 보여드릴게요. 5년 전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낸 것만으로도 내 꿈을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화하는 사회, 장수하는 인간, 그 다음에 비대면의 확산, 뭐 인공지능 자동화,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바뀌는 사회 속에 내가 휩쓸릴 것인가, 나만의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내가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제가 했던 강연이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쓴 네 권의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려드릴까요? AI 옵니다. 그냥 하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 크나큰 과오입니다. 자, 무동력 요트라는 게 있대요.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터를 쓰지 않는 거죠. 멋진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게 해류라는 게 있어요. 이걸 거스르는 순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흐름이 명확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전제로서 사회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자, 항해를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죠. 해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침반이 필요하고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이런 건 챙기셔야겠죠. 근데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GPS라고요. 더 나은 기술이 오면 그거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AI요.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지 마세요. 이유는 더 나은 게 나왔다고요. 내 인생은 소중한데 새로운 기술을 내가 도외시하는 순간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더라도 전체 한계 때문에 다다르지 못하고 나와 경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이 이런 형태의 기술을 사용했을 때 나는 여류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기지 마시고 새로운 기술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창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돕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여기까지 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김 부장님의 꿈. 이분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회한가, 어떻게 본다면 연민, 어떻게 본다면 이런 형태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에 대한 부분까지도 막 느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꿈이 있었는데 못했을 수도 있죠. 왜죠? 수능이요. 아니면 혹시 탈락의 고배를 맺었다거나 혹은 공채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그 안에 들어있는 맺힌 것이 무엇인가 있어요. 있잖아. 난 그게 되고 싶었다고. 근데 그 수학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량 문명은 가볍기에 효율적인 것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꿈이 허락될 수 있기에 따뜻한 문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 전제로서 했던 그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이젠 필요 없다면 아까 보셨던 김 부장의 회한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벼운 문명입니다. 출발은 바로 지금입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5월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5월 18일입니다. 달력을 걸어놓는 가정이 이제 그리 많지는 않지만 테이블 위에 앉아있는 탁상용 달력에 5월 다음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공기 중에 햇살 같은 것이 그 가루 같은 것이 폴폴 날리는데 동시에 나무들에서 떨어져 나온 흰 눈송이 같은 것을 또 춤추게 하는 해마다 이맘때면 느끼는 무언가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일요일만큼 덥지는 않겠지만 오늘 뉴욕을 둘러싼 혹은 가로지르는 물, 강물과 바닷물이 아침 태양을 받아 빗방울처럼 톡톡 튀고 애는 하루의 시작인데 이란과의 전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한 번의 최후의 통첩 같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종전 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다. 다시 공격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늘 다니던 주유소에서 차에 탱크를 채우고 받아드는 영수 중에 우리의 논란은 이 기름값 인상의 행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I don't think about Americans' financial situation.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 think about one thing. We canno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놔둘 수 없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공원의 하늘들에 간간이 바베큐의 맛있는 냄새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도 주말을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만 좀 나잖아요. 뉴스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어제 날씨 무척 더웠습니다. 뉴욕과 그때 화씨로 90도 올라간 거죠. 오늘은 어제만큼은 덥지 않아서 조금 기온이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4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그리고 또 비가 올 찬스는 뭐 1%. 내일 화요일도 맑은 날인데 오늘보다 온도가 올라가서 91도 화씨로 최고 기온이,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수요일부터 이번 주 비가 조금 내려서, 근데 이 높아진 온도가 일단 수요일에 비가 정말 내리면 목요일에는 온도가 또 많이 내려갑니다. 뭐 지난주 초반에 날씨 정도로 그렇게 되고 이번 주 주말은 비가 오는 주말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된 비는 온도를 쭉 떨어뜨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 오는 주말이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지난 주말에 밝았던 하늘과 맑은 또 마음을 잊게 만드네요. 어릴 때 그렇게 뭐 학교 갔다 와서 재밌게 놀 거리가 없었을 때는 밖에서 실컷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 집에 가서 노래 자랑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그런 재미있는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노래방이 되겠지만 그때는 반주도 없고 친구들과 나와서 한 곡씩 부르던 그 노래 자랑. 그런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올해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가려졌는데요. 핀란드가 우승후보다 했는데 우승후보 중에 들어있지 않았던 불가리아의 가수가 최초로 이 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불가리아가 이번에 불가리아 가수가 나와서 부른 노래는 방가랑가라는 노래인데, 방가랑가가 불가리아 말로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뭐 그렇게 어떤 특별한 단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이 없거든 그냥 방가랑가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의성어인가요? 그래서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K-POP의 영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스라엘 대표 노암 베탄이라는 가수는 미셸이라는 나라의 노래를 굉장히 애절하게 불렀는데, 실제 이렇게 심사위원단 점수에 이어서 시청자들 투표가 합산이 되니까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하고 불가리아의 이 가수가 아주 큰 차이로 이겼다. 예, 우승을 했습니다. 따라의 방가랑가. 무슨 뜻은 특별히 없고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번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5개 나라가 참가를 거부하는 보이콧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가자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거기 어린이들에 대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한 그런 이 항의로 이번에 참가하지 않은 이 5개 나라 보이콧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참가를 이거 금지해야 된다라는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었지만, 실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그 송 콘테스트 여기 주최 측에 올려놓은 영상에 이스라엘 가수 영상 밑에는 이런 어떤 의견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댓글을 지우고 있다. 누군가 그렇게 또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음악과 서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의 나라들이 어색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이 노래 자랑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네,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유럽에서 바라보는 전 세계의 아픈 곳에 대한 모습을 또 반영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거둔 성과가 무엇인가? 뭐 복잡한 지금 전쟁뿐 아니라 전쟁이 또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난해 정말 심각했던 그 무역 전쟁, 그래서 미국의 그 농가들의 큰 걱정을 하게 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국의 이 테크놀로지를 그러면 팔지 않겠다, 이런 이렇게 맞서는 그랬더니 또 이 히터류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희귀한 광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흔한데 이걸 쓸 수 있도록 공정 하는 과정에 또 중국이 그렇게 70, 80%를 지금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테크놀로지 개발에 필요한 희토류 이거 수출 안 하겠다 중국이 이렇게 맞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시진핑 주석이 좀 확실하게 도움을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타이완, 대만에 대한 또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시진핑,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다루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과거의 또 역사 속에 뭔가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를 강조한 시진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지금 의회를 통과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로 중국을 방문했죠. 중국과의 협상을 하는데 이거 승인한 채로 가면 불리하게 될 것 같아서 뭐 그랬겠죠.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돌아오는 에어포스 원 전용기에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협상 카드로 중국이 지금 타이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타이완의 무기 판매 이거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내려져 있지 않은 이걸 지금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방위비를 더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지만 그렇게 동시에 이제 대만의 구매를 요구했던 그 무기들, 그것을 또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시진핑 중국의 주석이 이 무기 패키지에 대해서 물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논의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방송은 나중에 된 그 Fox News와의 중국 방문 중에 했던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 대만 무기 판매 승인할 것인가 했더니 아니요 그걸 보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건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비즈니스 딜을 만드는데 킹 오브 딜 메이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협상 카드라고 하는데 무엇을 그러면 미국이 대가로 원할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산 항공기 지금 200대인가요? 그렇게 사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받아냈다라고 하지만 원래는 500대 정도를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에탄올 그리고 미국 농가 수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소이빈 이 대두 그리고 쇠고기는 약간 3년 정도 다시 하자라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떠나기 전에 그렇게 중국에서 말을 했는데 뭐 수수 이런 농산물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그 주들의 또 이런 농사 특히 대규모로 그렇게 짓고 있는데 뭐 그렇죠. 이 농산물 이거 판매되지 않으면 수출하지 못하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농가도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도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지금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무기 패키지 판매하는 거 이거 승인 무기한 보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또 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달려 있다. 뭐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중국과의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나서 대만과 직접 대만의 이 총통과 전화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라이칭드 총통하고 전화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대만으로 봐서는 이거 진짜 승인 계속 연기가 된다면 무기를 지금 사들일 수 없다면 이건 엄청난 이게 나쁜 소식인 것이 분명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Fox News와 인터뷰에서 또 반도체 이 테크놀로지 대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나쁜 방식으로 제대로 된 것이 아닌 정당하지 않은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이걸 어떻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도 뭔가를 이렇게 잡고 중국과도 잡고 해서 양쪽의 지렛대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America First 정책에 상당히 이득을 보는 그런 것을 이 두 상대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게 분명합니다.

0: 이란에 대한 전쟁,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 동안에 잠시 우리가 크게 뭐 어떤 사건이 났다, 공격이 있었다라는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엑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을 향해 the clock is ticking, 시간이 이제 없다, 거의 다 됐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이 더 나은 협상안 내놓지 않으면 지난 공격들보다 훨씬 더 심한 공격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원하고는 있지만 이 뉴클리어 프로그램에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미국의 핵심 요구를 이란이 수락하지 않는 한, 이게 양보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이 military option, 군사 옵션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는 National Security Team과 또 골프를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논의를 했고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서 동시에 전 세계 유가, 기름값은 어저께 밤 대략 2% 이상 올라가서 지금 배럴당 $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2: 변호사.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테네시 스팟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중간선거 midterm election이 오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2기 행정부 들어서 최저치인 37%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의 유권자들이 이란과의 전쟁 결정 이거 잘못됐다. Wrong decision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이제 비용 대비 가치가 없다라는 그 커스에 대해서 뭐 하루에 10억 달러 이상씩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무기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상당히 이 비판적이면서 또 비관적인 그런 시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가 또 보여주는 중심 내용입니다. 경제와 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에 중심에 있습니다. 64% 응답자가 경제 운영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무소속의 유권자들이 특히 또 많은 숫자가 이런 평가에 합류하고 있는데 1월에 62% 트럼프 대통령 전체적인 직무 수행 부정 평가한 무소속의 62%였는데 지금은 69% 거의 70%가 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대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게 어필하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적인 시나리오로 이렇게 대결을 했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50대 39%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당연히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전쟁을 할 때 6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유권자들은 이번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 3분의 2가 넘는 70% 응답자가 이번엔 필요한 결정이었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2001년에 체결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조약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방문을 해서 회담을 갖겠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 그런 상태,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때에 중국과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또 지역의 그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여기에 더해서 경제협력도 중요한 안건,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도 못한 사이에,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3일 휴전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이 병사들의 시신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일을 또 했는데,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이 젊은, 남성들,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런 때에 쿠바가 이번 2기 행정부에 들어서서 쿠바에 대한 제재가 더 심해지면서 베네수엘라로부터 거기에 기름을 실은 선박에 가는 것 그것도 못 가게 하고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쿠바는 정전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 그러니까 병원에 길면 20시간 정도까지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병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미국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쿠바가 지금 300대 이상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드론을 확보했다.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타나모 그리고 미 해군 키웨스트 공격을 협의했다. 이런 정보가 쿠바로부터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 작은 나라 쿠바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지도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이런 격인가요? 아무튼 쿠바가 300대 이상의 군사용 드론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타나모만의 미군 기지 또 미군 함정 플로리다 키웨스트를 공격 가능한가라는 걸 쿠바에서 논의가 됐다라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 중에 하나는 이것이 미국이 뭔가 군사적인 이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쿠바를 지켜보고 있는데 쿠바는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어쨌든 미국으로 봐서는 이 미국 해안 가까이에 쿠바라는 그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가 이런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쿠바가 지금 드론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 나쁜 나라들이 우리 미국을 해코지 하는데 쿠바를 무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걱정을 하게 하는 또 쿠바 출신의 많은 미국에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 쿠바에서 쿠바가 실어서 온 쿠바의 정권이 실어서 온 미국인들은 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쿠바의 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쿠바의 어려움은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내일 조지아주에 지금 예비선거가 있는 거죠. 우리 한인 동포들 많이 살고 있는 조지아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이 선거의 공화당 후보나 이 후보 인도스한다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최근까지는 듣고 있는데요. 공화당에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소속으로 지금 연방 상원의원 빌 캐서디 이 상원의원이 토요일에 있었던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세 번째 임기에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출마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예비선거의 공화당에 이렇게 출마한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세 명이 겨룬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지금 현역 연방 상원 의원인 루이지애나 예비선거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세 명 중에 꼴등이니까 대단히

한 꼴등인가? 아니 지금 2선 연방 상원 의원이 꼴등을 할 정도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뭐 대단한 아직도 영향이 있다, 영향력이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5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탄핵 심판을 그때 이제 올라갔잖아요. 하원에서 이제 상원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유죄다라고 공화당 소속인데 빌 캐서디 연방 상원 의원이 그렇게 민주당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다른 opponents 둘을 지지를 했고 어쨌든 뭐 그동안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선 결과가 확정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캐서디 의원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 배신, 이제 배신은 전설이다. 이제 그렇게 뭐 연방 상원의원 할 수 없으니까 전설이 됐다. 정치 생명 끝났다. I'm so happy.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카타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편으로 또 듣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 봤죠. 카타르 월드컵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안컵. 그런데 그 방송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를 보니까요, 정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천장이 높고 그렇게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왕궁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와 저기가 방송국인가? 카타르 그런 방송국. 그런데 이 카타르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대표적인 이 잘 사는 나라 카타르가 이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전 세계에서 정말 이걸 잡고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 성장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갔는데 이 카타르가 진짜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기 뭐 인공 설경 테마파크까지 이 더운 땅에 만들어 놓은 그런 카타르가 도하 루사일 이 지역에 국가 지출 60% 이상 가스 수입을 통해서 이뤘던 이런 테마파크는 물론 뭐 전 세계와 지금 카타르가 단절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의 일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쿠웨이트를 연결해서 쿠웨이트의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또 회장이시고 한글학교 교장도 지금 교장님으로 또 옴풍사하고 계시는 오랫동안 그곳에 사시면서 비즈니스를 해오신 26년 쿠웨이트 거주 강동진 회장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쿠웨이트 이번 이란 전쟁으로 돌아본 쿠웨이트 동포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김수보석 타임스코어의 47가 5 에베뉴 사이 김수보석 2층 높이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김스에 문의해주세요. 이번 주 김수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에스더하 재단 헬플라인 24시간 360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가 무료 상담 전화로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상 원 식당의 한국관으로 새롭게 바뀌어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 플러스 1 참소주 3불 99 뉴욕 업스테이트 캣스케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나물 매콤한 낙지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잡아옵니다. 바로 옆 건물 발레 파킹 1시간에 2불 문의와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기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대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으로 뉴욕주 시정보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 어느덧 4주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5월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 다양한 인기 상품들,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기다리셨습니다. 쿠웨이트에 26년 동안 사시면서 또 비즈니스 세우시고 그리고 민주평통중동협의회 회장 또 쿠웨이트 한글학교 교장 대표적으로 이런 우리 동포들과의 일을 또 해오신 강동진 회장님 쿠웨이트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 뉴욕을 한 바퀴 이렇게 다 제가 투어를 시켜드린 것 같네요. 타임스퀘어부터. 그죠? 네. 우리 쿠웨이트 그러면 한국 교민들이 갈 수 있는 뭐 식당부터 이런 다양한 장소, 서비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 그렇죠. 이 쿠웨이트는 나라가 작아서 네, 교민 수도 작고 해서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여름엔 너무 더워서.
0: 네. 예. 지금 몇 명이나 교민 숫자를 본다면 쿠웨이트가 그런가요?
1: 지금 한 300명에서 한 350명 정도 보고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여기 월퍼밋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예. 네. 한 300명 정도가 일하시면서. 쿠웨이트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또 사막이나 살 수 없는 지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거리에 서로 떨어져서 교민들이 만나시고 그러시나요?
1: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북도 정도 크기거든요.
0: 네.
1: 끝에서 끝까지 한 2시간 만에 다닐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0: 네.
1: 그 바닷가 쪽에 시티에 다 모여 살죠.
0: 네. 그러면 우리 강동진 회장님은 언제 어떻게 해서 쿠웨이트 가셔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나요? 쿠웨이트 출생은 아니신 거죠?
1: 그 IMF 직전에 한국을 네. 떠나서 캐나다에서 잠시 있다가 이제 2000년도에 쿠웨이트에 넘어와서
0: 네.
1: 이제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죠.
0: 네. 네. 쉽지 않은 네. 그렇게 26년이 이제 돼가네요.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에 이란이 쿠웨이트 등 뭐 주변 국가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지금은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쿠웨이트에서 강동진 회장님 느끼시는 전쟁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1: 일단 쿠웨이트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난 한 30년간 한 3번 정도의 전쟁을 겪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0: 네.
1: 쿠웨이트인들은 그다지 그렇게 동요를 하지 않고요.
0: 네.
1: 그냥 내부적으로는 그냥 평상시 같은 것 같아요.
0: 네. 네.
1: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 특별히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이제 미군 부대 주변이라든지
0: 네.
1: 여기 정유공장 시설 주변 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일상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 네, 쿠웨이트가 이 페르시아만의 6개 아랍 나라들 GCC 멤버 국가로 석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비교적 잘 사는 나라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곳의 종교와 지정학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 복잡해서 쿠웨이트가 초기 전쟁 초기에 이란의 공격을 받고도 뭐 반응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소식만 우리가 들었는데요. 지정학적인 배경, 역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라도.
1: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짧죠.
0: 네.
1: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된 나라고
0: 네.
1: 이 중동 이 국가들 거의 대부분 그렇듯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정도를 빼고는 그 토호국이었죠. 이제 그 우리 말하면 그 동네를 다스리던 뭐 영주 같은 개념이죠.
0: 네. 네.
1: 그런 개념의 조그만 나라고요. 여기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한 70%가 순위파이고 한 30% 정도가 지하파로 이루어져 있고 뭐
0: 네.
1: 둘 간의 관계는 그다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쿠웨이트 내부적으로는
0: 네.
1: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70년부터 80년 특히 80년까지만 해도 쿠웨이트가 중동 요 GCC 국가 중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제일 발전적인 나라였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0: 네. 일단 전쟁 시작되고 나서 내부에서 느끼시는 건 그동안에 직접 간접으로 전쟁도 몇 번 경험했던 나라 쿠웨이트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우리 교민들이 3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그전보다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한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많은 중동의 건설 현장에 또 우리 한국에서 그분들이 가셨는데 더러는 그곳에 그냥 정착하기도 하셨겠죠?
1: 그렇죠.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특히 80년대 오신 건설 근로자들 중에서 많이 여기에 정착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 그 간호사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0: 네.
1: 그분들도 여기에 정착을 조금씩 하셨고, 그러다가 80년대가 지나서 90년대에 건설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또 거의 다 떠나셨어요.
0: 네.
1: 남아 계신 거의 그 당시에도 한 100가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0: 네.
1: 100가오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다 떠나셨고요.
0: 네.
1: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 세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러면 쿠웨이트라는 나라, 이게 우리가 듣기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미국에 이민 오면 갈 수 있는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경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그 교민들의 생활 수준은 뭐 괜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1: 여기 교민들의 생활 수준은 꽤 높은 편입니다.
0: 네.
1: 일단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에서 사실 워낙 여기 그 리빙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0: 네.
1: 돈을 많이 못 벌면은 못 견디는 나라. 우리나라 물가로 따지면은 한 우리나라 물가의 한 3배 정도 되는 물가를 가지고 있고요.
0: 네.
1: 뭐 요즘엔 좀 많이 틀리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보통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까 세대 교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0: 네.
1: 한 10여 년 전부터 여기 오일 앤 게스필드에 이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그럼 그 주재원들은 사실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0: 네.
1: 그래서 대부분 다 잘 살고 계세요. 여기서.
0: 네.
1: 뭐.
0: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이 거기서 태어나기도 한 2세들, 우리 한국 교민 2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요.
1: 저희 애기들도 쿠웨이트에서 태어나고,
0: 네.
1: 지금 이제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0: 네.
1: 사실 좀 이 단조로운 그 곳이기 때문에 애들, 그러니까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좀 미안하죠. 예.
0: 네.
1: 특별히 경험할 것도 별로 없고,
0: 네. 예.
1: 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0: 네.
1: 뭐 안전은 하지만, 뭐, 근데 그런 애들한테 이제 경험하게 해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작아서 미안합니다.
0: 예. 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서 마치고, 대학은 한국으로 그렇게 보내신 건가요? 우리 강동진 회장님.
1: 저는 한국으로 보냈고,
0: 네.
1: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고 계시고요.
0: 네. 네. 그런데 그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맞나요? 쿠웨이트에?
1: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뭐 다른 GCC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스폰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0: 네.
1: 이제 그 개인,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희 후견인이나 이 후견인이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한 분씩 있어요. 지금 중국과 비슷합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스폰서에 속해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0: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쿠웨이트로 갈 그런 마음은 많이 없겠네요.
1: 그게 이제 그 앞으로의 챌린지인데
0: 네.
1: 벌써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UAE 국가들은 그나마 이제 그걸 오픈해서 개인의 프로퍼티를 인정해주는 상황이고요.
0: 네.
1: 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일부는 인정이 되는 것 같고.
0: 네.
1: 근데 이제 쿠웨이트나 여기 작은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여기 근접해 있는 작은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스폰서 제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 투자를 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내 명의가 아니니까
0: 네.
1: 사실 접근 근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나라 중에 하나죠.
0: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는데도 뭐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거기 동포 2세들은 진짜 힘들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체성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민 사회가 형성이 안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0: 네. 네. 그런 가운데서 쿠웨이트의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또 이게 뭐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 한글 학교가 많이 있지만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2세들이잖아요.
1: 네네네, 그렇죠.
0: 그래서 역사
1: 저희 한글 학교, 네. 네, 저희 한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가 이제 한 3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0: 네. 네.
1: 다들 이제 거의 다 주재원들 자녀들이고, 뭐 요즘에 특이한 점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0: 그래요.
1: 그래서 저희는 한글을 위주로 애들 교육을 하고, 또 문화예술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얘네들한테 많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경험을 선사해주고 또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얘네들이 한국이란 나라에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특별한 한글 학교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 활동은 어떤가요? 다른 기독교라든가 이게 가능한가요? 쿠웨이트에서?
1: 그렇죠. 예, 쿠웨이트는 그나마 종교적인 면에서는 몇 안 되는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단 그들이 이제 지정해 놓은 곳에서 예배를 보거나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뭐 종교인에 대해서 핍박을 하거나 종교인에 대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쿠웨이트는 특이하게 종교인 비자가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종교 비자로 또 들어가시기도 하는데 우리 한인 동포들 한 300여 명, 한글 학교 한 33명, 33명 정도. 그래도 모이실 때면 좀 뭔가 특별한 거 하면서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 어떤 걸 많이 하세요?
1: 옛날에는 저희가 네. 이제 사막에 나가서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0: 네. 네.
1: 뭐 차도 많이 마시고,
0: 네.
1: 뭐 그냥 아랍 그래서 이제 아랍인들 하는 것처럼 뭐 네. 양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대가 틀려지다 보니까
0: 네.
1: 좀 잘 안 모이더라고요 보니까요.
0: 아... 네.
1: 그래서 뭐 큰 행사나 있으면 모이고
0: 네.
1: 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모이는 그렇게 예, 가족끼리 모여서 노는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0: 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더우니까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이런 것들 하시겠네요.
1: 네. 그렇죠. 뭐 네. 실내에서 대부분 다 있으니까.
0: 네. 네. 간단하게 지금 우리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이게 지금 배인데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같기도 하고 이 사진이 뭔가 강동진 회장님께서 쿠웨이트에서 보내주신 사진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 배는 인도에서 네. 만들어진 배이고요.
0: 네.
1: 지금 기네스북에 오른 배입니다.
0: 네. 네.
1: 쿠웨이트에 있는 배이고 이름이 알 하시미 2세라는
0: 네.
1: 배인데 현존하는 목선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목선입니다.
0: 네. 아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네. 뭐 직접 이 배가 떠다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많은 행사 공연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1: 네, 지금은 이제 연회장으로 만들어져
0: 네.
1: 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원래 떠다니는 배였죠. 떠다니는 배를 저희 기업 중에서
0: 네.
1: 한양이라는 기업에서 옛날에 건설 기업 업체에서 그 배를 이제 세운 거죠. 그러니까 띄워버린 겁니다. 바다에서
0: 네.
1: 그렇게 이제 그 공사를 했죠. 저희
0: 와,
1: 업체에서. 네.
0: 그럼 또 의미가 있는 배, 이 사진 목조선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동진 회장님. 쿠웨이트에 26년 거주하시면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 외국인들에게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직원으로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1: 네,
0: 참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네,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대표적으로 쿠웨이트 한글학교 한 33명 정도 모이느냐 한글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쿠웨이트에 이제 300여 명 되시는 우리 한국 교민들의 삶과 함께 전쟁 이후에 뭐 물가도 오르고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편안하게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진 회장님.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중동이라는 먼 땅에 대해서 이번에 전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이 우리 한인 동포들이 나가 살고 있는 나라 중에 쿠웨이트. 그런데 300명밖에 이제 남지 않은, 아무리 이 도시국가의 형태 작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영주권도 시민권도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이세들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도 정말 소수로 한국 역사나 문화,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 외국인 인구가 그래서 약 70% 전체 쿠웨이트 인구에 자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 쿠웨이트. 지도를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스튜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천정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는 바로 성년의 날로 오늘을 기념하기도 하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올해 만 19살이 되는 청춘들에게 이제 너희는 어른이야 라고 사회가 처음으로 인정해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진짜 어른이 됐을까? 주민등록증을 받으셨던 그날? 아니면 첫 월급을 받으셨던 날? 아니면 부모님보다 걱정이 더 많아지던 그 어느 날? 그래서 어른이 된 것일까? 우리 모두는 다 알 거예요. 이곳 미국에서 영어 한마디, 또 서류 한 장 떼는 것도 혼자 다 해내야 했잖아요. 아무도 이제 어른입니다 하고 꽃다발을 안 줬지만 그냥 하루하루 잘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어른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살들에게도 오늘 축하를 보내면서요. 이미 훨씬 오래전에 어른이 되신 여러분께도 오늘만큼은 제가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고 싶네요. 5월 18일 월요일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0: TK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하고요.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과 문의 전화는 347-767-818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택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려요.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에 참소주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하면 1시간에 2불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1: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최애에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투렌투어가 있습니다.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0: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희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

0: 투데이 스토리.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차가운 아덴만 바다 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호 선원 21명.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작전을 완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 그 치열했던 바다 한가운데 직접 작전을 지휘했던 그분이 오늘 투데이 스토리에 오셨습니다. 영웅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오늘 투데이 스토리는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셨던 최영암 함장이자 청해 부대장이셨습니다. 해군 예비역 준장 그리고 현재는 손원일 선교재단 사무총장이신 조영주 제독님 그리고 미주본부를 이끌고 계신 이창성 본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또 기사에서 접하던 우리 제독님 오늘 실제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저도 네. 작년에 한번 이렇게 1660에 네. 네, 미주본부 창립하면서 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지금 뭐 간단히 인사는 하셨지만 그래도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두 분 다 부탁드릴게요.
2: 네. 아, 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현장에서 작전 지휘한 해군 예비역 조영주 제독입니다. 네. 이렇게 또 다시 뵙기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손원일 선교재단 미주 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성 목사입니다. 저는 네. 팰리사이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우리 제동님 오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지금 그래도 좀 피곤한 상태이실 텐데 뵙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뭐, 네, 그 시차가 있어서
0: 그렇죠. 네,
2: 처음에 좀 어려운데 지금은 우리 저 편하게 해주시는 네. 명 아나운서님 올패니까 네. 마음이 편해져서
0: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곳에 거주하시지만 뉴저지예요.
1: 네. 네네.
0: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신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2: 네. 사실 우리 손원일 선교재단은 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다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손원일 제독께서 네. 해군을 창설하시되 기독교 정신으로 창설하셔서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네. 6.25 전쟁 시에도 나라를 구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배로 이 우리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정신으로 해군을 이끌어 오셔서 네. 지금은 세계 6위의 해군력이 됐고요.
0: 와, 그렇군요.
2: 이제 우리 그걸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네. 이제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선진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0: 네.
2: 그렇지만 요즘에 해군 해병대 성교 실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0: 네.
2: 저희 때는 1인 1종교 우무화가 있어서
0: 아, 그래요?
2: 네,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크게 네, 앞장섰는데 요즘에는 네. 종교 자유화해서 함정과 해병대 야전부대에서
0: 네.
2: 예배를 드리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점점 예배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2: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손원일 선교재단은
0: 네.
2: 손원일 제독의 기독 창군 정신을 계속 발전해야 되겠다 해서 네. 재단을 창설했고
0: 네.
2: 이제는 이제 미주 본부의 리일에 우리 교포분들과 합력해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 데 같이 힘을 합치하는 뜻으로
0: 네.
2: 미주 본부를 창립했고 이번에는 다시 좀 더 활발하게
0: 네.
2: 서로 힘을 합쳐보자 는 뜻으로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사실은 우리 해병대 하면 영원한 그 해병대에 너무 자부심도 많으시고 내가 해병대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참 강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 제동님께서도 처음에 이 해군을 좀 선택하시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바다를 좋아하셨어요?
2: 네,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네. 친구 한 명을 통해서 해군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0: 그래요?
2: 이제 사관학교 가기로 하고 육해공사를 선택하는 시점에 네. 형같이 듬직한 친구가 한 명 갑자기 나타나더니요.
0: 네.
2: 삼매의 바다인 우리나라의 네. 해군의 중요성을 저에게 설명하면서
0: 네.
2: 함께 가서 네. 우리 바다를 지키는 멋진 해군 장교가 되자고.
0: 아, 친구가요?
2: 네, 친구가.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해양 수호의 사명감을 그때 저에게 부어주셔서 네, 네 해군 장교가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지금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학하셨어요?
2: 네네.
0: 네, 아주 오랫동안 군 생활하셨잖아요. 그 긴 여정 가운데 사실 너무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뭐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렇게 좀 떠오르시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2: 네, 아무래도 군인이라면 네. 실제 전투, 예, 평시에는 경험하기 어렵고
0: 그렇죠.
2: 네, 전투를 전투 순간이 군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우리 국민 선원들을 구하는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전투 현장에서
0: 네.
2: 특히 우리 젊은 장병들
0: 네.
2: 사실 대학교 다니다 온 친구들 사실 지휘관으로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0: 그렇죠.
2: 네, 총알이 오가는 순간에서 아유.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할까 염려가 많았는데
0: 네.
2: 우리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0: 네.
2: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금도 정말 충성스럽게 임무를 완수하는 그 모습들이
0: 네.
2: 저는 네, 가장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투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2011년이었죠. 벌써 한참 오래 전인데 1월 3호 주얼리호 피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국민들도 뭐 너무너무 놀랐고 두려웠고 정말 무서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그 어떤 좀 심정이셨는지.
2: 뭐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0: 네, 네.
2: 그 저희가 파병 가기 전에 2010년 4월 4일에
0: 네.
2: 3호 드리머가 이미 소말리 해적에게 피랍되어서 217일 만에 풀려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0: 네.
2: 당시 평균 세계 석방금의 두 배를 이상을 주면서
0: 그랬군요.
2: 속수무책으로 네. 했기 때문에 우리 소말리 해적들이 우리 한국 선박을 봉으로
0: 네. 네,
2: 알아서
0: 네.
2: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호 주얼리가 피랍됐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0: 네.

0: 천안함 피격 침몰부터 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네. 연평도 폭격 도발까지 네. 그러면서 너무도 큰 국가 안보 위기 상황과 이제 대외적으로는 소말리아에게 피납되는 우리 선박 피해까지 해서 네. 우리 군과 정부는 도저히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병 나가기 전부터 네.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구출 작전을 해서 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네. 피해를 줄이고 네. 우리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할까를 네, 생각이 왔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요동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1: 아, 그때 네. 뭐 어떤 정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 함장으로서의 그 부담 네.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제가 알기로 1차 작전이 해적의 그 위장 항복으로 실패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원들이 좀 부상을 입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순간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고 다시 이제 2차 작전 준비하실 때 그때도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0: 네. 그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네. 아무리 강한 군인들도 네. 죽음 앞에서는 네,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부들이 네. 총을 들고 약탈하는 해적 그러나 이제 일부 군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 1차 작전을 해보니까 네. 너무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해서 네. 우리 UDT 요원들이 3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부가해서 네. 이 해적들의 전투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 링스 헬기에 제압이 되지 않고 네 우롱하는 수준으로
1: 그렇군요.
0: 그래서 우리 링스 헬기가 방탄도 돼 있지 않고 대잠 헬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네. 제일 큰 문제는 그 당시까지 구출 작전을 한다 그러면 네. 링스 헬기가 높은 공중에서 해적을 좀 제압해주면서 네. 우리 UDT가 승선해서 우리 선원들을 구출하는 거였는데 네, 네. 해적들의 전투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링스가 접근하면 네. 오히려 해적들의 기관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네. 우리 선원들을 구출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네.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믿음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앞에서 열린 한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1: 그러셨겠네요. 네,
0: 그래서
1: 네.
0: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법을 주셔서 네. 다행히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 그 네. 작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작전명 아덴만 여명. 네, 그 여명이 이제 새벽 이렇게 새벽빛 네.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새벽빛 여명이 밝아올 무렵을 택한 그런 작전이었던 건가요?
0: 네, 네, 네.
1: 그 작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성공하셨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선원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제 어떤 수단을 써서 할 것이냐 이게 네. 머나먼 해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뭐 추가 전력을 보내줄 수 있는 것도
1: 그렇죠.
0: 아니고
1: 맞습니다.
0: 이제 선원이 인질로 잡히면 국제사회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1: 아,
0: 네, 피해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용함을 21세기 거북선으로 만들어라
1: 네.
0: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16세기에 우리 이순신 제독께서 판옥선에 철갑을 씌워서
1: 네.
0: 병사들을 보호해서 종횡무진 23전 23승을 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21세기에 채용함에 많은 능력이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꼭 유형으로 철갑을 씌우는 게 아니고
1: 네.
0: 무형의 능력으로 쉴드를 씌워서
1: 네.
0: 우리 UDT를 안전하게 보호하라 이런 내 지혜를 주셔서
1: 네.
0: 세계 최 최초로 위험을 무릅쓰고
1: 네.
0: 우리 채용함이 전투 현장에 가까이 네, 들어가서
1: 네.
0: 네, 외부 갑판의 해적들을 제압하고
1: 그렇군요.
0: 네, 우리 UDT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1: 네.
0: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더라고요.
1: 그러셨군요. 많은 걸 느끼셨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 그 선원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0: 네.
1: 네. 그 소식을 딱 확인한 그 순간의 감동이 아직도 좀 생생하세요?
0: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제일 큰 염려는
1: 네.
0: 네, 지휘관으로서 가장 큰 것은 국가적으로는 우리 선원들이
1: 네.
0: 네, 피해를 본다든지 사망하든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작전 요원들이 이제 해적 1차 작전에서 보다시피
1: 네.
0: 뭐 총을 맞아서 안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제

0: 전우들이 이제 사망할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이 많았었는데,
1: 그쵸.
0: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그런 피해 없이 작전을 성공하고 나니까
1: 네.
0: 이제 일상적으로 뭐 축구에서 이기면 막 환호를 하죠.
1: 그렇죠.
0: 그런데 현장에서는
1: 분위기가
0: 정말 숙연했습니다.
1: 우리가
0: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성공하고 나니까
1: 네.
0: 뭐 잘해서 와 이게 아니고
1: 그렇군요.
0: 오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전우들이 살아있다.
1: 네.
0: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거에 대한 감동,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숙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지시하신 임무를 잘 완수했습니다. 보고하고 나니까
1: 네.
0: 그 감격에 북받쳐서
1: 네.
0: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근데 지휘관이 부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빨리 그냥 함장실로 뛰어가서 네. 문을 잠그고 하염없이 울었던 네,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1: 저는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 제동님의 그 상황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지금 뭉클한데요.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막 환호를 지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게감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무게였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네요. 이 작전이 세계 최초의 사실 이 해상 인질 구출 성공 사례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당시에 그 충분하지도 않은 그 전력으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적 같다, 기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네네. 정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0: 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1차 작전 끝나고 나서도
1: 네.
0: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또 2차 작전을 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에게 조금 더 그 흔들림 없이
1: 네.
0: 사기를 진작시키고 함장실에 들어갔는데요.
1: 네.
0: 이제 개인 조용지로 돌아오니까
1: 네.
0: 너무 절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해도 뭐 특별한 그게 없고
1: 네.
0: 그래서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이제 영어 성경을 들으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 네,
0: 네 헤드폰을 끼고 듣는데 이제 보면 알잖아요. 윈도 미디어에
1: 네.
0: 시편 40이 딱 표시되어 있는데
1: 네.
0: 틀고 눈을 감는데 뭔가 옆으로 제 옆을 스치며 지나가면서
1: 네.
0: 제 귀에는 시편 40편이 아니고 Psalm 27, 27편이
1: 네.
0: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3주 넘게 잠도 자지 못하고 피곤했던 몸, 머리 아픈 거 이게 싹 없어지면서요.
1: 네.
0: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온몸이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1: 그랬군요.
0: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을 네. 거북선으로 해라 이런 지혜를 주셔서
1: 네.
0: 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참 많은 분들의 그런 한 마음 그것이 이제 성공의 열쇠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희 잠깐 전하는 말씀만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는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고민이네.
7: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8: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7: 북유럽?
8: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7: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9: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10: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손원일 선교재단 한국 내 우리 사무총장이시죠. 조영주 예비역 해군 준장 그리고 이창성 미주본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럼 이쯤에서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비역 준장에서 지금은 선교재단 사무총장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전혀 다른 세계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해서 오시게 됐는지 이렇게 왜 인연을 맺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11: 네. 우리 사실 우리 해군은 네. 함정이 주전 들력인데 네. 함정에는 전문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네. 네, 키워서 함정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초대교회가 되거든요.
1: 그렇군요.
11: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이제 장교 임강하면서 네. 현 손원일 선교센터의 전신인 네. 원일 다락방이라고 있었습니다.
1: 그랬군요.
11: 그 멤버로서 네. 제가 거기서 신앙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평생 해군 근무하면서 네. 가는 곳 함정마다 네.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1: 그러셨군요.
11: 그런데 이제 전역하고 네. 네, 충남대학교에서 물론 강의도 했지만 그 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귀한 선교 사역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특히 우리 해군 해병대가 믿음으로 네. 나라를 바다를 지키는 일에 더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런 시점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네, 이번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손원일 제독하면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이시자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이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군 장병 그리고 그 가족들께서 이 성금을 또 다 모아 가지고 백두산함을 구입하고 또 군교회와 군종제도 이렇게 또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11: 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신데요.
1: 네.
11: 그래서 정말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우리 대한민국에
1: 네, 네.
11: 우리 손원일 제독이란 분을 통해서
1: 네.
11: 해군을 창설해서 바다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6.25 해방 이후에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1: 네.
11: 미국에서 우리 해군의 전투함을 한 척도 주지 않았습니다.
1: 그랬군요.
11: 다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하는 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 네.
11: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호시탐탐
1: 네.
11: 남침을 해오는 시점이고 그래서
1: 네.
11: 바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원일 제독께서는
1: 네.
11: 우리 해군 장병과 가족들이 해서 성금을 모아서
1: 네.
11: 미국에서 500톤급 전투함 4척을 구매했는데요.
1: 아, 네.
11: 다행히 하나님께서 1949년 12월 28일
1: 네.
11: 예, 바로 옆에 뉴욕항에서
1: 네.
11: 첫 번째 전투함 백두산함을 명명해서 네, 한국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1: 네.
11: 시기 열렸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두 달 전 4월 1950년 4월 10일에
1: 네.
11: 백두산함이 한국에 도착해서
1: 네.
11: 이 전투함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 네.
11: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북한이 남침해 올 때 38선을 넘어서 지상군이 물밑듯이 내려오기 이전에
1: 네.
11: 이미 북한군은 많은 병력을 바다를 통해서
1: 네.
11: 삼척, 울진 이렇게 해서 파병해서 같이 이렇게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1: 네.
11: 6월 25일 밤에 북한 병력 600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이 부산 앞바다에서 부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1: 네.
11: 그때 이제 출동 명령을 받은 백두산함이 동해로 이동하다가 이 무장 선박을 발견해서 그쪽에서 먼저 사격해서 우리 장병이 죽고 이런
1: 네.
11: 와중에서 격침을 시켰단 말이에요.
1: 그렇군요.
11: 그런데 만약 이 600명이 그때 부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1: 네.
11: 부산은 북한 수중에 떨어지 가지고 네.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함이 나라를 네. 구하고 이후에 이제 소련 제도께서는 이화여고 교목이신 네. 목사님을 우리 해군에 해서 군의 군종제대가 도입하도록 했고
1: 그랬군요.
11: 또 함정마다 야전무대에서 예배하면서 네. 나라를 지키도록 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네. 본부장님으로서 또 네. 미주에서 네. 손원일 선교재단을 또 이끌고 계신데 네.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일들이.
12: 저는 그 당연히 뭐 어떤 의미보다는 이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1: 네.
12: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1: 네.
12: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1: 네.
12: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 네.
12: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인데
1: 네.
12: 지금 대한민국 해군 같은 경우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1: 네.
12: 교회를 떠나요.
1: 네.
12: 그리고 참다운 신앙을 승계하기가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어두운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 네.
12: 그 우리 아시다시피 배 안에 함정은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1: 그렇죠.
12: 네. 그러면 네. 거기서 3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분들이 세상을 나가면
1: 네.
12: 그분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1: 네.
12: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1: 그렇죠.
12: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1: 네.
12: 영원 구원, 네, 믿어 구원 얻는
1: 그러셨군요.
12: 그런 그 사명이 제일 중요하죠.
1: 맞습니다.
12: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정말 네. 단순하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1: 네.
12: 미주의 젊은 청년들 아니면 네. 젊은 차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기 나라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1: 네.
12: 그 안에서 신앙을 발견하고
1: 네.
12: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 열린다면
1: 네.
12: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네, 그래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12: 네.
1: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2: 네, 네, 네.
1: 네, 네. 그것도 잠깐 알려주세요.
12: 네. 우리 지금 2주일 동안 이쪽에서 계시고 이제 또 2주는 저기 네. LA 쪽에 가셔서 많은 또 교회들
1: 네.
12: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시는데
1: 네.
12: 저희가 요번에 작년에 우리가 그 창립을 했고요.
1: 네.
12: 창립을 했고 요번에 이 21일 날
1: 네.
12: 목요일에 5시 30분에
1: 네.
12: 저기 뉴저지 잉글루드에 있는 마당이라는 그 리셉션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1: 네.
12: 거기서 우리가 손원일 선교재단 미주 비전 나눔과 협력의 밤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1: 네.
12: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 뉴저지를 대표하는 교회협의회
1: 네.
12: 교회협의회와도 우리가 같이 협력단체로 하기로 그렇게 이제 해서
1: 네.
12: 실제적으로 교육을 이끌고 있는 그 회장님부터
1: 네.
12: 그리고 부회장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지금 이 손원일 선교재단의 일을 네. 동참하고 있어요.
1: 아,
12: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제 많은 나눔을 나누고
1: 네.
12: 우리의 어떤 목적과 취지와 그 비전을 나눔으로 인해서
1: 네.
12: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1: 네.
12: 좀 이 저기 뉴저지와 뉴욕에 좀 알리고
1: 그러시군요.
12: 많은 분들의 동참을
1: 네.
12: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12: 예,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미주에는 해군 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12: 그래서 해군 출신의 크리스천
1: 네.
12: 이왕이면 크리스천들이
1: 네.
12: 이러한 그 손원일 제독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그걸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1: 네.
12: 귀한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고요.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12: 네.
1: 것처럼 손원일 선교재단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12: 네.
1: 우리 이창성 미주 본부장께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12: 네.
1: 제가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12: 네.
1: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전화하셔서 함께 좀 동참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감사합니다.
1: 네네. 우리 제동님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비전도 갖고 계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11: 네. 일단은 뭐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서 보듯이
1: 네.
11: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 바다는
1: 네.
11: 국가 안보와 번영의 사활적인 그런
1: 그렇죠.
11: 가치입니다.
1: 네.
11: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에 세계 최강대국들이 네. 모여 있고 또 이제 세계 패권 경쟁이 과거 멀리 유럽 대서양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코앞에 네. 와서 우리 국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바다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 해군 해병대가 네. 손원일 제독의 그런 기독 창군 정신, 믿음으로 싸우는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 인류 국가로 발전하는데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일에 그러려면 이제 해군 해병대 보급망이 가장 중요하겠고 네. 또 우리 한국의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 네. 이 같이 이러한 귀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교류하고 기도하고 네.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리라 믿고 네. 이 일을 위해 더욱더 힘차게 일해보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네네. 마지막 인사 한번 네. 부탁드려요.
12: 아, 인사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네. 이제 미주땅에 손원일 선교재단이라는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뿌리 깊은 재단으로 네.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네. 함께 같이 네. 투게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네. 아, 앞으로의 일정도 많이 우리 제동님 남아 계실 텐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남은 일정도 정말 잘 소화하시기를 바랄게요.
11: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렇게 오늘 손원일 선교재단의 조영주 제독님 그리고 이창성 본부장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 아랫만의 여명처럼 또 두 분이 소망하시는 그런 빛이 대한민국 해군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선교 현장 위에 더욱 밝아오기를 저도 아, 네. 소망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전화번호 드렸죠. 201-456-9355 201-456-9355 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톡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멋지고 귀한 분을 음성으로 이렇게 듣네요. 엄청난 일을 해내신 하얀 세라보기 제독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해군을 응원 합니다. 저희 남편도 해군 출신이에요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시는 일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우리 호연님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것으로 오늘 투데이 스트리트 두 분 또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11: 네,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11: 네.

현진섭이 부르는 새들처럼 들으셨습니다. 아, 카톡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제동님 만나느라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어른 이야기 했어요. 네. 우리 미연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직도 사람 대하는 게 어려운 거 보면 어른이 안 된 것 같기도 하다.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는 먹었고 몸은 성장했지만 아직은 또 계속 연마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백 선생님도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투데이를 응원합니다. 푸르름은 짙어만 가고 5월도 하순으로 치닫고 있네요.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덥잖아요. 이제 좀 덥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네, 우리 호연님도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요 며칠 안에 또 여러분께 퀴즈 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께 상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잘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고, 이것은 뭐 퀴즈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진짜 진짜 바라는 것 1위가 무엇일까요? 캐쉬? 아니에요. 밥 한 끼. 뭐 우리 손주 얼굴을 보여주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1위는 아니고요. 그 정답은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좀 허무하신가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식사 한 끼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순위가 뭐 어떤 특정한 한 개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건 아닌데,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년기 인간의 핵심 욕구를 정리했는데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느낌 있잖아요. 이걸 자아 통합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찬가지죠. 한국의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여러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는데, 바로 이 어른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적인 지원보다 이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의 심리학자 또 노년학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런 것인데요. 평소에 먼저 생각해주는 행동인 거죠. 70대 어머니께서 계신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명절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아무 날도 아닌데 너가 나한테 전화해줬을 때 난 사실 그날이 더 좋더라. 뭐 긴 통화도 아니에요. 그냥 뭐 엄마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이 한마디가 너의 그 명절 선물보다 오래 갔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지루할 수도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자녀가 먼저 나를 생각했다라는 이런 신호 하나가 작은데 굉장히 크다. 라는 거죠. 아,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라는 느낌이죠. 두 번째는요. 이 부모님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래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긴 갔는데 뭐 청소도 좀 해드리고 시장도 봐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다음에 올게요 하고 그냥 가는 거. 뭐 이게 이것도 하면은 너무 좋지만 마치 자녀가 뭐 서비스 센터 직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게 뭔가 내가 고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옆에 앉아서 아버지 요즘 뭐가 재밌으세요? 하고 같이 뭐 영상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훨씬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이 역할이 아니라 이제 이 관계, 이 차이가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사실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짜증을 내면서 또 그 얘기하시네. 엄마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그냥 듣거나 이러지 말고 조금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더 존중하는 태도로 그렇게 대하면 가장 행복을 느끼신대요. 어떤 분이 집에 이사를 결정하는데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결정은 이미 다 났는데 그래도 아버지 저희 이렇게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아버님께서 계속 그걸 자랑하고 다니신대요. 우리 아이가 이사하는데도 나한테 의견을 묻더라고. 너무나 좋으셨던 거죠. 존중은 이런 것 같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말 중간에 끊지 않는 거, 의견 한번 여쭤보는 거, 나의 결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 이런 거요. 나는 아직 이 집안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어른이구나, 이런 마음 드시게 하는 거죠. 오늘 투데이에서는 우리 부모님 혹시 말씀 나누실 기회가 있는 분들 있다면 말 끊지 않고 어제 했던 말이라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좀 들어드리는 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투데이 또 여러분과 한 시간 하는 시간 이렇게 금방 가버렸네요. 아쉽습니다만 저는 또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내일 다시 유익한 시간 만들러 오겠습니다.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수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인데요. 저희는 보이는 사랑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저는 김소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이끌어오는 그 주역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뉴욕 한인 세탁협회의 회장님입니다. 김순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마이크와 조금만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만, 네. 자, 이거 쑥 당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전임 회장님입니다.
2: 네, 전임 19대 회장이고요. 현재 협회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정임영입니다.
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회장님요.
3: 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경식입니다.
0: 자, 뉴욕 한인 세탁협회의 김순규 회장님, 그리고 전인영 전임 회장님이고 상임 고문으로 계신 전인영 전임 회장님, 그리고 임경식 부회장님까지 세 분 모시고 오늘 뉴욕 한인 세탁협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밋밋한 질문인데요. 어쩌다가 세탁업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연이 긴데 하셨던 건 우리 회장님이셨거든요?
1: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민을 왔습니다.
0: 네.
1: 여기 와서 이것저것 뭐 많은 일을 해봤는데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해서 네. 세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안정적인 직업?
1: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세탁소를.
0: 네.
1: 근데 그분들을 보면 일단 주일날 네. 쉴 수가 있고 그리고 주택들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시기도 하고
0: 네.
1: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요일 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0: 네.
1: 제가 다른 일도 좀 많이 해봤는데 쉬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은 세탁소를 하는 게 안정적이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 네. 일을 택하게 됐습니다.
0: 사실 어떤 일이든 안정적인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우리 정인영 전임 회장님은 어떻게 시작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2: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그냥 이민을 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리 그 김 회장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거, 예. 또 발전적인 면이 많은 것이 보여서 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어떻게 임경식 부회장님은 어떠세요?
3: 예, 이민 온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 와서 네일 라이센스를 따고 네일 가게를 했었고,
0: 네.
3: 그다음에 데일리 가게 24시간 데일리 가게를 했었고. 특별하게 재미를 못 보고요.
0: 네. 근데
3: 결국은 다시 또 세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근데 사실 세탁업이 예전에는 정말 경기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좀 덜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예, 예전에 비해서 조금 물량도 많이 줄기도 했고,
0: 네.
1: 전반적인 경기 그리고 뭐 사실 팬데믹이 좀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뭐 세탁소에 맡기던 옷을 뭐 직접 세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진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0: 맞아요. 네. 네.
3: 그리고 그 평균 연령이 이제 60, 70대가 돼서 모두가 리타이어 하려는 시간, 그런 상태가 되고.
0: 네.
3: 그래서, 연 한 5, 60대 개의 세탁소가 닫고 있어요, 요새.
0: 아, 예. 몇 년째. 5, 60개씩
3: 예, 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죠, 세탁업 네. 자체가.
0: 하긴 세탁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네.
1: 근데 그게 의외로 또 저희 업종은 또 남아 계신 분들한테는 또 호재가 되죠.
0: 네. 줄어드니까, 네. 네,
1: 어차피 세탁은 해야 되고,
0: 네.
1: 주변에 없더라도 또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가게에 가야 되니까, 또 남아있는 가게들에게는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남아있는 가게들에게 호재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세탁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뉴욕 한인 세탁협회인 거죠?
1: 예.
0: 네. 뉴욕 한인 세탁협회는 언제 어떻게 생겨서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2: 협회는 70년대 후반에 창설이 됐죠.
0: 네.
2: 그건 한 50년이 지금 넘어 가까이 되고 있는데.
0: 네.
2: 그동안 뭐, 그 주로 뭐, 한인들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0: 네.
2: 그렇게 해왔고, 뭐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또 이렇게 회원 화합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0: 네.
2: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협회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협회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네. 협회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한 회원 수를 알기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2: 사실 팬데믹 전에는 한인들만 하는 세탁소가 한 1,000개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0: 네.
2: 뉴욕시만. 근데 네.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0: 네.
2: 지금 현재 저희 그 세탁인 협회 카톡방에는 한 320명 정도가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0: 사실 뭐 이게 회원 수가 몇 명인지 통계되고 딱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2: 네. 그렇죠. 네.
0: 협회 이제 하는 일 중에서 지금 이제 세탁업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협회가 이끌어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까요?
1: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죠.
0: 네.
1: 일단 뭐 기계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있을 거고
0: 네.
1: 기계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있을 거고 그리고 세탁업은 또 특별히 조금 스킬도 필요한데 이게 좀 알아야 될 법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라이트노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매년 보고하는 거 뭐 그리고 장부 기재하는 방법?
0: 네.
1: 그런 부분에서 저희 협회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0: 제가 듣기로는 그, 뭐,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구매를 해서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1: 예, 세제는, 한국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좀 사용하는 세제가 하나 있긴 한데, 이 성능이 뭐 한국에서 벌써 인정이 어느 정도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좀 많이 되셨기 때문에 네. 일을 좀 줄이는 차원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제 이런 세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뭐 협력을 해드리고 사기 구입할 수 있도록
0: 네.
1: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뉴욕 한인 세탁협회에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저희 광고를 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고더프로이 뉴욕에 있습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세일 따로 진행합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사봉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사봉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텔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텔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텔레시스 박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7: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6: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7: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6: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7: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6: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9: 한국 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0: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9: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 소독팀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 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 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 소독.
1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이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뉴욕 한인세탁협회 회원 우리 회장님이랑 네, 세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신규 세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협회가 뭘 도와주나요? 그랬더니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협회에서 이런 일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 협회의 자랑이랄까요? 네, 같이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아, 예. 지금 아까 새로 시작을 하신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뉴욕시에 그 스몰 비즈니스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갖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부서 사람들과 우리 협회 회원들과 이제 미팅을 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처음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경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스텝을 그분들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네. 어떤 바이올레이션 뭐 티켓 같은 걸 받았을 때 그걸 처리해주는 것도 그분들이 도와주고
0: 네.
1: 또 우리에게 시청 쪽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저희 협회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갖고
0: 네.
1: 어떤 일이든지 뭐가 일을 시작하거나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우리 협회에다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예. 주정부 일, 뭐 시 정부 일 같은 것도 이제 연계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1: 네, 그렇죠. 네. 예.
0: 주로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제일 굵직한 거 하나 말씀해 주시면 이런 일들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2: 가장 큰 게 뭐 비용, 돈 문제가 되겠죠?
0: 네.
2: 저희가 저기 보일러 관련된 티켓을 많이 먹어요.
0: 보일러 관련 티켓을 먹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2: 보일러는 1년에 두 번을 검사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2: 외부하고 내부 두 번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을 다 마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 해에 그 전해 벌금이 나옵니다.
0: 네.
2: 매번 1,000불씩 나와요.
0: 네. 1년에 두 번씩 보일러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2: 그렇죠.
0: 네. 근데 이거를 놓치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2: 그게 조금 얘기가 좀 깊어지는데
0: 네.
2: 사실 가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계보험회사에서 연결된 보험회사 인스펙션, 그러니까 저 보일러 인스펙션 회사를 통해서
0: 네.
2: 인스펙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손님들, 그러니까 우리 세탁인, 세탁업주들이 보험회사에 그냥 일임하다시피 본인이 챙기셔야 하는데
0: 네.
2: 챙기지 않고 보험회사에 일임하다시피 이게 조금 유스트 되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안 나와버리면 잊어버려요.
0: 아, 네.
2: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데 못 챙기시고 그냥 아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하겠지라고 하시다 보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0: 네.
2: 그래서 티켓 먹으시는 분들 꽤 많이 있었어요.
0: 네.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0: 네.
2: 보험회사에 매년 때가 되면은 요청을 하셔야 돼요.
0: 네.
2: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보험 인스펙션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연락 오고 그다음에 어포인먼트 찾고.
0: 네.
2: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본인이 안 하시면 안 돼요.
0: 네. 이게 티켓 벌금도 꽤 높아서 1,000불이면 그죠? 네. 이걸 놓치면 안 되고 그때그때 잘 챙겨야 되겠는데 이거 뉴욕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쫙 정리해서 안 되죠? 네.
3: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네. 저희 사실은 이 보일러 인스펙션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현실적이고 좀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그런 그 정부의 그
0: 정책 중에
3: 예, 하나인데 네. 그 뉴저지 협회 같은 경우는 그 인스펙션을 협회 자체 내에서 합니다.
0: 네.
3: 그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큰 그 구심점이 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큽니다. 그것은.
0: 네.
3: 그래서 뉴욕 협회도 지금도 계속 그 추진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계속 그 시정부에 건의해서 뉴욕 협회에서 보일러 인스펙션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름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도록
0: 네.
3: 제가 지금 그 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0: 현재로서는 보험사가 하도록 되어 있나 보죠? 법이?
3: 예, 현재는 네. 보험사가 해야 됩니다.
0: 네. 네.
2: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사 문제가 또 개입이 되는데
0: 네.
2: 보험회사에서 이게 수입이 조금 수익 창출하기에 좀 힘든 모양인 것 같아요. 세탁소를 상대로.
0: 네.
2: 그러다 보니 세탁소가 많이 퇴출을 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
0: 아, 네.
2: 가계보험이 퇴출이 되면은 기존에 가계보험을 통해, 아니, 가계보험, 보험사를 통해서 인스펙션을 하던 분들이
0: 네.
2: 새로운 보험사를 찾는데 그 새로운 보험사가 또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0: 네.
2: 이게 좀 한정이 돼 있어요.
0: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점점 아 우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네. 받아주질 않는군요.
2: 예, 그렇게 네. 되다 보니 근데 새로운 보험회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스펙션 하는 회사,
0: 네.
2: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DOB하고 줌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0: 네네.
2: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자기들이 그 인스펙션 할 수 있는 보험회사 리스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 네.
2: 지금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0: 찾아보니 없었던 게 아닐까?
2: 아니요. 이게 답 제가 메일을 중간에 한번 보냈었는데도
0: 네.
2: 그 답도 없고
0: 답답하네요.
2: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는 일반 우리가 가계보험만 가입하고 인스펙션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0: 네.
2: 인스펙터 리스트를 달라.
0: 네네.
2: 그럼 우리가 컨택해서 인스펙터를 우리가 하여해서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인스펙터들이 거의 다 보험회사 저기 보일러 인스펙션 회사하고 큰 출력이 돼 있더라고요.
0: 네.
2: 개별 인스펙션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좀 사실 좀 심각해서 DOB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 답을 못 받고 있고
0: 기다리고
2: 그런
0: 있는
2: 그런 문제가 있어요.
0: 네.
2: 이걸 저기 저 누굽니까? 시의원 쪽하고 한번 네네.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0: 네네.
2: 그쪽에서 제가 한번 계속 푸시를 해서 뭐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좋은 결과를 또.

0: 아직까지 좀 관심이 좀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여기 지금 길거리에 가게들 저녁 되면 셔터 문을 다 닫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닫은 상태에서 70% 이상이 안에 보여야 된다는 법이에요. 이게 뭐 오래전에 이게 제정이 되긴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연장이 되었었는데 뉴욕시에서 이번에 다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 공지가 나왔어요.
0: 예, 네.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09년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연기가 되다가 드디어 마침내 네. 네. 7월 1일에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하고 70% 투명화 법률이 뭐지? 어떻게 70%는 유리로 하나? 궁금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 그 게이트가 이렇게 전부 다 꺼멓게 쇠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 중에 한 70%는 망같이 안에 들여다 보이게
1: 구멍뽕뽕 이렇게
2: 예, 예. 그걸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1: 근데 이 얘기를 직접 사업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몰랐다고 하시면서 그거는 결국은 왜 하는지를 묻더라고요. 그건
0: 예.
1: 속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0: 화재가 났을 때 네. 안이 안 보이잖아요. 건물 안이.
1: 네.
0: 그러니까 화재 문제가 하나 있었고
1: 네.
0: 그다음에 범죄 관련.
1: 네.
0: 그 두 가지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네. 보니.
1: 화재 확인을 위해서 혹은 안에 범죄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근데
0: 범죄 예방 차원도 있고 그렇죠.
1: 네. 이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속을 훤히 들여다 보여주면 아 아무도 없네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나무로 막 덧대서 속이 안 보이게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2: 게
1: 있을 것 같은데.
2: 이 저 웨체스터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 나가면은 그렇게 쇠로 된 게이트를 막은 데가 없어요.
1: 아,
2: 그냥 유리로 네. 보이고 이거는 이제 그 보안 차원에서 유리 네. 깨고 막 들어가는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1: 네.
2: 원래 생겼던 거죠. 뉴욕시 자체에
1: 네.
2: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런 보안 관계지. 그런데 이제 그 보안 자체가 너무 안이 안 보인다. 지금 그런 내용이 된 거죠. 네.
3: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법령이지만 그래도 법으로 제정이 됐으니까 또
1: 네.
3: 뭐 어떻게 국민들은 지켜야 되겠죠.
1: 네. 이게 근데 너무 오랜 기간 연기가 되다 보니까 또 연기 되겠지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가장 큰 게 그 이유 같아요.
1: 네.
0: 그 지금 안타까운 게 한인들 단체나 뭐 협회나 이쪽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 그에 반해서 중국 커뮤니티나 중국 업체 쪽에서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1: 네.
0: 그 부분에 사실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어떤 뭐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면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게 사실 만약에 시행이 되면 셔터를 종류로 완전히 바꾸는 비용 문제가 일단 업주로서는 상당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지금 네. 길 가다가 저녁에 셔터 문 닫은 이후에 한번 가보시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 네.
0: 다 바꾸셔야 되는 그러니까 뭐 티켓도 보면은 첫 번째는 250불인가 그렇고 그 다음 번부터는 1000불인가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비용 부담이 장난이 아니죠. 수리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1: 네.
0: 이게 뭐 내 차례가 먼저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좀 우리가 좀 버려야 하지 않을까. 대책 마련을 하고 대책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된다 그러면은 단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어떻게 뭐 우리 협회에서 좀 이렇게 같이 어디 가서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들은 있으실까요? 네. 아까 그 얼핏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한인이 잘 안 뭉쳐진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네. 우리가 이럴 때 힘을 좀 모읍시다 모아야 됩니다. 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진짜 이건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0: 업종이 다르다
1: 네.
0: 보니까 이게
1: 네.
0: 구심점이 생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는 사실 한인회에서 좀 나서주는 게 좋지 않을까.
1: 네, 네.
3: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기존의 한인

0: 일이 하고 있는 업체들 주로 뭐 그로서리든 뭐 청과든 제탁이든 대부분 다 지금 보면은 한인 이재들이 별로 물려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다 고령화돼 있어가지고
1: 네.
0: 지금 뭐 은퇴를 곧 놔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심점 찾기가 많이 힘든 상태죠.
1: 네. 뭐 투쟁을 하거나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도
0: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1: 그렇다면 투쟁을 못하더라도 대비는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거를 바꿔야 되면 어떤 시기까지 언제까지는 꼭 바꿔라 이후에 시행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기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2: 저희는 뭐 사실 저 협회 안에서 카톡방이 활발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1: 네.
2: 카톡방에 저희가 그 관련 내용을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뭐 일단 바꾸고 안 바꾸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알려드리는 게 일단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1: 네.
2: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곳과 연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1: 네.
2: 그 구심점 찾기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고 근데 한인회 관계자 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이 문제를 한번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놓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 조금 요거 심각하게 봐서 잘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서서 카톡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협회 회원들만 들어오는 방인가요?
2: 사실 뭐 처음에 제가 카톡방을 개설할 때는 세탁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1: 네.
2: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은퇴하시고도 계속 남아 계신 분도 좀 계시고
1: 네.
2: 그분들이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소개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오니까
1: 네.
2: 정보 쉐어하시는 차원에서 들어와 계신 분도 좀 계신 걸 알고 있어요.
1: 애청자분들이 그럼 나도 들어가서 좀 궁금한 정보가 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카톡 아이디를
0: 세탁 지금 현재 세탁업 종사하시는 분들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1: 네.
0: 사업종은 들어올 필요가 없죠.
1: 네. 그 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협회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KCANY입니다. KCANY 협회 아이디 통해서 세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카톡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거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세탁 소도 가능하지만
1: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뉴욕 한인세탁협의회 김순규 회장님, 그리고 임경식 부회장님, 정인영, 전임 회장님이자 상임 고문으로 계신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세탁협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929-502-8322번이고요. 앞서 그 보안 게이트 70% 투명화 법률 관련해서 제가 광고 나갈 때 슬쩍 물어봤거든요. 그거 바꾸는데 비용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네. 네, 그분 관련해서도 또, 우리 협회에서 하고 있는 생각하셔가지고, 뭐, 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2: 지금 사실 그 게이트 하시는 분을 불러서 견적을 네. 일단 지금 받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하신다 그러면은 좀 가격을 싸게
1: 네네.
2: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혹시 다른 분이라도 뭐 이렇게 싸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대표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일을 중간에 대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 네. 협회의 슬로건이 함께하면 쉽습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힘을 뭉쳐서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얘기 나눴고요. 다음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랄까요? MWBE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예. 그 뭐 모든 업종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정부에서 조달하는 그런 그 공사나 모든 네. 그런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WB라는 것은 Minority and Women's Owned Business Enterprise라는 약자인데 이게 이제 소수민족이나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1: 네.
3: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런 증명서를 받게 되거든요.
1: 네.
3: 그걸 받으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그 공사 금액의 30%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1: 네.
3: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뉴욕 주에서 해시오컬 주지사가 발표한 거에 보면은 33빌리언이라는 금액이 이분들한테 나갔어요.
1: 네.
3: 근데 저희가 지금 세탁업은 여태까지 동네 빨래만 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1: 네.
3: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다가 좀 신경을 써서 우리도 여기서 최소한 한 뭐 정말 조금 받아서 한 1억 달러만이라도 저희가 좀 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1: 네.
3: 예, 지금 저희가 그 MWBE 그 라이센스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네.
3: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1: 예. 네. MWBE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나 여성 소유의 기업이라면 그걸 인증하는 그 제도를 말하는 거고 이제 이걸 인증받게 되면 여러 가지 시정부 일을 입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3: 네.
1: 입찰이 되면 30%를 먼저 받고 일을 진행한다.
3: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입찰하는 모든 양의 30%를
1: 네.
3: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2: 우선해서
1: 네.
2: 배당 받으신다는
1: 네.
2: 거죠.
1: 네.
3: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나 학교나 공공주택이나 교정시설 뭐 시청이나 이런 그 주정부 시설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든 세탁이나
1: 네.
3: 무슨 얼터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1: 네. 이게 그냥 동네 빨래만 하지 말자. 우리가 좀 정부 일도 따내가지고 지원도 받으면서 조금 더 커 나가자 이런 말씀으로
3: 이해. 네,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 네.
3: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1: 네. 일단 소수민족 해당되고 또 여성이 또 세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MWBE 인증을 받아두고 입찰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여기 한 가지 추가하면은 이 네.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뭐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주는 그랜트에 우선분이
1: 네.
2: 있다고
1: 네.
2: 합니다.
3: 렌트를 받는다든가, 아무튼 정부하고의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1: 아, 전반적으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군요.
3: 네, 그렇죠.
1: 네. 또 다음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 말씀 나누지 못한 한 가지? 네.
2: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일러 인스펙션 관련해서 저희가 보험 공동 구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보험 공동 구매는 가계보험하고 그 종업원 상해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1: 네.
2: 가계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의 퇴출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은 보험사가 갑이고 저희가 을이 되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휘둘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뭉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저희 세탁업 관련해서 이런 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가 목표거든요.
1: 네.
2: 그래 되면 저희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프로그램 만들고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인스펙션 회사하고 컨트랙트 몇 개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을이 아니고 갑이 되는
1: 네.
2: 그런 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야 된다는
1: 네.
2: 최소한 100군데 업소가 이상이 조인을 해야 되고 이 보험은 다른 업종은 안 되고 세탁업만 가능하다는 거.
1: 네.
2: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좀 조금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이게 좀 추진 중에 있고 이게 100군데가 넘게 되면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그럼 보험회사하고 이제 다른 문제보다 보일러 인스펙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종업원 상해보험 제도인데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 보험을 내게 되면은 이 환급 제도가 있어요.
1: 네.
2: 돈을 되돌려받는 리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동으로 가입을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1: 네.
2: 이 금액이 꽤 크거든요.
1: 네.
2: 근데 이 금액을 받으면은 각자 업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되다 보니 어느 보험회사 가입하면은 비싸고 싸고 이게 없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 곳에 모아서 하면은 분명히 업소에 도움이 됩니다.
1: 같이 이걸 좀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2: 훨씬 낫죠. 근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문제도 있지만 가게마다 보험 가입 일자가 다 틀려요.
1: 네.
2: 이걸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중간에 일자, 바꾸면 안 되나 보죠?
2: 바꾸면은 일자 계산해서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걸 저희가 일단 저희 협회로 그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보험 그 팔레시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보험회사에서 컨택해서 일단 관리를 하고 에이전트만 일단 바꿉니다.
1: 네.
2: 바꿔서 에이전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이게 인원수가 차면은 그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걸로.
1: 네.
2: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네. 자, 보험 관련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같네요. 네.
2: 그렇죠.
1: 이거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뉴욕 한인 세탁협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추진 중인데 일단은 여기서 제일 큰 문제 해결 첫 번째는 100개 업체가 모여야 하는 거네요.
2: 네.
1: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좋은 제도를 추진 중이라면 우리도 동참할게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뉴욕 한인 세탁협회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9-502-8322번이고요. 협회 홈페이지는 kcany.org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도 한번 보시고 나도 한번 동참해볼까 하면은 네,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뉴욕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뉴저지도 가능합니다.
1: 네.
2: 뉴저지에서도 이게 참여가 가능하니 뉴저지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 혜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 네.
2: 가입이 가능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짧게 들었지만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그런 혜택이 가능해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뉴욕, 뉴저지 세탁업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을 주셔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거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는 뭐 봉사 일도 있고 겨울철에 뭐, 예. 옷이라든지 겨울 옷 수거라든지 뭐 영화 상영도 하고 우리 협회가 재밌는 일을 꽤 많이 하고 있던데 예. 자랑을 좀 해주시죠. 자랑은 언제나 쑥스러운 것.
0: 몇 년 전에는 거기 저 이 한인들 그 뭐 YWCA라든가
1: 네.
0: 또 뭐 이런 단체들에게 저희가 또 그 도네이션 됐었어요.
1: 네.
0: 했었는데 지금은 좀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 아직 그것도 소홀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은 그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 네.
0: 세탁기보다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 네. 아까 그 세제 케미컬 문제 말씀을 잠깐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3: 케미컬은 전 세계 어디나 많이 있죠. 무슨
1: 네.
3: 뭐 비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는 이 얘기는 새로 이제 한국에서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잘 빠지고 좋은 거예요. 때가 잘 빠지고 너무 그 상품이 좋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샘플을 받아갖고 샘플을 한 번씩 해보고 몇 번씩 받아서 지금 빨래를 해봤는데 너무 제품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제 공동 구매를 해서 네. 저희 모두 세탁업체가 이제 이걸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걸 이제 세탁협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더를 받고 좀 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0: 한국산 비누가 또 품질이 좋잖아요. 워낙 뛰어난
2: 비누 가격이 한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지금 가격은 싸게 받는데 네. 문제가 이제 관세가 붙어요.
1: 네.
2: 지금 관세가 지금 25% 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관세 때문에 조금 문제가 조금 사실 있어서 좀 활성화 조금 더딘 편은 있는데
1: 네.
2: 저희가 지금 이걸 컨테이너로 받아들이는 방법하고 이 운송 원가만 좀 절감할 수 있으면 또 더 저렴하게
1: 네.
2: 또 회원들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지금도 지금 오다 하시면은 그 가게로 바로 우편으로 바로 배송이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협회로 전화 주시면은 비누 관심 있으신 분 내용하고 이런 거 그리고 유튜브에 이 비누를 쓰는 방법에 대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1: 네.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2: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협회로 연락 주시면은 네. 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3: 저희가 그 지금 작년도 진행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1: 네.
3: 전기 공동 구매 전기 가스
1: 네.
3: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보일러에 사용하는 오일 같은 거 기름
1: 네.
3: 이것도 전부 이제 공동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3: 전기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도 다 저희 협회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1: 네, 어떤 네.
3: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생각보다
1: 네.
3: 내가 참여해서 나도 도움을 받지만 남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1: 네.
3: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동 구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인사회 자체가 원래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바람직한 건데 지금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네.
3: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보험 같은 경우도
1: 네.
3: 한 사람이라도 많이 가입할수록 우리가 돈을 돌려받게 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1: 네.
3: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 때문에 바쁘고 복잡하시지만 좀 더 좀 참가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제가 얼핏 듣기도 중국 커뮤니티는 굉장히 이렇게 뭉치기를 잘하는데 한인 커뮤니티는 그런 점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이제 공동구매 뭐 비누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도 그렇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협회에 들어오셔서 하나 돼서 이렇게 뭉쳐서 나가면 훨씬 일이 수월해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또 많은 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3: 그렇죠.
1: 네. 뒤침지고 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해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협회의 슬로건이 떠오르네요. 함께하면 쉽습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네, 지금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탁업을 운영하시면서 참 황당했다 하시는 일들도 있을까요? 좀 재미나게 한번 가볼까요? 그 바지 한벌 소송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황당했던 일 아니면 감동적이었던 일 뭐 이런 거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0: 감동적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손님들이 와서 고맙다고 해주고 또 연말에 무슨 뭐 카드라든가
1: 네.
0: 그렇게 감사 인사 해주는 건 그런 건 좋은 것이고 황당한 일은 많죠. 와, 굉장히 많습니다.
1: 이거를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러지 않기 때문에
0: 특히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손님이 들어와서 옷을 찾아갈 때
1: 네.
0: 뭐 이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1: 어떤 트집을 잡습니까? 뭐 그냥 옷에
0: 예, 뭐 옷이 뭐 변형됐다느니 무슨 뭐 때가 안 빠졌다느니 뭐 별 핑계를 대죠.
1: 네.
0: 트집을 잡고 이제 그냥 피해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절대로 그 손님 지금 잡거나
1: 네.
0: 해서는 안 됩니다.
1: 아 가게 그냥 둬야 돼요?
0: 일단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서
1: 네.
0: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1: 네.
0: 해결해야지 그 사람을 잡거나 무슨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수를 하게 돼요. 고소를 하게 돼요.
1: 네.
0: 그럼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1: 네.
0: 전임 이사장님도 그런 경우 당해가지고 코트에 몇 번 불려가셨고.
1: 네.
0: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으니까 손님하고는 가급적, 어떤 손님이든 간에 가급적 하여튼 부담치는 일이 없으면은.
1: 네.
0: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좀 황당하지만, 뭐 별의
0: 네, 참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
1: 피해 안 하고 가더라도.
0: 예, 문제가 되면은 네.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하고 연락해서 해결해야지. 본인이 지금 나서서
1: 멱살을 잡고
0: 막 그런 경우는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1: 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0: 네, 안 됩니다. 그것은
3: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얼터레이션을 해주는데
1: 네.
3: 결혼식이 바로 다음 주인데 옷을 인터넷 오더를 했나 봐요. 네. 옷이 안 와가지고 막 다급했다가 바로 전날 만들어준 거예요.
1: 네.
3: 그러니까 바로 전날 만들어서 그날 저녁 때까지 남아갖고 그걸 해줬어요.
1: 네.
3: 그때 너무 고마워갖고 막 껴안고 울고.
1: 그러겠네요.
3: 예, 그래갖고 네. 그 사람이 결혼을 하러 간 거죠.
1: 네.
3: 그랬는데 갔다 와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정말, 자기 삶을 살렸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1: 인생 하나를 구한 거네요.
3: 예,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1: 네.
3: 좋았어요.
1: 뭐. 지금 전에 듣는데도 마음이 울컥하네요. 그분의 입장이 돼보면, 소비자 입장이 돼보면, 얼마나 진짜 방법이 없잖아요.
3: 그렇죠.
1: 네.
3: 그러니까 뭐, 드레스를 오다 했는데, 왔는데, 이상한 게 와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1: 네.
3: 마지막에 정말 라스트 미닛을 갖고 왔는데,
1: 네.
3: 그걸 또, 얼터레이션 하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네. 늦게까지 이제 해준 거죠.
1: 네. 네.
3: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좋게 그 리플을 올려줘서 별 다섯 개가 됐습니다.
1: 별이 다섯 개.
3: 네, 별이 다.
0: 하여튼 뭐 소비자가 뭐 천차만별이니까.
1: 네.
0: 자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1: 네.
0: 어떤 손님이든 간에 어떤 뭐 나쁜 손님이라도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다투거나 하는 일은
1: 네.
0: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분쟁에 절대 휘말리지 말아요.
0: 안 됩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1: 나중에 다 따지어서 해결할
0: 그렇죠.
1: 수 있다.
0: 네. 네.
1: 네.
2: 황당한 거 말씀하시는데
1: 네네.
2: 갑자기 또
1: 다 황당해.
2: 그 별 얘기하시니 그런데 구글에 비즈니스 있잖아요. 그
1: 네?
2: 별 표주게 돼 있는 그거를 한 번씩 보면 이게 평점이 올라오면은 노티스 오잖아요.
1: 네.
2: 근데 갑자기 별 하나가 떴어요.
1: 오, 네.
2: 이거 뭐지? 그러고 봤는데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을 추적했는데 우리 가게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지도 안 했어요.
1: 네.
2: 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런 걸 올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1: 옆에 세탁소
2: 그렇죠.
1: 아닌가요?
2: 아니, 뭐 전혀.
0: 그런 안 좋은 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 아니고.
1: 네, 악플.
0: 네, 악플 뭐.
2: 그리고 옷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뭐 너무 데미지가 많이 나 있는 거를 고쳐달라고 가져온다든지.
1: 네.
2: 그럼 고칠 수 없는 부분을 고쳐달라 그런다든지.
1: 네.
2: 그런 설명을 하고 그냥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돌아서서, 또 이상한 네. 얘기를 하고.
1: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갈 것 같네요.
2: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1: 네.
2: 그 황당하죠, 그런 거는.
1: 네.
2: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1: 네. 뭐, 참. 그 일을 하면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어떤 일마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제일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해줘서.
2: 아, 소비자들한테 한 가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그게 옷에 묻은 때가
1: 네.
2: 다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참 그건 안 된다.
1: 네.
2: 어떤 때가 어디서 어떻게 묻었는지 본인도 모르잖아요.
1: 네.
2: 그걸 세탁소에서 그걸 다 뺀다는 게 기적에 가까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80% 정도.
1: 네.
2: 뭐 최선을 다해서 세탁소는 그 스테인을 정리하려고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케미컬도 여러 가지 쓸 거 아니에요. 썼는데
1: 네.
2: 그게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저희는 도와드릴 뿐이다.
1: 네. 네. 만약에
2: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1: 100% 안 나갔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세요?
2: 애초에 이제 네. 카운터에서 잘 해야죠. 옷을 받을 때 내가 이거는 안 나갈 수 있다.
1: 네.
2: 근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빼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 네.
3: 저희는 예, 저희는 마술을 부리는 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1: 네.
3: 그리고 나가면 좋은 거고. 근데 뭐 거의 나가죠. 거의 나가는데 뭐 매직을 까맣게 칠해 갖고 와서 빼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 네. 네
3: 그런.
2: 제가 오늘 나오기 직전에 가게에서 일을 하다 나왔는데.
1: 네.
2: 조끼 좀 두꺼운 전에 조끼인데 등 뒤에 잉크가 묻었더라고요.
1: 네.
2: 그 두 군데가 묻었는데 안 나간다고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왔던 그 비누.
1: 네.
2: 그거로 제가 처리를 했는데 다 나간 거 있죠.
1: 우와.
2: 예. 그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예.
2: 별 다섯 개 받을 것 같아요.
3: 왜 거짓말 했냐고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간다고 그러더니 나갔다고?
2: 안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1: 네, 싹 지워졌어요.
2: 네.
1: 네. 그 한국 비누가 효능이 좋긴 좋나봐요.
0: 아주 좋습니다. 네. 네.
1: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2: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오다 하셨던 분들 올해도 또 오다 하셨어요.
1: 네.
2: 새로 오다 하시고 제가 지금 계속 오다는 받고 있고 저녁마다 그쪽에 한국어 통화하고 보내고 확인하고 돈 보내주고 이렇게 제가 지금 협회에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근데 많은 그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동 구매를 하면 뭐 협회에 돈만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없나요?
3: 지금 협회가 운영되는 게 어떤 이제 소수 인원의 그 협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그 이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지금 있질 않아서
1: 네.
3: 사실은 협회 일하는 데 좀 힘듭니다. 힘드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모든 그 세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이용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남게 하려고
1: 예.
3: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1: 네.
3: 보통 뭐 그렇잖아요. 두 군데 세탁업이 있으면은 눈 뜨고 나면 가운데 하나가 또 생기져 있고
1: 네.
3: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20불을 받는데 갑자기 이쪽 사람은 크게 써붙여서 15불 쓰고
1: 야.
3: 이렇게 진행들을 하니까 지금은 좀 더 담합은 아니지만
1: 네.
3: 다 같이
1: 단결해야 될
3: 예, 단결 어떤 금액도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고 그 회장님 그 좀 말씀하시죠. 저 조지 워싱턴 브릿지
1: 아, 예. 20초가 남았습니다. 예.
2: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지 워싱턴 브릿지 톨비가 1970년대에는 1불에 했었어요.
1: 네.
2: 그때 셔츠 가격이 79센트.
1: 와.
2: 근데 지금은 23불 50인가 그래요?
1: 네.
2: 셔츠가
1: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코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천정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동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 참석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6.3 지방선거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죠. 지난 토요일 한판 승부 제작진은 6월 재보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부산 북갑의 시민들을 직접 만났고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를 현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일부 6월 지방선거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리고요.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6월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부산 북갑의 구포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박재홍의 한판 승부 제작진은 이 뜨거운 격전지에서 각각 다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3명의 후보를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텐데요. 이 세 후보가 그리는 부산 북갑의 미래, 그리고 부산의 진짜 민심을 들어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2: 잘 되세요?
3: 네. 그런 대로 잘 됩니다. 제 인생이 좀 달랐습니다.
2: 제 인생이 살아나고 있어요?
3: 네네. 사람도 말도 아니고.
2: 그렇구나.
3: 조금 재밌습니다.
2: 조금 재밌어요. 요즘은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좀 막 정신없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3: 아니요. 전혀 불편하고 재밌고 활기차고 좋아요.
2: 그러시구나. 네. 야, 또 우리 사장님 에너지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 다 감당하시나 보다. 자,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한 2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3: 네.
2: 자, 정치인들 어떤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국보시장.
3: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은 점은 지나고.
2: 아하.
3: 이제 주차 공간은 잘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좀 늦다 보니까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는데 누가가 되는 거냐 그걸 좀 저희들은 요구하고 싶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더 더워질 테니까
3: 네.
2: 에어컨 시설 같은 거.
3: 제일 시장이 사용이면서는 일단 좀 손님들 기분 좋게 와가지고 기분 좋게 사고 좀 신선한 그런 게 없잖아요. 아직 늦다 보니까 위하고 좀 그런 걸 저희들은 바랍니다.
2: 신나게라고. 사장님 잘해주세요.
3: 네.
2: 감사합니다.
3: 네, 예,
2: 반갑습니다. 예, 사장님, 요즘 경기체감 어떠십니까?
4: 전체적으로 시장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 예, 예. 뭐 어떤 걱정 많이 하세요?
4: 걱정은 저에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한 가지 딱 있다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부산시장을 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재수가 이제 이쪽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뽑아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있어요. 저는 조용히 있죠.
2: 부산 북구 미래를 위해서 후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으세요?
4: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내가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먹여 살리겠다라든지 그런 면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참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기대되고 가슴이 뜁니다.
2: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번에 선거에서 꼭 투표하실 거예요?
5: 예.
2: 그러시구나.
5: 투표해야죠.
2: 투표해야죠, 그죠?
5: 그죠.
2: 그죠. 어머니는 그 투표하실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세요? 약속? 인물.
5: 약속.
2: 약속.
5: 약속 지켜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약속 안 지키면 제일 싫어요.
2: 약속을 잘 지키는 후보. 이런 후보를 뽑겠다.
5: 몸은 똑똑한 분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2: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 잘 되세요. 고맙습니다.
5: 예.
2: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부산에 사는 시민이시죠?
6: 네네네.
2: 예, 그러시군요. 요즘 부산 북갑에도 굉장히 화제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오는 거 보면 어떠세요?
6: 제가 원래 어릴 때 여기 살았는데 오랜만에 국포시장 오니까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긴 합니다.
2: 저같이 언론인도 많이 오고.
6: 그렇죠. 네. 오는 길을 마다 누군가가 항상 카메라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그렇군요. 그럼 현재 그 부산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6: 부산에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청년들이 없다는 이유가 일자리 아닐까 싶습니다.
2: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6월 재보선 혹은 지방선거에 뛸 후보들에게 어떤 말씀 부탁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으세요?
6: 아까 소두에 말했던 것 누가 되든지 간에 진짜 발전을 위해서 특히 부산 우리 청년들 아니면 이런 어째 보면 이 북구 쪽이 낙후가 됐다면 낙후가 된 곳인데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도 정치 아저씨들한테 어떤 말을 어떤 걸 원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들이 참고할 거야.
7: 약속 지켜주세요.
2: 약속 지켜주세요. 그리고 약속 지키는 정치인들 잘 취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오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장사 잘 되세요?
8: 장사는 잘 안 되죠.
2: 아, 장사는 안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이 국포시장 요즘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8: 네, 국포하고 부산시장하고.
2: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사장님도 이제 그 정치인들 시장에 많이 찾아와서 유세할 텐데. 네. 어떤 말씀할 때 귀에 딱 들어오세요?
8: 상대방을 갖다가. 예. 이렇게 뭐 못하게 해서 가는 것보다는. 네. 내가 다른 분보다 내가 어떻게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2: 아. 그러니까 다른 후보랑 싸우고 막 비판하는 네, 것보다.
8: 그건 딱 질색이고.
2: 네거티브 질색이고. 아, 그렇군요. 네. 후보들이 어머님한테 잘 들어야겠네. 그렇죠.
8: 누가 되시든 간에. 네, 예.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네. 아니면 시장에 누가 되든 간에. 네.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2: 그렇죠. 예.
8: 그, 저기, 정치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시민들 느끼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안 되나 아닙니까?
2: 그렇죠. 확실한 약속과 공약. 예. 우리 국포시장 더 좀 이렇게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사람. 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2: 네, CBS 박종희 한판승부 특집 현장 속으로 인터뷰. 부산 북갑에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명의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부터 만나봅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하는 AI 도시로 부산 북구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십니까.
2: 아유, 세상에, 오늘도 북구 곳곳 다니시면서 주민들 만나시는 모습을 저희가 모셔왔고 또 이곳에 모셔서 갑자기 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9: 아, 그 말씀은요, 이렇게 불운천리 부산 북구까지 예,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밤까지 주민분들을 만나뵙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보통 새벽에 여행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예. 대전버스에서 예. 그 부분들 인사드리고 예. 또 구포에 보면 무장의 숲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예. 있는데 예. 그 무장의 배려프리 그렇게 거기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예. 주민분들 주말이니까 많이 산책들 하세요. 의사 드렸고 지금은 네, 요 바로 앞에 배양 그린공원 예. 그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만덕지기 마을축제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예. 주민분들 인사드리고 이따가 이렇게
2: 예. 저희도 만덕지기 마을축제 현장 같이 갔다가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 예. 그 현장에 있는 후보님을 모시고 저희가 짧게 예. 또 인터뷰를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굉장히 또 어려운 환경에서 네. 또 부모님은 또 시장에도 일하시고 네. 양계장도 하시면서 예. 또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우셨던 거군요.
9: 네, 그래서 저는 회도를 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 아, 그래서
9: 제가 대학원 때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지 임종 얼마 남지 않고 약간 의식이 있으실 때 예. 아버지 저 박사학위 따는 거 보셔야지 했는데 그래야지 그게 사실 마지막 대화였어요.
2: 아.
9: 그래서 마음에 좀 빚이 좀 있고요. 예. 어머니는 이제 아직 건강하게 물론 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부산하신 예. 데는 많지만 근데 그렇게 불편 허리 안 좋으시고 무릎 안 좋으신데 또 아들이 걱정되니까
2: 예.
9: 제가 만덕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2: 예.
9: 또 오셔가지고 그래도 시간 내서 계속 네. 다니면서 하고 네. 계시죠.
2: 아.
9: 한국 운동을 도와주고 계시죠.
2: 그렇군요. 어머니도.
9: 애잔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2: 예, 또 훌륭한 박사가 되셔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도 하신 거 보시면 아버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9: 네.
2: 요즘 이제 하정우 후보만의 이제 부산 북갑
9: 예.
2: 시민들,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전략이랄까요? 좀 네. 조용한 선거 전략을 추구하고 계신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9: 네.
2: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9: 언론 입장에서 보면 조용한 전략으로 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2: 예, 예.
9: 제가 좀 상대적으로 늦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2: 예, 예.
9: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분들께 실제로 인식이 되고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2: 예, 예.
9: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른 한동훈 후보님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인 팬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시끄럽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2: 예,
9: 그 자체가
2: 예.
9: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 예, 예.
9: 그러다 보니 거기 피로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0: 아, 그래요?
9: 언론들도 많이 붙는 거에 대한 막 카메라 막 보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렇다면 제가 가서 진정성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려다 보니 일단 당장은 주민분들 만나는데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조용한 선거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우선순위 높은 거는 먼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예, 이제 밑바닥을 훑으면서 또 주민들, 시민들과 인사, 만남, 접촉을 늘렸다.
9: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10: 그 만나시는 시민들이 부산 북가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9: 일단 민생경제 너무 어렵다. 서울시장 가면 상권이 너무 많이 죽었다.
10: 예.
9: 그리고 도천동 가면 청년 일자리 너무 없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지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주거 환경, 교통 환경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30, 40대 부모들, 학부모들은 교육 인프라 너무 많이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후보들은 그러면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과연 우리 이 문제를 풀어줄 거냐. 뭐 이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10: 아, 그래요?
9: 보수재건? 보수재건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래서 누가 우리 잘 살게 해줄 건데 우리 문제 풀어줄 건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거기에 더해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10: 아.
9: 왜 자꾸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냐.
10: 아.
9: 사실 북구 발전, 북구 성장, 북구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로만 싸움하고 말꼬리 잡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10: 그렇군요. 하실 일 굉장히 많네요.
9: 예.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찍어도 되는데 방송 분량을 고려하여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10: 알겠습니다. 또 우리 후보님 하면 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게 이제 하지피티 AI 전문가신데 이제 부산 북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AI를 통해 북구의 교육, 돌봄,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겠다.
9: 네.
10: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게 이제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북갑에 AI 안 어울린다. 인프라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9: 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마음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ChatGPT 이런 것만 써보신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어차피 사람이 지능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는 지능 활동의 상당수를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과학 수학 문제 푸는 건 사람보다 더 잘하기도 합니다. 박사급으로. 또 어떤 거는 사람보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또 비용 효율적으로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상권,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이 덮어졌을 때 혹은 이렇게 적용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다 아닙니까? 검사하셨잖아요. 사람들 죄 이렇게 조사하셨죠.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런 데 적용을 해보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 된다 말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북구 주민들의 발전과 삶을 맞게 할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0: 어제 제가 지금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가 된 것 같아요. 약간 혼나는 느낌이에요. 토론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9: 토론해야죠. 근데 결국은 저는 학위할 때부터 2006년부터 했으니까 20년을 이것만 한 사람입니다. 두 분께서는 ChatGPT 뜨고 나서 뜬다고 하니까 그죠? 관심 조금 가지셨겠죠. 그런 분들이 20년 안 저한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북구 주민들, 북구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AI로 어떻게 발전할까를 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에만 보지 말고 그건 정치 논리만 따지지 말고 진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이 무언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걸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토론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토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토론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지역구 선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 풀어야 되고 지역의 10년 후 비전이 뭔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현재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주는 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비전을 10년 후 혹은 6년 후 북구를 한국 AI의 최고의 AI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보여드렸고 그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20년 동안 해봤으니까 청와대에서 했었으니까 예, 예. 그거를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 예, 예.
9: 두 분 후보들께서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걸로 토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0: 아, 그런 토론 얼마든지 환영하고 네. 할 수 있다.
9: 그리고 지금은 예. 선택적인 거는 예. 주민 여러분들 뵙고 디테일 찾는 게 훨씬 중요하고 선관위 토론 때 얼마든지 아. 의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 선관위 유체 토론에서 제대로 된 한판 승부를 해보겠다.
9: 그럼요.
10: 예. 혹시 부족하면 또 저희 한판 승부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9: 주민분들께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알겠습니다. AI 얘기 나와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김용범 예. 청와대 정책실장님, 이제 자주 보셨을 텐데,
9: 예.
10: 이분이 이제 SNS에 AI 또 막 발전하다 보니까,
9: 네.
10: 산업 발전을 하면서 이제 AI 국민 배당금, 요 얘기하고 큰 예. 논란이 되긴 했었었는데, 예. 요 관련해서 이제 후보님 입장이 뭐냐? 또 두 후보가 묻고 있어요. 후보님 입장에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9: 예.
10: 거죠.
9: 예.
10: 추가적으로 말씀해
9: 주세요. 여러 가지 공격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 예.
9: 그 중에 그나마 AI 관련된
10: 예.
9: 그리고 주민분들과 조금 관련된 거라서 제가 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 예.
9: AI 시대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고용 없는 성장.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텐데 그 부에 대한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보면
10: 예,
9: 됩니다.
10: 예, 예.
9: 우리가 산업혁명, 디지털혁명 때 기술혁신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극화가 많이 생기고
10: 예.
9: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10: 예.
9: AI는 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용 없는 성장에서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난번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아사비스가 왔을 때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10: 아하.
9: 데미스가 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논의를 한 몇 가지 솔루션이 있었어요.
10: 아하.
9: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줬는데 여기서 저는 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0: 예.
9: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다 비슷하게 이 문제 논의해야 되고 일론 머스크는 별도 코인 같은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거는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가장 정답에 가까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잘 가서 잘 닦으면 AI 시대 선진국을 갈 수도 있는데 정답은 아무도 모르니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각자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건설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 함께 찾아 나가보자라는 식으로 건설적 토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쟁의 요소로 될 일인가?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10: 예.
9: 그래서 수기 과정, 공론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10: 예.
9: 그 답을 빨리 찾아내고 실험도 해봐야 되고 이걸 성공적으로 하면 우리는 AI 시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10: 본인 AI 얘기하니까 그냥 눈빛이 달라지시면서
9: 그럼요. 이런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저는 계속 이런 고민만 해왔고 대통령께서도
10: 예. 예.
9: 작년 말부터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10: 예.
9: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죠.
10: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단일화를 가정으로 한 여론조사 나오고 있고
9: 예.
10: 이런 흐름을 보시면 후보는 어떠세요? 이거 단일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혹시 하시고 계세요?
9: 단일화는 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10: 아, 그렇죠. 예.
9: 그리고 저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건
10: 예.
9: 단일화 여부보다
10: 예.
9: 과연 북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 현실성 있는 발전 계획과 비전을 잘 만들고 그걸 잘 만들기 위해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로 발전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10: 네.
9: 가장 강력한 저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북구 주민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고 북구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외치고 계십니다.
10: 예.
9: 그러면 그분들께 단일화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북구 발전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고요.
10: 예.
9: 거기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 예. 그러니까 북구를 발전시킬 사람 나 하정우다.
9: 발전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발전도 시켜본 사람이 잘 시키지 않겠습니까?
10: 그렇군요.
9: 그분은
10: 예.
9: 검사셨고.
10: 아, 두 분은 발전시켜본 사람이 아닌가요?
9: 검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아, 아, 아. 업의 본질이 뭐 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 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 과거의 일을 분석해서 죄를 묻는 직을 하셨습니다.
10: 과거의 지향적인 직업이다.
9: 직구는 미래가 필요합니다. 미래 발전이 필요한데 저는 평생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왔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들어왔고 그걸로 서비스를 만들었고 제품을 만들었고 발전을 위한 AI 미래 기획 수석이지 않습니까? 예.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해왔습니다. 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전만 해왔습니다. 다르죠.
10: 알겠습니다.
9: 그 차이가 있습니다.
10: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또 이제 유세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시민들 만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북갑 주민들께 드리는 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 네, 많은 북구 주민분들께서 부산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졌고 소외되어 있다는 뭐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10: 예.
9: 아, 우리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10: 예.
9: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창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북구 6년 후, 10년 후 비전 대한민국 최고의 AI 도시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0: 예.
9: 그거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공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 예.
9: 기술 얘기가 아닙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르신들의 삶, 아이들의 교육, 청년들의 일자리, 전통시장과 상권을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진 전문성, AI 뿐만 아니라 미래기획 수석을 하면서 만들었던 전문성을 살려서 북구가 성장하고 진짜 발전하고 10년 후 부산 최고, 한국 최고의 AI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하정욱 부산북갑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11: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구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2: 예, 바쁘게 뛰고 가시는데 저희가 많이 모셔가지고.
3: 아, 한판 승부 나가면 영광이죠.
2: 아, 요즘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3: 그렇습니다.
2: 예, 어떤 말씀 많이 듣고 계세요?
3: 이번에는 힘내라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요.
2: 아,
3: 그 왜 그런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 네.
3: 옛날에는 뭐 단디해라, 뭐 열심히 해라, 힘내라. 이게 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2: 예.
3: 이제 이렇게 지금 하정우 후보는 뭐 지금 대통령 팩이 있는 사람이고
2: 예, 예.
3: 또 한동훈 후보는 뭐 어마무시한 그 팬덤이 있는 사람이에요.
2: 예, 예.
3: 그 박민식 혼자 이제 뭐 공천도 늦게 받았고
2: 아.
3: 혼자 이렇게 골목골목 다닌 니까
2: 예, 예.
3: 이제 북구 주민들이 볼 때 마음이 짠하신 것 같아요.
2: 아.
3: 그러니까 힘내라 힘내라 이 말씀을 진짜 이번 선거 때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2: 그렇군요. 예. 우리 후보님이 18대 19대 예. 의원을 이 지역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뭐랄까 손바닥 보듯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3: 뭐 다른 후보들보다는 아마 월등할 겁니다.
2: 아,
3: 제가 일곱 살 때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2: 아, 그 진짜 북구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3: 아니, 진짜 북구 사람이란 게 생물학적으로
2: 예.
3: 여기서 자랐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2: 예.
3: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이 지역의 발전 적임자를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2: 예, 예, 그렇죠.
3: 아, 그러려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빛과 그림자, 특히 이 지역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 그런 좌절의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본인도 진짜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내가 우리 지역을 꼭 한번 제대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2: 예, 예.
3: 그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2: 아하.
3: 그런 뜻이 진짜 북구 사람이니까 그런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2: 예, 예.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이제 이 북구 갑에 대한 큰 애정을 바탕으로 북구 르네상스를 열겠다
3: 네.
2: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3: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구포 구포 포자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이 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이제 큰 물류의 요충지예요.
2: 예예. 예, 예.
3: 요충지라서 다른 곳보다 상당히 발전돼 있던 곳인데
2: 예예. 예.
3: 이제 어느새 부산에서도 해운대다 뭐 서면이다 다 이제 발전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 예, 예.
3: 그래서 이건 르네상스라는 게 다시 부활한다는 뜻 아닙니까?
2: 예, 맞아요.
3: 자, 그러려면은 뭔가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그게 키가 뭐냐?
2: 예.
3: 키. 저는 이 경부선이 서울역, 부산역 지나가는데 구포역을 지납니다.
2: 예.
3: 과거부터 몇십 예. 년 동안. 이 구포역을 지나다 보니까 이 북구가 반으로 딱 잘라져요. 차단이 서로 분리가 돼.
2: 예.
3: 이게 합쳐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니까 이게 제대로 획기적인 발전의 큰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부선을 지하화를 하고, 그 위에 뭐 미국의 센트럴 공원처럼 또 뭐 아주 스카이라인 큰 이제 고층 빌딩 들어와서 쇼핑센터다 또 무슨 뭐 기업이다 여기 이제 공항이 가까우니까
2: 예, 예.
3: 그런 물류 기업이다 또 요즘 뭐 AI 센터다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 예.
3: 이제 여기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게 부산역하고 부산 진역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 예.
3: 그 경부선을 지하로 넣는 게 그러면 상부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2: 예, 예.
3: 근데 부산역, 부산 진역은 국가 사업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구포역은 제외가 됐다고.
2: 예.
3: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 부산역하고 부산 진역은

0: 군사력은 포함시키고 왜 국포력은 뺐냐고. 국포를, 국구를 관세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국회 의원이 예. 진짜 이걸 띠를 두르더라도 가서 예. 싸워서 반드시 이걸 국가 사업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
1: 멱살 잡고
0: 정부선 지하화 예. 편입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대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예. 이제 북구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정부에게도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될 텐데.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그런 거야말로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건 이제 이를 것만 보는 거죠.
1: 아,
0: 예. 제가 보훈부 장관 할 때 예, 예.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을 시켰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예. 그게 무슨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전부 반대했습니다.
1: 예.
0: 반대했지만 그래도 집요하게 정부도 설득하고 다른 부처 돈을 만지는 기재부나 조직을 만지는 행안부 설득을 수십 번 하고 또 이제 국회 야당 의원 여당 의원 다 만장일치로
1: 예.
0: 그거 한 1년 반이 걸렸을 겁니다.
1: 아.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일머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지. 국가보훈처 보훈부로 승격하자는 거 60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1: 아하.
0: 그 당시, 그때 뭐 집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1: 그러네요.
0: 그거 지금 아무도 못했잖아요. 박민식이 했거든.
1: 일머리는 박민식.
0: 일머리를 아니까.
1: 예.
0: 예. 그거는 뭐 집권당이다, 뭐 야당이다 한 게 특히 이번에 이제 되면 삼선이니까.
1: 예.
0: 이제 국회 중량감도 있고 또 장관 출신이고 하니까.
1: 예.
0: 여러 가지 우리 관료 사회의 네트워크도 있고 저는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1: 자신 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우리 후보님의 언론에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면서 여론조사가 돈값을 못한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저도 돈값을 못한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0: 지금 여론조사가 한 열몇 번 되더라고요.
1: 맞아요. 예, 예.
0: 들쭉날쭉 하더라고. 근데 뭐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저는.
1: 그렇죠.
0: 제가 플레이어가 그 여론조사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데 대해서 뭐 신뢰성이 있다 없다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볼 때는
1: 예.
0: 뭐 돈값이 없는 것 같더라 하는 거고 예. 저는 오로지
1: 예.
0: 우리 북구 주민들의 민심 아직 밝혀지지 않는 그런 민심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 실제 시민들 만나서 느끼는 체감 민심은 굉장히 후보님에게 우호적인데 어떤 수치상으로 좀 그게 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0: 그렇죠. 왜 예. 그런가 하면은 바닥 민심하고 바닥 민심하고 서울에 평농가들이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그렇게 뭐 이루쿵 저루쿵 하는 거 너무 예. 큰 차이가 있고
1: 그렇군요.
0: 큰 차이가 있고 뭐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의 우리 주민들의 본심 그런 게 이제 슬슬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판독적으로
1: 예, 예.
0: 정부가 돌입이 되면.
1: 아하.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 개소식이 또 언론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0: 네.
1: 또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동혁 당대표와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날?
0: 아니 그거는 제가 그 예. 개소식이라면은 제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1: 빨간색
0: 옷을 입고 2번을 달고 나온
1: 거예요. 예예 예.
0: 아니 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개소식 하면은 당 지도부에서 내려와서 축하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시스템상 당연한 겁니다.
1: 예.
0: 당연한 거. 그 당시에 그 또 뭐 개인적으로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은 뭐 원희룡, 안철수,
1: 나경원
0: 뭐 이런 분들 뭐 다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1: 예, 예.
0: 그분들이 자리가 없었어요. 그 실내가 더워서 안철수 의원은 뭐 옷이 막 땀으로 젖었더라고요. 근데 한 시간 반 동안 다 서 있었습니다.
1: 아하.
0: 그럼 누가 앉았겠습니까?
1: 예.
0: 아니 누가 앉았겠냐고요. 북구 주민들이 다 앉으셨어요.
1: 아하.
0: 그게
1: 예.
0: 뭐 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새 과실을 하려면은 조건이 두 개예요.
1: 예.
0: 옛날부터 정치판에서 새 과시다 하려면은 두 가지 징표가 있어야 돼. 첫째는 뭡니까?
1: 예.
0: 동원령이 있어야 돼.
1: 예.
0: 누가 컨트롤 타워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1: 모여라.
0: 모여라. 자, 그 다음에 동원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예.
0: 그리고 뭐 타고 갑니까?
1: 이동수단.
0: 이동수단 대절버스예요.
1: 예, 예.
0: 버스 대절해서 가는 겁니다.
1: 자,
0: 총동원령 김종혁 씨가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1: 아, 그런가요?
0: 아니, 다 낫지 않습니까?
1: 아.
0: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서
1: 예.
0: 그 총동원령 내려. 그리고 수십 대의 버스가 왔지 않습니까?
1: 아, 그런가요?
0: 그게 세과시지. 아, 여기 뭐, 무슨 제가 뭐, 버스를 대절할 돈이 있습니까?
1: 예, 예.
0: 누구 뭐, 전화를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가 다 지난 이야기지만,
1: 예.
0: 그걸 가지고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
1: 후보님은 당시 계셨을 때 북구 주민들 다 자리에 앉혀서 편하게 함께 하고 계셨다.
0: 다 못 앉으셨죠.
1: 예, 너무 많으셨어. 그,
0: 사거리가 다 미어 터졌어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후보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번 또 6월 재보선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단일화인데, 우리 후보님 약간 좀 불쾌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0: 그러니까 전혀.
1: 괜찮으십니까?
0: 네. 예.
1: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조관 최고위원도 이런 말씀 했네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본인이 사퇴하고 단일화를 해주면, 복당도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자체가 당 지도부가 얘기를 해서, 이 말 자체가 이미 좀, 우리 박민 씨 후보가 좀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서 어떤 말씀 드릴까요?
0: 나는 그분이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1: 아,
0: 분이에요.
1: 아, 그래요?
0: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런 멘트 자체가 뭐 저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생각도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뭐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도 않아요.
1: 아하.
0: 저는 맨 처음부터
1: 예, 예.
0: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확고부동한 게. 설령.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요하더라도. 노다.
1: 노.
0: 예. 네. 처음부터 시종일관 제가 입장이 똑같습니다.
1: 예.
0: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그런 선거 공학적인 셈법, 이것은 북구 주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1: 예, 예.
0: 아니,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구 기웃기웃 하다가 또 해운대 뭐 하다가 지금 한 달 목전에도 갑자기 북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럼 뭡니까? 선거하자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1: 한판 승부입니다.
0: 한판 승부하기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한판 승부하러 나온 분이
1: 예.
0: 뭘 계속 나오기 전부터 단일화다, 무공천이다, 뭐 초한데 나는 그 역시 그러니까 강남
1: 예.
0: 타워필에 사는 분하고 여기 북구 부산 스타일하고 다른 거죠. 아니 한번 승부하러 나왔으면 네. 한번 붙으면 되는
1: 끝까지.
0: 거지.
1: 끝까지.
0: 네. 거기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토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1: 예, 예.
0: 거기 뭔가 미련을 두는지.
1: 아.
0: 네. 뭔가 자신이 없나? 초조하나?
1: 오히려.
0: 네.
1: 예. 또 우리 후보님이 그 한동훈 후보 양자 토론하고 싶다. 아예 3인 토론 안 되면 양자 토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0: 그렇죠.
1: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한동훈 후보에게?
0: 아니 본인이 북구에 갑자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재건하겠다.
1: 맞아요. 예.
0: 예.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보수 재건이 어떤 의미이고 또 왜 본인이 북구에 출마를 해야 그 보수 재건이 되는지
1: 예.
0: 저는 전혀 납득을 못해요.
1: 아하.
0: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주민 대부분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나왔지?
1: 아하.
0: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한번 본인이 들었을 거예요.
1: 예, 예.
0: 아니 보수 재건을 하는데 왜 한동훈만이 해야 되고 또 한동훈 후보가 왜 북구에 갑자기 나와야 보수 제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뭔가 맥락이 됩니까?
1: 우리 박민식 후보와 만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돼서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북갑 주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아, 북구 주민 여러분들이 저 박민식을 북구의 아들로서 국회의원도 만들어주시고 또 보훈부 장관도 만들어주시고 많이 키워주신 거 정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실망도 안겨드렸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필승으로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10분지 1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발전 박민식이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1: 네, 여기까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텔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텔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1: 네, 자 지난달 14일 부산 북구 주민이 되신 이후에 밤낮으로 열심히 바닥 민심 다지기에 집중했던 분입니다. 자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후원님 안녕하십니까?
7: 반갑습니다.
1: 예, 아유 세상에 이게 북구 주민 되신 지 한 달이 지나신 거죠?
7: 예, 한 달 좀 있었죠. 예, 한 달 조금 넘었네요.
1: 저기 또 시민들을 만나시고 지금까지 지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7: 일단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 제가 끝까지 사회기로 결정한 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주민들 또 직접 만나보세요. 어떤 말씀 많이 들으세요?
7: 처음에 만난 분이니까 제가 지금 오랫동안 계속 밤낮없이 다니다 보니까 예. 여러 번 만나게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7: 예. 처음에는 신기하다. TV에 나온 사람. 두 번째는 진짜로 정말 끝까지 여기 살 거냐. 세 번째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문제를 한번 당신이 해결받아.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해결해.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 너라면 해볼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이 다르고, 두 번째 만남이 다르고, 세 번째 만남이 달랐다.
7: 앞으로 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달라지겠죠?
1: 그러시군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 그런 실제 시민들 만나는 거를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8: 근데 뭐 원래 저를 알았던 분들은 뭐 제가 이런 사람인 걸 아셨을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8: 저는 친절하고. 네. 저는 스스로가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1: 네.
8: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기를 저도 그렇고 제 네. 주변의 사람들도 되기를 바라는 편입니다. 저는 뭐 지금 여기 우리 북구에 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정치할 때 좀 싸워야 될 때 강하게 부딪히고 이게 제 스스로 마음의 각을 잡아야 하는 거지. 저는 그건 뭐 싸워야 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정치라는 게 싸워야 할 때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1: 그런데 예.
8: 편하고 제 본 모습에 가까운 거는 쇼츠나 리스에서 보기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뭐 평소에 저인 것 같아요.
1: 예, 제가 이제 부산 내려오면서 또 우리 부산 북갑 관련한 기사 많이 검색했는데 예. 뭐 또 공약 관련 얘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 이 단일화라는 그 세 글자가 제일 많이 거론되거든요. 물론 후보님은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하시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8: 전 정치공학의 문제보다 훨씬 큰 차원의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산 북갑의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한동훈이가 왔으니까 좀 바뀌려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북구 갑은 고포덕천 만덕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은 부산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동안 20여 년간 동안 정말로 정말 이 잠재력이 크고 아름다운 곳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박민식은 인사를 잘못했고 전재수는 인사를 잘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치.
1: 아 인사라고 안녕하세요.
8: 그 얘기입니다.
1: 아
8: 그러면서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장관식 한 번 하면서. 자기들은 잘 나갔는데 예. 결국 지역은 그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한동훈 정도 되는 정치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오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승리할 경우 보수의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1: 거고 예.
8: 그러면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고 이재명 정권이 저는 보수 정치가 조금만 더 견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8: 그 견제할 수 있는 그 이 균형축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좌우의 날개가 온전하게 작동할 때 위대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1: 예.
8: 그걸 바로 세우는 상징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양쪽에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일화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치 공학의 문제는 이 큰 민심 앞에서 저는 종속변수일 뿐이다.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뭐 대통령 유인될 수 없다라는 예. 말씀이군요. 근데 지금 국민의 조광한 최고위원이 박민식 후보로 만일 단일화 양보를 하시면 후보님의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는데.
8: 그럼 민주당으로 복당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8: 네, 그분 원래 민주당 출신이세요.
1: 맞아요. 예, 예, 예.
8: 제가 뭐 그렇게 뭐 농담이고요.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뭐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예.
8: 저는 뭐 그런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박민식 후보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1: 현재 판세가 불리함을
8: 점점 더 양강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추세상으로 봤었을 때. 그럼 그 추세는 저는 대단히 또 저는 그 민심의 추세를 두려워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 예?
8: 그 추세는 분명히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이 찍으면 한동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건강한 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민식 후보를 찍는 표는 이건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여질 거예요. 그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결국 민주당이 이런 역사적 선거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민심의 추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공소취소 같은 것 또 단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8: 다만 뭐 그렇게 말장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이 또 이제 공식 후보로 등록하신 다음에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다 이런 말씀하셨더군요.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죠?
8: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박지원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진짜 어려워질 것이다.
1: 예.
8: 그분 내심을 말씀하실 거고 사실입니다. 제가 당선돼서 민주당이 지금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공소취소 같은 이런 이상한 행태, 위헌적인 행태 제가 박살내버릴 겁니다. 그걸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해서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강력하게 박살낼 겁니다. 이 말씀도 말씀 나온 김에 드리죠. 헌법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1: 네.
8: 그 우원식 의장분 이렇게 두더잡기 하듯이 내리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1: 맞아요. 네.
8: 저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런 행동을 하려면 공소취소 같은 헌법 파괴를 한마디 했었어야 돼요. 저는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후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개헌을 반대하는 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내용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 손에 오물을 잔뜩 묻혀서 케이크를 같이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만만한 헌법이 아닙니다.
1: 예, 자 북갑 주민들을 위한 공약들 발표하신 거 좀 잘 짧게 짚어보면 우리 후보님은 낙동강 복합 아레나 건립 핵심 공약으로 되셨죠?
8: 여러 가지.
1: 예, 하나죠. 예, 요거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신 걸까요?
8: 지난 20년간을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20년 동안 전재수 박민식 이런 분들이 예. 뭐 의석은 주고받았지만 네. 자기들은 잘 나갔지만 지역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부산상의가 발표했었을 때 예. 부산 전체의 유동인구 제일 많은 곳에 1위부터 10위까지 정했습니다.
9: 예.
8: 1위, 4위, 7위가 덕천 다 이 근처였어요. 그때는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90년대, 80년대가 아니에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북구가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권이 죽었어요. 제 정책적 목표는 단순히 아련하는 그 방편일 뿐이고 목표는 이겁니다. 다시 북구에 돈이 다시 모이게 하고 사람이 모이게 할 겁니다.
9: 예.
8: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할 겁니다. 어떻게든 모이게 할 겁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외지인이 모여야 돼요. 나경원 의원처럼 외지인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외지인은 모여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9: 그렇죠.
8: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 그러면 어떻게 모일 것인가.
9: 예.
8: 저는 이 지역은 덕천 지역이 이 덕천의 젊음의 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예.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9: 예.
8: 곳이에요.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죠. 낙동강이라는 우리의 보물이 있죠. 그리고 낙동강 바로 옆에 구포시장이라는
9: 예.
8: 전통 400년 된 전통시장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쪽에 화명생태공원이라는 이 낙동강을 집이 있는 곳이 전체가 다 걸어다닐 수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연결하는 큰 명소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지역을 분할하고 있는 경부 철도를 지하화한다든가
9: 예.
8: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인데 추진 못했던 것인데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못해온 겁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께서 저에 대해 기대하시냐. 다른 사람들은 못했는데 못한 게 어렵기 때문에 못한 거라는 걸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신 거죠. 그런데
9: 예.
8: 한동훈이가 여기 목숨 걸고 내려와서 진짜 자기가 여기서 정치에서 승부를 걸어보고 증명해보고 싶어 한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
9: 예.
8: 그리고 벌써 한동훈이가 내려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역이 들썩이고 있잖아?
9: 예.
8: 이런 기대감을 하시는 겁니다. 잘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만드시고 할 겁니다.
9: 예. 또 이거에서 이제 우리 대표님의 열정과 후보님의 열정을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예. 갖는데 다만 또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앙정부의 힘도 있고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과연 그게 또 잘 추진해 어떤 벽을 느끼실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8: 그런데 오히려 어떤 지역의 발전 전례들을 보면요.
9: 예.
8: 야당한테 더 발전하는 곳이 많습니다.
9: 아, 그렇군요.
8: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여기서 저를 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9: 예.
8: 지금까지 부산 북갑을 바라봤던 시각, 국포 덕전 만덕을 바라봤던 시각과는 더 다른 투자를 하려고 될 겁니다.
9: 예, 예.
8: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요.
9: 아.
8: 정치는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내는 이 약속들, 이재명 정부 반대할 겁니까? 그래서 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승리가 우리 보수 재건과 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산 국감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결정적인 역사적인 승리이지만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저한테 지면 정말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박지원 의원 말처럼요.
9: 예.
8: 송영길 의원 말처럼요.
9: 예.
8: 그렇다면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과 다른 각오로 주민들께 많은 걸 드려야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십시오. 우리 북갑 주민들을 돈 팍팍 밀어서 돈과 인원 팍팍 밀어서 우리 북갑 주민을 잘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9: 예.
8: 제 슬로건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 북구가 갑이 될 때다라는 겁니다. 늘 북구는 을이었고 이 후순위를 감내해 왔어요.
9: 예.
8: 18개 지역구 중에서 항상 18번 순위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1순위가 될 때입니다. 라고 제가 참 좋았는데요. 드래프트 순위 18번 계속 받다 보면 다음 해 정도는 1위 한번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드래프트 순위를 20년 동안 18번 계속 받아오고 참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1위 드래프트 순위 1번 우선순위 1번을 계속 받을 때입니다.
9: 그러면서 북구가 갑이 될 때가 됐다.
8: 갑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9: 예, 사실 저희가 우리 세 분의 후보님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8: 만들어 주십시오.
9: 그러니까요. 일단 성사가 안 돼서 오늘은
8: 성사 안 됐습니까?
9: 야,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8: 노력해 주십시오.
9: 예, 예.
8: 그 하모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정치 신인이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9: 신비주의.
8: 누구 무슨 연예인 누구 좋은지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9: 예.
8: 공소 취소에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9: 예.
8: 그 답을 못 합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9: 예.
8: 그거 나중에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차라리 그럼 물어보고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무라도 하란 말이에요.
9: 예.
8: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초과 이윤? 아니 거기에 답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AI고 원툴이고 모든 걸 AI에다가 끼워 맞추던데.
9: 예.
8: 무슨 뭐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같이 무조건 AI에 잘라 맞추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보셨죠? 듣고 보셨죠? 여기 AI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9: 예.
8: 이건 AI로 기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뺏어서 배당을 한 행위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있어야죠. 그것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서태지입니까? 매번 이렇게 새로 등장한 정치 신인이,
9: 예.
8: 정치 신인이 서태지 흥미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입니까?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냥 자기 말을 좀 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9: 예, 자기 말을 해라 라는 말씀. 후보님 더 뵙고 싶은데 지금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8: 맞습니다.
9: 예,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선거한 2주 넘게 남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예. 북갑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8: 지난 20년은 우리 북구, 갑, 그러니까 덕천, 구포, 만덕, 만덕, 덕천, 구포에 구포, 덕천, 만덕에 주민들께서 참아오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한동훈이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던 것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북구를 부산의 1순위, 대한민국의 1순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를 진짜 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9: 네,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인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10: 예, CBS 박종현 한판 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저번에 네. 제가 타산했던 거 부러우셨어요?
1: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월요일이라 약간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네, 이성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영화입니다.
1: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0: 뭐라고 하셨을까요?
1: 성인이 된다는 건 삶의 책임의 무게를 아는 것이다.
0: 맞죠.
1: 근데 영화 씨, 그 미국 와서 느끼는 거는 네. 책임보다 네? 이 카드값을 책임져야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오늘 성년의 날인데요.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성우 씨요. 네. 성우 씨는 이
1: 성우 씨요?
0: 성년이 됐을 때 철이 드신 상태였나요? 아니면은 아직 들기 전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조숙했죠. 스무 살 때 이미 인생의 깊이를 네. 깊이 깨달았어요.
0: 아, 얼굴이 조숙했던 건 아니고요?
1: 얼굴은 네. 이 얼굴이 국민학교 6학년 얼굴이에요.
0: 아니 뭐 너무 조숙해가지고 네. 경제관념이 막 생겨가지고 예. 막 소개팅 나갔을 때 계산 안 하고 막 화장실 가고 아니면 계산할 때 막 신발끈 묶고 막 바쁜 척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이미 그 나이에 경제를 조율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성숙한 성운이었습니다.
0: 아유, 네. 그걸 요즘에는요 먹튀라고 불러요. 먹튀.
1: 먹튀?
0: 네,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1: 사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좀 잘 못했어요. 자, 그나저나 오늘 성년의 날인데 네? 성년의 날 하면 뭐 장미, 그쵸? 그다음에 향수,
0: 그렇죠?
1: 그다음에 요 키스 요거 아니에요?
0: 네.
1: 그때는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 키스 네. 받는다고 립밤 네. 바르고 다니고 그랬어요.
0: 오, 그래서요. 계획대로 받으셨나요?
1: 그 제 주위에 그 남자 친구놈들이
0: 아이고
1: 저한테 해주겠다고 덤비는 놈들이 꽤 있었어요. 제 입술이 약간 도톰하다 보니까
0: 네.
1: 그 녀석들도 탐이 났나 봐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성훈 씨의 이 매력적인 모습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바로 확인해 주세요. K라디오 라이브입니다.
1: 네. 네. 점심 드신 거 토하게 드릴게요.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성년의 날 이야기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거는 뭘까? 함께 웃고 떠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철은 아직 안 들었을지 몰라도 추억은 너무나 많습니다. 월요일 오후 여러분의 젊은 시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1: 그게 철이 든 거 아니에요?
0: 아, 그런가요?
1: 추억이
0: 많다는
1: 거는
0: 건 철이 든 건가요?
1: 보낸 연식이 많다는 거고. 그러면은
0: 아니에요.
1: 나이가 드는 건데.
0: 연식은 아주 깊은데 철이 아주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1: 그래요?
0: 네.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네.
1: 둘밖에 없는데 누굴까요? 자, 오늘 첫 곡, 이제 막 어른이 되어서 사회라는 도로에 나선 우리 사회 초년생들의 혼란스럽고도 풋풋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무진, 히어든.

0: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1: 레트로 감성 그때 그 자리로 여러분의 리즈 시절로 모시고 가는 한시의 음악다방 이무진의 신호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0: 네,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노래예요.
1: 네, 이무진 씨 진짜 작사 작곡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0: 정말 네. 잘 만들죠. 노래도 그러니까요. 잘 만들고 잘 부르고. 네.
1: 예, 잘 부르고 진짜.
0: 맞아요. 네. 얼굴은 네 거기까지.
1: 멋지고 매력 있고.
0: 자, 주간 베스트 네. 결과 발표해야죠.
1: 네, 네, 지난주 정말 치열했습니다. 선생님 별명이 그렇게 재미있을 줄은 또 몰랐네요.
0: 네, 지난주 주제는 나의 학창 시절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이었죠.
1: 네.
0: 그 시절 선생님들 별명 이야기하면서 학창 시절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1: 예, 저도요.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고요. 또 하나하나 선생님 별명 생각하면서 같은 듯 비슷한 듯 저희 학창시절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0: 네.
1: 네. 이번 주는 정말 박빙이었죠.
0: 네, 이번 주는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1: 네.
0: 동표차가 승부였네요.
1: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영광의 장원.
0: 장원! 자, 뉴 하이드팍에서 보내주신 우리 로이스님의 레간자 기억나세요? 레간자 사연이 당첨이 됐습니다. 레간자.
1: 축하드립니다. 자동차 컨셉 소리 없이 강하다.
0: 아 그렇죠. 아,
1: 너무 웃겼죠. 네. 그러니까
0: 둘이 학생들이 사이에 학창 시절에 많이 있죠. 둘이 막 뭐 그 당시에 휴대폰은 없었으니까.
1: 그렇죠.
0: 낄낄거리고 교과서 아닌 다른 책들 이상한 거 막 보다가 그때 당시 뭐 세시라든지 막 이런 피가로 여자애들 나오는 사진 막 보다가 자칫 막 야 얘 예쁘지 않냐 막 이런데 뒤에서 머리가 하나 쑥 들어오는 거죠 사이로.
1: 그렇죠.
0: 야 괜찮네 막 이런 거. 너도 이거 봐도 괜찮지 말이야. 재밌냐 말이야. 선생님인 거예요. 왜 깜짝 놀래갖고. 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래서 레간자였습니다.
1: 네, 네. 소리 발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싹 내미시던 선생님의 모습 아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0: 맞아요. 자 완전히 학생과 하나가 되시는 아, 우리 또 그 시절 그런 선생님들도 학교마다 늘 계셨는데 우리는 별로 어려운데 선생님은 우리를 굉장히 편히 생각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찔했네요.
1: 아, 뭐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우리랑 그 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 요즘 아이들은 뭐하고 노나 궁금하셔서 얼굴을 싹 내미신 거 아닐까 싶기도
0: 늘
1: 하고요.
0: 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죠. 네, 너무 네. 많아요.
1: 이번 주, 지난주 장원 대신 로이스님 영문 성함하고 주소 저희 카톡에 남겨주십시오.
0: 네.
1: 예, 저희가 야외 상품권 대구로 우송해 드릴게요.
0: 네.
1: 그러면 이번 주 5월 셋째 주 주간 베스트 새로운 주제 또 알려드려야죠.
0: 야, 또 한 번 더 쭉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 으아, 주제는요. 우리 집만의 레시피입니다. 우리 집만의 레시피. 음식이에요, 음식.
1: 그러면 네. 너무 비밀이라고 안 말씀해 주시면 어떡하죠?
0: 그럼 뭐.
1: 이거 주간
0: 베스트 보내주신 분이 그냥 받아가시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한국 사람들 뭐 대충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아유, 그냥 별거 안 넣었어. 그냥, 아유, 이거 다 똑같지 뭐. 이러시잖아요.
0: 네, 양파 좀 넣고 뭐.
1: 네.
0: 양념 조금 넣고.
1: 근데요, 뭐 그러신 분들이요, 뒤에서. 라면 스프 아니면 MSG 이런 거 막 한 스푼씩 듬뿍듬뿍 넣으신다니까요.
0: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우리 집만의 레시피 라면 스프 이런 거 좋아요. 라면 스프도 네. 어느 특정한 라면을 넣는 집들이 있거든요.
1: 아.
0: 그 집안의 가풍이라고 그러죠. 가풍. 그 가풍이 N사나 S사 뭐 기타 등등.
1: 뭐 해물만 나는 스프.
0: 그렇죠.
1: 매운맛 나는 스프 이런 네. 식으로요.
0: 네. 그래서 이제 O사도 있잖아요. 이제 그 한국에서 나오는 그 라면 회사들의
1: 네.
0: 그 회사의 스프를 또 고집하는 그런 가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보내셔도 되고.
1: 네, 뭐 어머니의 김치찌개, 뭐 아버님이 끓이시는 된장 넣고 끓이시는 라면, 뭐 아니면 우리 집만 특별하게 먹는 비빔장이 네. 있다.
0: 얼마나
1: 뭐
0: 많아요.
1: 네, 진짜 추천하고 싶은 우리 집만의 음식 레시피
0: 네.
1: 저희들과 함께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0: 또 그 이 음식 먹고 정말 눈물 났었다 하는 그런. 또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네. 또 같이 보내주시면은
1: 네.
0: 대환영입니다. 네.
1: 저희 K라디오 US 카톡 친구 추가하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그 글을 읽다가요 막 침 줄줄 나오고 배고파지고 꼬르륵 소리 나고 그러면 그 사연 정말 성공입니다.
0: 네. 이번 주는 저희 라디오 들으면서 여러분들 레시피에
1: 네.
0: 침을 제일 많이 흘리게 질질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마 장원이 될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1: 그렇겠죠.
0: 자, 그럼 오랜만에 들어보는 크래지콰이. 어, 반가운데.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데, 오랜만에 준비해서 보내드리네요. 크래지콰이의 러브 레시피라는 노래입니다.

0: 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징소리 한번 들려드려야죠. 네, 띵. 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는
1: 우리 집만의 레시피.
0: 레시피. 네. 좀 맛있게 본인 가족들만 드시지 마시고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1: 저희랑 좀 쉐어해주세요.
0: 쉐어주면서 네. 한인 사회에 기여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도 좀 맛있게 좀 먹고.
0: 맛있게 좀 먹고요.
1: 네.
0: 한식 음악다방이 한인 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그렇게 해서라도 한인 사회를 기여해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네. 많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저희 뭐 해본 거 봤는데 맛없어요. 이렇게 타박 안 합니다.
0: 맞아요.
1: 네, 분명 맛있을 거고요.
0: 익명 보장해 드립니다.
1: 예, 도라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레간자 소리 없이 강했다. 아,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다음 주에 레시피 어렵지만 도전해 보겠다고 하셨네요.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0: 네.
1: 아유. 꼭 도전해 주십시오.
0: 네. 자, 저희는 저희 단골 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단골 손님들 만나보겠습니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하자드는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피부가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드립니다. 자연의 힘으로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깨우는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 또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이죠.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1: 이번 애프터 메더스 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을 증정해드립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프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1: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209-45 노던 블루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0: 한시의 음악대방. 네, 월요병 있으신 분들. 저도 그렇지만.
1: 네. 네.
0: 월요병에서 탈출하실 수 있도록 한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레트로 감성으로 여러분을 한껏 젊은 시절로 또 이런 텐션을 쭉 올려드려요. 함께 해주시고 저희 월요 학당이죠? 네, 훈장 선생님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 홈 모기지.
3: 뱅크업 홈 모기지.
4: 뱅크업 홈 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0: 오락당 시간입니다.
1: 본장님요. 지와쇼.
0: 아이고, 원고가 일곱 자인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오냐, 영어야, 어서 오너라. 오늘은 성년의 날에 대해 가르쳐 주마.
1: 성년의 날이요? 뭐, 그냥 어른 되는 날 아니요?
0: 아이, 이끼놈. 그게 아니니, 그게 아니니라. 성년의 날에는 세 가지 선물을 주는 법이 있는데.
1: 야.
0: 장미, 향수, 그리고 웅웅요 키스니라.
1: 아, 키스요?
0: 그렇지, 키스.
1: 혼장님 키스 받아보셨대요?
0: 이끼놈. 우리 이 남녀 칠세 부동석, 응? 과거지사 묻지마 길타쌍피.
1: 아니 근데 장미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필 장미래요? 무궁화는 안 되나요? 카네이션도 있잖아요.
0: 이 녀석이 애드립을 며우치는구나. 장미의 꽃말이 이 열정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인이 된 젊은이에게 무한한 사랑과 열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지. 이 공자님도 이르시기를 인자요산이요 지자요수라 했으니.
1: 아이고 후장님요, 그거 뭐 산이랑 물 얘기 아니에요?
0: 이 큰 그림에서는 이 연결이 되는 일.
1: 아이 그래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자, 이 향수는
1: 야.
0: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향기를 풍기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고.
1: 아하.
0: 이 키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랑을 뜻하는 거야.
1: 아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만요. 그런데 훈장님요, 세대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0: 아이, 그럼 아쉽지만 어른은 다음 기회.
1: 아유, 저는 어른 못 되나요?
0: 아니다. 길에서 이렇게 입을 대면 향수를 들고 꽃을 들고 이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돌아다녀 보렴.
1: 아이고 큰일 났네. 어른 못 되게 생겼구만요.
0: 그러다 보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서 너를 데려가 줄 거야. 성인으로. 어? 알겠니?
1: 아이고, 오늘 성년 맞으신 분들 장미 한 송이라도 받으셔요. 진심으로 제가 기원 드려요.
0: 오려왔다. 오늘은 성인식에 관련된 이야기, 성년의 날 이야기였어.

연구와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당신 시간.
1: Yeah.
2: The moon is down, down on home ground. The moon is down, down on home ground.
0: 자,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항상 그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죠. 조지워싱턴 브릿지. 아, 지금 현재 뉴저지에서 뉴욕 방향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한다고 해요. 아, 조지워싱턴 브릿지 상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뉴저지 턴파이크 I-95 북행선 69번 출구, 네, 이 A죠, A리. T렉으로 가는 이 포트리 구간까지 약 3마일을 거쳐서 정체가 지금 있습니다. 대안으로 링컨 터널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링컨 터널을 향하는 동부스포 남행선 역시 통행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3마일가량 지체되고 있으니까 이동에 좀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시티 파크. 이 뉴저지 턴파이크는 북행 12번 여기 나들목, 여기 굉장히 유명하죠. 이 나들목 외곽 차선에 또 사고가 있어서요. 현재 차선은 모두 열려있지만 잔여 정체가 좀 남아있습니다. 또한 서브스포스 남행 리치필드 믹싱볼 부근에 도로보수 작업으로 인해서 왼쪽 두 개 차선이 지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2마일가량은 약간 서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경우 북행선 135번 출구 남쪽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전체 5개 차선 중에서 왼쪽 1개 차선이 현재 지금 막혀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다리 좀 알아볼게요. 스롱넥하고 브루클린 브릿지. 아, 다행히 뉴욕 도심 간 이동 교량은 비교적 지금 원활한 상태입니다. MTA 실시간 교통망에 따르면 스롱넥 브릿지와 브루클린 브릿지는 현재 큰 사고나 지연 없이 정상 소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부터 이어진 이 인근 교량의 부분 통제 여파로 지난번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예, 그 여파로 맨하탄 브릿지 방향으로 우회하는 대형 트럭과 버스 통행량이 좀 있으니까 예, 여러분 주의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0: 한국의 성년 문화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딱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5월 그렇죠. 셋째 주 월요일. 이제 요번 올해는 5월 18일 오늘이 성년의 날입니다. 네.
1: 그래서 한국은 20살 딱 되면 그날부터 너는 이제부터 어른이야. 뭐 이런 식으로.
0: 어, 맞아요. 네. 성년의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어른이 되는데.
1: 네.
0: 그래서 뭐 장미 그리고 뭐 향수.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네. 세 가지를 이제 선물로 받는데.
1: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런 거 받은 거 친구들끼리 자랑을 해서 네, 네 자기 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0: 향수는 뭘 이번에 받았다 뭐 이런 거.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리게 하는데 네. 미국은. 달라서
1: 네.
0: 각자 생일날이 성년이고 여기는 18살이 아니고
1: 21살이에요. 그렇죠.
0: 3년이나 늦어요. 왜 이렇게 늦나요 미국은 숙성이?
1: 어? 한국은 또 20살이에요.
0: 한국이요?
1: 네.
0: 한국은
1: 20살이고
0: 성년의 날이
1: 18살.
0: 20살이 되는 거는 네. 술, 담배. 여기는 아~ 21살. 선거를 치르게 되잖아요. 여기도 18살이면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네. 아, 한국도 마찬가지로 18살이 되면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은 좀 자유로운 반면에.
1: 네.
0: 미국은 21살이 안 되면 술, 담배 못 삽니다.
1: 아유, 절대 안 되죠.
0: 네, 못 사는데. 네. 대신 이제, 대학교 가서 선배들한테, 웃돈을 얹어주고 삽니다. 알고 계셨어요?
1: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0: 보통 18살이면 대학교를 가는데
1: 네.
0: 대학교 3학년이 돼야 되잖아요, 21살이면.
1: 그렇죠.
0: 그때까지 과연 금주 또 담배를 안 피고 그렇게 지낼까요? 파티를 안 하고? 말도 안 되죠.
1: 아니, 그럼요. 네. 아니에요. 다 잘 지킨답니다.
0: 자, 우리
1: 제 엄마, 주변엔 그랬어요.
0: 엄마의 바람을 이제 들으셨고요. 우리 아이들아. 엄마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1: 거. 한국은 18살인가요? 저는 여태까지 여기는 20살로 알고 있었네요.
0: 술, 담배 다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학교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학자증 있으면.
1: 네. 네.
0: 그리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1: 네.
0: 고등학교 졸업한 것만 확실하면
1: 네.
0: 술, 담배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여기는 안 돼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런 게 좀 달라요.
1: 한국은 생각보다 좀 이른 나이에 성년으로 취급을 해주네요?
0: 뭐 그것도 사실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은
1: 네.
0: 차이가 또 있는데요.
1: 네.
0: 여기 뭐 21살이라고 해서 또 한국이 18살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뭐 결혼을 하고 할 때 할 수
1: 네.
0: 있느냐 그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1: 그렇구나.
0: 여기는 16살이면은 부모 네.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1: 16살부터요?
0: 16살부터.
1: 아, 네,
0: 한국은 그게 20살 이하는 또 법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어른은 어른인데 이게 이중적인 거죠.
1: 네.
0: 대학생이니까 술 담배는 해도 돼. 하지만 20살이 넘어야지 결혼은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또 이런 건 또 달라요.
1: 이게 상징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과
0: 네,
1: 좀
0: 차이가
1: 조금씩
0: 있어요.
1: 다르군요.
0: 미국이 또 다르고
1: 네.
0: 한국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1: 그게 문화적 차이일까요?
0: 맞아요.
1: 네.
0: 그렇겠죠 아무래도.
1: 성훈 씨는 21살 때 뭐 하셨어요?
0: 저는 친구들하고 술독에 빠져 살았죠. 그리고 주로 이제 건전한 스포츠죠. 당구장.
1: 네.
0: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건전한 스포츠죠. 어떤 쇼당을 거는 고스톱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커. 포커가 요즘에 굉장히 건강한 스포츠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때 건강하게 집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출창나게 밤을 새면서 즐겼답니다.
1: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주 그럴 때는 그냥 나 성인 됐다 하고 말도 잘 들어요.
0: 영어 씨는 21살에 어떠셨어요?
1: 저는 제 21살은 왜 이렇게 엊그제인데도 기억이 안 나지? 그 장미꽃을 받고 오빠가
0: 지금 방송 나이로는 20대잖아요.
1: 그러니까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오빠가 그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오빠였는데 제가 성인의 날 맞았다고 금목걸이를 선물을 해줬어요.
0: 그거 어딨나요 지금?
1: 그거 집에 잘 고스란히 이게요. 목에도 살이 쪄요. 그때는 분명히 잘 맞았거든요.
0: 네.
1: 근데요 너무 꽉 껴요.
0: 어떻게 된 거지?
1: 그래서 네. 오빠에게 처음으로 그런 선물과 카드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0: 이야. 자 오늘 그래서 성인 날 성인의 날에 들으면 괜찮을 만한 노래들을 좀 몇 곡 골라가지고 왔는데요.
1: 네.
0: 야, 이거 이름도 인디밴드인데.
1: 네.
0: 김뜻돌.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팀이.
1: 김뜻돌이요?
0: 네.
1: 뜻하면 미닝 할 때 그.
0: 네.
1: 뜻인가요?
0: 그래서 meaningful.
1: 네.
0: stone.
1: 돌은 돌인데 뭔가 좀 의미가 담겨 있는 돌이다.
0: 그러니까.
1: 김뜻돌.
0: 근데 성은
1: 네.
0: 김씨.
1: 야.
0: 이런 밴드예요. 인디밴드인데
1: 이름이 김뜻돌. 정말 특이하네요.
0: 예, 어른이 된다면이라는 노래인데
1: 네.
0: 지금 듣고 계세요?

0: 막 그 성인식이라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박지훈 씨
1: 옛날 뭐
0: 그대여 막 이러고 그걸 많이 했는데
1: 맞습니다.
0: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 굉장히 건전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네.
1: 저는 김뜻돌 해서 남성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네. 여자 싱어였나요?
0: 네. 이래서 네. 뜻밖이죠.
1: 뜻밖이네요.
0: 노래가 괜찮아요. 좋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 한 거의 15년, 16년 된 노래인데.
1: 와, 그 노래 좋아요. 오래된 노래군요.
0: 네. 델리 스파이스라는 팀 아세요?
1: 네네.
0: 델리 스파이스?
1: 그럼요.
0: 이 팀이 생길 때 같은 네. 해 생긴 밴드입니다.
1: 아,
0: 굉장히 오래된 밴드죠?
1: 네.
0: 자, 성년의 날에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성년의 날에. 어떤 노래들 들으셨어요, 그때? 예.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는
1: 네.
0: 월드 가수죠. 우리 싸이의 어른이라는 노래가 붙어 있더라고요.
1: 야, 피처링을 무려 조덕배님이 해주셨네요.
0: 어른이라는 노래니까요.
1: 네.
0: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잠깐 듣고.

0: 조심할 게 많아요. 어른은 입 조심, 돈 조심, 사람 조심, 무슨 조심. 책임을 져야 되는.
1: 아, 정말 어른 되기 너무 싫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언니가, 저는 언니가 3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0: 축하드립니다.
1: 저희 언니가 9살, 고작 9살인 저한테 어른이 된다는 건, 아니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건 너의 고민이 그만큼 하나하나 늘어간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0: 좋은 집안이네요.
1: 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0: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어.
1: 네, 제가 그때 3학년이었는데 4학년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0: 와.
1: 그리고 또 5학년이 되면 내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나겠지 하면서 한 살 한 살 먹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0: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여학생인 경우에.
1: 네.
0: 여학생들도 대부분 좀 나이를 먹고 싶어 하는데, 남학생들은 지독하게 그런 게 심하거든요.
1: 네.
0: 우리는 학생이라서 못하는 게 많은 게 싫어가지고.
1: 네.
0: 우리는 일부러 어른 흉내들도 많이 내고. 여기 학생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AI한테 찾아가끔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그 페이크 아이디가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학교 가면 상습적으로 그걸 또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나눠주고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술집 다니고
1: 아이고,
0: 담배 사고
1: 아이고.
0: 네, 그렇게 되는 게 미국 문화예요. 또
1: 성우 씨는 어른이 너무 되고 싶으셔서 얼굴부터 어른이 되셨나 봐요.
0: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얼굴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제재를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1: 어딜 가든지 어른 취급을 네. 받으셨군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아빠 신부름 같은 거 이렇게 가잖아요.
1: 네.
0: 우리 어린 시절에
1: 네.
0: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뭐 너가 어린애가 시켰니 아빠가 시켰니 이런 얘기 안 물어보고
1: 네.
0: 그냥 술 담배 달라 그러면은 그냥 좋습니다.
1: 저런 저런. 아이 참.
0: 그래도 참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 남학생들은.
1: 아이들도 어른 되고 싶어서 아기 때부터 막 엄마의 하이힐 꺼내서 그 거울 앞에서 신어보고 로즈도 발라보고 네. 그러죠.
0: 또 어른들 넥타이 매보고 아버지 옷 입어보고
1: 맞습니다. 커다란 신발 속에 그 자그마한 발 넣어보고요.
0: 많이들 이제 그러면서 어른이 정말 되고 싶었는데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밀려서 어른이 되긴 됐어요. 자, 저희 단골 손님 한 번 더 만나볼게요. 엔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니앤 뭉치 4주년 기념 세일. 제니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해 단체 케이더링 주문도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 30% 할인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 347-767-8181.
1: 새로운 단골 손님이 오셨죠?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159 3rd Street 가디프로이 뉴욕. 문의 전화는 845-866-4588 845-866-4588번입니다.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0: 50번의 한국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늘 미국과 한국 또 한국과 미국의 성년의 날의 차이 또 우리 시절의 또 성년의 날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또 다음 노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계속 이어볼게요. 잠시만요.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0: 자, 어른이 된다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영아 씨? 한번 딱 정의를 내려주세요.
1: 글쎄, 뭘까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참고 그냥 냉장고 문을 닫는 거예요.
0: 그게 어른이에요? 아,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게 없는데 아, 이런 씨! 그러면 이제 이건 애고.
1: 아니 저는요 네. 어른이 된다는 거는 어렸을 때 저는 돈을 내는 거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0: 돈.
1: 네.
0: 돈. 그것도 나름대로 저도 어릴 때 이런 거 한국에 있을 때지만 네? 학창 시절에 애들하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1: 네.
0: 언제부터 어른이냐?
1: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동생과 혹은 후배들과 밥을 먹을 때 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언제부턴가는 네. 돈을 벌면 어른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아니 요즘에는 학생들도 네? 돈 많이 버는 애들은 진짜 많이 벌거든요.
1: 맞습니다. 어른들보다 IT, 많이 버는 네, 친구들도
0: IT에
1: 많죠.
0: IT에 투자를 했거나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생각 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는데 이게 튀면 그러면 걔가 어른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1: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0: 도대체 언제부터가 어른이냐.
1: 그렇습니다.
0: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네. 먹을 게 없어도 참고 문을 닫으면 어른이다. 이것도 괜찮고.
1: 아니, 저는 진짜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나이가 네네 어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인생에 책임을 지고 제 짝도 제가 책임졌거든요. 여자 짝을.
1: 네.
0: 걔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1: 어떻게 책임을 지나?
0: 아니.
1: 네.
0: 아, 오빠 책임질게. 책임져야죠. 그때 또 제가 좋아하던 그 여자 부반장이나.
1: 네. 그 돈 많은 집 딸내미였다라는 그 부반장 딸 부반장. 말하는 거
0: 네.
1: 맞죠?
0: 네. 학교 다닐 때 부반장은 저만 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반 아이들.
1: 아니 근데 왜 꼭 반장이 원래, 아니라 부반장인 거예요?
0: 반장은 네. 저희 때는 항상 안경 쓰고요.
1: 네.
0: 똑 부러지고요.
1: 아.
0: 막 야단치고 막 이런 애가 여자 반장이었어요.
1: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공부만, 그런 아우라를 가진.
0: 공부만 잘하고 네. 아, 정말 어떤 이성으로서는 매력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자 부원장은 네. 뭔가 좀 이렇게 머리도 넘기면서 귀에 피도 나고 이런 애들이 부원장을 하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은 네. 부원장을 주로 많이 좋아하고 아. 또 그 학교에 네. 미화반장이라고 있었거든요.
5: 그렇죠. 그러니까
0: 잘 꾸미고 막 이런 거 네네네네. 하는 거. 그런 걸 하는 그런 여성스러운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에 우리 훅 빠졌었어요.
5: 아, 또 성훈 씨 또 옛날 사람 머리 긴 거 좋아하고 맞죠? 생머리 긴 생머리 좋아하고
0: 나는 아, 그때도 정말. 뽀글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들 아 진짜 싫더라 그런 애들
5: 아이 꼰대 꼰대
0: 어 그때부터 꼰대였나 봐요
5: 그러면 또 다른 같은 그 어른에 관한 노래인데 다른 네. 느낌은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0: 이런 노래가 또 있는데 이 느낌은 또 확 틀려요.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노래가 네. 김뜻돌 인디밴드 노래였고 네. 두 번째는 우리 월드스타 싸이가 들려준 어른이었다면 이거는 네. 정말로 스무 살 때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5: 아, 성인이 됐을 때 처음 느꼈던 그 감정들인가 보네요.
0: 그냥 그대로 담았나 봐요. 네. 이 가수도 싱어송라이터죠?
5: 그렇죠. 항상 나이마다 자기의 그 나이에 맞는 노래를 내는 걸로 맞아요. 유명하죠?
0: 네. 바로 아이유인데요.
5: 하루 끝! 이라는 노래입니다.
0: 네. 스무 살의 봄이 앨범에 있는 네. 그 앨범에 하루 끝이라는 노래인데. 그 나이 또래들의 어떤 그 여자친구들의 어떤 생각, 네. 어떤 느낌, 봄에서 어떤 피어나는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을 이 노래에 담았어요.
5: 아이유의 스무 살의 그 풋풋한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잠깐 듣고 올게요.

0: 자, 이런 느낌이군요. 아이유의 어린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성년은 책임의 무게를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 네, 근데 살아보니까 어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해도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일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0: 이야, 멋지다. 아. 네. 맞습니다. 카드값에 놀라고 건강검진 문자에 긴장하고 뭐 있다고 할까봐 냉장고 반찬 걱정하면서도 좋은 음악 들으면 다시 스무 살처럼 웃게 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어른이 아닌가 싶네요.
1: 맞습니다. 오늘도 뉴욕 뉴저지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자, 오늘도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과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화요일 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1: 정영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2: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코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천정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원입니다. 허드슨강 건너 불어오는 오후바람이 살랑살랑. 근데 눈꺼풀은 천근만근. 커피를 사발째 들이켜도 정신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출장에 가있는 바로 그 시간. 자, 뉴욕 뉴저지 동포 여러분의 잠든 세포를 깨워드릴 인간비타민 김지현이 외칩니다. 자,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십시오. 얍! 주말부터 갑자기 와 여름이 왔나 싶을 만큼 햇살이 뜨겁고 바람도 달라졌죠. 반팔 꺼내 입은 분들 뭐 이미 많으시고요. 저는 오늘 슬 헤드리스라고 그러죠? 팔이 없어요. 자, 그 뜨거운 기운 그대로 한 주의 출발선 월요일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오늘은 푸르른 5월의 햇살만큼이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의미도 함께하는 날이죠.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누군가의 용기와 또 간절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더 밝게, 더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멋진 응원이니까요. 조금 나른한 월요일 오후지만요, 여기는 비타민 충전소답게 기분 좋은 음악, 웃음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텐션을 쭉 끌어 올려드릴게요. 만큼 에너지 가득하게 오늘도 2시 함께 달려보시죠.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정보도 있고 텐션도 있는 월요일 오후의 종합 비타민 세트, 나른함을 날려버리고 기분 좋은 에너지로 꽉 채워볼게요. 월요일의 힘찬 시동 부릉 부릉. 플러스가 불러요. 오버드라이브.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유효한 유저제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종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힘차게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아이디로 추가하다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켜서가 껌뻑껌뻑 할 거예요. 거기다가 K-Radio US, K-R-A-D-I-O-U-S로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뜨죠. 하얀색 깔끔한 카톡창에 K-Radio라고 적힌 게 보이실 거예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하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또 김지연 오늘 시원하게 입었네 하실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역사예요 여러분. 월드컵 결승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구촌 최고의 선수들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단 한 경기, 그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인 무대 한 가운데 대한민국 이름이 들어가죠. 얼마 전에 그 월드컵 오프닝을 장식할 리사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BTS. 대가나 BTS가 난리예요. 무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첫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하프타임, 글쎄요. 하프타임을 한 건 없었잖아요, 월드컵에서. 이거는 그냥 공연 하나 추가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원래 월드컵 결승전은 뭐 미국의 슈퍼볼처럼 하프타임 쇼 문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피파가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도 음악과 문화까지 함께 가자 하면서 꺼낸 첫 카드가 바로 BTS라는 거죠. 자, 장소도 상징적입니다. 아유, 우리 집 바로 가까워요. 뉴욕 뉴저지의 심장 매드라이프 스타디움. 우리 한인분들 계신 이 지역에서 전 세계가 숨죽여보는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다는 것도 벅찬데 거기 하프타임 무대에 BTS라니요. 자, 세계 중심의 K-POP 깃발을 꽂은 거죠. 라인업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돈나, 샤키라, 그리고 BTS. 이름만 들어도 그냥 세계 팝 문화 올스타전입니다. 게다가 이번 공연은 단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TS가 늘 이야기해왔던 음악으로 희망을 전한다. 이 메시지가요. 월드컵이라는 무대와 딱 만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이클 잭슨, 마돈나, 비틀즈를 보면서 와, 저거 그냥 미국 이야기다 했었는데 뭐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떼창을 합니다. 김치 좋아요, 달라메요, BTS 컬러로 보라해, 보라해 외치면서요. 근데 또 BTS랑 월드컵 인연이 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민 1세대, 뭐 세대, 2세대 분들. 예전에 한국 설명하려면은 좀 길었습니다, 설명이. 한국은 여기 있고요. 북한 말고 남한이고요. 삼성 아시죠? 삼성. 삼성 만드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 아, BTS? 다 통합니다. 그 한마디에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음악이 있고 이미지가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문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총이나 돈보다 더 강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자, 2026 여름으로 가는 길목 정말 핫합니다. 월드컵 결승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무대, 그리고 뉴욕 뉴저지 하늘 아래 울려 퍼질 BTS의 음악. 자, 그날은 축구 팬도 음악 팬도 그리고 우리 한인들도 괜히 더 가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 이어서 노래 한 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번 아리랑 전집에 있는 바디 투 바디라는 노래인데 여기도 또 아리랑을 삽입을 했더라고요.

0: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타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윗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이 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앤뷰리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참수주가 3불 99. 캐스켈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 1시간 2불. 문의 및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 99, 시험는 수박 개당 5불 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드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의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사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주스의 여름 안에서는 진짜 언제 들어도 정말 너무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죠.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장르가 참 다양해요. 그중에서도 리얼 예능.

누군지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가장 냉정한 세계, 나이와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는 패션의 중심, 파리로 그녀들이 갑니다. 자, 그것도 레전드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20대 모델들 틈에서 다시 번호표를 뽑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재평가를 받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젊을 때의 도전은 성공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난 뒤의 도전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건 증명이라기보다는 나 아직 살아있다. 약간 요즘 말로 감다살. 나 감각 아직 살아있어. 뭐 이런 거. 누군가는 안정을 평온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설렘과 긴장을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다 보면요, 결국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사람은 쉼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전을 통해서 쉼을 쉽니다. 최근에 임재범 씨도 40주년 콘서트를 기점으로 아 이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비슷했죠. 누군가는 무대 위에 조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누군가는 그 조명에서 내려와서 소박한 일상 속 행복을 찾습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느냐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사람은 남들이 정해준 행복보다 자기 안에서 아직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라 씨와 홍진경 씨를 보면서 재밌고 뭐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꽤 뭉클한 부분도 많거든요. 아, 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아직 뭔가를 꿈꿔도 되는구나. 또 반대로 굳이 치열하지 않아도 괜찮다.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는 것도 대단한 삶이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도전하는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각자의 삶을 인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인생은 에펠탑 앞 러너웨이든 동네 마트를 가는 평범한 하루든 자기 방식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비타민, 월요일의 코너. 2시에 미스테리. 자, 월요일 오후 여러분의 졸린 세포를 깨워드리는 시간. 역사 속 가장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2시에 미스테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주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진주. 목걸이? 귀걸이? 아니면 어머니 보석함 속 한 알쯤 있던 하얀 보석?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진주를 목에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갈아서 먹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미스테리, 바다의 눈물을 먹은 황후, 청나라 실질적인 권력자 서태후의 진주 미백 미스테리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다. 19세기 말 중국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나라가 흔들리던 시기, 자금성 깊숙한 곳 황후의 침전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1: 드르륵, 드르륵.
0: 황금 절구를 찢는 소리.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약재도 아니고 황금도 아닙니다. 남중국해 심해에서 건져올린 최고급 남양 진주. 궁녀들은 밤새 진주를 곱게 갈았습니다. 마치 밀가루처럼, 안개처럼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까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0세의 서태후는 그 진주가루를 차에 타서 마십니다. 당시 기록에는 서태후의 피부는 30대처럼 희고 매끄러웠다라는 표현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현대 과학이 보니까 이제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주는 그냥 돌덩이가 아닙니다. 조개가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며 만든 일종의 생체 방어막이에요. 그리고 그 진주층 안에는 콘키올린이라는 특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피부 콜라겐 구조와 꽤 비슷한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피부과학에서는 이 콘키올린이 수분 유지, 피부 탄력, 그리고 멜라닌 억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멜라닌 생성 효소인 티로시나제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중국 황실 사람들은 현미경도 없이 진주가 피부를 밝게 만든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과학보다 먼저 움직인 인간의 집착.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중국 황실의 진주 가루 제조 기술입니다. 진주를 그냥 빠서 사실 피부에 상처만 납니다. 입자가 너무 거칠거든요. 그래서 고대 중국에는 수비법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진주를 물에 넣고 수십 번 흔들어 무거운 입자는 가라앉히고 아주 미세한 입자만 떠오르게 만드는 방식. 쉽게 말하면 고대식 나노 공법인 거죠. 오늘날 화장품 회사들이 말하는 마이크로 캡슐, 나노 입자, 흡수 기술. 그 원형이 이미 자금성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그들은 진주가루에 꿀, 우유, 인삼 달인 물까지 섞었습니다. 꿀은 피부 밀착력을 높이고 우유 속 젖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흡수를 도왔기 때문이죠. 네, 이 정도면 거의 고대 에스테틱 연구소 아닙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미백의 역사 뒤에는 끔찍한 그림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양식 진주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바다 깊숙이 들어가야만 했죠. 산소통도 없이 잠수부들은 돌멩이를 몸에 묶고 수십 미터 심해로 내려갔고, 압력 때문에 고막이 터지고 폐가 손상되고 잠수병으로 죽기까지 했죠. 기록에는 최상급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수많은 잠수부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호의 피부 위에서 빛나던 하얀 진주는 누군가의 마지막 숨 위에 세워진 아름다움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는 왜 이렇게까지 젊음과 하얀 피부에 집착을 했을까? 재밌는 건 현대에도 진주 추출물은 여전히 고급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진주 단백질, 칼슘, 아미노산 복합체, 실제로 피부 컨디셔닝을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물론 서태후처럼 진주를 갈아 먹는 건 추천되지 않습니다. 칼슘 과다 섭취는 결석의 위험이 있고 위장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죠. 2000년 전 인간은 이미 피부도 과학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은 언제나 과학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것. 자, 오늘의 미스테리, 바다의 눈물을 먹은 황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황후의 광적인 집착이 더 인상적이셨나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고대 과학이 더 충격적이셨나요? 자, 오늘 밤 여러분은 화장대 위 미백 크림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하얀 병 안에도 어쩌면 수천 년 전 자금성의 비밀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의 미스테리, 유시의 미스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급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진행된 22일까지의 4주년 기념 세일. 반려동물들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이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세잇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육성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투맨은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두시의 비타민 김지현 씨 오늘도 이쁜 얼굴 유튜브로 함께했어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5월 18일 오늘도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BTS가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무대에 선다는 소식에 와 진짜 한국 문화의 시간이 왔구나 싶어서 괜히 뿌듯해지기도 했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했죠. 누군가의 용기와 시간들이 모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또 잠시 떠올려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50을 또 60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1세대 슈퍼모델들의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델 도전기. 꿈이 있다는 거는 뭐 최고의 에너지죠. 오늘 미스테리 코너에서의 그 끊임없는 미의 갈망, 서터히오의 그 진주 이야기까지 누군가는 꿈을 이야기하고 도전하며 또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고 또 음악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냥 라디오를 켜놓고 잠깐 웃는 시간 하나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도 하죠. 아무튼 뭐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죠. 내일은 또 어떤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출발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2시의 비타민 김지현이었습니다.

김혜연 씨 점심은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많이 먹었지요. 네, 이찬원 씨의 밥 한번 먹자 신청해 주셨어요.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될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확실한 목표와 신념을 갖고 뚝심 있게 나아가라라는 뜻인데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 없고 내 기준은 저 위에 있는데 현실은 밑바닥일 때 그럴 때는 생각을 지우고 물 흐르듯 시간에 몸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문세예요.

0: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일터에서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 유난히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와, 밖에 온도가 장난 아닙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그리고 나서 차를 다시 팔려고 하는데 와, 핸들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 계기판에 있는 온도를 보니까 99도. 헐. 물론 어제부터 약간의 조짐은 보였지만 어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무더운 월요일 오후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고요. 또 2부에서는 오늘의 무더위를 싹 날릴 만큼 시원한 뒷담화 해주실 우리 수지 씨 연결해서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1, 2부 모두 게스트가 있는 날이라 시작 부터 살짝 바쁘게 느껴지네요. 아울러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네일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잠재적인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올해 여름과 가을에 워싱턴 DC에 더욱 강력한 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왔습니다. 수석 기상캐스터 말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엘니뇨 현상도 폭염, 폭풍, 강우, 허리케인 그리고 그 강도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2년에서 7년 주기로 발생하는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일부 지역의 수온이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전 세계 기상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는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잠깐! 엘니뇨란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기후 현상을 말하는데 평소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따뜻한 바닷물을 서태평양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약해지면 서태평양에 모여있던 따뜻한 해수가 다시 동태평양,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으로 흘러가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따뜻한 해수와 저기압의 영향으로 페루와 에콰도르 등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폭풍과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나 또 호주, 동남아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은 극심한 가뭄과 산불에 시달리게 되는데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켜 폭염이나 가뭄, 폭우 등의 기후 재난을 일으키고 특히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엘니뇨와 반대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말하는 동태평양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태평양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서해안부터 중앙부까지의 해역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멕시코, 칠레 등 아메리카 대륙 서쪽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계절 모델은 기록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극심한 폭염, 가뭄, 높은 습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지역에 집중호우와 더 길고 강한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 중순이나 늦가을 또는 이번 가을부터 장기간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낮과 밤 모두 열대지방처럼 느껴지는 더위가 지속될 수 있으며 폭우와 함께 체감온도 경보가 더 자주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수가 따뜻해지고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따뜻한 물은 제트기류를 변화시키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상 패턴을 바꿀 것이라고도 합니다. 엘니뇨 현상은 태평양의 열기가 대서양보다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을 약화시키기도 하는데 폭풍이 발생하더라도 내륙으로 많은 비를 몰고 와 홍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변가의 날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보로 해변 여행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그닥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 없네요. 월요일 워싱턴 DC 지역에 여름과 같은 폭염이 닥쳤는데 무더위는 수요일까지 매일 기록적인 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는데요. 레이건 국립공항에서는 오늘 날짜로 기록이 된 최고 기온은 1877년에 96도였습니다.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1987년에 세워진 91도였고요. 레이건 국립공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댈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은 깨지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현재 기온이 95도입니다. 섭씨 35도. 어제와 확연히 다른 기온 보이고 있는데 자외선 지수도 9로 매우 높고요. 밤 최저 기온도 69도, 섭씨 21도로 더운 편입니다. 내일 화요일 또한 5월치고는 매우 무더운 날씨 계속되고요. 이틀 연속으로 최고 기온이 98도, 섭씨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이 비추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흩어지는 건조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밤
바람이 다소 불고 습도가 약간 높겠지만 소나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외선 지수 또한 9로 매우 높은 가운데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70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올해 첫 폭염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전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은 또한 오후늦게 산발적인 소나기와 강한 뇌우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조정이 될 예정이지만 강한 뇌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바람은 서남 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고요. 강우 확률은 70%로 많은 양의 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지수 9로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밤 최저 기온은 6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 꽤 크겠고요. 60도의 기온은 다음날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이벤트처럼 갑자기 무더운 날씨는 목요일부터 벗어나고 시원하고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요.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기온과 덩달아 좀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71%의 습도 있겠고요. 밤이 되면서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에도 지역에 따라 소나기 예상되고요. 바람은 가볍게 불겠지만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내리는 비는 이달 말까지 내릴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4분입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에스지 워너비와 옥주연이 부릅니다. 한여름날의 꿈.

0: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네, 오늘도 정복을 입고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아, 정말 옛날엔 경찰이 너무 무서웠는데 요새는 어쩜 이렇게 정겨운지. 그거에 아주 큰 일조를 하신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일하고 오느라고. 네네. 예, 어떻게 저기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0: 아, 멋있어요.
1: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0: 우리 로이츠 보안관님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이 경찰 하나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꼬시고 있는데 아쉽지 않네요. 아,
1: 꼬셔도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0: 아, 알겠습니다. 예. 아직도 그, 하시죠?
1: 예, 리코딩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우리 한인들 특히 우리 자녀들 2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 미국 사람들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뭐 여기 버지니아는 아니지만 텍사스에서
1: 네네 맞아요.
0: 예, 친구들 예, 오랜 친
1: 예, 그 오랜 친구지만은 또 이게 왜냐면 미국은 총을 네. 구입하기가 쉬우니까
0: 그러니까
1: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사람들도 많이 이해하겠지만은 네. 남을 나의 적으로 자꾸 두지 마세요.
0: 그래. 척을 지면 안 돼요.
1: 예, 그거 위험합니다.
0: 예, 예, 맞아요.
1: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특히 한인 분들은 제가 가끔 이렇게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템포가 너무 세.
0: 급해, 급발진이야.
1: 예, 급하고 성격을 그걸 못 참아.
0: 못 참아. 분노 조절.
1: 맞아요. 예. 그 굉장히, 글쎄, 저도 분노 조절은 좀 있지만, 네. 그렇다고 막 총을 꺼내거나 이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0: 글쎄 말이에요.

0: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1: 아, 예, 예. 네,
0: 제가 거기를 한번 가야 되는데, 아마 한 몇백 명이 모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와달라고.
1: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뉴저지에 가서 좀 보고, 예, 예. 또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있는 경찰관들 아니면 미국 전처 지금 LA에서도 오고 네네. 캐나다에서도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공유 좀 해서 네. 아, 만약에 한인 분들이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 그쪽에 뭐냐 친척이 다른 주에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 예. 뭐 이렇게 연락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연락망 같은 거를 지금 받아올라 그럽니다.
1: 뭐 뉴저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인근 쪽이면 뉴욕 쪽 말고 네. 그러면 여기서 뭐 트래픽만 없으면 3시간 반, 3시간이면 가거든요.
0: 아니 송은경 씨 한번 100마일로 달리는 거
1: 아니야.
0: 저는 그냥 가도 한 4시간 아. 반 정도 가던데.
1: 아, 죄송합니다. 네.
0: 아닙니다. 한, 예, 가까운 거리예요.
1: 예, 예 사실 네. 그렇게 먼 거리가 예, 아니거든요.
0: 맞아요.
1: 예. 제가 오늘 또 궁금했던 건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난달이죠.
0: 그 네, 얼마 안 됐죠.
1: 부지사.
0: 예, 예, 여기 버지니아 전.
1: 그게 가정 문제예요, 예, 사실은.
0: 루테넛 가버너였던 부지사.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었고요.
1: 예, 또 근데 라스네임이 또 페어팩스요.
0: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는데도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서 살고 있어요.
1: 에난데일에 살고.
0: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불화가 이렇게 보면요, 그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이게 맞습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극단적으로까지 가니까 예. 뭐 이런 사건도 많이 봤지만 이제 이분은 뭐 아무래도 버지니아에서 유명 인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지만 네. 제가 길에서 일할 때는 이런 사건들이 무지 많아요.
1: 사실은
0: 예 사실은 왜냐하면은 뭐 이게 지금 와이프하고의 사건이지만 어쩔 때는. 뭐 자녀들 간에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사실은 시작은 어쩌면 자녀들로 시작을 해서 결론은 부부 싸움이 뭐 되는 경우도 많죠.
0: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자라다 보면은 서로 의견도 안 맞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지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결론은 너무 잔인하게 이제 와이프를 총으로 쏘고 본인은 또 올라가서 뭐 그 총으로 자살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그때 당시에 또 애들 티네이저 애들 두 명이 같이 그 집안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애들이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911에다가
1: 트라우마가 평생 가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총을 그렇죠. 쏴서
0: 그럼요. 그거는 정말 아마 그 정신과에 가서 좀 예, 상담도 잡고 이런 그 치료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1: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0: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혼 소송 중이니까 이제 그 접근 금지, 그렇죠. 그 리스트링 오더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뭐 너무 쌓인 거죠. 말하자면.
1: 그런데 때로는 그 법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 법 때문에 더 열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아, 그럼요.
1: 예, 보고 싶은데 못 가는 것도 속상한데 법적으로도 못 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0: 맞아요.
1: 굉장히
0: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경찰들을 저기 뭐야 대동하는 게 좋고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왜 그 가정 폭력이나 가정 불화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은 네. 우선 떼어놔요.
1: 글쎄 그렇다면서요.
0: 예, 그러고서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감옥에 데리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3일 동안은 집에 올 수가 없고 컨택을 못 해요 와이프하고. 텍스트도 못하고 이메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전화도 못하고.
1: 근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네. 또 마음이 여려 여자들
0: 맞아요.
1: 우리 한국분들 그러면은 3일도 안 됐는데
0: 맞아요.
1: 와이프가 먼저 또 전화해서 밥은 네. 먹고 다녀.
0: 근데 만약에 와서 네. 3일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
1: 괜찮아.
0: 그렇지만 네. 그 안에 싸움이 되면은 그 여자분도 들어가요.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여자분이 법을 어겼으니까.
1: 아, 자기가 네. 먼저 접근 금지를 그렇죠. 신청했어도.
0: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안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1: 네.
0: 본인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옆집에서 봤어.
1: 아니 옆집에 남편이 틀락달락 해.
0: 맞아요. 그랬다가 경찰이 와서 야, 너 지금 보니까는 아직 3일이 안 됐는데
1: 네네네.
0: 너 여기 와 있으면은 이게 법에 걸린다 그래도 또 잡혀 들어가. 제가 그런 것도 많이 해봐서.
1: 그러면 가중이 되죠.
0: 그렇죠. 왜냐하면은 법에 어겼기 때문에 예, 판사가 낸 건데 그걸 어겼으니까는 그게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 또 하나가 붙는 거죠.
1: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보다는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0: 이 자잘한 범죄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계절적으로도 통계가 있나요?
1: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자살이라는 게 이게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미국도 50개 주잖아요.
0: 네네.
1: 50개 주에서 그 송은경 씨가 생각하기에 어느 주가 자살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주에서.
0: 뉴욕 아니면...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텍사스?
1: 아니에요.
0: 그럼요?
1: 알래스카.
0: 추운데요?
1: 앵커리지에서.
0: 어?
1: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0: 왜요?
1: 거기에 왜 혹시 그 날짜에 따라서 밤낮이
0: 네, 백야가 있죠.
1: 백야 있죠.
0: 예, 예, 예, 알죠.
1: 그것 때문에.
0: 아. 네,
1: 사람이 우울증이 그것 때문에 더 걸린답니다.
0: 그러니까는 깜깜해서 잘 시간에 자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잠은 오지만 바깥이 화나면
1: 화나고.
0: 왠지 자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네.
1: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살률이 많대요. 알래스카에서.
0: 아.
1: 저도 그거는 제가 예. 그 경찰 생활하면서 데이터로 안 거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0: 말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1: 밤낮이 바뀌고 이제 뭐 이런 거 사람이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제대로 충분히 자는 게 좋고.
0: 맞습니다. 네.
1: 예. 뭐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한국에 만약에 뭐 방문을 가면
0: 네.
1: 완전히 바뀌잖아요. 밤낮이.
0: 그렇죠. 예, 예.
1: 그렇지만 한국 가면 또 열심히 재밌게 놀다 보면 네. 또 금방 바뀌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아니라
0: 네.
1: 내가 사는 데서 이게 뭐 백야같이 뭐 낮이 길다거나
0: 네네.
1: 밤이 짧다거나 이러면 사람이 우울해지거든요.
0: 그럴 네. 수 있겠습니다.
1: 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그 일할 때 우리는 네. 이제 오전에 일하는 친구들이 있고 오후에 일하는 친구들이 있고
0: 예.
1: 또 민나잇 밤새 그러니까 오버나잇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저도 오버나잇을 한 제가 3년 정도를 일했는데 저는 3년하고 저는 못한다고 다시 대유곡으로 바꿔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거는 좋은데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면
0: 피곤은 하지.
1: 피곤은 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면
0: 예.
1: 이제 커튼은 다 닫아놓고 자긴 하지만
0: 그래도?
1: 이게 잠이 끝까지 못 자더라고요.
0: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군요.
1: 그렇죠. 그러고서는 깨다 보면은 또 일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몽롱해지기 때문에 또 힘들고. 그리고 또 제가 쉬는 날은 이게 또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막
0: 그쵸.
1: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걔는 한 7년을 길에서 일했을 때
0: 네네.
1: 그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0: 네.
1: 걔는 7년을 민나잇에서만 일을 했어요.
0: 오.
1: 근데 너무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젊어서 그런지 좋은데.
0: 젊어서 그래요.
1: 예, 젊어서. 저는 그 3년이라고요. 그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저기 의사 선생님이,
0: 네.
1: 그 로이 씨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예,
0: 아니, 왜 우리, 막 학교 졸업하고 나서, 낮에는 골골대다가 밤 해 딱딱딱 그러지면 눈이 바짝바짝바짝.
1: 올빼미라 그랬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날 수 있기
0: 네네.
1: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 한 3년 하고 슈퍼바이전 대학에서 예. 다시 뭐 오전에 일하는 걸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 뭐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밤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1: 맞죠.
0: 자, 혹시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1: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데.
0: 정말 잘해주셔야
1: 예.
0: 되고, 짜증이 난다면 짜증도 좀 받아주시고.
1: 네, 예,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
0: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1: 아,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봐야겠다.
0: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것이 사실은 그 자살, 그러니까 남을 뭐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1: 네.
0: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자살로 이끄는데 이게 분리가 돼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공통점이 서로가
1: 네, 뭐 그런 것도 많고요.
0: 예,
1: 저도
0: 예.
1: 길에서 일할 때 뭐 자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가 나간 적도 있지만 그 중에도 한인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뭐 뭐라 그렇게 경제적인 거,
0: 네.
1: 가정 문제,
0: 맞습니다.
1: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끝은 안 좋다는 거.
0: 예. 혹시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또 이건 갱년기하고 좀 다른 문제지만,
1: 그렇죠.
0: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자녀분들 중에 그런
1: 예.
0: 분들이 있으시면 아끼지 마시고 반드시
1: 상담.
0: 전문가와
1: 예,
0: 상담을.
1: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전문가를 뭐 상담하는데 돈이 들어서 못 저기 하겠다 그러면
0: 예, 예.
1: 우리 송은경 씨랑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0: 예, 그러면
1: 저희가 얘기해주고 뭐 복도 다 주고,
0: 네.
1: 뭐 용기도 주고.
0: 그리고 이 또 잘만 하면 카운티에서 프리로 또 카운슬러 해주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1: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0: 예예예. 예. 예.
1: 왜냐하면 혜택은 많아요.
0: 글쎄 말이에요. 예. 두드려 열릴 것이다. 아유, 그럼요. 발음도 안 되네. 두드리세요. 열립니다.
1: 맞아요.
0: 자, 오늘도 우리 로이체 보안관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자살이라는 것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한테도 올 수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자살이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0: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자,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로이체 보안관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샘이 시련과 같고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라는 가사와 위로의 메시지 덕분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에서 희망을 주는 곡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하죠.
1: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0: 노라조가 부릅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탐구.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의 한 10대 청년이 낚시 중 나무에 기댔다가 벼락을 맞고 튕겨나가는 사고를 당한 뒤 기적적으로 생존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사고 바로 다음 날 다시 같은 장소로 낚시를 가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국 텍사스주 비치그로브 자원봉사대는 안젤리나 강가에서 벼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19살 청년은 어머니와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는 잠시 인근 소나무에 몸을 기대고 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SNS를 통해 벼락이 청년이 서 있던 소나무를 강타했고 전류가 소년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수미터 밖으로 튕겨 나갔다며 벼락의 충격으로 소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청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벼락이 복부 쪽을 관통해 다리 전체로 내려갔다가 발등을 통해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었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했는데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벼락으로 인해 몸의 화상과 나무 파편으로 인한 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놀라운 점은 퇴원 바로 다음 날 벼락을 맞았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와 다시 낚시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고 하네요. 그려, 운 없어서 벼락 맞고 운 있어서 살아났는데 아이고 우치게 거기를 또 가. 이 대갈빵에 우치게 된 거 아니오. 미국에서 경찰과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 추격전을 벌이다 차량이 전복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마침 차에 타고 있던 3살 아이는 기적적으로 무사히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알칸사스주 경찰당국은 23세 여성이 인근 도로에서 과속단속에 걸렸으나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멈추기 위해 후미를 충격하는 이른바 피트 기동을 시도하자 여성의 차량은 중심을 잃고 고속도로를 이탈해 인근 들판으로 여러 차례 굴러 떨어지면서 전복이 됐다고 합니다. 차량은 완전히 뒤집혀 지붕이 바닥으로 부딪힐 만큼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손을 들고 나오라고 명령하자 차 안에서 기어나오던 여성은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아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쏘지 마세요
0: 라고 소리쳤으며 차량 잔해 사이로 3살짜리 아들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나와 경찰들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괜찮으니 이쪽으로 오라며 아이를 안전하게 대피시켰고 이어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에게 수갑을 채우며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난폭운전과 과속,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의 블랙박스와 바디캠 영상이 공개가 되자 누리꾼들은 무모한 도주국으로 자녀의 목숨을 담보잡은 엄마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2: 세상에 간땡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말이오. 아니 우찌게 경찰이 따라오는데 도주를 야. 그것도 애를 태우고 말이오. 술 처먹은 거 아니오. 아니면 너무 더워서 미친겨. 아이고 우찌게 이 짝동네는 한 성격 오시는 여성분들이 참 많으시네.
0: 미국의 한 호텔 공용 화장실에 거대한 야생곰이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근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네시주 게틀린버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몸무게가 550파운드, 무려 250kg에 달하는 거대한 흑곰 한 마리가 화장실에 갇히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사건은 새벽 2시 33분쯤 호텔 직원이 야외 공용 화장실로 들어간 흑곰이 안에서 문을 잠그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었고, 다행히 흥분하지 않은 곰은 문이 열리자마자 슬그머니 걸어나와 유유히 인도를 따라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경찰들은 곰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멀어지도록 막대기를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곰은 안에 갇혀있는 동안 거울을 산산조각 냈으며 이로 인해 약 $50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흑곰이 많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인근 지역 특성상 곰이 도심이나 호텔 주변을 배회하는 일은 흔하지만 호텔 화장실에 들어가 문까지 잠근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2: 아니, 유리까지 깨고 지랄 연병을 떨었던 것 같은데 무어치게 사람을 보고 가만히 숲속으로 돌아갔디야. 이것도 좀 이상한디. 아이고, 요샌 워낙 인두꺼비를 쓴 작자들이 만나서 그런가.

0: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한 영국인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브리스톨 형사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와 성적행위를 한 혐의 등 총 7건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30살의 전직 간호사에게 28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간호사는 지난 2021년 학생 실습생으로 병원 근무를 시작한 뒤 2018년 고의중상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정신건강법에 따라 구금돼 있던 남성 환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후 2024년 정식 등록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이 기간 환자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간호사가 비번이거나 환자가 외출을 나왔을 때 호텔 등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간호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담긴 영상과 사진이 다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이후 유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올해 새해 첫날 작별 편지를 보내며 관계를 정리했으나 환자가 지난 1월 병원 직원들에게 교제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동료에게 자발적으로 사랑에 빠졌었다고 고백하는 한편 주변의 조언에 따라 증거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다 결국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피해 환자가 자폐증과 주의력 결핍, 일명 ADHD뿐만 아니라 조현 정동장애까지 앓고 있는 만성정신질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진의 소견을 이용해 간호사의 불법적인 로맨스가 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해악과 고통을 안겼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 및 퇴원 경로가 심각하게 지연됐다고 지적했는가 하면 반면 간호사의 변호인은 환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던 만큼 광합이나 길들이기 같은 범죄는 아니었다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전문적 경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환자에게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 간호사는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후회했으나 결국 구속 수감됐다고 하네요. 환자들만 보니께 이니도 환자가 돼버린 것 같으네요. 허기사 하루 챙일 붙어 있으니 정도 들만도 흩지요. 아이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환잔디 워치게. 이번엔 전국의 소식으로요.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남편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여성은 이른 아침에 청주시 한 공터에 주차가 된 남편 소유 1톤짜리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라이터로 적재함에 쌓였던 폐지에 불을 붙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고 합니다. 차량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하는데 사건은 여성이 남편과의 말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은 화물차 인근에 주차가 된 자신의 SUV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연락 안 된다고 남편 차에 불 지른 여자가 어디 있대요? 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타고 불을 지르는 옆에 내가 어디냐고요? 이 남편 안 들어갈 만도 흔해. 아이고 이참에 아예 그냥 안 들어가고 갈라섰으면 좋겠네. 요즘은 AI로 별걸 다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주나 운세도 본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의 한 여성이 챗GPT에게 점을 봐달라고 했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황당한 소식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요즘 커피를 마신 뒤 커피잔에 남은 커피 찌꺼기를 사진으로 찍고 챗GPT에 올려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전통적인 커피점이 타시오그래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타시오그래피는 차를 마신 후 찻잔이나 커피잔에 남은 찻잎, 침전물의 형태를 기호로 해석을 해 운세를 점치는 점술로 컵을 뜻하는 프랑스어 따우스와 기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래피의 합성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찻잎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괘에서 챗GPT가 너희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 중이다.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이름의 여자인데 그 여자가 너희 가족을 파멸시키려고 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이혼을 요구하고 현재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남편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네요.
1: 날이 갑자기 더워서 그런가? 아이 미친 여자들이 왜 이리 많대요? 예. 이런 여자는 자칫 잘못하면요 의부증 걸릴 확률이 많아요. 이 짝도 못치게 이참에 그냥 갈라섰으면 좋겠네.

비비의 나쁜 여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18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언급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오늘 2부 첫 곡은요. 역시 우리 애니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엘리코세리는 물론이고요. 에난다힐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죠.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입니다.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이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애니팡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2부 곡은요. 편안한 휴일 보내셨나요? 예, 모처럼 만에 또 편안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인생은 바람처럼이라는 삿갓을 쓰고 멋진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시인 김종곤의 시와 음악이라고 하는데 먼저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또 사연과 성경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글쎄요, 아, 어느 누가 내 자식을 너물 위에 내놓겠습니까? 그것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셨나요? 내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는 마시되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유비무한의 삶은 생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의 능력을 더하시는 그런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건강 제일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훅 이렇게. 어제도 글쎄 내일 90도 이상이 올라간다는데 올라갈까? 의심이 들 정도로 어제만 해도 날씨 괜찮았거든요. 저희 스튜디오도 에어컨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후덥지근합니다. 자, 오늘 복별님 또 반전의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꿈속의 사랑 현인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 정말 더운 날씨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같이 좀 제정신이 아닌 듯 하지 않나요? 날씨면 날씨, 세상사면 세상사 모두 언제쯤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박노해 시인의 아름다운 성공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공 박노해. 사랑의 크기를 넘어선 성공이라서 그만큼 시간 따라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능력을 키워가지 않는 사랑이라서 그만큼 시간 따라 앙상해지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지만 우리의 무능은 우리의 죄일 수 있다. 사랑은 치열한 것이다. 사랑만큼은 실력을, 사랑만큼은 투혼을, 사랑을 하기 위한 힘, 순수한 힘을.

지방방송이 라라라 키스. 자, 지금부터 노래 다섯 곡 들려드립니다.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정답 아시면은요,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배우, 연기도 뭐 너무 잘합니다. 노래도 이렇게 잘하네요. 이병헌이 부르는 눈물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가수와 노래 제목을 다 알려드렸더니 어휴, 이 퀴즈에 전혀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도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근데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꽤 많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세요. 보내주신 분들 거의가 예, 뭐 맞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지창욱의 지켜줄게 라는 곡인데요. 이렇게 해서 총 5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5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0: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나만 거리며
0: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흘러간 가요와 함께 가수의 뒷담화를 아주 재밌게 풀어주시는 수지씨. 오늘도 변함없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1: 네, 여전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0: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시상에 지금 온도가 93도? 아이고, 올여름 무지하게 덥게 생겼는데 더운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1: 중간이 없이요?
0: 그러게 말이요.
1: 지난주까지 추웠어요.
0: 그치요. 다소 쌀쌀해서 바람도 무지하게 불고.
1: 응. 그러더니 계란간 이게 뭔 일이래요.
0: 아이고, 얘들도 정신없는겨.
1: 원인은 한국이요. 한국이 덥대더니 왔어, 거의.
0: 가만 보면 우리네 삶도요. 날씨 따라가는 것 같아.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또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버리고. 이게 좀 평범하게 이게 초신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워치게 우리 수지 씨는 이민사가 워치게 되시는지.
1: 응? 내가 평범하겠슈? 업앤다운이 심하죠.
0: 맞아요. 우리 특히 이민 1세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어쨌든 그런 이민 1세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또 어떤 뒷담화인지 기대가 되네요.
1: 오늘은요. 네. 아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네 그냥. 그 정종숙 씨라고
0: 개똥 떼어먹고 가신 분?
1: 이 사기 아줌마. 아니 근데 노래는 참 잘하는데.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래 노래를 못하고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1: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 좀 흥미진진하겠습니다.
0: 네. 1954년 7월 16일 출생이거든요.
1: 네.
0: 근데 처음에는 혼성그룹 원 플러스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데뷔를 했는데 이후 솔로로 전향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6년 하고 1990년대까지 가수 생활을 했어요. 가수로 번 돈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여기에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왔죠.
1: 그렇죠. 처음엔. 예.
0: 근데 개원은 연예인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개모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 네.
0: 연예인 중에서는 김형자 씨 탤런트, 혜은이, 장미화, 김미성 등등 있었어요. 1990년대 초 어느 날 정종숙은 이 갯돈 10억여 원을 들고 캐나다로 도주를 했는데 도주할 당시 전속 기사의 전세 자금인 몇 천만 원까지 빌려서 도주를 했대요. 한국에서 가요 무대 등 방송에 출연하면서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하던 중 캐나다로 갔다가 1994년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1: 네.
0: 이 일로 인해 장미화는 평생 경제난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어요.
1: 맞아요. 예.
0: 1982년 야구 선수인 이원영과 결혼을 했어요. 계속 근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캐나다에서 음식점을 영업한다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대요. 그녀의 음악 스타일은 트로트, 발라드, 뭐 포크, 블루스,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깊은 감성을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사기 사건으로 법적으로는 배임죄 혹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죠. 정종숙은 캐나다와 칠레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현재는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어요.
1: 오.
0: 1994년 미국으로 이민 후 시애틀에 정착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또한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성가대원으로 찬양도 하고 있대요. 물론 교회는 죄인오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배땅 한번 두둑이야이.
1: 그러게 말이오. 얼굴이 참 두꺼우시네.
0: 그녀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 이제 중년의 한인들에게는 친숙한 왕년의 인기 가수 정종숙 씨가
1: 네.
0: 시애틀에서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며 조용히 살았었죠. 또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8년이 되었대요. 현재 린우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교회와 암 환자를 돕는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그 정종숙 씨는
1: 네.
0: 70년대 혼성 듀엣 원 플러스 원의 멤버로 예전엔 애니의 노래 또 등 여러 히트곡을 남겼어요.
1: 예예.
0: 그 후 솔로로 전향해서 달구지, 둘이 걸었네, 새끼손가락, 뭐 강변의 추억, 무교동 이야기 등 인기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1: 예, 맞아요.
0: 우리가 이 음악을 들어보면요, 다 귀에 조금씩 익어요. 남편 그 이원영 씨도 프로 출범 전 7억 야구 최고 기록이었던 31경기 연속 타를 작성한 미남 스타래요. 그 사람 잘생겼더라고요.
1: 아니 멋지게 보셨지요?
0: 응 나와 있더라고요. 할로같이 생겼시오.
1: 아유 멋있으면 보여.
0: 그러니까 아 근데 참 두 사람이 다 똑같은가 보죠? 성질이.
1: 그러니까 살죠. 뭐 같은 있게 살죠. 같은 있게.
0: 맞아. 여기서 둘이 걸었네.
1: 둘이
0: 한번
1: 걸었네.
0: 둘이 걷는 거 봐요.

0: 그러니까 둘만 행복하겠다 이 얘기 아니오요 시방.
1: 그때 수많은 사람들 돈 떼어먹고 뛰었지 뭐 걸었어?
0: 아이고 하여튼 우리한테 걸리면 이 아작이나 아작이
1: 착사를 내버려.
0: 네네.
1: 한국에서 가요 무대 등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사업도 잘 안 되고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아서 한국에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대요.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하는 생각으로 미국에 와서 시댁 식구가 있는 린우디의 자리를 잡게 된 거래요. 아무리 힘들다고 남의 돈 그렇게 띄워갖고 가요?
0: 자기 눈에 피는 몰라요.
1: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보니 한국보다 더 힘들더래요.
0: 아우 당연하죠. 맞아요.
1: 너무 안타깝지만 인생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더래요. 아니 지 마음도 거기 가서도 또 사기칠 생각했어?
0: 아니 오늘 수지 씨는 매 그 센텐스마다 토달교?
1: 토가 그냥 나오네.
0: 그냥.
1: 더구나 몇 년 전부터 미국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해외 공연을 오는 곳만으로만 알았는데 막상 내가 와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
0: 아이 오죽하면 한국은 지옥 같은 천국이고 미국은 천국 같은 지옥이라잖아요.
1: 네,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교회 성가대원으로 찬양하고 선교단체 행사에서 찬송가나 복음성가와 함께 본인의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대요. 앞으로의 생활은 잘 모르지만 신곡을 들고 다시 노래를 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근데 지금도 노래만큼은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주고 노래를 통해서 팬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요. 평생을 가수로의 생활이 날아간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수 활동을 재개하고 싶다고 얘기하네요. 학교 졸업 후 노래는 바로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는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시작해서 남자친구가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혼자 활동을 한 거래요. 노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미련이 많다고 합니다.
0: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 말이야 말이야.
1: 네가.
0: 참 하고 싶은 말 말도 못하고 그냥 입간지러 미치겠네. 넘어가요. 예.
1: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서 가수 활동도 재개하고 싶다며 요즘도 가끔 혼자 노래 연습을 하기도 하고 교회 성가대에서 서면서 내 목소리를 많이 찾았대요. 내 앞길을 어떤 분이 잡아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 들어보죠.
0: 새끼손가락 정정숙의 목소리로.
1: 네.

0: 그러고 보면 이분이 좋은 노래를 그래도 많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1: 중저음으로 아주 차분하게
0: 글쎄 말이야.
1: 사람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0: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믿고 주었지.
1: 맞아요.
0: 꼭 결론이 이렇게 되네 또. 계속 보세요. 네.
1: 한국에서는 교회를 전혀 몰랐는데 언니, 오빠 등 식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가수로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 교회에 다니지 못했대요. 미국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힘으로 힘든 미국 생활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해요. 2002년에 식당을 오픈했는데 그때가 말띠해였고 본인도 말띠라서 테리야끼는 일본 음식이라 일본말을 찾아보니까 우마였고 정종숙의 그 노래 달구지도 연상이 되어 가족과 함께 상의한 끝에 우마라는 이름으로 붙였대요.
0: 아, 그래서 그 식당이 잘 된대요?
1: 시방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 가서 자주 봐요.
0: 근데 그거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아마 못 네. 받을 수 있는데 양심상 줘야지 그래도.
1: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찾아서.
0: 장미아 씨 같은 경우는 평생을 고생했다는데 혜은이 씨도 그러고.
1: 아유. 게다가 남편까지 속색여서 그냥 거기에 엄불러서.
0: 아유, 그렇게 말이요.
1: 그동안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대요. 가수 활동을 할 당시에는 친하게 지낸 동료 가수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대요. 아, 토시 달고 싶어 죽었네.
0: 달아, 달아. 요 타임에는 달아요겠네.
1: 달아요겠죠. 아니, 지가 우치기 가수들을, 지가 친한 가수들을 우치게 만나.
0: 연락 못
1: 하지. 먹고 왔으면서.
0: 그러니까. 아이고, 참.
1: 아이고, 참. 날짝도 두꺼워.
0: 아이고, 오늘 방송 좀 나네오네요.
1: 딸이 얼마 전 결혼해서 12개월 된 손자를 두고 있대요. 딸과 사위가 정종숙의 그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 힘으로 이겨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죠. 남편은 한국에서 야구 30일 안타 기록을 갖고 있고 10년 연속 올스타 선수로 활동을 했대요.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시간을 낼 수 없어 즐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대요. 올가을에 자선음악회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이냐고 하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10월경 저기 이제 한인 암 환자들과 이들의 가족 봉사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른 음악인들도 참가하는 행사로 1, 2부로 나누어서 본인의 노래도 여러 곡 부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살구지 들어볼까요?

0: 네, 지금 들려드렸던 세 곡 모두 정말 당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곡이고 기억에도 남고 네. 또 흥얼거리면서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1: 본인의 인생이 덜그덕 뛰그덕 흔들리죠. 취미생활은 한국에서 뜨개질을 좋아했고 어려서는 육상, 배구 등 운동 잘했대요.
0: 키가 좀 있으신가 보네.
1: 네, 아, 그렇게 네. 보여요. 하지만 가수 활동을 하면서부터 바빠서 다른 취미는 받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에 와서는 교회에 나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또한 주위에서 정종숙 씨를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아서 행복하네요. 앞으로의 꿈은 노래하는 것이고 또 남편과 자녀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왕 주님을 마음에 섬겼으니 교회 일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며 특히 찬양을 통해 선교도 하고 싶다고.
0: 뭐 가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감성이 풍부하시겠어요.
1: 그렇죠.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호소력도 있잖아요.
0: 아유, 그러게. 목소리가 그때 당시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우, 굉장히 좋은 보이스를 갖고 계세요.
1: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노래를 통해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0: 본인의 위로만 받지 마시고 예, 그렇게 위로받은 걸 본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겠네.
1: 본인의 젊었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손자도 뽑고 또 여러분도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회상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기회가 되는 이러한 추억을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를 들려주며 당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 동료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그 사기를 자행한 시대의 사건 피해자였던 배우 김형자는 방송에서 가수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폭로하며 그 사람은 손수레가 손수레를 소가 끌고 가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네네. 결국엔 달구지를 부른 정종숙이 그 A씨라는 사람이라고 드러나게 된 거죠.
0: 네네네.
1: 그 한마디로 정종숙의 그 정체는 확정되고 대중들의 분노는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0: 그렇죠.
1: 사기 사건 이후 그녀는 캐나다에 가서 이제 음식점도 운영하며 숨어서 살았는데 네. 놀랍게도 현지에서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냈다고 전해지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을 배신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죠.
0: 그걸 워치게 지워요. 워치게.
1: 그러니까.
0: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요.
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해요.
0: 그럼요. 그걸로 인해서 진짜 평생 고생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1: 그러게. 뭐라고 변명이 안 돼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마음고생도 있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람이 자식이 죽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따라 죽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하지만
1: 없죠. 예.
0: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많이 봤어요.
1: 대부분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아우 무섭죠.
1: 무서워요. 봉사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과거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죠.
0: 네.
1: 정종숙 사건은 연예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연예인들끼리 의지하며 만든 계모임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던 그 화려한 무대도 사기꾼이라는 낙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또 남겼어요.
0: 아유, 근데 음악을 계속 틀어줘야요, 말아야요. 아, 이거 지 혼자 하는 얘기예요? 들려시요?
1: 들려요. 그 마음속에서 하는 소리도 다 메아리 쳐서 들려요.
0: 네네. 예.
1: 그 이름은 화려한 가수보다는 수십억 대의 사기로 남았고 한 장의 노래 제목조차 사기극의 단서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결말로 끝냈게 됐어요.
0: 네.
1: 정종숙 씨의 사연은 여기서 끝인데요.
0: 네네.
1: 지난주에 제가 컨퓨즈 했던 이영숙 씨를 잠깐 얘기하면요.
0: 네.
1: 1949년생인데요. 2016년 자궁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향년 67세로.
0: 네네네.
1: 근데 배우자가 누구냐 하면요. 네. 1998년에 결혼을 했는데, 김태촌.
0: 김태촌?
1: 아시죠? 그분... 깡패. 그 사람은 2013년에 죽었어요.
0: 아.
1: 이영숙의 노래가 울오빠, 그림자, 왜 왔어, 여자의 브루스 이런 노래를 했어요. 교회 목사님 소개로.
0: 네네.
1: 범서방파 김태촌을 만나서.
0: 예예.
1: 2년간 편지를 주고받다가 98년 청송교도소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0: 근데 저는 이영숙이라는 가수가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
1: 얼굴 보면은 기억이 남아요.
0: 아, 그래요? 예예.
1: 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다 끝이고요.
0: 네.
1: 마지막 곡은 역시 정종숙 씨의 무교동 이야기.
0: 자, 오늘도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1: 네. 감사합니다. 나는

들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발포로 인해 약 600여 명이 희생이 되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18 한 번쯤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어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 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 연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뉴팩처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예람호 10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김상진 옆에 있을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옆에 있어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외롭지 않게. 이렇게 힘을 얻는 말씀, 찬양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님께서 축복송과 함께 축복받은 한 주를 감사와 은혜와 축복 3종 세트를 선물 받고 씩씩하게 오늘도 힘내신다고. 3종 세트 너무 좋은데요. 선물 3종 세트 감사와 은혜와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로한 집사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신청곡 남겨주셔서 오늘은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하려고 해요. 블루딱딱우리님 조수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써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원성남님께서 오늘 5.18 46주년이네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일어났었죠. 그때는 침상에 완전 군장을 하고 군화를 신고 잤었습니다. 내년이면 70세가 됩니다. 주의 길을 가리 김대환의 찬양 남겨주셨는데 우리 함께해요. 그리고 배고픈 고질라님 신청하신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6067님 신청하셨던 기적의 하나님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박성신 나의 기도 박성신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제키리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워십 그리고 구원열차 병든 몸 낫기를 소망하며 소울싱어즈 구원열차 신청해봅니다. 솔로몬님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아비가일님께서 요레 이스미업을 써주셔서 오랜만에 준비했어요. 오늘은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늘 일하러 안 가고 교육받으러 갑니다. 나름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오솔향님은 제주도 가셨군요. 파란 하늘의 푸른 바다가 더없이 시원한 제주의 어느 넓은 꽃동산 카페 토끼 동산에 올라 꽃기호 닭소리에 쪼르륵 새소리 곁들여 맑은 공기 마시며 축복송 함께합니다. 샬롬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절로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This is my father's world를 준비했어요. 키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그의 어머니 화장대 위에다가 청구서 비슷한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없을 때 동생 봐준 것 5불, 방 청소한 거 5불.

0: 아빠 구두 닦은 거 5불, 엄마 심부름 한 거 5불, 엄마가 기뻐하는 산수시험 100점 받은 거 10불, 합의 30불.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자기 책상 위에 엄마가 쓴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고생한 거 공짜.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 공짜. 내가 아플 때 너를 얻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 응급실에 데려다 준 것 공짜. 내가 축구공 차다가 옆집 유리창 깬 것을 대신 물어준 것 공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들어갈 학비와 모든 생활비도 공짜.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행복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행복할까? 어떤 환경을 가져야 행복할까? 하지만 이 행복은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값을 매기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값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이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이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고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언제 올라가셨냐면 명절 때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명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명절의 구체적인 이 3대 명절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명절의 특징인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 지도를 보면 양문으로 들어와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통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명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긍휼이 넘치는 베데스다 그 연못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명절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야 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기쁨과 좀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할 장소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임재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천사들이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난다는 근거 없는 미신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어떤 병이 나았는지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이 연못은 그냥 온천에 어떤 뜨거운 물이 가끔 솟아나듯이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가리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얻는다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될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인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면은 38년 된 거의 한평생을 아픈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 10년 동안 아픈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 예수님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당연히 제가 낫고 싶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는 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자신의 병 낫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낳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경자의 마음속에는 그의 인생의 행복은 바로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에게 행복이 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세요? 만약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한국에서 남이 하지 않는 사업을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셨어요. 선거를 치렀는데 조금 표가 모자라서 국회의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또 나가셨어요. 그런데 더 적은 표 때문에 또 안 되셨어요. 결국 세 번, 네 번까지 하시다가 포기하셨어요. 이 장로님에게는 국회의원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된 분들 있죠. 몇백 명 되는 국회의원들은 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다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결혼하면 행복하세요? 근데 왜 입을 이렇게 다무시고 계세요? 결혼하면 행복하시죠? 네. 그런데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불행할까요? 결혼 안 해도 행복한 분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데 그러면 자녀 없는 분들은 불행할까요? 불행한 분도 있지만 자녀 없다고 다 불행한 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의 유무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감, 진정한 사랑이 경험되고 채워질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물으면 목사님 저는요 자녀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그 느낌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뭔가를 주시거나 채워주시는 것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세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지금 한 50년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5년 아니면 예수님 믿고 30년 아니면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고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결혼하고 5년, 10년. 50년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대부분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세요? 그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결혼을 하거나 뭘 시작하면 그 시작한 그 처음이 제일 행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날 그때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혼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날 때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많이 높아져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내 자녀에게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 자녀가 행복하다고 할 때 우리가 행복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으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을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평생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인생의 행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가 반응하기를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처음에 38년 된 병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낫는 것은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야 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그 온몸에 38년 동안 앓던 그 병이 떠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나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38년 된 병자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고요? 들을 때.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음을 얻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행복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지 못하고 자녀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못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민 올 때 1000불 이상 갖고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민 오신 지 한 30년 이상 되신 분 중에 한 10000불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대부분은 500불에서 1000불 미만으로 갖고 오셨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밥이 없어서 굶으신 적 있으세요? 하루에 두 끼 먹은 적은 있으셔도 그렇게 굶으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어떻게 잘 자랐죠? 그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자녀를 기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말하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타임즈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단번에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얼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록펠러가 사망 당시 재산이 14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때가 한 90년 전이에요. 90년 전에 죽을 때 14억 달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살았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삽니다. 평생 조금만 더 하다가 엄청난 돈을 벌어도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장로님처럼 명예에 목숨을 걸고 조금만 더 높게 올라가려고 끝까지 올라가도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도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조건에 만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때 이 행복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현대그룹의 부장으로 일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려면은 이 백혈구 수치가 1000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보름이 돼도 이 수치가 800 이상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5일이 딱 지난 16일째 되던 그날에 백혈구 수치가 3200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800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정집사님을 불렀어요, 의사가.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가 입원을 하고 수술 후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할까봐.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팀에게 이 사실을 알렸대요. 그랬더니 바로 이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위로하고 갔는데 그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지사님의 삶을 보니까 겉으로는 다 행복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불행한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병을 얻기 전에 남편이 직장에 가면 시댁 식구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보 기도팀이 병원에 왔다 갔는데 그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백혈구 수치가 확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의사가 남편을 부릅니다. 나는 의사로서 당신의 아내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시집 식구들은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보 기도팀 중에 한 명이든 그 이상이든 매일 집사님을 찾아오도록 부탁하십시오. 그 후에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중보 기도팀의 팀을 정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이상씩 돌아가면서 매일 중보 기도팀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의 회복 속도가 하루하루 좋아졌다는 것이죠. 결국 정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마친 후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다닌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고 내 모습 이대로 만들어주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K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과 군사 압박을 둘러싼 입장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중동 긴장 고조 속에 양측 모두 협상과 충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분리부조 에볼라 대응을 위해 후보 백신 임상시험 추진에 나섭니다. 아직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만큼 국제사회는 감염 확산 차단과 신속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에볼라 확산에 대응해 민주콩고, 우간다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대응이지만 차별적 방역 정책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의 AI 칩 시장 개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H200 칩의 대중국 판매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중 협상에서도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엔비디아의 사업 전망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타가 전 세계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리 해고에 착수하며 AI 중심 조직 개편을 본격화합니다. 동시에 일부 인력을 AI 관련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등 사업 구조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군사 옵션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와 봉쇄만으로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의 합동 방위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며 양국 갈등이 군사 안보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국방 공약 이행과 미국산 무기 도입 문제를 압박하며 북미 안보 협력 재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인 37%까지 하락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경제 외교 이슈가 겹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이슬람 사원에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18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인근 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17세와 19세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증오 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CNN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 범행 용의자 중 한 명이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서는 증오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차량에서 반이슬람 구호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원의 책임자인 이맘 타하 하사는 예배 장소를 범행의 목표로 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원은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주거 지역에 있으며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가장 큰 예배 시설이기도 합니다. 시설 내에는 꾸란 등을 가르치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한타바이러스 확진자 1명이 사망하면서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례가 최근 크루즈섬 집단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 추가 의심 사례에 대한 감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러 주에 걸쳐 40여 명의 감염 의심자를 추적 관찰하고 있으며 일부는 연방 격리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콜로라도주에서 대서양 크루즈선 집단 감염과 무관한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18일 로이터통신과 미 지역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는 덴버 남부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성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최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와는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중보건환경부는 콜로라도에서 매년 이 시기에 한타바이러스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정확한 노출 경로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지만 드물게 장기간 밀접 접촉 시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약 6주에 달합니다. 최근 23개국 승객 승무원 150명을 태운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이 번지면서 네덜란드 부부와 독일인 한 명 등 총 3명이 숨졌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미국인 승객 1명이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미국 내 41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네브래스카 연방격리시설에 머물고 있지만 2명은 애틀랜타에 있는 별도 시설에 있습니다. 나머지 23명은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미국으로 귀국했거나 감염자와 같은 항공편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조지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텍사스, 버지니아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기록 유출을 문제 삼아 국세청을 상대로 냈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측근을 위한 보상금 명목으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지지자에게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민주당은 세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IRS를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세금으로 마련해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및 지지자가 대상입니다. 의회 난입 사태로 기소된 약 1,600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상금 지급이 분기별로 법무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지만 지급 내역이 공개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설명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부의 수사권을 무기삼아 자신과 측근들을 공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금은 이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겁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정부기관은 어느 미국인에 대해서도 무기로 쓰여선 안 된다며 이전에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약 100명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측근들이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박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납세자의 세금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적 수사를 촉구하며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 본디 법무장관을 최근 경질한 것을 두고서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 관련 기록 공개 문제와 정적 수사에 있어 충분히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과 가족의 납세 내역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IR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납세 기록을 빼내 언론사에 전달한 남성은 202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 제기를 두고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휘하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송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20일 열린다고 타스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유리 우사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영접을 받은 뒤 다오이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 후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주임 등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양국 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한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시 주석과의 비공개 차담회가 매우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며 양측에서 4명씩만 초청돼 국제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양국의 외교정책 입장은 대체로 일치하며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현재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중으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장남 윌리엄 왕세자가 향후 10년에 걸쳐 왕세자 개인 영지인 콘월 공국 부동산 20%를 매각해 환경 프로젝트에 쓸 예정이라고 더 타임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의 개인 수입 대부분은 5만 3천 헥타르에 달하는 콘월 공군 영지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2천만 파운드, 약 400억 원의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11억 파운드, 2조 2천억 원 가치로 평가됩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과 개발 수입, 파트너십과 차입 등으로 마련한 약 5억 파운드, 약 1조 원을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확대, 습지 복원과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콘월 공국이 14세기 창설된 이후 대대로 영국 왕위 계승권자가 콘월 공작 칭호와 영지를 보유해왔습니다. 찰스 3세도 왕세자 시절 이를 보유했다가 2022년 즉위하면서 윌리엄 왕세자에게 물려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8일 SNS를 통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 케이블을 허가 대상으로 선언할 수 있다며 국제해양법을 근거로 면허 취득 의무와 운영 감독,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명수비대 측 매체인 세파뉴스는 해저 광케이블의 운용 차질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프랑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이 자율형 AI 모델 미토즈 사용자들이 보안상 유사한 취약점에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사용자들과 사이버 보안 위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을 제한할 경우 소규모 기업들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기존 방침을 수정한 겁니다. 미토스는 AI가 인간 해커를 뛰어넘는 속도로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공격 도구를 직접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엔트로픽은 글로벌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 윙을 통해 미토스를 약 50개의 대기업과 정부기관들에 제한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이들이 더 큰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엔트로픽 대변인은 미토스 사용자들은 당초 사이버 위험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지난주부터 사이버 위협과 미토스 분석 결과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 대신 보안 정보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기밀 유지 보호는 파트너 회사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사항이며 파트너들이 서명한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프로젝트 글래스윙 체계가 성숙 발전함에 따라 핵심 보안 정보를 글래스윙 체계에 있지 않은 외부 등 다양한 곳과 공유함으로써 최대한의 방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법을 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이날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토스 사용자들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비슷한 회사들에 이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긴급한 사이버 위험이 있을 경우 어떠한 기관도 이것을 타인에게 경고하거나 문제 해결을 조율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 제한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하원 민주당 인공지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토스 사용자들은 이미 일부 보안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모질라는 최근 미토스를 통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은 AI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 등 보안 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토스에 미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시설이나 병원 등 중요한 산업 분야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보안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정보가 악의적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 보안 침해와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미토스에 대한 무단 접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다른 AI 모델 개발사들보다 안전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지지해온 업체입니다. AI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오픈 AI를 비롯한 엔트로픽의 경쟁사들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 가장 강력한 사이버 모델 사용자들이 위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오픈 AI는 가장 강력한 모델의 버전을 소수의 고객에게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다른 버전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유사 도구를 출시한 것에 대해 대각관과 민간 부문에서는 광범위한 온라인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델 출시 전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며 엔트로픽의 미토스 접근성 확대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기본 틀에 기반으로 연방 인공지능 법안을 향후 몇 주 안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뉴욕 광역권 출퇴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은 재개됐지만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 25만 명이 넘는 통근객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5: 북미 최대 통근 철도 시스템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토요일 자정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관사와 신호 담당 직원 등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을 대표하는 5개 노조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의 임금 그리고 의료보험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어 파업 4흘째를 맞는 18일 월요일에도 협상은 계속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일요일 오후부터 맨해튼에서 밤샘 협상을 진행한 뒤 월요일 오전 7시 30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월요일 오후 3시 추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협상 분위기를 놓고 양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MTA 수석 협상가 게리 델라버스는 빠른 타결에 대한 낙관론은 여전히 있지만 약한 상태라며 노조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빠른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MTA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기관사 노조 간부 케빈 섹스턴은 수개월 동안 우리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급하게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MTA가 우리의 입장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과 신입 직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노조는 연간 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MTA는 일시금 지급을 포함하면 사실상 4.5%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MTA는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수용할 경우 내년 대중교통 운임을 최대 8%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감축해야 한다며 추가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노리버 MTA 회장은 무리한 임금 인상은 결국 승객과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파업이 곧 끝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6: There is cause for optimism. We had productive negotiations. So what we expect is if we can get, you know, a deal done, we can have service on the next day. Obviously, the sooner we get one done, the more certainty and the more capacity there will be to restore the full Long Island Railroad system.
5: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파업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노조의 요구가 결국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세금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7: We're monitoring this, basically our third day of a strike. What we've done in advance is prepare all kinds of alternatives for our commuters to get to work safely and as close to on time as possible. I do want to thank the thousands of New Yorkers who heeded our request to stay and work from home. I thank their employers, but also the people in this room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deploying the buses and the shuttles wherever they're needed. Our goal is to get this over as soon as possible. We know people are inconvenienced, but know this, I'm going to continue fighting to make sure that we protect our taxpayers.
5: 뉴욕시 역시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행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비상 수송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체증과 혼잡, 장시간 통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빠른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8: I remain hopeful that both sides will be able to reach a fair deal for the workers that ensure that this commuter rail system actually runs and for the riders who depend on that very same system.
5: 실제로 18일 월요일 출근길 곳곳에서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미네올라역에서 출발한 일부 승객들은 맨해튼에 도착하기까지 수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오전 5시 15분 셔틀버스에 탑승한 뒤 뉴욕시 병원에 오전 8시가 다 돼서야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노조 측 입장과 MTA 측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며 빠른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 It's affecting a lot of people going and coming. Even they are saying that the buses is from 3 to 7. So everybody that's going to manage to be on that bus.
10: I understand the workers. I understand also MTA. So hopefully they will sit and talk and find a solution.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t is the consumer who pays. And it's really tough.
5: 파업의 여파는 스포츠 경기와 대학 졸업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뉴욕 매츠와 뉴욕 양키스 경기 관람객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스토니브룩 대학 등 졸업식 참가자들에게도 카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MTA는 현재 롱아일랜드와 퀸즈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운영 중입니다. 베이쇼어, 헌팅턴, 롱콩코마, 힉스빌, 미네올라 등에서 출발한 버스는 퀸즈 지하철역과 연결되며

0: 접근, 파업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번 LIRR 파업은 1994년 이후 32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1994년 발생한 파업은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 보건당국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입국 제한에 나섰습니다.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21일 안에 민주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별도 연장이 없으면 30일간 유지됩니다. 미 정부는 또 우간다와 민주 콩고에서 모든 비자 관련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미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입국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미 감염병학회는 성명을 내고 질병은 여권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만 걸러내는 공중보건 정책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걸 방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DC는 현재로서는 미국 일반 시민에게 미칠 즉각적인 위험은 낮은 편이라며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밤 민주 콩고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교사는 독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단체인 서지 글로벌은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인 피터 스태포드가 콩고 소재 난쿤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에볼라 영향 지역에 있는 미국인 송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현지에 있는 미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해 CDC, 미군과 협력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1,300만 달러 상당의 초기 해외 원조 자금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미 지역 경계를 넘어 발병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처음 발견됐으며 환자의 체액이나 오염된 물질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치명적인 출혈혈을 수반합니다. 이번에 발병한 바이러스는 분디 부조 변종으로 치사율은 자이르형보다는 낮지만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제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한낮에는 다소 무덥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 역시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일사로 인해 낮 동안에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1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1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3: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2: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간 갈등이 군사 안보 협력 분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18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X를 통해 합동방위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방위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군사협력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양국 군 관계자와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반기마다 회의를 열어 공동방위정책을 조율해왔습니다. 콜비 차관은 합동방위위원회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해 캐나다가 국방 공약 이행에서 신뢰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북미 공동방위에 합동방위위원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니 총리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카니 총리는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의 영향력에 맞서 중견국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콜비 차관이 합동방위위원회 활동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카니 총리의 연설 영상을 공유한 건 연설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내부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당초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 88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트 후크스트라 주 캐나다 미국 대사는 캐나다가 F-35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냉전 때인 1958년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사일 경보 체계입니다. 뉴욕시가 더 브롱스, 헌츠포인트에 두 번째 시립 공공식료품점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두 번째 매장은 2027년 개점을 목표로 하며 저소득층의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와 식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뉴욕시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자신의 임기 내에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시형 공공식료품 매장을 개점할 것이라고 약속한 조란 맘다니 시장이 18일 월요일 두 번째 공공식료품 부지를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4월 저소득층 식품 지원을 위한 대규모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뉴욕시가 직접 운영할 첫 번째 시형 식료품점 부지로 뉴욕시 맨해튼 이스트할렘 라 말케타를 지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18일 월요일 뉴욕시는 더 브롱스 헌츠포인트 지역에 더 페닌슐라 개발 부지를 두 번째 시형 공공 식료품점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맘다니 시장과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18일 약 2만 평방피트 규모의 공공 식료품점이 2027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두 번째 부지 선정을 통해서 사우스 브롱스 지역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형 식료품점은 매장 운영 자체는 민간인이 하지만 뉴욕시가 가격 기준과 운영 원칙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빵, 계란, 우유와 같은 핵심 생필품의 경우 시 보조금을 통해 일반 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더 브롱스 주민들이 급등하는 생활비 부담을 오랫동안 감당해왔다며 모든 뉴요커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식료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각각 공공식료품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3: In these stores, prices will be cheaper. Workers will be paid fairly and treated with dignity. Going to the grocery store will no longer cause that same anxiety for so many New Yorkers.
2: 시행정부는 지난달 맨해튼 이스트할렘 라 말케타를 첫 번째 시형 식료품점 부지로 발표했으며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NYC 식료품점 부지 포털 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두 번째 시형 식료품점이 들어설 더 페닌슐라는 과거 스포포드 소년 구치소 부지를 재개발하는 대형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는 100% 저소득층 대상 주택 740세대와 공공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두 번째 시형 식료품점이 들어설 헌츠포인트를 아우르는 사우스 브롱스 지역 주민의 약 77%가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집단 난동, 이른바 틴테이크 오버와 관련해 앞으로는 부모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사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4: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이른바 틴테이크오버에 가담한 청소년들의 부모까지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난동이 반복되어온 네이비야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조치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발표를 통해 앞으로 미성년자 통행금지 위반이나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모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여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범죄 단속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됐고 단순히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제닌 피로 연방검사장은 오늘부터 검찰은 DC의 청소년 통행금지법을 활용해 부모들에게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현행 DC법에 따라 성인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거나 사실상 허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부모는 벌금은 물론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자녀가 실제 형소 기소되지 않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워싱턴 DC 곳곳에서 SNS를 통해 조직된 청소년 대규모 집결 사태가 잇따르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네이비야드와 유스트리트 일대에서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규모의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소란과 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 우려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지난 4월 긴급 명령을 발동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1시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특정 지역에서는 경찰이 오후 8시 이후 9명 이상 청소년 집단 모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긴급명령은 지난 5월 1일 종료됐습니다. 이후 DC시의회는 긴급명령을 대체할 영구적인 청소년 통행금지 법안을 승인했지만 실제 시행은 올여름 후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난동이 반복되어온 네이비야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공공안전과 치안 회복을 위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청소년 범죄 억제와 시민 안전, 그리고 어디까지 부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황 CEO는 18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는 게 내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행 기업인단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한 그는 자신이 중국 당국자들과 AI 칩 H200의 판매를 직접 논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양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귀국한 이후 H200 칩 문제에 대해 거론되긴 했고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논의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PC 서버 제조사 레노버는 최근 내부 메모에서 미국이 H200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지난 3월 이후 해당 칩과 관련한 라이선스나 정책의 변경이 없었다고 사내에 공지했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이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이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중국 정부의 자체 규제로 중국 기업들이 H200 칩을 구매할 수 없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대중국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수행단에 당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 방중길 중간 급유지인 알래스카에서 합류했습니다. 당시 황 CEO의 합류는 H200 칩의 중국 판매에 대한 청신호로 여겨지면서 엔비디아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 한때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장중 5조 7천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띄는 별다른 성과 없이 정상회담이 끝나자 다시 반락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5조 3,8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불안이 겹치면서 민심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전쟁 반대 여론이 크게 나타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도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18일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미국인 응답자는 37%였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즈와 CNA대가 조사한 기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였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습니다. 55%는 이란 전쟁이 비용을 치를 만큼 가치 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 성향인 무당층에서는 73%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3%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악화됐습니다. 경제정책 지지율은 33%, 비지지 64%를 차지했으며 물가 대응 지지율은 28%, 비지지 69%에 그쳤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 지지율은 31%, 비지지 6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지지율은 31%, 비지지 62%였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1%를 차지했으며 비지지율은 56%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나쁘다고 평가한 유권자는 49%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개인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답변도 44%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민심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상 대결에도 반영됐습니다. 오늘 선거가 열린다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민주당 후보를, 39%는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인기 없는 전쟁과 어두워지는 공화당의 전망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과 경제적인 우려가 겹치면서 중간선거로 향하는 공화당의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등록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AI 산업 확산으로 미 전력업계 대형 인수합병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 넥스트에라가 경쟁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를 약 67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하기로 하면서 미 최대 전력기업 탄생이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 전력업계에서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가 경쟁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를 인수, 미 최대 규모의 전력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넥스테라는 도미니언을 670억 달러의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주식 교환 방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합병이 완료되면 양사 주주들에게 총 3억 6천만 달러의 일회성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올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각각 플로리다주와 버지니아주의 본사를 둔 넥스테라와 도미니언의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플로리다,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전역에 걸쳐 1천만 명의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거래는 AI와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도미니언이 전력을 공급하는 버지니아 북부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AI 서버가 집중돼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는 월마트 1000개 매장과 같은 수준의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 중심의 청정에너지를 주도해온 넥스테라는 최근 AI 수요에 대응해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는 등 에너지원 다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도미니언이 보유한 대규모 원전과 가스 발전소, 송배전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전력 공급 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 넥스테라의 전략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향후 5년간 미 발전업계의 신규 발전, 송전, 프로젝트 투자액이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넥스테라 같은 업계 거물주차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미니언 CEO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은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구매, 건설,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자본 집약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사 결합이 강력한 효율성 향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앞서 예고된 전 세계 인력 10%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메타는 오는 20일 전 세계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차례로 감원을 시행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내부 문서를 입수해 18일 보도했습니다. 메타의 감원 통보는 권역별로 현지 시간 오전 4시를 기해 발송됩니다. 감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총 직원 수 약 7만 9천 명의 10% 정도인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타는 대규모 해고와 함께 직원 7,000명을 인공지능 업무 관련 신규 사업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직 자리도 일부 없앨 계획입니다. 자넬 게일 최고 인사 책임자는 간부들이 감원과 함께 조직 개편을 발표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메타는 북미 지역 직원들에게 정리 해고가 이뤄지는 20일 재택근무를 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메타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메타의 이번 구조조정은 AI를 중심으로 회사 운영을 재편하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메타는 하반기에도 추가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까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과 군사 압박을 둘러싼 입장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중동 긴장 고조 속에 양측 모두 협상과 충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분리부조 에볼라 대응을 위해 후보 백신 임상시험 추진에 나섭니다. 아직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만큼 국제사회는 감염 확산 차단과 신속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에볼라 확산에 대응해 민주콩고, 우간다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대응이지만 차별적 방역 정책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의 AI 칩 시장 개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H200 칩의 대중국 판매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중 협상에서도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엔비디아의 사업 전망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타가 전 세계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리 해고에 착수하며 AI 중심 조직 개편을 본격화합니다. 동시에 일부 인력을 AI 관련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등 사업 구조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군사 옵션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와 봉쇄만으로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의 합동 방위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며 양국 갈등이 군사 안보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국방 공약 이행과 미국산 무기 도입 문제를 압박하며 북미 안보 협력 재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인 37%까지 하락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경제 외교 이슈가 겹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더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백악관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제재 강화, 특히 석유 봉쇄와 베네수엘라 및 이란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승리를 통해 쿠바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초기 구상이었지만 이란의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쿠바는 당초 생각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는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당초 판단과 달리 쿠바 정권이 강한 제재와 압박에도 잘 버티고 있어 군사적 옵션을 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쿠바를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일련의 준비태세 회의를 소집해 관련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쿠바에 대한 잠재적 군사행동 계획에 초안을 짜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요인 체포 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대쿠바 군사 옵션은 쿠바 정권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단발성 공습에서부터 지도부 축출과 체제 전복을 위한 지상 침공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공산국가인 이웃나라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군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 군은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현재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쿠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박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쿠바 정권의 최고 막후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석에 대한 기소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이날 미 재무부는 쿠바의 법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관료를 포함한 9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인사 60여 명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AI에 대해 비규제 기조를 유지해온 백악관이 최근 AI 모델에 대한 사전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트럼프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도 규제 요구가 제기되면서 백악관의 AI 정책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8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비롯한 마가 인사 60명 이상이 강력한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검증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보수 진영의 반 AI 활동가인 에이미 크레머와 브랜던 스타인하우저도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최첨단 AI 시스템이 공개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검사와 평가, 검증,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물학적 무기 설계, 핵심 인프라 침투, 금융시장 조작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심각성과 주의를 갖고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보여준 강하고 원칙적이며 실용적인 리더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AI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엘리트라고 칭하며 미국은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이 안전장치나 책임 없이 대중을 대상으로 실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정부 차원의 AI 법안들을 무력화함으로써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AI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AI 규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AI 모델 공개 전 정부가 이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발표한 신규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악시오스는 마가 지지층 내에서도 AI 규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백악관이 이를 무시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꼴로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미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대중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미국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40%였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66%, 히스패닉 64%, 백인 57%, 아시아계 53%가 미국 전성기가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64%가 미 전성기가 지났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공화당원들과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경우 53%가 전성기가 지났다고 했고 46%는 전성기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 미국의 상황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4%가 매우 또는 다소 비관적으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반면 매우 또는 다소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27%는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50%가 50년 뒤 미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9%만이 비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방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작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돼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미국 트렌드 패널 4,065명 중 3,560명이 응답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한국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대표 공연 기획 시리즈인 KCS의 NY 사운드 앤 토크의 올해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5월 29일과 6월 11일 맨해튼 소재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토크형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5월 29일에는 Six Sounds를 주제로 한국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여수연, 김택수, 이신우, 이현경, 이하늘이, 제임스 라 등 6명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특히 세계 초연과 미국 초연 작품들이 포함되면서 작곡가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창작 과정과 음악적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 11일에는 한국 최초의 블루그래스 밴드 컨트리 공방이 무대에 오릅니다. 컨트리 공방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적 감성과 블루그래스 음악이 결합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원 측은 올해 시리즈를 통해서 현대음악과 블루그래스 등 다양한 장르 속 한국 음악가들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뉴욕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모두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뉴욕 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재미 한인 2세 소설가 제인 박을 초청해 북토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회 차세대 위원회가 주관한 출판 분야 차세대 한인 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인 박 작가의 데뷔 소설 인헤리턴스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여 명의 한인 차세대들이 참석했으며 작품을 처음 발굴한 페가수스 북스의 대표 제시카 케이스와 함께 작품 속의 이야기와 창작 과정, 미출 출판업계 현황 등에 대한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인 2세의 경험과 정체성을 다룬 이야기가 주류 출판계에서 여전히 드문 만큼 이번 북토크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인 인사들을 초청해 차세대 한인들의 진출과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지역에서 의료보험이 없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사, 백신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기본 건강 상담과 예방 접종, 일부 무료 백신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 조기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40세 이상 여성이나 의료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 유방암 검사와 마모그램 검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국에서는 Every Woman's Life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병원과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독감 예방주사, 코비드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예방접종 클리닉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거주지 증명,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영어가 불편한 분들은 통역 지원도 가능해 미리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지니아 보건국과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7월부터 상업용 건물의 불투명 롤다운 게이트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상점과 사무실은 내부가 70% 이상 보이는 형태의 보안 셔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주들은 뒤늦게 규정을 인지했다며 비용 부담과 홍보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상업용 건물 보안 셔터 규정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로컬로 75에 따른 것으로 기존 셔터와 신규 롤다운 게이트 모두 상점 밖에서 봤을 때 내부의 최소 70% 이상이 보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업무 시설로 분류된 그룹 B와 상업 시설인 그룹 M 건물입니다. 일반 사무실은 물론 은행, 약국,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업종과 소매 점포, 식당, 편의점과 마켓 등 사실상 뉴욕 시내 대부분의 보도에 있는 상업 시설이 포함됩니다. 반면 창고 용도의 건물 카테고리인 그룹 S 건물과 랜드마크 지정 건물, 역사 보존 구역 내에 있는 일부 건물은 예외가 허용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존의 불투명한 금속 셔터나 폐쇄형 롤다운 게이트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픈 메쉬 형태나 안이 들여다 보이는 그물 형태 또는 바 형태로 내부 시야 확보가 가능한 보안 셔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례의 목적에 대해 치안 강화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 종료 이후에도 외부에서 상점 내부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은폐 가능성을 줄이고 경찰의 순찰과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쇄형 셔터로 인한 삭막한 거리와 셔터 낙서 문제를 완화한다는 목표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점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도에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라이턴 비치 비즈니스 개선지구 측은 현재 지역 내 상점 가운데 실제로 로컬로 75조 규정을 충족한 곳은 12에서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부터 브루클린에서 상점을 운영해온 한 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설치된 셔터만 6개라며 최소 만 달러 이상의 교체 비용이 예상된다고 한숨 지었습니다. 브루클린 상공회의소도 COVID-19 이후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부 업주들은 오히려 내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새 게이트 규정이 파손과 도난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안의 취약성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상인들은 특히 뉴욕시 행정부가 새로운 법안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업주들이 새로운 셔터 규정과 관련한 안내문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빌딩국은 해당 법안은 이미 17년 전에 제정돼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었다며 법 개정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빌딩국은 의회에서 정한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공공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업주가 90일 이내로 문제를 시정하고 수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셔터 교체를 위해서는 설계 전문가 검토와 건물국 허가, 면허 보유 시공업체 공사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허가 심사만 4주에서 8주가 걸릴 수 있으며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공사업체 수요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인 소상공인들의 빠른 대응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치명적인 분디보조 에볼라 집단 발병이 터진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임상시험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후보 백신을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19일 개최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이날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의 분석을 포함한 데이터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은 이 병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물을 연구하는 연구팀들과 기업들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은 2014년에서 2016년 1만 1,000명의 사망자를 낸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당시 국제사회의 대응 실패를 반성해 2017년 1월에 설립됐으며 2020년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될 때 백신 개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는 수백 명의 에볼라 의심 환자가 나왔고 그중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이 가운데 확진자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WHO는 이번 집단 발병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WHO는 다만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 대유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보건 예산이 크게 삭감되긴 했지만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위협이 발생하면 100일 이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보급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100일 임무라는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WHO의 자문단 전문가들이 임상시험용으로 추천한 후보 백신으로 실제 임상시험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정부가 내릴 것이라고 WHO는 밝혔습니다. 분디부조 에볼라의 병원체인 분디부조 바이러스는 2007년에서 2008년 우간다 분디부조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발견됐으며 2012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다시 유행했습니다. 분디부조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 속의 바이러스들 중에서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4종 중 하나로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중 보다 더 잘 알려진 자이르 에볼라 바이러스는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가

0: 수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5: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 역시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일사로 인해 낮 동안에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 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0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어로 뉴스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12월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총기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맨해튼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United Healthcare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저격당해 숨진 사건인데요. 전 미국인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루이지 만지온의 재판이 오는 9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서 증거의 효력에 대한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피의자의 배낭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들을 재판에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5월 18일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루이지 만지온의 재판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기사의 제목입니다. Gun found in Mangione's backpack can be used as evidence, judge says. 판사, 만지온의 배낭에서 발견된 총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혀.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이번 ruling, 즉 법원의 판결이 검찰에게 부분적 승리, a partial victory를 안겨주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5월 18일 월요일 맨해튼 주 법원의 그레고리 카로 판사는 만지온의 배낭에서 나온 총과 수첩을 9월 살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허가했습니다. A state judge ruled that a gun and notebook found inside Luigi Mangione's backpack could be used as evidence during his murder trial in September. 주 법원 판사는 루이지 만지온의 배낭 안에서 발견된 총과 수첩이 오는

0: 9월에 열릴 그의 살인 재판 동안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에 쓰인 rule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였는데요. 보통 규칙으로 잘 알고 있지만 법정 단어로는 판결을 내리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evidence는 증거이고요. 법정에서 admit as evidence, 증거를 채택하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murder trial은 살인 재판을 의미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와 피고인의 심경이 담긴 수첩이 일단 재판장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부분적 승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수첩 안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Inside of the notebook was what prosecutors have called a manifesto decrying America's parasitic insurance industry and its system of for-profit healthcare. 그 수첩 안에는 검찰이 이른바 선언문이라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미국의 기생적인 보험산업과 그것의 영리 목적, 의료 보건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문장에서 먼저 manifesto는 정치적인 선언문이나 성명서를 뜻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동사 decry가 쓰였는데요. 무언 무엇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다, 규탄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또한 보험산업을 묘사한 단어로 parasitic은 영화 제목으로도 익숙하시죠? 기생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for profit은 비영리가 아닌 영리 목적에 라는 경제 표현입니다. 기사는 피고인 만지훈 애가 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범행 동기, 모티브를 입증할 결정적 열쇠가 바로 이 수첩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영리 목적 의료 시스템을 향한 피고인의 강한 적개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을 흔들어버린 내용이 있습니다. In court, Justice Caro said he found that the search of the backpack at a McDonald's in Pennsylvania where Mr. Mangione was arrested had been an improper, warrantless search. 법정에서 카로 판사는 만지오네가 체포된 펜실베이니아의 한 맥도날드에서 이루어진 배낭 수색이 부적절하고 영장 없는 수색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justice는 정의가 아니라 대법관이나 판사를 부르는 존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Justice Caro라고 말한다면 카로 판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사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 용어는 바로 warrantless search인데요. warrant가 영장이니까 앞에 덜컥 부정을 붙여서 영장 없는 수색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improper, 즉 부적절한,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사가 지적한 것이죠. 사실 미국 헌법은 공권력이 영장 없이 시민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경찰이 체포 당시 배낭을 열어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인 건데요. 이 때문에 배낭 속에 있던 휴대폰, 여권, 지갑, 탄창 등은 오히려 재판 증거에서 배제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실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he police also failed to read Mr. Mangione his Miranda rights and ignored his request to remain silent by continuing to ask him questions, his lawyer said. 경찰은 또한 만지오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데 실패했고 질문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변호인단은 말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자주 듣는 표현이죠. 피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 Miranda Rights이 있는데요. 보통은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고 불리한 진술로 사용 가능하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며 국선 변호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Remain Silent는 침묵을 지키다, 즉 법적인 묵비권을 행사하다 라는 뜻의 숙어입니다. 경찰이 이 침묵의 요청을 Ignore, 즉 무시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이 질문을 계속 던졌기 때문에 만지오네가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했던 진술들도 증거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미국의 깐깐한 법치주의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만지오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Mr. Mangione still faces a state charge of second degree murder for which he could receive a sentence of 25 years to life if convicted. 만지오네는 여전히 주법원의 2급 살인 혐의에 직면해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face a charge는 혐의에 직면하다, 기소되다 라는 뜻의 숙어이고요. 어떤 혐의냐면 second degree murder, 바로 2급 살인 혐의입니다. If convicted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라는 뜻의 법률 조건문이고요. 여기에 가장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Sentence of 25 years to life는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연방법원의 테러 혐의나 사형 구형 등은 기각되거나 좁혀졌지만 주법원의 핵심인 살인 혐의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중형이 됩니다. 오늘 뉴스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낮 맨해튼 한복판에서 대기업 CEO를 저격한 잔혹한 범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와 영리보험사를 향한 대중들의 거대한 분노가 깔려 있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런데 오늘 판사의 결정은 차가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나 피의자의 흉악함에 휩쓸리지 않고 경찰이 영장 없이 수색한 증거들을 과감히 쳐내는 법치주의의 절차를 보여주었으니까요. 배낭 속 총기는 살아남았고 부적절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들은 가차없이 버려졌습니다. 과연 9월 8일에 열릴 본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국제사회의 엄격한 법집행과 국민들의 법감정 사이에서 이번 재판은 미국 사법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입장차가 여전히 커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에 실질적 포기가 담긴 타협안을 내놓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18일 악소스와 영국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14개 항 규모의 새로운 수정 협상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란은 새 제안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선언을 재확인하고 핵 프로그램의 장기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으로 재개방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협상 기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일부를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평가는 냉담합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악소스에 이란의 새 제안이 이전 안보다 형식적인 개선만 담고 있을 뿐 의미 있는 진전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과 기존 고농축 우라늄 인도 문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이란의 이번 제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폭탄을 통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이란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으면 훨씬 더 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또 예정됐던 대이란 군사 공격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일단 연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군 수뇌부에는 필요시 즉각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어 군사 옵션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몇 주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이번 제안을 하기 전 5가지 주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조건은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거부, 이란의 준무기급 우라늄 400kg 미국 이송, 단 한 곳으로 이란 가동 핵시설 제한, 동결된 이란 자산의 25% 이상 해제 불가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협상이 성공해야만 전쟁이 끝날 것이며 향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 전혀 물러서지 않는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인터넷 케이블에 허가자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새로운 협상 카드를 만들려는 시도까지 이어갔습니다. 다른 이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란의 관리 아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선박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대강 대치 속에 양측 모두 전쟁 장기화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과 장기 군사 개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중동 긴장 고조가 미 경제와 공화당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을 통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확실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해 초조한 입장입니다. 이란 역시 심각한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심화, 석유 인프라 피해 위험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은 올해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내부 체제 반대론자 및 간첩 혐의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사형 집행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아직 협상 창구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 중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재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종전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에서는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을 겨냥해 드론이 발사됐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란은 과거에도 공격 책임을 숨기고 방공망을 혼란시키기 위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드론을 접근시키는 전술을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14일에서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미국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언급한 것에 관한 질의에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기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에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우리는 시종일관 관련국이 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며 긴장 정세를 완화해 지역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 건설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고 대변인은 거듭된 질문에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관 팩트시트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언급 역시 하지 않은 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변인은 미국의 팩트시트 전반에 관한 평가를 요구한 질문에는 중국은 이란과 한반도 핵 등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국이 당사국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한국은 물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핵 불용 태도를 견제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 사례를 보면 2024년 3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계병진, 이른바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왕주임의 기자회견 두 달 뒤 서울에서 열렸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천명했던 2019년 제8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 북핵 위협에 관한 3국의 합의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비핵화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안전에서는 지속해서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힘을 쏟고 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건설과 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며 각 당사국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한다는 입장이 들어갔으나 그해 11월 국무원의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는 2005년 백서엔 존재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빠졌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기록 유출을 문제 삼아 국세청을 상대로 냈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측근을 위한 보상금 명목으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지지자에게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민주당은 세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IRS를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세금으로 마련해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및 지지자가 대상입니다. 의회 난입 사태로 기소된 약 1,600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상금 지급이 분기별로 법무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지만 지급 내역이 공개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설명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부의 수사권을 무기삼아 자신과 측근들을 공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정부기관은 어느 미국인에 대해서도 무기로 쓰여선 안 된다며 이전에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는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5: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4: 북유럽?
5: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4: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6: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미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8: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8: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전 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여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9일 화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발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로부터 584년 전 세종대왕의 명으로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고안하고 장녕실이 발명한 치국이가 백성들에게 공포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치국이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측정하는 원통으로 비가 내린 뒤 그 속에 고인 빗물의 깊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발명품일까 싶지만 치국이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표준화된 기상 측정기구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후 약 200년 뒤에나 이러한 우량계가 만들어진 만큼 역시 강력한 중앙정부 하의 관료제와 농본주의 조선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발명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발명의 날이니만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발명품, 가장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K라디오 DC로, 네, 카카오톡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발명품 설문조사에서 약 36%의 응답자가 꼽은 1위 발명품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칫솔. 칫솔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자동차가 33%, 컴퓨터가 13%, 네, 2위, 3위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전기나, 네, 그런 뭐, 저도 뭐 자동차, 전기, 비행기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1위가 칫솔. 아, 놀랐습니다. 네, 치아 위생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1위, 두두두두두, 냉장고. 냉장고가 1위라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발명품에도 서로의 문화와 중요도에 따라서 1위가 달라지는 게 참 재밌네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10년 뒤 사람들이 꼽을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뭐가 될까요? 지금도 꾸준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 저희가 보게 될 신기술이 궁금해집니다. 제 생각했을 때는 뭐 AI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네. 하여튼 전 세계 발명가분들이 부디 멈추지 마시고 계속 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19일 굿모닝 워싱턴 첫 곡 퀸의 Don't Stop Me Now 들으시겠습니다.

네, 퀸의 Don't Stop Me Now 들으셨습니다. 5월 19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 톡 로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DMB 지역 역대 최고 온도 기록했다라는 첫 번째 소식이 있네요. 어제 무척이나 더웠는데 실제로도 DMB 일부 지역에 한해서 역대 최고 온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제 덜레스 공항 관측소에 기록된 온도는 화씨 94도, 섭씨 34.4도로 지난 1987년에 세워진 이전 5월 최고 기록인 91도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 레이건 공항 기준 어제 최고 온도는 화씨 96도, 섭씨 35.6도로 기록돼서 1877년 관측소가 세워진 이래 가장 높은 5월 온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더위가 내일과 오늘과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로컬 방송국 세븐뉴스 측은 올해 기온이 화씨 90도 이상으로 오른 것이 이번이 세 번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과 내일도 이런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은 최고 온도가 화씨 9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워싱턴 DC의 경우 올해 첫 폭염경보를 발령했고 냉방센터의 가동도 시작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오는 수요일까지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더위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 그 다음에 휴식, 네, 너무 또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휴식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DMB 지역 고용시장이 좀 불균형하다라는 소식이 또 있네요. 새로운 연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DMB 지역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흑인 근로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및 초당파 성향 연구기관인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올해 3월 기준 DMB 지역 일자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보다 약 11만 5천 개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해고된 약 5만 4천 명의 연방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순 공무원 감축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 연방 보조금을 받던 비영리 기관, 연구기관 종사자들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저자인 경제분석가 니나 마스트는 DMB 지역 전체 취업률은 3.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평균 변화폭보다 약 8배 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흑인 근로자들의 타격이 훨씬 큰데 지역 흑인 근로자의 취업률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 나머지 전체 지역 평균 하락폭은 3.2%포인트 이제 거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스트는 단 1년 만에 고용률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현재 흑인 고용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최저 수준까지 다시 내려갔다고 지적했고요. 연구진은 또 팬데믹 이후 워싱턴 지역에서 흑인과 백인 간 고용 격차가 줄어드는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 성과가 사실상 뒤집혔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스트는 최근 몇 년 동안 흑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조치 이후 다시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흑인 근로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은 핵심 이유로 공공부문 의존도를 꼽았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이 민간 부문보다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연방정부 축소나 공공일자리 감소가 직접적 타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연구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가 역사적으로 유색인종 근로자들에게 중산층 진입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했는데 특히 민간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겪어온 흑인, 소수계 노동자들에게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일자리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 워싱턴 DC로 가볼게요. 워싱턴 DC 네이비야드의 한 치폴레 매장에서 미성년자 집단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8시 40분쯤 First Street SE 1200 블럭에 있는 치폴레 매장에서 발생했고 경찰은 대규모 폭력 사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청소년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의자를 던지는 장면이 담겼으며 당시 매장 안에서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사 중이던 가족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의 진인피로 검사장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사건 관련 사진들을 대형 패널로 공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이런 공포 행위는 끝나야 한다며 이들은 매장을 장악했고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연루된 부모들을 직접 기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는데 이번 상황은 DC 역사상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 행동이 도시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뮤리엘 바우저 시장과 브라이언 슈와브 DC 법무장관 그리고 제프리 캐럴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부모 기소 방침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FBI 워싱턴 DC 지부의 대런 콕스 부국장도 FBI가 직접 수사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콕스 부국장은 이런 폭력적 증거 행위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연방법 위반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워싱턴 DC에 내려진 청소년 통행 금지 조치는 17세 미만을 대상으로 일요일에서 목요일 밤 11시에서 오전 6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자정 이후에서 오전 6시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DC 시의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시의회가 새로운 통행금지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장에 시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대형 패널까지 세웠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시민들에게 직접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화해 시장과 경찰이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 청소년 집계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형 통행금지 권한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워싱턴 DC가 지금 네, 통행금지 법안도 영구적으로 네, 시행하는 법안도 좀 통과를 시키고 하면서 계속해서 네,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청소년 범죄, 그다음에 소란, 난동 이런 게 좀 심해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지금도 계속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또 네, 이렇게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뭐 아유 뭐 어려서 그렇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은 이런 식으로 네,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용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이제 DC 시의원들은 네, 그거를 또 아유 또 뭐 에휴 뭐 그래요 그러면서 네, 또 반대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한 나라의 수도인데 네, 이런 네,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좀 안타까우면서도 네, 기분도 좀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버지니아로 가볼게요. 버지니아 민주당이 여전히 하원의석 탈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주도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시도가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최종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올해 중간선거에서 몇몇 공화당 의석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 지도를 승인해서 버지니아 11개 연방 하원 선거구 중 10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했고 연방 대법원도 지난 금요일 개입을 거부하면서 기존 2021년 선거구 지도가 유지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도 기준으로 버지니아 연방 하원 의석은 민주당이 6석, 공화당이 5석 구조입니다. 다만 정치 분석가들과 양당 모두 일부 지역은 여전히 승부가 가능하다, 승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중간선거 특유의 정권 심판 흐름, 일부 지역 후보 경쟁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수하수브라마냠 의원은 한두 석, 많게는 세 석까지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 공화당 의장 제프 라이언은 아직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공화당에도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네, 은연 중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금 위험하다, 질 수도 있다를 주장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하여튼 현재 연방 하원 의석 구도는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2석, 공석 5석, 무소속 1석입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버지니아 주내 핵심 지역구로는 1, 2지구, 5, 6지구, 그 다음에 7지구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우선 1지구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북버지니아 외곽과 리치먼드 교회를 포함한 일지구에서는 공화당 현역, 랍 윗맨 의원이 다소 현재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 지역에서 5% 차이로 이겼지만 작년에 주지사 선거에서는 스팸버그 현 주지사가 2%포인트 앞선 바 있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고 있고요. 이 지구는 사실상 초접전 지역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비치 중심의 이 지구는 민주당이 가장 기대하는 뒤집기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공화당 의원 젠 키간스는 올해 가장 취약한 공화당 현역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주지사 선거에서도 스팸버거 주지사가 이 지역에서 7%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전 연방 하원 의원 일레인 루리아로 루리아 의원은 지난 2022년 키간스 의원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석 사이트 세바토스 크리스탈볼은 이 지역을 완전 경합,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는 곳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지구는 민주당의 승리가 다소 불투명한 지역으로 현재 공화당의 존 맥과이어 의원의 지역구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약 12%포인트 차로 승리했던 곳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2008년 비슷한 경합 지역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전 연방 하원 의원 톰 페리엘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공화당 우세 가능성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육지구는 공화당의 확실한 승리가 점쳐지는 곳입니다. 북부 셰넌도어 밸리 지역의 육지구는 공화당 벤 클라이언 의원 지역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24%포인트 차로 승리한 공화당 초강세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드릭스버그 중심의 7지구는 공화당이 가장 눈여겨보는 민주당 지역인데 7지구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3%포인트 차이로 이긴 지역으로 공화당에서는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 타라 듀란트가 출마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치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메릴랜드주 정치 소식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릴랜드 레리 호건 전 주지사 공직 출마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지역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정치 출마는 이제 끝났다며 대신 앞으로는 민주주의와 차세대 리더 양성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지난 일요일 워싱턴 컬리지 졸업식에서 새로운 비영리 및 초당적 교육기관인 호건 인스티튜트 설립도 공식 발표했는데 이 기관은 리더십 개발, 토론, 문제 해결 능력, 공공서비스 정신 등을 중심 목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호건 전 주지사의 초당적 협력 스타일, 실용주의적 리더십, 상식적 정치 철학을 프로그램 핵심 방향으로 설명하며 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민주주의 철학에도 영향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건 인스티튜트는 앞으로 워크숍, 세미나, 공개 포럼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공공 리더십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대다수 미국인은 정치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느끼고 있다며 사람들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 계속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젊은 세대에게 바로 그런 태도를 가르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품격을 회복하며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힘보다 서로를 묶는 유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건 전 주지사의 정계 은퇴 선언은 2024년 연방 상원 선거 패배 이후 나온 것으로 당시 호건 전 주지사는 메릴랜드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안젤라 어소브룩스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또 현재 공화당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중심 체제로 운영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호건 전 주지사는 공화당이면서도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대표적인 공화당 인사 중 한 명입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중도, 온건 노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라며 이미 그 방향으로 변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공화당 변화 여부는 올해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2년 뒤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사위 또 유명하죠. 저희 또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한국에 호건 전 주지사의 부인분이 또 유미 호건 여사님 또 한국 분이시고 해가지고 한국 사위라는 말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한국 사위 레디 호건 전 주지사 소식을 끝으로 제가 준비한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 사위? 한국 사위 하니까 마커스 강의 국민 사위 잠시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우, 네. 노래가 참 신나네요. 국민사위, 마커스 강의 국민사위 듣고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교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조사 기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였고 특히 이란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두드러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전쟁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올바른 결정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습니다. 또 55%는 이란전쟁이 비용을 치를 만큼 가치 있지 않았다고 답했고 정치적으로 중립 성향이 무당층에서는 73%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전체 응답자의 63%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악화됐는데 경제 정책 지지율은 33%와 비지지 64%, 물가 대응 지지율은 28%, 비지지 69%에 그쳤습니다.

있는데 이 같은 민심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상대결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가 열린다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민주당 후보를, 39%는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인기 없는 전쟁과 어두워지는 공화당의 전망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과 경제적 우려가 겹치며 중간선거로 향하는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 또 이제 설문조사 관련 소식인데 뉴욕타임즈의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의 전성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대중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9%는 미국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답했고 반면에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40%였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66%, 히스패닉이 64%, 백인이 57%, 아시아계 53%가 미국 전성기가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64%가 미국 전성기가 지났다는데 동의했고 공화당원들과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경우 53%가 전성기가 지났다고 응답을 했고 46%는 전성기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 미국의 상황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4%가 매우 또는 다소 비관적으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매우 또는 다소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27%는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50%가 50년 뒤 미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9%만이 비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총기 난사 관련 소식인데 샌디에고의 한 모스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경 샌디에고의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인근 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고 경찰은 용의자들이 17세와 19세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증오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총격 범행 용의자 중 한 명이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서는 증오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들의 차량에서 반이슬람 구호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모스크의 책임자인 타하 하산 이맘은 예배 장소를 범행의 목표로 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원은 샌디에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주거지역에 있으며 샌디에고 카운티 내 가장 큰 예배시설이기도 합니다. 또 시설 내에는 쿠란 등을 가르치는 학교도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에볼라 유행 지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면서 보건당국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입국 제한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최근 21일 안에 민주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별도 연장이 없으면 30일간 계속 유지된다고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간다와 민주콩고에서 모든 비자 관련 업무를 중단했지만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입국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학회는 성명을 내고 질병은 여권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만 걸러내는 공중보건정책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CDC는 현재로서는 미국 일반 시민에게 미칠 즉각적인 위험은 낮은 편이라며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 엊그제 민주콩고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선교사는 독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개신교 선교단체인 서지 글로벌은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인 피터 스태퍼드가
콩고 소재 냥쿤데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에볼라 영향 지역에 있는 미국인 송환에 나설 계획으로 현지에 있는 미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해 CDC, 그 다음에 미군과 협력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1,300만 달러 상당의 초기 해외 원조 자금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로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지역 경계를 넘어 발병했다고 또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처음 발견됐으며 환자의 체액이나 오염된 물질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치명적인 출혈열을 수발합니다. 이번에 발병한 바이러스는 분디부조 변종으로 치사율은 기존 자이르형보다는 낮지만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앞으로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한때 또 이제 막 아프리카에서 나타난다고 막 사람들이 되게 크게 우려를 했는데 확실히 에볼라 바이러스는 네,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좀 전파되는 데는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중간 숙주인 사람, 인간들이 이거를 병을 좀 옮겨줘야 되는데 옮기기 전에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치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네, 빠르게 퍼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그래도 네, 한번 퍼지면 크게 문제가 되겠죠. 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단위로 사람들이 좀 나눠서 살고 있는데 이동도 잦지가 않죠. 네, 그 다음에 부족, 그 다음에 한 마을 단위로, 네, 이렇게 커뮤니티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아직 크게 이게 전파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뉴욕 한복판에서 환자가 발병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더 전파율이 높겠죠. 네, 하여튼, 뭐, 한타바이러스도 그렇고, 네, 지금 에볼라도 그렇고, 계속 좀 바이러스 관련 문제가 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나와서 네, 다음 소식은 한타바이러스 관련 소식인데 콜로라도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콜로라도주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서양 크루즈선 집단 관련과는 무관한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는 어제 덴버 남부지역의 더글러스 카운티에서 성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망자는 최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와는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중보건환경부는 콜로라도에서 매년 이 시기에 한타바이러스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정확한 노출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지만 드물게 장기간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잠복기는 약 6주에 달합니다. 최근 23개국 승객과 승무원 150명을 태운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이 번지면서 네덜란드 부부와 독일인 한 명 등 총 3명이 숨졌고 또 미국인 승객 한 명도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미국 내에서 41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6명은 네브래스카 연방격리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2명은 애틀란타에 있는 별도시설에 있습니다. 나머지 23명은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미국으로 귀국했거나 감염자와 같은 항공편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텍사스, 버지니아 공공보건 관계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 켈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네,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가진다는 소식입니다. 켈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의 취임식이 이번 주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결국 열리게 됩니다. 월시 인준안은 지난 13일 찬성 53표와 반대 45표로 연방 상원을 통과했고 4년의 연준 의장 임기를 시작하는 월시 차기 의장은 다음 달 16일과 17일 처음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상황에서 월시의 등판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시의장은 상원 청문회 당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요구보다는 연준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8년간 연준 의장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5일 의장 임기를 마쳤고 월시가 취임할 때까지 임시 의장을 맡다가 이후에는 이사로 연준에 남게 됩니다. 네, 뭐 대통령 요구보다는 이제 뭐 네,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롬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네, 그때 임명이 됐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네, 이게 독립성을 갖고 절대 뭐 정치적으로 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대통령하고 또 반대 입장각을 네, 대립각을 또 세우고 있기 때문에 월시 의장도 잘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또 미리 알고 네, 월시 연준 차기 의장한테 또 강하게 또 이렇게 뭔가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고 네, 하여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미국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잡한 AI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출력 레이저로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인공지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거듭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5초 분량의 영상에 미국 국기를 단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에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해서 항공기가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우측 하단 작은 화면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손을 움직이며 리듬을 맞추다가 오케이 우리 쪽으로 왔네 발사 쾅이라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들어간 화면을 더 크게 키운 버전과 비슷한 내용의 다른 영상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같은 게시물은 종전 합의에 협조하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지만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자가 전쟁 상황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볍게 소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도 한번 네, 찾아보시면은 이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조잡해요. 네, 조잡하고 유치하고 아 이게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이 올릴 만한 영상 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네, 조잡한 영상들인데 네, 하여튼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80년에 걸친 UFO 관련 자료 162건을 공개한 직후에 자신이 근육질의 외계인을 쇠사슬에 묶어서 군사기지로 데려가는 AI 이미지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 정책에서 쓰이는 alien, 네, 외계인이랑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불법 이민자, alien이라는 뜻도 되는 이런 에일리언이라는 표현과 외계인 이미지를 겹쳐서 네, 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공간의 전투기지에서 빨간 버튼을 누르고 지구를 향해 레이저가 발사되는 스페이스포스 이미지도 게시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구상 골든돔과 맞물려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에 하루 수십 개씩 게시물을 올리는 날이 잦아졌는데 대부분 정적 비판, 지적 과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AI로 제작된 조롱성 사진과 영상도 늘고 있습니다. 5월 19일 김은혜 뉴스톡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조만간 우주도 건너갈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새 종전안이 이란의 새 종전안이 미국에 전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제안을 주고받고 있고 미국 측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란의 타스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뉴스는 14개 조항으로 된 이란의 이전 제안에 대해 미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란은 이전 제안을 일부 수정한 뒤 기존 형식대로 14개 조항의 새 협상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으며 또 이번 새 제안은 종전과 미국 측이 해야 하는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문제에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스닙뉴스는 또 다른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이란 이전 제안과 달리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 또는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14개 조항의 제안서를 전달한 뒤 미국 측은 자신들의 주안점을 우리에게 지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에 상응해 우리 역시 입장을 다시 전달했고 지난주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이 제안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전달한 다음 날 미국 측의 수정 의견과 주안점을 파키스탄에서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 미국의 제안들은 지난 며칠간 검토가 됐고 17일 발표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미국에 다시 전달됐다며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한 협상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 왔다 갔다 말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전쟁의 종식을 보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또다시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지는 미국과 이란 협상의 가장 어려운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졌다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제한적 핵활동을 유지하는 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동결된 이란 자산과 관련해선 미국이 현재까지 25%만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란은 이 같은 제한적 핵활동과 동결 자산 해제 수준을 미국이 제고하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협상 없다 막 강하게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바뀌었죠. 다른 거는 몰라도 핵 관련해서는 절대 100% 다 없애고 어쩌고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핵시설은 한 곳 정도는 유지해도 되고 농축 우라늄 60% 농축 우라늄 경우에만 400kg 정도 미국으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둬라. 네. 계속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을 또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사에서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의 배경을 묻는 질의에 어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뤄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공격 보류를 요청한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서 3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느냐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내 생각에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미국과 협력해온 중동의 다른 국가들의 이 사실을 알렸다면서 이는 매우 긍정적 진전이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것이라며 과거에도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안 됐다. 네, 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이미 매우 큰 조처를 취할 예정이며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둘 수는 없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언급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란에 더욱 큰 규모의 폭격이 감행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란의 미국의 핵무기 금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이란과의 합의 타결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군소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군사공격 재개 보류를 미군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우려한다며 현재로서는 아프리카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산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사원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며 상황이 끔찍하다. 그 다음에 몇몇 초기 보고를 받았지만 돌아가서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의약품 판매 웹사이트 트럼프 RX를 통해 더욱 많은 복지약을 값싸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RX를 통해 구매 가능한 의약품 수를 거의 7배로 늘리고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600여 종의 저렴한 복지의약품을 웹사이트에 추가한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시진핑 주석이 방중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국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한 사실이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몇몇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고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며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으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도 발표했으나 여기에는 푸틴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언론사들은 시 주석의 해당 발언이 과거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고 분석했는데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이 정도 수준의 개인적 의견을 내비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시 주석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은 당시 양국 정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서 러시아군 주요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발언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논평에 응하지 않았고 백악관도 해당 발언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약간 공식적인 그냥 오고 가는 말 중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좀 나온 것 같고요.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항해 미중러 3국 지도자가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 범죄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이를 처벌하는 상설국제재판소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혐의로 ICC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ICC가 정치화됐으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미국이 전쟁 때 저지른 민간인 살상 등의 책임을 물으려는 ICC를 법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ICC, 하필 또 미중러라고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인권에 신경을 안 쓰는 국가인데 여기에 미국을 갑자기 또 같이 넣어서 이제 우리 3국이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미지도 좋지가 않고, 이런, 특히 ICC는 또 지금 굉장히 러시아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전쟁 범죄 때문에 푸틴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도 내리기도 하면서 그런 와중에 약간 ICC를 대응해서 미중러가 합쳐야 된다? 약간 러시아와 중국과 좀 협력을 하려는, 너무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국제 소식 마지막 소식, 미국. 쿠바 압박을 강화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쿠바 정부기관과 주요 장관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쿠바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지만 반면에 멕시코와 우루과이는 쿠바에 물자를 보내며 인도적 지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성명을 통해서 쿠바 국가정보국과 통신부, 에너지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쿠바의 9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공산당 최고위급 지도자들이자 정부와 군의 수뇌부 인사들로 이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쿠바 정보기관과 고위 관계자 9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돼
출금이나 이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됐고 미국이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 또한 전면 금지돼서 달러화를 이용한 국제 금융망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이란과의 중동 전선에 군사적으로는 집중하는 한편 쿠바를 향해서는 반대로 경제적, 정치적 압박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 교체를 유도하려는 행보로 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해사 등 쿠바 핵심 국영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재무부는 쿠바 정보기관과 고위직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경제적 봉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쿠바 소식을 끝으로 5월 19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쿠바 얘기가 나온 김에 쿠바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쿠바의 재즈 및 쿠바 전통음악 손 그룹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간판곡 첸첸 들으시고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19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다시 돌아온 여러분의 김훈입니다. 오늘 저희 원래 김순교 기자의 네, 문화 탐방, 미디어 탐방 코너가 원래 화요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서 네, DMB 지역 또 영 프로페셔널 청년들이 또 어떻게 살고 청년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스트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 건데 Fun의 We Are Young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Fun의 We Are Young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게스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님 안녕하세요.
1: 네,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0: 네, 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엔잠러의 꿈을 꾸다가 실제로 지금 엔잠러를 하고 있는 알렉산드라에 살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하고 네. 오늘 여기서는 이제 제가 최근에 런칭한 저희 회사랑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토크랑 그다음에 이제 코넥트 DMB에서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사실 제 친구예요. 친구인데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래서 차분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이중영 대표님 네, 만나서 반갑고요. 엔잠러라고 하셨는데 일단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1: 삶으로 간다고 하면은 네.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전 좀 더 다른 길을 가고자 해서 콜롬비아로 이제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로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교로 나오고
0: 콜롬비아를 하면 나라
1: 네.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0: 멜랜드 콜롬비아 아니고
1: 아 예, 아닙니다. 네, 네. 콜롬비아 말고 네. 콜롬비아입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버지니아로 이제 첫 직장을 잡은 후로 지금까지 현재 버지니아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최근에는 해우소라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페이스북 그룹으로 이제 한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있는데 그 회사를 실적으로 이번에 이제 실제적으로 LAC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런칭하게 됐고 네. 네, 이를 토대로 이제 해우소라는 뜻 자체가 우리들의 근심을 해소하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절에 가면은 이제 화장실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해우소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개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SaaS라고 하는데 그 SaaS 플랫폼이나 뭔가 좀 IT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근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영어로도 해우소라고 돼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영어로도 HAEWOOSO 해서 그냥 바로 해우소라고 하니까 네. 역시나 아무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0: 너무 한국적인 것 같아요. 이름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은 또 어떤 거 하고 계시죠?
1: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코넥트 DMB 여기 지금 후니 라디오 DJ님과 네.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자주 등장하셨던 엘리님과 함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협업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스태프분들과 지금 꾸리고 있는 코넥트 DMB의 네 파운더이자 현재로서는 지금 네, 같이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로서 일을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넥트 DMB 어떤 거죠?
1: 코넥트 DMB라고 하면은 일단은 DMB 다들 아시잖아요.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쪽에 네.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에서 이제 커넥트 KONNECT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코리안 커넥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제 코리안 분들끼리 커넥트를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단체고 DMB 지역의 한인 영 프로페셔널 분들이 좀 더 서로 만나서 다양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만든 네트워킹 단체입니다.
0: 네. 참고로 저도 코넥트 DMB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방송을 빌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정식 명칭이 코넥트 DMB가 맞고요. 네, K 코넥트 뭐 커넥트
1: 전혀 아닙니다.
0: 네, 다양하게 네. 발음하시고 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식 명칭은 코넥트 DMB 네가 맞습니다. 코넥트 DMB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1: 벌써 이거 시작의 첫 이벤트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년 차가 다 돼가는데요. 2021년 11월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DMB 한인분들이 좀 더 어떻게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흔히 말하는 살짝 한인분들의 놀이터에서 이제 발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첫 이벤트를 그때 당시 어떤 그 식당을 전체로 빌려서 대관을 해서 네. 약 한 60여 명의 한인분들과 다 함께 이제 이벤트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한인분들이라 하면 어떻게 뭐 특정 그룹이 좀 정해져 있었나요?
1: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현재도 지금 DMB의 오픈톡방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오픈톡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달 정모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뭐 10명, 20명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한 곳으로 모아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홍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합을, 정보를 살짝 통합하는 느낌으로 함으로써, 그, 어쨌든 정보를 오시는 분들도 결론적으로 네트워킹 때문에 오시는 건데, 그분들에도 좀 더 다양한 분들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서로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오픈톡방 방장님들과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커넥트 DMB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 오픈톡방이라 하면은 그 전에 약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이제 오픈톡방들을 한 곳에 모아서
1: 그렇죠.
0: 약간 연합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그렇죠. 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넥트 DB&B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다음에 목적이랄까? 어떤 거를 추구하시나요?
1: 그때 발상의 근거와 똑같게 지금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서로 좀 조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중국인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베트남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업을 하더라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되겠다 하면은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그런 반면 한인분들과는 한인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좀 협력하는 모습이 아직은 좀 결여돼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1: 싶어서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완하고 서로를 좀 정말로 조력할 수 있는 우리 한인분들도 충분히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그분들도 더 똑똑하고 더 잘 나가신 분들 훨씬 많으신데
0: 훨씬 많죠.
1: 네, 네, 좀 개개인이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것보다는 함께 좀 조력해서 정말로 그 한인의 그런 문화를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네.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알겠어요. 뭐 어떤 걸 하겠는지 대충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지금까지
1: 네, 네. 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4개월, 그러니까 1년에 4번 해서 3개월 분기별이라고 하는데 분기별로 약 100명에서 150명의 이제 한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커넥트 DMB 이름 자체에 그 커넥트 DMB 네트워킹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이벤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매년 연말 파티를 진행해왔고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좀 더 유익할 수 있는 단체 성향을 해서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세미나라던가, 강연을 갖는 모임도 가졌었고,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채워졌으면 우리도 다 같이 좀 액티비티 하면서 운동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도 거의 매주, 운동 모임을 주최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올해 처음으로 그 코넥트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운동회를 4월에 개최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다들 즐겁게 즐겨주셔서 아마 올해 9월에도 가을을 기점을 해서 운동회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0: 네, 아, 뭐 굉장히 문어발 형식으로 너무 네.
1: 마케팅이란 게 예, 네. 문어발이죠. 뭐 네. 여러 사람들 다 예, 모으고
0: 네. 문어발로 네, 이렇게 한다. 네. 다단계만 안 하고 있지.
1: 그렇죠. 저희 뭐 네.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팔지는 않지만 네, 그거 빼곤 다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저희 커넥트 DMB 단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잠시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앞서서 마이티마스의 랄랄라 신청곡 신청하셨는데 왜 마이티마스의 랄랄라를 신청해 주셨는지.
1: 아,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피에스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피에스타가 결론적으로 페스티벌, 즉 축제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축제 저희가 이제 다음 네, 이제 살짝 서사가 있는데 이거 노래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게 아무래도 좀 축제에 관련된 얘기로 하려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났고 두 번째로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너무 신나서
0: 네.
1: 오늘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다시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아주 신나게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코넥트 DMB가 저희가 지금 또 개최하려고 하는 바자회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자회 어떤 행사죠?
1: 일단은 여러분들 바자회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집안에서 네. 제가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주인에게 자연의 주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다 같이 그 중고 물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중고 물품 판매하는 세션이 있을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오셨으니까 또 열심히 또 맛있게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즐기셔야 되니까 그런 먹거리 장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먹었으니까 이제 볼거리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스테이지 무대를 짜서 네, 지금 볼거리까지 준비하고 있는 6월 13일 날 한인 커뮤니티 센터 2층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코넥트 저희 첫 바자 회가 네 있습니다.
0: 네, KCC 애난데일에 있는 KCC 네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네, 6월 13일 날 개최가 되고 몇 시에 시작하죠?
1: 시작은 오후 12시부터 네. 마감은 5시입니다.
0: 네, 5시까지. 집에서 혹시 여러분 버리기는 아깝고 그다음에 또 쓰자니 또 쓸 데도 없고 그런 거 다,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적어도 5개 이상은 무조건 있어요. 네, 저도 있고 네, 준영 씨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집에 놔두느니 아니면 버리느니 네, 같이 모아서 다른 이런 걸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기로 바자회를 하실 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1: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이벤트를 했는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양한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저희가 또 안 해본 이벤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우소라는 한인 커뮤니티 그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는데 네. 거기가 지금 보니까 거의 DMB 지역에 지금 중고 장터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양한 분들이 정말 좋은 물건들을 많이 올리시는 거 보고
0: 맞아. 물건 되게 좋은 거 되게 많더라고요.
1: 네네 네. 맞아요. 특히나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기 용품이 진짜 육아용품. 퀄리티가 네. 좋은 게 네. 네. 육아용품이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나도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드는 물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고 네. 충분히 한인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넥트 DMB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냥 네트워킹으로 좀 포커스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회라던가 이런 바자회 아니면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같이 봉사활동을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네. 또 이렇게 저희 코넥트 DMB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
1: 맞습니다.
0: 네, 네. 제가 감히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바자회 물건, 뭐 파신 물건은 뭐 있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그 아주 깨끗한 정말 네. 새거와도 같은 그 책상이 있어서
0: 아
1: 네네
0: 그거를 테이블
1: 네 그렇죠 아. 테이블이 있어서 네. 네 목재로 된 테이블 그것도 갖고 나갈 예정이고요
0: 가구도 그러면 갖고 올 수 있는 거네요
1: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가구를 갖고 오신다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다 갖고 오기가 힘드시니까 네네. 분해가 가능하다면 분해를 해서 갖고 오시되 네. 전시 정도는 아무래도 그냥 본인이 사진 찍어놓은 걸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뭐 어디서 사셨든 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만약에 바이어가 오셨을 때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편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살이 찐 건 아닌데 몸이 체형이 변해서 그런지 네. 아니면 뼈가 좀 변해서 그런지 안 맞는 옷이 좀 있어요. 안 맞는 옷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팔기도 싫고 버리기는 싫어서 놔두고 있는데

0: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하나만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 네. 아유, 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0: 누구를 좀 감사드리고 싶으신지?
1: 아, 여기 바로 앞에 계신 후니님 제외한 모든 분들한테 다 감사드리고 싶네요.
0: 제외한. 네, 알겠습니다. 이따구로. 네. 아,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바자회나 뭐 커넥트 DMB 관련 행사에 아직 한 번도 안 와봤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 라디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오시면 좋을지, 아무나 가도 되는지.
1: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커넥트 DMB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게 다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네. 모든 게 다 이제 그 한인분들의 좀 포커스를 뒀다고 하면, 네. 이번 바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청폼도 나중에 공유를 드릴 건데, 네. 신청폼에도 보시면은 영문으로도 기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는 뭔가 저희 그 한인분들만의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또 한인분들의 또 이런 파워가 또 이렇구나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좀 커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아,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항상 이제 그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항상 21살 이상으로만 제안을, 네.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족분들도 뭐 아이 뭐 남녀노소 정말로 누구나 상관없이, 네.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네. 네. 저희가 또 스태프분들이랑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한 또 먹거리 장터가 있으니까 오셔서 또 음식 맛있게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신경을 좀 가장 많이 쓴 부분이 또 특히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건, 네. 오신 분들이 어쨌든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항상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로그램.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그런 플리마켓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 중에 이제 옥션.
0: 아, 네.
1: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예, 이제 본인이 뭐 셀러로 참여는 하고 싶으신데 이건 좀 가격대가 좀 살짝 애매한 가격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럭셔리 물품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저 아시는 분은 요번에 뭐 되게 좋은 럭셔리 그 신발도 들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오.
1: 네, 그렇고 그런.
0: 경매를 하시겠다.
1: 그쵸, 그쵸.
0: 네.
1: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저희한테 혹시나 경매를 맡겨주시면, 네. 저희가 또 알아서 또 값을 제대로 쳐서, 네, 또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0: 네.
1: 그런 장소를 지금 경매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짜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되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후니님 같은 경우는 또 이분이 콩국수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0: 아, 그거 안 하려고.
1: 네, 그거 말고도,
0: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1: 네, 그거 말고도, 네. 네, 미국에서 또 총기 그 사격 관련돼서도, 네. 잘하시는 것만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앱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뭐 운동을 이제 함께 하기로 하고 있는 원리볼이라던가,
0: 네.
1: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사람 옵션이라고는 좀 애매하지만 사람의 스킬 옵션? 해서 그분의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후니님이랑 같이 뭐 사격 가기 아니면 저랑 같이 뭐 왈리볼 배워보기 아니면 뭐 저랑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뭐 간단한 우리 회사 홍보를 우리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는 뭐 앱을 만들기 뭐 이런 식의 그런 스킬을 가지고 저희가 또 사람 이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스킬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0: 네, 이쪽 세계에서는 인간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인간 경매라고 그러는데.
1: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네, 근데 네. 좀 어감이.
0: 어감이. 네. 이게 또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1: 그렇죠.
0: 민감한 인간은. 부분이 있어서.
1: 예, 네, 네. 네.
0: 하여튼 경매는 경매인데, 경매하는 물건 대신에 사람의 나눔을 기부할 그쵸. 수 있는. 나눔 기부도 아니고 말이죠. 네, 하여튼.
1: 사람 나눔 옵션으로 네. 네,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경매를 하게 되는데, 제가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버리셔가지고 이제 공식화 된 것 같은데 하는 김에 그러면 저희 있고 또 엘리님, 네 엘리님 또 다른 저희 또 그냥 운영진 세 명
1: 네.
0: 중에 엘리님은 또 어떤 가시는지 또 얘기를 그냥 하시죠.
1: 아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얘기. 본인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아는 바가 없어서.
0: 약 상담? 엘리님이 여러분
1: 약사님이시니까
0: 네, 또 약사님이 있어요 원래 엘리님이 그래서 약상담 이런 거 한 시간 해주는데 뭐 얼마께 그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나 뭐 얘기 뭐 경매 같은 거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 하시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 나는 요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 뭐 무슨 강습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요거 올리니까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컨택 주시면 저희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래님이 이름에 재능 경매라고 하셨는데
1: 오 이름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0: 재능 경매?
1: 재능 경매?
0: 아 네 알겠습니다. 요래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돈이

0: 많으면은 요거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돈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가 또 네, 비영리 단체라서
1: 아, 제가 그러면
0: 감사의 말씀만.
1: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0: 율레님, 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네, 코넥스트 DMV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더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제 물건들이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 사람들이
1: 그렇죠.
0: 썼던 물건들, 정말 영리 입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아니고
1: 그렇죠.
0: 정말 저희가 필요로 했던 물건들 이런 게 있게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가구.
0: 네.
1: 가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서 잘만 관리를 하면
0: 네.
1: 충분히 다른 그 새로운 주인을 찾았을 때도 정말 유기나게 쓸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가전제품도 나오고 있고요.
0: 네.
1: 예. 네, 저 같은 경우 지금 가전제품 하나 지금 들고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0: 어떤
1: 있고.
0: 가전제품이죠?
1: 아, 저는 어쨌든 겨울은 항상 오니까
0: 네.
1: 예, 히터를 지금 가져나갈 생각인 거고요.
0: 아, 이 더운 여름에?
1: 아, 예, 뭐
0: 네.
1: 그치만 예, 뭐
0: 알겠습니다.
1: 아, 물론 예, 선풍기도 가져나갑니다.
0: 아, 네. 여러 개 갖고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스쿼트, 운동하는 스쿼트 기구.
1: 아, 이제 운동 안 하시려고 아예?
0: 아니,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스쿼트 하려면 이제 자력으로 일어서서 이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자력으로 안 일어서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보면, 네,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좀 갖고 나가려고. 아, 근데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너무 나쁜 말만 했네. 너무 좋은 물건이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꼭,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러로 참여한다. 나도 그거 뭐팔게 있다. 하는 분들이 어떻게 참여 가능하신지.
1: 네, 우선은 지금 여기 K라디오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혹시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connect.dmb, connect.dmb로 이제 DM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 connect.dmb 인스타 오시면은 바로 그 프로필에 이미 저희 그 참여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이제 참여 의사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좀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한정된 그 테이블의 수량이 있어서 한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선착순을 받는데, 디파짓을 받아요. 디파짓을 받는 이유는, 오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아직 못 오는데 라고 해버리면 또 다른 분에게 갈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디파짓은 100불 정도만 받고 있고, 이는 그 당일날 바로 이제 부스 셋업 하시고 하시는 순간 저희가 바로 이제 리펀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금액이 크다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짜네요, 전부 다. 네, 참여도 공짜고.
1: 그렇죠. 어떻게
0: 네.
1: 보면은 셀러로 오시면,
0: 네.
1: 용돈벌이 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0: 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저희는 돈을 다 잃으면서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1: 뭐 이게 나눔 아닐까요? 나눔 맞나요, 이게 근데?
0: 아, 근데 이게 인터뷰를 이게 제가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뜨겁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음식은 또 어떤 게?
1: 음식은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에서 요리를 할 예정이고요.
0: 아, 네.
1: 네, 그 외에도 이제 좀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좀 시원한 음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0: 굉장히 정확하게 뭐가 있다는 말씀 안 해주시고, 네,
1: 아,
0: 얼렁뚱땅 슬쩍슬쩍,
1: 네.
0: 네,
1: 그게 뭐
0: 알겠습니다.
1: 정확하게 어떤 게 있다고 얘기를,
0: 서프라이즈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네, 근데
1: 이제
0: 저희가 지금, 이제 제공해 드릴 음식으로는 굉장히 스트리트푸드,
1: 그렇죠.
0: 한국 K 스트리트푸드, 네, 포장마차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있고요. 참고로 주류는 반입이 안 되죠.
1: 네, 안
0: 네,
1: 됩니다.
0: 주류는 안 되고, 네, 술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따로 드시든지, 다른 데 가셔서 드시든지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상거래, 매매 정도만 하시고
1: 그쵸?
0: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환영하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코넥트 DMB 인스타그램을 찾으실 때 코넥트 DMB가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네,
1: 이게 코넥트 DMB 저희가 그 런칭하기 전에
0: 네.
1: 이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그 케이팝 댄서 그룹 이름이 이미 코넥트 DMB더라고요.
0: 필링까지 똑같이.
1: 네, 대신에 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0: 네.
1: 커넥트.dmb로 네, 문의 주시고 만약에 인스타그램 안 하신다 하시면은 저희 이메일을 주셔도 돼요. 저희 이메일도 똑같이 connect.dmb.info@gmail.com입니다. 네. 거기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되고, 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스폰서분들도 저희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니까 청취자분들 끊어서 혹은 청취자분들 지인분들께서 이번 행사에 있어서 같이 행사 홍보를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네, 웰컴이니까 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저희 뭐 홍보도 해드릴 수 있고 일단 저희가 지금 요번에 예상하는 그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1: 저희는 일단은 그 아무래도 이거 행사 자체가 12시부터 4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유동 인구를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DMB 지역 한인들이 모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아우, 너무 좋습니다.
0: 15만 한인들이 다 모이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카카오톡에도 코넥트 DMB 치면은 또 나오잖아요. 단톡방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1: 예, 맞습니다. 네. 오픈톡방이 있습니다.
0: 네, 오픈톡방들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가 또 네,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오픈톡방들이라서 어느 방에 가셔도 어느 방에 오셔서 네, 말씀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 올라와 있는 포스트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춤추고 있다. 그런 것만 있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 그건 저희가 맞습니다.
1: 아, 정확합니다. 네,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잠시 얘기하고 다음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곡 해주셨는데 본인이 사춘기인가요?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이라고도 하는데 미라클 모닝까지 일찍 일어난 건 아니지만 네. 예,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러닝을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러닝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죠. 물론 지금은 너무 더워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그냥 뛰는 상황에서 이대로 쪄서 그냥 여행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그 아침에 뛰는 게 너무 좋았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오는 길에 여행을 신청곡으로 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러닝을 하다가 이참에 그냥 떠나보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우리 또 사춘기, 오춘기의 이준영 대표님 얘기 들으시면서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잠시 듣고 오실게요.

0: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볼빨간 이준영님의 오춘기를 맞아서 혹시 여행 계획 있어요?
1: 아, 네, 올해는 네. 일단은 한국을 좀 한번 갔다 올까 하는데
0: 언제 가실 겁니까?
1: 지금 뭐 11월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11월이면 딱 좋을 때겠죠. 왜냐면은 요즘 또 더위가 심해가지고
1: 맞아요.
0: 10월 달에도 더워요. 여름이에요. 11월쯤은 돼야 이제 네, 좀 가을 느낌이 나고
1: 맞아요.
0: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을 가신다. 네. 다른 데는요?
1: 지금 옥토퍼페스트 시즌을 맞아서 네. 지금 잘하면은 네. 10월에 지금 독일을 가볼까 네, 구상은 하고 있는데
0: 네. 네,
1: 거기 또 아는 지인분이 계셔서
0: 네.
1: 거기를 같이 함께 돌아볼까라는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 또 다른 분이 또 네, 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옥토퍼페스트 독일 기승장이 기억에 남는 여행지다라고
1: 네,
0: 말씀을
1: 그렇죠.
0: 하셨어요. 네, 문지영님이라고.
1: 네. 네, 아시죠. 아, 그분이셨구나.
0: 네,
1: 아, 그분도 엔잡러 아니신가요?
0: 그분도 네. 그분도 엔잡러고 그분 남편분도 엔잡러시라고.
1: 오, 그러셨구나.
0: 모르는 척.
1: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도 저는 아는 분인데.
0: 아, 네. 아, 네.
1: 예.
0: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DMB지요.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 건너서 다 알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저희 또 바자회 이렇게 오셔서 네트워킹도 하시고 네, 또 동시에 지갑에 또 돈도 좀 넣어 보시고 네,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은 마치기에 앞서서 마치기 전에 이준형님 올해 소망.
1: 올해 소망은 제가 네. 일전에 왔을 때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네. 제가 이제 마흔이 되기 전에 그 파이낸셜리 은퇴하는 게 목표라서
0: 네.
1: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0: 네.
1: 그래서 올해 이제 회사도 설립을 하면서
0: 네.
1: 이제 올해와 이제 제가 이제 딱 1년 반밖에 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0: 뭐가요?
1: 마흔이 되기 전까지.
0: 아, 벌써요?
1: 예, 그렇죠.
0: 네. 아이고, 나이가 좀 네.
1: 예. 예. 여기 계신 분과 똑같은데 나이가. 예, 아무튼.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예, 올해는 좀 그걸 좀 더 다 조금 더 다져보는
0: 네.
1: 계기가 되려고 하고 있고. 네, 끝으로 이제 저희 그 다시 한번 그 바자회 소개를 하자면은
0: 네. 6월 아직 끝 안 내도 돼요.
1: 아, 그래요?
0: 좀 더 얘기해도 됩니다.
1: 아, 아 끝난 줄 알았어요.
0: 네. 아,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계속 하셔도 되고요. 네. 마음껏 하시고 싶으신 얘기 다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있어서 이제 목표가 그러니까 돈 1년 반 남았으니까.
1: 1년 반. 아, 예. 1년 반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네. 어쨌든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잡러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앱을 모바일 앱
0: 아,
1: 그리고
0: 웹사이트. 요 얘기를 아까부터 안 하시더라고.
1: 아, 그랬어요. 네, 네. 최근에 앱, 제가
0: 어플 만드는 얘기를 좀 안 하셔서.
1: 아, 그러셨구나. 네. 아유,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1: 그 모바일 앱을 제가 최근에 그 저희 다른 회사와 협업해 가지고
0: 네.
1: 우선 주피라는 데이팅 앱을 런칭을 했어요.
0: 아, 네. 네.
1: 근데 이제 뉴욕에서는 일단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좀 피버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다른 뭐 지금 데이팅 앱을 올해 안에 출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0: 아, 계속 데이팅 앱 쪽으로
1: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팅 앱이고
0: 네.
1: 그거 외에도 지금 사스 플랫폼으로 지금 프로젝트 하나 또 만들어 둔 게 있고
0: 네.
1: 그거 외에도 지금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앱을 만들고 있는 게 총 한 4개 정도가 돼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그 4개 다 런칭해서 어쨌든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제가 지금 3개월짜리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7월 31일 날이 이제 마지막 날까지인데
0: 네.
1: 그때까지 이제 제가 원하는 제 그 다이어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니만큼 네, 그때까지 페널티 안 내게 네, 열심히 해보려고
0: 다이어트
1: 합니다.
0: 다이어트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1: 다이어트 목표가 지금 체지방 한 최대 한 4% 정도 빼고요.
0: 4% 뺀다고요?
1: 네.
0: 아, 네.
1: 체지방만.
0: 지금 몇 퍼센트예요?
1: 지금은 한 20% 정도 됩니다.
0: 20%?
1: 네. 네.
0: 제가 22%인데.
1: 아, 그러시구나.
0: 네네.
1: 아, 근데 네. 저는 20 아니고요. 18.
0: 18%? 그럼 14%까지로 뭐 내리겠다고?
1: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0: 만약에 못한다. 못하면 네. 어떻게 되죠?
1: 아, 못하면은 저희가 어쨌든 같이 함께하는 그 분들과
0: 네.
1: 얘가 나눈 게 이제 매달 저희에게 또 그런 그 목표량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개개인의 목표를 못 채울 시 이제 매달 30불씩 내고
0: 아, 네.
1: 마지막에는 40불 네. 해서 전체 만약에 이걸 정말 세 개 다 페일을 한다.
0: 네.
1: 하고 이제 100불. 1인당.
0: 네. 벌금조.
1: 그렇죠. 페널티로.
0: 늘 사람들이 나눠 갖는
1: 그렇죠. 그거 성공한 사람들끼리
0: 네.
1: 나눠 갖는
0: 도박이네요.
1: 도박은 아니죠. 왜냐면 저희 스스로를 믿고 진행하는 거니까요. 아, 네. 아,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0: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서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몸무게를 줄이고, 아, 체지방을 줄이고. 근데 왜 체지방을 왜 줄이려 갑자기?
1: 아, 그 잊혀졌던 복근을 만드는 게 제 목표라서.
0: 아, 네. 40대기 네. 전에.
1: 그렇죠. 아. 잊혀져 있던 예, 예전에 한번 보였었다가 지금 잠깐 그 집 나간 그 복근이 있어서 네. 복근을 다시 한번 좀 되찾아 보려고. 네. 예, 그것도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실 대관 시간이 다 거의 다 됐어요. 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 정보 예, 행사 관련해서 알려 주시죠.
1: 네. 이번에 이제 오는 6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에 이제 그 한인 커뮤니티 센터, 즉 애난데일의 KCC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인데 거기 2층에 메인룸에 오시면은 저희 커넥트 DMB에서 운영하는 바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션 있잖아요.
0: 네.
1: 본인이 좀 이건 가격 책정이 좀 애매한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물품들을 옥션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 거면 저희가 그때 그날에 옥션이 2시랑 4시에 이렇게 두 번 열리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볼거리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볼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한인 그 문화를 좀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K-pop 댄스라던가 K-pop 노래를 본인들이 이제 커버를 하시는 수 있는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고 그 외에도 좀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준비하고 있고 끝으로 이 청취자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폰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앞으로도 커넥트 DMB 저희 뭐 행사라던가 이런 거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시거나 혹은 이번 이 행사에 있어서 뭐 주변에 아시는 단체가 같이 퍼포먼스로서 스테이지를 좀 장식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 저희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후니님이랑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웹사이트가 저희가 있어요. connectdmb.org인데 제가 이거 제 원래 본업이 개발자인 만큼 이거 방송 그 라디오 끝나는 즉시 제가 한 네, 3, 4시간 안에 그 거기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이번 바자회 관련된 전 자세한 사항 그다음에 신청 폼을 제가 연동을 해 놓을 테니까요. 이 방송 들으시고 connectdmb.org 로 오셔서 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 정리해드리자면 지금은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5시 이후로 이게 오픈되니까 5시 이후로 들어오시면 아니면 오늘부터 네, 내일 들어오셔도 되고요.
1: 네, 네,
0: 오늘은 5시 이후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이준영님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바자회 저희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지금까지 정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5월 19일 굿모닝 워싱턴 2부 저도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다시 굿모닝 워싱턴 1부 9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 아침 식사 중.
0: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4: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3: 703-354-1950.
5: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6: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7: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워싱턴 비전교회에 섬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깊은 이야기와 또 따뜻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의 꿈을 안고 미국에 오셨다가 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어떤 분을 모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정말 귀하신 목사님 모셨는데 40세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의 성실한 삶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우리 현재 골든라이프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고 또 특수사역인 양로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덕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이 자리에 정덕영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안녕하세요.
1: 네, 어서오세요, 목사님.
0: 반갑습니다, 목사님.
2: 반갑습니다.
0: 네. 아, 앞서서 소개를 들으면서요, 좀 일반 목사님들이랑 조금 다른 여정으로 목회를 시작하시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좀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2: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현재 골든라이프 교회 오봉용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정덕영 목사입니다.
1: 목사님 고향이나 옛날 백그라운드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 예, 알겠습니다. 예, 자기 소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그 고향과 네. 가족 관계죠. 예, 제 고향은 그 인천 앞바다에 있는 강화도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강화도요. 네. 예.
2: 그리고 저는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8남매 중에 막내요?
2: 예.
1: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목사님.
0: 네. 네. 아, 두 분께서 8남매 중에 막내라고 하시면 네. 그냥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1: 누님이 몇 분이고 형님이 몇 분이 되고
2: 저희는 4남 4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우리는 3남 5녀입니다.
0: 8남매 참 반갑습니다. 부럽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정말 참 보기 힘들죠. 팔남매.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들 세대에서는 팔남매 좀 계셨죠?
1: 예, 네. 꽤 많았어요. 우리 마을에.
2: 그렇습니다.
1: 꽤 많았어요. 네.
0: 아,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다 모이면은. 네. 강화도가 고향이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직장 동료 친구가 강화도가 고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참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강화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고향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2: 강화도는 물론 제가 낳고 자랐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이제 학업을 마쳤거든요.
1: 네네.
2: 대학 들어가면서 강화도를 떠났지만 어쨌든 저희 형제분도 아직 강화에 다 살고 계시고
1: 네.
2: 강화하면은 인삼 화문석
0: 네.
2: 대표적인 그 산물이죠. 그리고 저는 강화도 그 전등사라는 고사찰이 있습니다.
0: 네.
2: 그 밑에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식당을 경영했기 때문에
0: 네.
2: 아침마다 그 전등사를 둘러싼 삼랑성이 있거든요.
0: 네.
2: 거기를 한 4km 정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아침 저는 그 삼랑성을 돌고 전등사로 내려가서 약수를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1: 아, 네. 아, 그렇군요.
0: 아주 건강한 음식, 자연에서 그대로 여러 야채들도 굉장히 맛있는 나물도 그럼, 많이 드셨을 것
2: 네,
0: 같아요.
2: 예.
0: 아, 네.
1: 그러신 분이 목사님이 되셨군요. 근데 네. 미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2: 아,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느 날 네. 저희 작은 형님이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 오셨다고
1: 네.
2: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미국에서 오래 이민 오셔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애들도 이제 다 장성을 해서 본인들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1: 네.
2: 그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을 찾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2: 그래서 아, 잘 됐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분 따라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돌아왔다가 그 비즈니스를 그냥 인수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어떻게 또 이 예수님을 만나셔가지고 지금 이런 그 일을 걷고 계십니까?
1: 절 앞에서 약수를 드셨던 분이 어떻게 네. 예수님을 기적처럼 만나셨어요?
2: 그 저희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네. 우선 제가 30세에 성경 처음으로 읽은 성경책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0: 네.
2: 제가 30살 먹던 해에 저에게 어떤 제가 책 읽기를 참 좋아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때 저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무신론자였거든요.
1: 네.
2: 그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제일 많은 부수가 판매됐다고 출판됐다고 하는 왜 성경책을 나는 한 번도 안 읽었을까?
0: 네, 네.
2: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2: 그래서 한 3, 4주 아예 작심하고 밥 먹고 잠자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지 성경을 봐야 거기서 남는 게 있을 텐데
1: 그냥 책으로 읽으셨어요?
2: 그냥 책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딱 한 3, 4주 걸렸어요.
1: 네.
2: 그러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이거는 유대인의 역사서구나.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처럼.
0: 네.
2: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읽고 있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 책은 성경책은 믿음 없이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남는 게 없다.
0: 네.
1: 왜 내가 역사서로만 예. 읽어진다.
2: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왜 유대인의 역사를 내가 읽어야 되는지. 근데 한 가지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봐야 하는 책이다, 이 책은.
0: 네.
2: 성경책은.
1: 네.
2: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이후에 10년 후에 미국에 와서 40살의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갖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얼마나 그 말씀이 꿀 같고 달콤한지 그건 주님 영접하고 한 6개월에서 1년은 거의 성경책만 읽은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그때 제가 본 횟수가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기록하잖아요.
1: 네.
2: 100번까지 본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1: 그래요? 제가 1년에?
2: 예,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그건 10번 가까이 본 거죠.
1: 그렇네요.
2: 그러니까 밥만 먹고 성경만 읽은 것 같아요.
0: 네.
2: 비즈니스 한쪽에다 놔두고 아마도 저 그 회사에 출근해서 성경책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그 지적인 그 욕구도 강하신 것 같고 호기심도 많으실 것 같아요.
2: 그게 막내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0: 막내의 특성 맞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1: 그랬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0: 네.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경이 베스트셀러죠.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고 그러다 보니 뭐 신앙이 있든 없든 한 번씩은 누구나 정말 읽어봐야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왜 이 책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는지. 근데 또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신앙이 있을 때 이제 성경을 읽는 거랑 꿀처럼 달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읽었을 때랑 뭐가 그렇게 달랐습니까?
2: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제 성령님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가 생기면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였고
0: 네.
2: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틀림없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제가 믿음 없이 볼 때는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1: 네.
2: 일반 책과 별 차이 없이 읽었던
0: 네,
2: 거고
0: 네.
2: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성경이 읽혀지고 그것이 저희 그 영적 자양분이 되니까
1: 네.
2: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애가 젖을 막 정신없이 먹잖아요.
0: 네.
2: 그것과 같은 어떤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네. 그냥 역사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역사서로 그냥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이 네.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네.
1: 그렇죠. 스토리가.
0: 저는 정말 창세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이제 믿음이 있고 없고 그 전으로 성경을 읽은 그 감동을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정말 성경이란 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읽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책으로 읽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군요. 역사서로만 볼 수 있고. 근데 또 하나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도전인데, 제가 매일 성경을 세 장씩 읽게 해서 1년에 1독 이상씩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100%가 네. 참여하기가. 네. 근데 지금 1년에 100독이라면 하루에 한 300장을 그 읽었다는 건데, 야,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귀한 사역, 성경 읽으셨네요.
2: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거의 비즈니스는 뒷전으로 밀어놓던 거죠.
1: 그렇죠.
2: 회사에 가서 그 거의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가 없네.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속에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정말 또 정말 그 통계에서 40세 이후에 예수를 믿는 게 100명 중에 1명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40세의 기적으로 예수를 믿고 또 목사까지 되셨어요. 그 기적의 삶을 사시는 거네요.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절 밑에서 사신 가족이셨는데, 네.
2: 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 심정적으로는 그 당시도 무신론자였지만 네. 심정적으로는 불교 쪽이 저에겐 더 가까웠어요.
1: 네.
2: 왜냐하면 물론 누님이 교회를 다니긴 하셨는데 교회는 뭔가 좀 시끄러웠어요, 저한테는. 정서적으로, 제 정서적으로.
0: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2: 예, 더 네. 편안했던 것 같아요.
0: 네. 고요함이. 조용하고. 네.
2: 근데 제가 그래서 아마 제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영 상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1: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선생님?
2: 아, 그 참 희한하죠. 제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 전 그 뭐 한 6개월,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아팠고요.
1: 네, 네.
2: 좌측 안구에 사시가 와서 사시 수술도 받고.
1: 네.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2: 예.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의 잘 해오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세무조사도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몸이 좀 아프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뭔가 좀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0: 네.
2: 이런 것들을 좀 느끼다가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저희 가족 중에는 또 이제 믿는 분도 계셨거든요.
1: 네.
2: 그 새벽기도 가고 이렇게 이게 특별 이런 그 찬양 집회도 예. 가고 했을 때 제가 그분들이 이제 새벽에 모시러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 그 예배들을 한 네. 것이 아니라 그
1: 라이드를
2: 이렇게 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라이드를 이렇게 왔다 데려다 주고 또 끝나면 데려오고 이게 귀찮으니까 어느 날은 그냥 거기 앉아서 기다렸어요.
0: 네, 네.
2: 끝날 때까지.
0: 네.
2: 그러다가 저 주님 어떤 설교 중에 주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애틀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을 때거든요. 주님을 믿기로 마음이 결정이 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일어난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일어나면서도 제가 놀란 게 내가 주님을 안 믿고 네. 있었는데 왜 내가 일어났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그 말씀들 속에서 그런 저에게 이제 그런 영감이
1: 네.
2: 영향력이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에 제가 제 발로 갔습니다. 이제는 누굴 데려다 주러 간 게 아니고.
0: 네.
2: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에서 그때가 아마 새벽 기도 중에 주님의 그 이런 그
1: 터치하심을 받으셨군요.
2: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 기도하는 그 음성 중에
1: 네.
2: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그 전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택스를 더 많이 낸다.
0: 네.
2: 내신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네. 남보단 좀 낫다, 내가. 네, 네. 이런 자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이렇게 자복을 하고 그 통의 눈물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1: 네.
2: 나서 주님께서
1: 이제 영접하게 되셨군요.
2: 영접하고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저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0: 네.
1: 정말 은혜네요. 네. 대부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다 40대부터 떠난 분이 많은데 네. 오히려 목사님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회학까지 하게 되시고 귀하십니다.
0: 네. 네. 이렇게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아, 이제 내 삶이 탄탄대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2: 아, 말 좀 하십시오. 정말,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신학이란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0: 네. 네네.
2: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신학교로 좀 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0: 아, 네.
2: 그랬더니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는 거예요.
1: 어.
2: 그냥 비즈니스에서 장로로도 충분히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미국에 돈 벌러 와가지고 비즈니스 한다고 와가지고 왜 신학 비즈니스를 접고 신학을 하겠냐. 그래서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요. 접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0: 네.
2: 가족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리고 꼭 신학을 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냐, 내가.
1: 네.
2: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방문했던 그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수님과 상담을 했었거든요. 아직도 신학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0: 네.
2: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아 내가 아직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살아 있었구나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포기했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아직 그 마음이 나에게 살아 있구나 그래서 아, 신학을 해야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렸죠.
0: 네.
2: 그리고 나서부터 아,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0: 네.
1: 그러셨군요. 아유.
0: 참, 그 비즈니스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고요.
2: 아, 네.
0: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모님의 기도로 또 어떤 부모님은 네. 자녀를 또 아들을 목사로 키우시기 위해서 서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평생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늦게 정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그 가정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컸을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오직 네. 주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네. 간증할 게 참 많으실 것 같아요.
1: 큰 누님이 목회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말도 있습니다.
2: 아,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가족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0: 네.
2: 미국에 있지만 큰 누님이 암치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을 병원으로 보냈어요. 예수님 전도 좀 하라고. 제가 못 가니까.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한테 저한테 이제 전해달라고 하면서 막내 너 덕영이가 목사 안수 받아서 내 앞에 오면은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0: 아,
2: 누님께서.
0: 네.
2: 그 얘기는 곧 나는 예수 믿을 생각 없다는 얘기거든요.
0: 네.
2: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아, 수가 있구나.
1: 네,
2: 예. 네. 이제 누님한테 제가 이제 한국 가게 되면은 누님 이제 나 목사 안수 받고 왔으니까 예수 믿어야 하십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0: 아, 네.
2: 그게 저에게 있어 신학 공부를 하는 큰 모티브가 됐습니다, 사실.
1: 네.
0: 네.
1: 네. 그러셨군요.
0: 그 누님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2: 가서 제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0: 시간이 조금 그러시군요. 걸리시지만 정말 또 누님 네. 때문에 저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참 감사해야 할 분이십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셨구나. 정말 목회 그 신학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길을 많이 가져오셨네요. 비즈니스도 다 어려움 당하고 또 폭설할 때 막 눈 치워가면서 생활비 벌시고 알바해가면서 네, 가셨다는 거.
2: 2010년에 제가 이제 여기 에난데일에 있는 에버그린 로드에 침신으로 와서 이제 그 1년 전에 통신 강좌를 제가 시애틀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들었고
0: 네.
2: 통신 강좌를 들으면서 아, 이 학교 가면 내가 참 좋겠다 해서 침례 신학교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2: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나서 여기에 딱 떨어져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제 주머니에 557불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0: 아, 네.
2: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때 또 제가 이가 아파가지고 여기 근처에 있는 그 치과에 가서 네. 이빨을 뽑고 그래도 그 저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싸게 해주셨어요. 뽑고 CBS 가서 처방약을 먹고 보니까 정확히 57불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수중에는
1: 한 푼도
2: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0: 아, 네.
2: 일단 신학 공부를 하려면 생활이 돼야 되고 거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제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데 신문 광고를 보고 방을 찾아갔는데 그 집 장로님 그 주인이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애틀에 있는데 신학 공부를 위해서 왔는데 현재 보니까 밸런스가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제가 방 주시면은 제가 일해서 바로 첫 달치하고 마지막 폐하겠습니다고 했더니 근데 그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인지 몰랐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이 뭐 그 시애틀에서 왔다는 사람이 단돈 첫 달치 방값도 없으면서 그거를 방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분과는 지금도 계속 교제를 하고 그분 자녀분들이 그때 6개월 요래했었거든요.
0: 네.
2: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돼서 저희 양로원 사역할 때 와서 연주도 하고 그러면.
0: 아, 네. 그렇군요. 같이. 네. 아,
2: 그래서 그분이 이제 허락해 주셔서 근데 제가 잡이 없잖아요. 근데 2010년에 폭설이 왔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스노게돈이라고 했거든요. 100년 만에 오는 폭설이라고.
0: 네.
2: DC에 있는 모든 정부 청사가 다 눈에 덮여갖고 차들을 뽑지 못했어요. 근데 들어갔던 그 집에 DC 정부 청사 청소 업체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녁이 되면 사람들을 싣고 DC에 들어가서 눈 치운 일을 했거든요.
0: 네.
2: 거기에 따라 붙어가지고 그거를 한 달 가까이 하니까
0: 아, 네.
2: 이제 생활비하고 학비하고
0: 조달이
2: 됐습니다.
0: 네,
2: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0: 네.
1: 네, 목사님의 이제 어떻게 예수님 믿고 신앙하는지 잘 들었는데 우리 한번 목사님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좀 들어볼까요? 지금 양로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2: 예, 제가 이제 신학 과정을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는 왜 내가 신학 과정을 다 끝나면 50대 중반인데 그때 뭐에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을까?
0: 네.
2: 부르셨으니까 공부시키실 텐데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근데 신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소그룹 그 가정교회 형식의 어떤 몇 분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작은 교회를 같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1: 네네.
2: 그런 과정에서 오봉용 목사님과 오키 목사님의 양로원 사역을 알게 됐어요.
0: 네.
2: 그것도 우리 이정아 목사님이 저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1: 네.
2: 근데 거기서 1년, 3년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저 돕는 그러니까 도움이 역할로서의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역지다, 콜링지다 이곳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5년, 7년 있다 보니까요.
1: 네.
2: 아,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0: 네.
2: 아,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교육시키셨고 부르셨구나.
1: 네, 네. 네.
2: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으로 제가 그곳이 주님께서 나의 저에게 허락하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1: 예. 그러셨군요. 그래도 많은 사역 가운데 있는데 이런 노인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또 이렇게 예. 시니어 사역 예.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목사님의 사명이라고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실한 삶이라고 그러시대요.
2: 예,
1: 그것과 어떤 연관이 되나요?
2: 그 성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도 이 노인 사역과 연관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자비량 사역입니다.
1: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2: 예, 왜냐하면 양농원에 계신 분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그 양로원 규정에도 많은 돈을 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0: 뭐 네.
2: 자판기 빼먹기 위해서 몇 푼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
1: 네.
2: 그런 분들이 무슨 헌금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 사역 같은 경우에 교단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이 참여하는 사역자들과 발런티어 스태프들이 다 자비량으로
0: 네.
2: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1: 네.
2: 그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거든요.
0: 네.
2: 성실성. 그러니까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인분들을 이렇게 코 닦아주고 침 닦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0: 네.
2: 예배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이 왜 저에게 기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저한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역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사역이 기쁨을 주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주님께서 나에게는 허락하신 사역이구나.
1: 사례비 한 푼도 안 받으시고 예. 오히려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섬기고
2: 예.
1: 하는데 거기 기쁨이 있다.
2: 예.
0: 네. 그 교회가 골든라이프 교회
2: 예,
0: 지난번에 저희가 또 오봉영 목사님과 오옥희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그 교회 그리고 애난데일 널싱홈에서 지금은 또 페어팩스 널싱센터까지 예. 지금 확장해서 예. 사역을 하고 계시죠.
2: 예,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 사역 가운데 목사님만 하시는

0: 일하는 걸 좋아해서 지역 그 특히 저소득층 그 환자들을
1: 네.
0: 돌보는 그 병원 시스템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0: 저희 와이프를 만난 것도 참 특이해요.
2: 네, 어떻게
0: 정말.
2: 만나셨습니까?
0: 제가 아까
2: 네.
0: 말씀드렸던 그 저에게 방을 처음 내주셨던 그 장로님 집에서 제가 생활을 했는데,
2: 네.
0: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가든 정리를 참 좋아합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하던 어떤 미국 아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제가 영어가 잘안 되거든요. 근데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2: 네.
0: 한국 분들은 본능적으로 미국 분이 말 걸면 불안해요. 내가 뭔가 틀린 말을 할까 봐.
1: 네. 공감합니다.
0: 근데, 사라가 말을 거는데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뭔 얘기를
2: 네.
0: 하냐면, 자기네 베란다에, 자기 집 베란다에 화분 두 개를 놓고 싶은데, 그걸 좀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였어요.
2: 네.
0: 제가 화분 관리를 잘하니까 지켜봤던 거예요, 거기서.
2: 네.
0: 세라는 거기서 30년 이상 살았고, 저는 거기서 살기 시작한 지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2: 네.
0: 제가 화분 관리, 가든 관리를 좋아하니까,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러자. 왜냐하면 나는 좋으니까.
2: 네.
0: 다음 주에 그 홈디포에 가서 화분하고 꽃 사다가 딱그 화분을 그 베란다에다 넣어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2: 아이고, 네.
0: 그리고 2년 사귀고 나서 이제 결혼한 지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2: 신혼이시네요.
0: 지금도 깨가 막 쏟아집니다.
1: 그러시구나.
2: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웃으시면서 얼굴에
1: 이유가
2: 행복함이
1: 있으셨네.
2: 너무 이렇게 사실 이 노인 사역하는 게 힘든
0: 예.
2: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물론 이제 사역을 통해서도 그 행복함이 있지만 또, 이렇게 귀한 또 아내분이
1: 그러셨구나.
2: 계시군요.
1: 지금 사모님이 뭐 예배나 모든 걸다 뒤에서 80% 이상 도우신다며요.
0: 지금, 지난주 우리 오봉용 목사님과 오키 목사님도 말씀드렸었는데, 애난데일에서 처음 사역할 때는 한인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코비드를 거치면서 미국인으로 다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꼭
2: 그렇죠.
0: 미국 분들은 아니지만 영어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한국 분이 얼마 안 계세요.
2: 네.
0: 제가 지금 페어팩스 널싱 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이종화 목사님께서 이제 애난데일을 계속 담당하고 계신데, 양쪽 다 지금 몇분안 계세요, 한국 분은.
2: 네.
0: 그래서 한국 설교를 하지만 한국어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준비하지만 영어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1: 네.
0: 그거를 사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 네.
0: 한글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 주면은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2: 네.
0: 동시 통역으로 한 줄씩
1: 네.
2: 아,
0: 사라가
2: 그렇구나.
0: 해주고,
2: 네.
0: 찬양도 자기가 다 준비하고, 그 순서지도 작성을 하고, 거의 예배의 80% 이상을 사라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2: 그렇군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1: 그렇군요.
2: 그냥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1: 모든
2: 함께
1: 사역을
2: 하시네요.
1: 다.
0: 정말 저는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라는.
1: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그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2: 사라.
1: 사모님이 상당히
0: 아,
1: 미인이세요.
2: 네.
0: 감사합니다. 사라가 좋아하겠습니다.
1: 꽃을 좋아하시더만 꽃 같은 사모님을 모셨구나.
2: 아, 네. 그러시군요. 아,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참 많으시죠? 네. 그 찬양 함께 듣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눌까요?
0: 제가 좋아하는 찬양 많지만 그중에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이거
2: 네.
0: 정말 좋아합니다.
2: 찬양 참 좋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 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아내 사라를 막 자랑을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는데요. 아내분께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은 거 있을까요? 지금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3: Honey, I really, really love you. You're my best and best gift from God. I love you.
1: 네.
4: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사모님. 네.
1: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방송 이제 들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라 사모님도 참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또 남편으로 맞이하셨으니까요. 네, 두 분 너무 참 행복하게 계속 하나님 사역하시면서 꿈을 이뤄나가시길 저도 함께 또 바라면서요.
3: 감사합니다. 네,
1: 사라 사모님 외에도 또 너무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3: 예, 양로원 사역을 하면서 노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정말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중에 그 칼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 남미 분이셨는데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없으셔서 저희가 제가 이제 양로원 사역을 하면서 그건 10년 가까이 그 예배 때마다 거의 칼리를 제가 직접 예배 장소로 칼리가 있는 방에서 이렇게 데려오고 또 예배 끝나면 데려다 주고 이런 그 관계를 맺어 왔었습니다. 근데 칼리가 신체적으로는 참 기쁨을 찾을 만한 조건이 아닌 상태였어요. 그런데 네. 그가 예배를 기다립니다. 매주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를 이렇게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한쪽 휠체어 옆에는 소변을 받을 수 있는 통이 하나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이렇게 조그만 장구가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는 그 과정에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오면 이렇게 그 기쁜 그 북을 이렇게 울려요.
1: 네.
3: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그 노인분들 이 칼리에게 너 예배하러 가냐? 주일 예배 가냐? 그러면 그렇게 기쁘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으로서 반응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 이 노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 사역을 하려고 하지? 이 사역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역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콜링이 있는 그런 사역인가? 이런 것이 처음에 있었는데 칼리를 데리고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칼리를 자기 방으로 데려다 주면서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주님께서는 이 칼리를 내가 예배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의 발이 되고 손이 되도록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3: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역에 대한 퀘션이 없어졌습니다.
4: 네.
1: 네.
3: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자 퀘스천이 없어졌습니다. 아,
1: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누나의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또 이 사역에는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섬기는 거에 또 의미를 두면서 아, 그렇게 참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게 또 감동입니다. 네.
4: 목사님은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참 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캘리를 통해서 또 은혜가 된 게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고 비록 다리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에 가는 그때 그 기쁨을 부부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배 간다는 그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도 이렇게 눈으로 그려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우리 그냥 일단 목회자들 같은 목회자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기대, 그다음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성장, 어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솔직히 목회를 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저 영혼 하나 살리는 것이 내 기쁨이다 하는 그것이 같은 목회자로서 좀 돌아보게 하고 또 담고 싶고 그렇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 해주셔서.
1: 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또 함께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3: 아, 저희 그 두 사역은 한 곳은 그 에난데일 슬리피 할로우 헬스케어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아 목사님께서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주소는 6700 컬럼비아 픽 에난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페어팩스 널싱 센터인데요. 주소가 10701 메인 스트리트 페어팩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에 대한 문의 전화는 703-609-3351입니다.
1: 네.
3: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두 곳 중에 가까운 곳으로 주일 예배 때 저희 페어팩스 널싱 센터는 2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고요. 에난데일은 3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분이 거기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언제든지 그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1: 네.
3: 그러면은 우리 사역이 모든 분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다 거기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일단은 한번 와서 보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난데일 슬리피 할로우 헬스케어하고, 그리고 페어팩스 널싱 센터입니다. 전화번호 703-609-3351.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직접 가셔서 문을 두드리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김찬영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4: 제가 한인 목사님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오카나 목사님이세요.
1: 네.
3: 아주 존경합니다.
4: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요. 그분은 광인론이라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핵심 개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가 강조했던 것이 한 사람에 대한 집념이 정말 강해야 된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K라디오 AM1310 지금 청취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으실까요? 네.
3: 저희가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사실 떨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처음 출연해봤거든요.
1: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3: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1: 네.
3: 이제 노인 사역이 우리 작은 양로원, 널싱홈 한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한인 목회 사역에 있어서 좀 이제 관심 있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첫 번째 노인사회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1: 네.
3: 내부적으로는 매년 이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퍼런스에도 좀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또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 1310 라디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물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1310도 발전하고 저희 노인사역과 지역의 어떤 복음화도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덕영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요. 또 딸아 사모님과 행복하게 사시면서 또 이 행복한 사역을 우리 노인센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그 행복함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4: 703-539-8377, 703-865-7308.
7: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8: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어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 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 연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9: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10대들의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정황상 친구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제기했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측근 보상 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특정 지지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공정성 논쟁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과 군사 압박을 둘러싼 입장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중동 긴장 고조 속에 양측 모두 협상과 충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분디부조 에볼라 대응을 위해 후보 백신 임상시험 추진에 나섭니다. 아직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만큼 국제사회는 감염 확산 차단과 신속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에볼라 확산에 대응해 민주 콩고, 우간다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대응이지만 차별적 방역 정책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의 AI 칩 시장 개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H200 칩의 대중국 판매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중 협상에서도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엔비디아의 사업 전망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타가 전 세계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리 해고에 착수하며 AI 중심 조직 개편을 본격화합니다. 동시에 일부 인력을 AI 관련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등 사업 구조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는 등 국가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년 뒤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보다 비관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며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더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대각관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제재 강화, 특히 석유 봉쇄와 베네수엘라 및 이란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승리를 통해 쿠바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초기 구상이었지만 이란의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쿠바는 당초 생각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는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당초 판단과 달리 쿠바 정권이 강한 제재와 압박에도 잘 버티고 있어 군사적 옵션을 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쿠바를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일련의 준비태세 회의를 소집해 관련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쿠바에 대한 잠재적 군사행동 계획에 초안을 짜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요인 체포 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대쿠바 군사 옵션은 쿠바 정권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단발성 공습에서부터 지도부 축출과 체제 전복을 위한 지상 침공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공산국가인 이웃나라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군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군은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현재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쿠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박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쿠바 정권의 최고 막구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석에 대한 기소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이날 미 재무부는 쿠바의 법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관료를 포함한 9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졌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노사 잠정 합의로 종료됐습니다. 뉴욕 지역 수십만 통근객들이 사흘간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열차 운행은 19일 정오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되면서 오늘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MTA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측은 18일 밤 임금 협상을 포함한 계약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토요일부터 사흘간 이어졌던 LIRR 전면 운행 중단 사태는 약 7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북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 시스템인 LIRR 역사상 약 32년 만에 대규모 운행 중단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셔틀버스나 차량 운행을 이용해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으며 주요 도로 곳곳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는 18일 밤 통근객과 납세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 인상을 제공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인해 세금이나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I'm truly pleased to share that the five Long Island Railroad unions and the MTA were able to come together and reach a fair deal. Now negotiations are rarely easy, but I have a lot of respect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that unfolded over the last few days. And I always believed that it could reach a good, fair compromise. The contract that achieved two principles. Number one, protecting affordability for Long Islanders and commuters while giving fair wages to the employees. I want them to know this. I deeply value and respect the hard work they do. They're out there every single day making sure the job gets done. And that's why we stood firm for a deal that would not require any additional fare increases or tax increases.
1: MTA 자노리버 회장 역시 이용객들의 인내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 That we had to find a deal that gave people, but didn't put the hit on the riders, the taxpayers, that didn't blow up the MTA's budget, which would have bad consequences for everybody. I'm really proud that we were able to meet your challenge, Governor. You know, we hear it, they're too quick to fold in financial negotiations, not this governor, especially when issues of affordability are on the table, and that was very much what was at stake here.
1: 노사 양측은 2023년부터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이어왔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계약 마지막에 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MTA는 4.5%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어떻게 확정됐는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검토와 비준 투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부사항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정한 계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먼저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We have good news tonight. We'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part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s, we cannot discuss the specifics. What I can say is we are looking forward to our members getting back to work and doing what they do best, which is serving the region. We appreciate everybody's patience during this time. I know the railroad will be down here in a few minutes to provide restoration information. And once again,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everybody.
1: 열차 운행은 19일 화요일 정오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돼 런컨커마, 바빌론, 포트워싱턴, 헌팅턴 등 주요 4개 노선이 우선 운행을 시작하며 19일 저녁 퇴근 시간까지는 전 노선 정상 운행이 복구됩니다. 이에 따라 19일 화요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롱아일랜드 주유역과 퀸즈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계속 운영됐습니다. MTA는 이용객들에게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19일 오후부터 열차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메이카역과 런콩코마역에서는 파업 종료 소식에 안도하는 통근객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퇴근길에 다시 기차를 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반겼으며 또 다른 승객은 전날 브루클린 출근길 혼란에 대해 가는 데 3시간, 오는 데 3시간, 총 6시간이 걸렸다며 재앙 수준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5: It was horrible. Six hours to go into Brooklyn. Three hours coming, three hours going.
1: 한편 MTA는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은 정기권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비례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 절차와 단계적인 운행 정상화 일정 등 추가적인 정보는 M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AI 산업 확산으로 미 전력업계 대형 인수합병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 넥스트에라가 경쟁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를 약 67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하기로 하면서 미 최대 전력기업 탄생이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 전력업계에서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 최대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가 경쟁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를 인수, 미 최대 규모의 전력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넥스테라는 도미니언을 670억 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주식 교환 방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합병이 완료되면 양사 주주들에게 총 3억 6천만 달러의 일회성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올해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각각 플로리다주와 버지니아주의 본사를 둔 넥스테라와 도미니언의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플로리다,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전역에 걸쳐 1천만 명의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거래는 AI와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도미니언이 전력을 공급하는 버지니아 북부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AI 서버가 집중돼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는 월마트 1000개 매장과 같은 수준의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 중심의 청정에너지를 주도해온 넥스트에라는 최근 AI 수요에 대응해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는 등 에너지원 다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도미니언이 보유한 대규모 원전과 가스발전소, 송배전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전력 공급 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 넥스에라의 전략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향후 5년간 미 발전업계의 신규 발전, 송전, 프로젝트 투자액이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넥스에라 같은 업계 거물주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미니언 CEO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은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구매, 건설,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자본 집약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사 결합이 강력한 효율성 향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7: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꼴로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미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대중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미국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40%였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66%, 히스패닉 64%, 백인 57%, 아시아계 53%가 미국 전성기가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64%가 미 전성기가 지났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공화당원들과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경우 53%가 전성기가 지났다고 했고 46%는 전성기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 미국의 상황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4%가 매우 또는 다소 비관적으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반면 매우 또는 다소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27%는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50%가 50년 뒤 미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9%만이 비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방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6: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인사 60여 명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AI에 대해 비규제 기조를 유지해온 백악관이 최근 AI 모델에 대한 사전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트럼프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도 규제 요구가 제기되면서 백악관의 AI 정책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8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비롯한 마가 인사 60명 이상이 강력한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검증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보수 진영의 반 AI 활동가인 에이미 크레머와 브랜던 스타인하우저도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최첨단 AI 시스템이 공개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검사와 평가, 검증,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물학적 무기 설계, 핵심 인프라 침투, 금융시장 조작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심각성과 주의를 갖고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보여준 강하고 원칙적이며 실용적인 리더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AI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엘리트라고 칭하며 미국은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이 안전장치나 책임 없이 대중을 대상으로 실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정부 차원의 AI 법안들을 무력화함으로써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AI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AI 규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AI 모델 공개 전 정부가 이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발표한 신규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악시오스는 마가 지지층 내에서도 AI 규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백악관이 이를 무시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고출력 레이저로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인공지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거듭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5초 분량의 영상에는 성조기를 단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에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항공기는 화염 속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영상 우측 하단 작은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은 두 손을 움직이며 리듬을 맞추다가 오케이, 우리 쪽으로 왔네, 발사, 쾅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들어간 화면을 더 크게 키운 버전과 비슷한 내용의 다른 영상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종전 합의에 협조하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군 통수권자가 전쟁 상황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볍게 소비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자신이 근육질 외계인을 쇠사슬에 묶어 군사기지로 데려가는 AI 이미지도 올렸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 정책에서 쓰이는 에일리언이라는 표현과 외계인 이미지를 겹쳐 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80년에 걸친 UFO 관련 자료 162건을 공개한 직후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주공간의 전투기지에서 자신이 거대한 빨간 버튼을 누르고 지구를 향해 레이저가 발사되는 스페이스 포스 이미지도 게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구상 골든돔과 맞물려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에 하루 수십 개씩 게시물을 올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대부분 정적 비난이나 치적 과시 내용이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AI로 제작된 조롱성 사진과 영상도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예수에 빗댄 AI 이미지를 올렸다가 지지층의 반발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20일 열린다고 타스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영접을 받은 뒤 다오이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 후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 주임 등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양국 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한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시 주석과의 비공개 차담회가 매우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며 양측에서 4명씩만 초청돼 국제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샤코브 보좌관은 양국의 외교정책 입장은 대체로 일치하며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현재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중으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장남 윌리엄 왕세자가 향후 10년에 걸쳐 왕세자 개인 영지인 콘월 공국 부동산 20%를 매각해 환경 프로젝트에 쓸 예정이라고 더 타임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의 개인 수입 대부분은 5만 3천 헥타르에 달하는 콘월 공군 영지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2천만 파운드, 약 400억 원의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11억 파운드, 2조 2천억 원 가치로 평가됩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과 개발 수입, 파트너십과 차입 등으로 마련한 약 5억 파운드, 약 1조 원을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확대, 습지 복원과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콘월 공국이 14세기 창설된 이후 대대로 영국 왕위 계승권자가 콘월 공작 칭호와 영지를 보유해왔습니다. 찰스 3세도 왕세자 시절 이를 보유했다가 2022년 즉위하면서 윌리엄 왕세자에게 물려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8일 SNS를 통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 케이블을 허가 대상으로 선언할 수 있다며 국제해양법을 근거로 면허 취득 의무와 운영 감독,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명수비대 측 매체인 세파뉴스는 해저 광 케이블의 운용 차질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한낮에는 다소 무덥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 역시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일사로 인해 낮 동안에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0: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대도시 교통공사 워마타가 버스 이용객의 약 70%가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요금을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각심을 주기 위한 요금 인식 캠페인입니다. 메트로 측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승객 탑승 시 간단한 문구로 요금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랜디 클라크 워 마타 사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이번 조치가 운전기사에게 단속이나 제재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탑승 승객에게 요금을 간단히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는 요금 인식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Simple thing, but we're going to ask our operators to do is a phrase similar to this. Good morning, the fare is $2.25. Good evening, the fare is $2.25. That is it. They're not supposed to go, hey, get off the bus, any engagement, all this kind of stuff. It's a good morning and the fare.
0: 이 같은 방식은 과거에도 시행된 적이 있지만 약 10년 전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중단 이유에 대해 노동조합은 운전기사들이 승객과의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버스 운전사 노조인 로컬 689의 레이먼드 잭슨 위원장은 요금을 말로 안내하는 행위는 운전기사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 When a young lady turned around, you could see like she had a black eye that was going away. And I asked her, what happened to your eye? And she said, I quoted the fare. So he punched me in my face.
0: 노조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안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메트로 측은 이번 정책이 단속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클라크 사장은 우리는 직원들에게 어떤 형태의 집행이나 단속 역할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집행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워마타는 버스 요금 미납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며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메트로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승객들도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이용객은

0: 타던 사람은 요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그냥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승객은 이 정도 안내만으로 사람들이 돈을 내게 될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트로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교통경찰 및 단속 인력을 버스 노선 전반에 더 고르게 배치해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요금 함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관련 업체와 함께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안내 문구 변경을 넘어 심각한 재정 손실과 공공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현장 안전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집단 난동, 이른바 틴테이크 오버와 관련해 앞으로는 부모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사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이른바 틴테이크오버에 가담한 청소년들의 부모까지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난동이 반복되어 온 네이비야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조치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발표를 통해 앞으로 미성년자 통행금지 위반이나 집단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모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여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범죄 단속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됐고 단순히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제닌 피로 연방검사장은 오늘부터 검찰은 DC의 청소년 통행금지법을 활용해 부모들에게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현행 DC법에 따라 성인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거나 사실상 허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부모는 벌금은 물론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자녀가 실제 형소 기소되지 않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워싱턴 DC 곳곳에서 SNS를 통해 조직된 청소년 대규모 집결 사태가 잇따르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네이비야드와 유스트리트 일대에서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규모의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소란과 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 우려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지난 4월 긴급 명령을 발동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1시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특정 지역에서는 경찰이 오후 8시 이후 9명 이상 청소년 집단 모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긴급명령은 지난 5월 1일 종료됐습니다. 이후 DC시의회는 긴급명령을 대체할 영구적인 청소년 통행금지 법안을 승인했지만 실제 시행은 올여름 후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난동이 반복되어온 네이비야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공공안전과 치안 회복을 위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청소년 범죄 억제와 시민 안전 그리고 어디까지 부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시가 더브롱스, 헌츠포인트에 두 번째 시립 공공식료품점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두 번째 매장은 2027년 개점을 목표로 하며 저소득층의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와 식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뉴욕시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자신의 임기 내에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시형 공공식료품 매장을 개점할 것이라고 약속한 조란 맘다니 시장이 18일 월요일 두 번째 공공식료품 부지를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4월 저소득층 식품 지원을 위한 대규모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뉴욕시가 직접 운영할 첫 번째 시형 식료품점 부지로 뉴욕시 맨해튼 이스트 할렘 라 말케타를 지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18일 월요일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더 브롱스, 헌츠포인트 지역의 더 페닌슐라 개발 부지를 두 번째 시형 공공 식료품점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맘다니 시장과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18일 약 2만 평방피트 규모의 공공 식료품점이 2027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두 번째 부지 선정을 통해서 사우스 브롱스 지역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형 식료품점은 매장 운영 자체는 민간인이 하지만 뉴욕시가 가격 기준과 운영 원칙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빵, 계란, 우유와 같은 핵심 생필품의 경우 시 보조금을 통해 일반 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더 브롱스 주민들이 급등하는 생활비 부담을 오랫동안 감당해왔다며 모든 뉴요커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식료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각각 공공 식료품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3: In these stores, prices will be cheaper. Workers will be paid fairly and treated with dignity. Going to the grocery store will no longer cause that same anxiety for so many New Yorkers.
2: 시행 정부는 지난달 맨해튼 이스트 할렘, 라 마르케타를 첫 번째 시형 식료품점 부지로 발표했으며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NYC 식료품점 부지 포털 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두 번째 시형 식료품점이 들어설 더 페닌슐라는 과거 스포포드 소년 구치소 부지를 재개발하는 대형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는 100% 저소득층 대상 주택 740세대와 공공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두 번째 시형 식료품점이 들어설 헌츠포인트를 아우르는 사우스 브롱스 지역 주민의 약 77%가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 보건당국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입국 제한에 나섰습니다.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21일 안에 민주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별도 연장이 없으면 30일간 유지됩니다. 미 정부는 또 우간다와 민주 콩고에서 모든 비자 관련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미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입국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미 감염병학회는 성명을 내고 질병은 여권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만 걸러내는 공중보건 정책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걸 방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DC는 현재로서는 미국 일반 시민에게 미칠 즉각적인 위험은 낮은 편이라며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밤 민주 콩고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교사는 독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단체인 서지 글로벌은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인 피터 스태포드가 콩고 소재 난쿤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에볼라 영향 지역에 있는 미국인 송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현지에 있는 미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해 CDC, 미군과 협력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1,300만 달러 상당의 초기 해외 원조 자금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미 지역 경계를 넘어 발병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처음 발견됐으며 환자의 체액이나 오염된 물질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치명적인 출혈혈을 수반합니다. 이번에 발병한 바이러스는 분디 부조 변종으로 치사율은 자이르형보다는 낮지만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제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7월부터 상업용 건물의 불투명 롤다운 게이트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상점과 사무실은 내부가 70% 이상 보이는 형태의 보안 셔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주들은 뒤늦게 규정을 인지했다며 비용 부담과 홍보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5: 뉴욕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상업용 건물 보안 셔터 규정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로컬로 75에 따른 것으로 기존 셔터와 신규 롤다운 게이트 모두 상점 밖에서 봤을 때 내부의 최소 70% 이상이 보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업무 시설로 분류된 그룹 B와 상업 시설인 그룹 M 건물입니다. 일반 사무실은 물론 은행, 약국,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업종과 소매 점포, 식당, 편의점과 마켓 등 사실상 뉴욕 시내 대부분의 보도에 있는 상업시설이 포함됩니다. 반면 창고 용도의 건물 카테고리인 그룹 S 건물과 랜드마크 지정 건물, 역사 보존 구역 내에 있는 일부 건물은 예외가 허용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존의 불투명한 금속 셔터나 폐쇄형 롤다운 게이트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픈 메쉬 형태나 안이 들여다 보이는 그물 형태 또는 바 형태로 내부 시야 확보가 가능한 보안 셔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례의 목적에 대해 치안 강화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 종료 이후에도 외부에서 상점 내부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은폐 가능성을 줄이고 경찰의 순찰과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쇄형 셔터로 인한 삭막한 거리와 셔터 낙서 문제를 완화한다는 목표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점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도에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라이턴 비치 비즈니스 개선지구 측은 현재 지역 내 상점 가운데 실제로 로컬로 75조 규정을 충족한 곳은 12에서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부터 브루클린에서 상점을 운영해온 한 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설치된 셔터만 6개라며 최소 만 달러 이상의 교체 비용이 예상된다고 한숨 지었습니다. 브루클린 상공회의소도 COVID-19 이후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부 업주들은 오히려 내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새 게이트 규정이 파손과 도난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안의 취약성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상인들은 특히 뉴욕시 행정부가 새로운 법안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업주들이 새로운 셔터 규정과 관련한 안내문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빌딩국은 해당 법안은 이미 17년 전에 제정돼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었다며 법 개정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빌딩국은 의회에서 정한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공공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업주가 90일 이내로 문제를 시정하고 수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셔터 교체를 위해서는 설계 전문가 검토와 건물국 허가, 면허 보유 시공업체 공사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허가 심사만 4주에서 8주가 걸릴 수 있으며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공사 업체 수요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인 소상공인들의 빠른 대응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6: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이슬람 사원에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18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인근 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17세와 19세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증오 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CNN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 범행 용의자 중 한 명이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서는 증오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차량에서 반이슬람 구호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원의 책임자인 이맘 타하 하사는 예배 장소를 범행의 목표로 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원은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주거지역에 있으며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가장 큰 예배시설이기도 합니다. 시설 내에는 꾸란 등을 가르치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입장차가 여전히 커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에 실질적 포기가 담긴 타협안을 내놓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18일 악소스와 영국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14개 항 규모의 새로운 수정 협상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란은 새 제안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선언을 재확인하고 핵 프로그램의 장기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으로 재개방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협상 기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일부를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평가는 냉담합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이란의 새 제안이 이전 안보다 형식적인 개선만 담고 있을 뿐 의미 있는 진전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과 기존 고농축 우라늄 인도 문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이란의 이번 제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폭탄을 통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이란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으면 훨씬 더 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또 예정됐던 대이란 군사 공격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일단 연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군 수뇌부에는 필요시 즉각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어 군사 옵션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몇 주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이번 제안을 하기 전 5가지 주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조건은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거부, 이란의 준무기급 우라늄 400kg 미국 이송, 단 한 곳으로 이란 가동 핵시설 제한, 동결된 이란 자산의 25% 이상 해제 불가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협상이 성공해야만 전쟁이 끝날 것이며 향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 전혀 물러서지 않는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인터넷 케이블에 허가자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새로운 협상 카드를 만들려는 시도까지 이어갔습니다. 다른 이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란의 관리 아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선박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대강 대치 속에 양측 모두 전쟁 장기화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과 장기 군사 개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중동 긴장 고조가 미 경제와 공화당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을 통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확실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해 초조한 입장입니다. 이란 역시 심각한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심화, 석유 인프라 피해 위험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은 올해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내부 체제 반대론자 및 간첩 혐의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사형 집행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홉 제공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여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3번째 페이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빗속에서 진짜 지식만 골라담는 21세기형 지식 추구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오늘 추구기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5월 19일 오늘이 수국이와 관련이 있는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4: 네, 그 5월 하면 이제 기념일이 많은 달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결혼 기념일도 5월 달에 있는데요.
3: 축하드립니다.
4: 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기념일과 함께 사실은 그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5월 19일이 발명의 날입니다.
3: 발명의 날.
4: 네, 그 4월 달에 이제 과학의 날이 있었는데요. 이 발명의 날로 정한 것은 조선시대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어떤 무엇,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우량계라고 할 수 있는 치구기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아.
4: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1441년 세종 23년 4월 29일 날
3: 네.
4: 이 치구기에 대한 기사가 처음 언급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 4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했더니 5월 19일.
3: 아, 그래서.
4: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네. 기억하자는 의미로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발명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이날을 지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근데 뭐 조선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발명품들이 많은데 왜 하필 치구기를 제작한 날짜를 발명의 날로 기념했을까요?
4: 그렇죠. 조선시대 특히 15세기 세종년간은 발명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또 과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명품, 과학기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이제 정하게 된 1957년에 정했다고 하는데요.
3: 네.
4: 이때 정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어떤 무언가가 등장을 했는데 누구누구누구가 만들었다. 그다음에 만들어서 쓰긴 했는데 언제 만들었다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 아.
4: 그런데 이 치구기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41년 4월 29일 첫 번째 기사가 등장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기사 속에서 이건 누가 만들었어?
3: 네.
4: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3: 네.
4: 바로 당시 세자였던 문종.
3: 어렸을 땐 장영실이 만들었다라고 했었는데 치구기.
4: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실록 기록에 명확하게 문종이 오랫동안 가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런 그릇을 만들었다.
3: 세자 시절에.
4: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3: 네네.
4: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발명품, 그다음에 문화유산들이 많지만 또 세계 최초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3: 네네네.
4: 이 치구기가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요.
3: 그러니까 강우량을 측정하는 과학기구 중에 세계 최초인 건 맞아요?
4: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네. 이 치구기와 관련해서 우량계를 처음으로 서양에서 언급했던 인물이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텔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1639년에 언급을 했고요. 우리 우량계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3: 예, 예.
4: 그러다가 1662년에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크리스퍼 렌이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 네.
4: 여기에는 약간 이제 이설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과도 비교해서 200년 이상 우량계가 앞선 것이 우리나라의 측우기 실록에도 그냥 측우기라고 이름이 딱 나옵니다.
3: 네.
4: 이렇게 본다면 네. 세계 최초 그리고 조선의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탁월한 어떤 과학기구가 아닐까
3: 네.
4: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3: 네.
4: 그런데
3: 네.
4: 어렸을 때
3: 네.
4: 이제 그 왜 이렇게 사진하고 역사 어떤 사람들 업적 이런 거 쭉 정리한 기록들을 보면은 15세기 과학 발명품들이 정말 멋진 게 많아요. 혼천이.
3: 혼천이 진짜 멋있죠. 지폐에 있는 거, 지폐에 그려진 거.
4: 간의.
3: 자경루 이런 거.
4: 자경루.
3: 진짜 멋있죠.
4: 그 다음에 일성정시
3: 네.
4: 이런 것만 뭐 용이 막 이렇게 있고 네. 막 저기 별 관측하는 그런 거거든요.
3: 네.
4: 근데 그 옆에 조그맣게 통 하나가.
3: 아주 추구기는 저게 저희 초등학교에도 저 모형이 있었거든요. 아, 저게 왜 대단한 발명품이지?
4: 그렇죠.
3: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4: 그래서 네. 느낌상, 아니 저게 그때 발명됐다고는 하지만
3: 네.
4: 그전에 저런 정도의 원통에다가 비를 받아서
3: 네.
4: 그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3: 네.
4: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3: 네.
4: 더 나아가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발명품인가?
3: 그러니까.
4: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3: 네.
4: 그런데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1441년에 이 치구기를 만들게 된 배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3: 네.
4: 이 치구기가 조선 역사에서
3: 네.
4: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아.
4: 이 치구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어떤 치구기와 관련된 기록들을 외국의 기상학자들이 보고
3: 감사합니다.
4: 조선 미쳤구나.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3: 좋은 의미로
4: 또 어메이징인 거죠.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 라고 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서 세계 기상 역사에서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도 그 낮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측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독보적이다.
3: 상징성이 있다.
4: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측위가 어떤 면에서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세계 기상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신다면 조그만 원통형.
3: 겉모습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진가가 있다.
4: 그렇죠. 그 진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 좋습니다. 한번 네. 파고 들어가 보지요. 그럼 측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언제 어떻게 등장합니까?
4: 네, 이제 실록에다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측우기를 딱 넣어서 검색을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4월 기사가 아니라 1441년 8월 기사가 먼저
3: 이후에
4: 노출이 기사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측우기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8월 기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호조의 요청으로 측우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로 만든 원통형으로 길이가 두 척, 지름이 8촌이며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빗물을 받아 강우량을 측정했다. 그리고 그 서운관의 관원이 자를 가지고 네. 이제 통에 담그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강우량을 측정하면은 호조에 보고를 했는데 네. 이게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3: 예.
4: 그래서 각 도, 그러니까 조선팔도 수령들에게 측우기 제작의 사례를 보냅니다.
3: 네.
4: 보내서 그 동네에서 측우기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으니 네. 도자기나 그다음에 질그릇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걸로 만들어서 네. 이거를 관청의 객사 뜰에다가 놓고
3: 네.
4: 조사해라. 그래서 그걸 기록해서 이제 네. 보고해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1441년 8월 기사에 등장을 하는데요.
3: 네.
4: 이 기록이 치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기사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때 이제 치국이를 통해서 강우량을 측정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3: 4월 같은 해 4월 기록이 또 네,
4: 문종 얘기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3: 예, 예.
4: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치국이를 만들어 썼던 것과 관련된 좀 더 이른 기록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3: 그 이른 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 그게 이제 1441년 4월 26일 기사인데요.
3: 네.
4: 그때 한양 도성에 비가 내렸던 모양입니다.
3: 예.
4: 근데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불길하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3: 비는 많이 자주 내리는 거죠.
4: 그렇죠. 근데 그 비가 예사롭지 않은 누런비.
3: 아, 누런비.
4: 한자로는 황우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면서
3: 불길하다.
4: 민심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3: 예.
4: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국왕이 먼저 이제 반성을 하고
3: 네.
4: 뭐 반찬까지 수도 줄이면서 내가 삼가겠다. 신하들도 삼가라. 이런 어떤 명을 내리는 것이 관례거든요.
3: 네.
4: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인물이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3: 안평대군?
4: 네, 20대 예. 이제 중반의 안평대군인데,
3: 네.
4: 그래? 하면서 네. 그 빗물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땅 위가 노랗게, 검은 땅 위에 노랗게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3: 네.
4: 4월 달에 네. 송화가 날리잖아요.
3: 아, 송화가루가?
4: 네. 네. 그래서 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황우라고 했던 것과 그 흙에 있는 것의 네. 그 재료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집에 이제 다식 만들려고 송화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3: 네네네.
4: 그걸 물에 풀어서
3: 네.
4: 이렇게 그 빛깔도 보고
3: 네.
4: 노란 빛깔이네. 그리고 심지어는 마셔도 보고.
3: 약간 소래눈 느낌이었네요.
4: 그렇죠.
3: 예, 예.
4: 이런 느낌을 들면서
3: 네.
4: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3: 과학수사를 했네, 안정대군이.
4: 네, 아닌 것 같습니다.
3: 예, 예, 예.
4: 하고 아버지이자 임금님인 세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3: 뭐 불길한 거 아닙니다.
4: 불길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3일 정도 조사가 들어갔었나 봐요.
3: 네.
4: 그래서 4월 29일에,
3: 네.
4: 이 황후 문제를 이제 세종이 판단을 합니다. 안평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황후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늘 삼가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기상 상황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언급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3: 네.
4: 그런데 여기에 나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면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3: 세종이. 예.
4: 거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 네.
4: 근년 이래로 그러니까 최근에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푼수 그러니까 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깊이를 재기 위해서
3: 할푼이 할 때 푼인가요?
4: 푼입니다.
3: 아,
4: 네. 그래서 그 푼수를 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보았었다.
3: 네.
4: 그런데 적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파면은 이만큼 들어가 있고 여기를 파면은 요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3: 땅에 따라 다를 테니까
4: 그 격차가 다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느 날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에 두어 궁궐 안에 두어 빗물에 그릇이 괴인 푼수를 실험하였는데 이 물건이 하필이면 거기에 노란 비 황후가 떨어져서 나도 그 내력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한 거죠.
3: 핵심은 그 구리로 그릇을 만든 게 세자. 그렇죠. 문종이 되는 세자였다는 거죠.
4: 그러니까 당대의 기록은 세종으로 볼 때는 네. 우리가 세자가 그 물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노랗게 그 송화가 뜨는 걸 내가 봐서 네. 안평의 말이 맞다가 포인트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자가 이미 물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강우량을 측량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3: 이게 그럼 최초의 치구기를 사용한 기록이라고 봐야 되나요?
4: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을 보면은 치구기를 발명했던 날은 이거보다 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치구기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게
3: 8월 기록이기 때문에
4: 4월 29일 기록이니까
3: 아, 4월 29일.
4: 그래서 예.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5월 19일을 지금의 이제 발명의 날로 보고 있는데요.
3: 네.
4: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8월 기사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3: 예, 예.
4: 이 8월 기사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치구기와 관련해서 이제 천문관 측 기관이 서운관, 나중에 세조 때 이제 관상감으로 바뀌긴 하지만 서운관의 관리가 되는 거는 당연하죠.
3: 천문기관이니까.
4: 천문기관이죠.
3: 예, 그렇죠. 예.
4: 그런데 그 서운관의 관리가 그 치구의 량을, 그 강우량을 재고 달려간 것이 어디냐면 호조입니다.
3: 호조가 뭐 하는 데죠?
4: 재정 담당 관.
3: 재정 담당. 예.
4: 지금 보시면 기획재정 하는 그 예. 부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로 왜 달려갔느냐라는 거예요.
3: 왜 달려갔나요?
4: 이게 사실은 강우량이 네. 호조에서 뭔가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 왜냐면 농사의 그 흉작과.
4: 그렇죠. 예, 풍, 흉에 따라서 올해는 풍년이니까.
3: 그렇죠, 그렇죠.
4: 올해는 흉년이니까.
3: 네.
4: 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을 하거나 면세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강우량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당시 이 시기가 세종이 공법 그러니까 연분 6등 전분 9등법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인데
3: 네.
4: 핵심은 연분 6등은 풍과 흉을 정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강우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강우량과 치구기의 관계 그리고 네. 풍흉과 국가 재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3: 네.
4: 이게 단순하게 지금처럼
3: 저러네.
4: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적게 왔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들고 나가세요.
3: 네.
4: 정도 이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3: 전분 거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4: 네. 네.
3: 그 조세 제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그 적용할 수 있는 장치였던 거예요. 추구기가.
4: 그렇습니다.
3: 네.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 추구기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 여름에 비 많이 오는데 강우량을 측정 안 했나요?
4: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문종이 어떻게 강우량을 측정했는지 나오잖아요.
3: 땅에 뭘 꽂아서.
4: 땅을 파봤다고 그랬죠.
3: 아, 땅을 파서. 예.
4: 네. 근데 그 푼수가 각각 다르니까.
3: 땅에 따라 다르다.
4: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은 표준과 평균인데 이 표준과 평균이 안 맞으면
3: 예, 예.
4: 이거는 내가 과학자로서.
3: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
4: 너무 어떻게 보면은 연구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세자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문종께서.
3: 예.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 흙이 젖었을 때 그거를 파봤다는 거예요?
4: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치국이 이전에도 풍흉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3: 네.
4: 그러면 풍흉을 판단하는데 비가 내린 양을 결정 상황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땅을 파봤다는 거죠.
3: 네.
4: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아니 이분들 너무 원시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3: 네.
4: 실제로 조선시대 강우량 측정과 관련된 보고를 우택 보고라고 합니다.
3: 우택 보고.
4: 네, 비 우자에다가 그다음에 그 은택하다 할 때 택자가 되니까.
3: 네.
4: 비가 내려서 덕을 본다, 은택을 본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3: 계책을 본다. 뭐
4: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가 오면은 아 오늘 뭐 이렇게 우산도 그다음에 뭔가 다니는데 좀 불편하겠구나라고 했지만 농업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비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3: 아, 예. 너무
4: 그러니까
3: 반갑고.
4: 예, 그러니까 비 그 비에 은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이렇게 붙여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 네.
4: 이 보고가 조선시대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4: 다만 기록상으로는 태종 12년에
3: 네.
4: 그러니까 1412년에 이 우택보고와 관련된 기록이 실록에
3: 네.
4: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3: 네.
4: 물이 땅에 스며든 깊이를 가지고 이제 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이 기준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 그러게요. 예.
4: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부족함이 있던 것은 분명하고 네. 그 부족함 때문에 치국이가 발명된 것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지속되어 왔다라면은 네. 일정한 어떤 그 방식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됐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 보고 시스템도 나름의 좀 체계화 방식이 있었을
4: 그렇죠.
3: 것이다.
4: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유효한 측량값을 이 우택보고 즉 땅에 물이 스며든 깊이를 재서 네. 파악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정값 없이 평균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필요한 측량기구, 강우 측량기구가 바로 이제 치국이라는 치국이다. 점에서 조선시대의 이 치국의 발명은 이전에 있었던 우택보고를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
3: 물론 당시에도 뭐 밀리미터 이런 단위는 없었겠지만 측량값, 수치로 표현을 했겠네요. 치국이가 등장하고 나서는.
4: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국이를 처음에 이제 1441년에 만들었는데 그 제도는 1442년에 다시 한번 손을 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두 척이라 그랬지만 현존하는 치국이는 1척 5촌, 그러니까 한 척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이제 그 자를 넣어서 강우량을 잴 수가 있었는데
3: 당시 그 척은 30cm 기준인가요?
4: 그 척은 주척이라고 하는 척을 써서 네. 20.8cm입니다.
3: 아, 그 정도.
4: 그러니까 대략 한 20cm 정도를 보면은
3: 1.5척이니까
4: 1.5척이면 높이가 30cm 정도라고
3: 예.
4: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우택 보고를 이제 1척을 10분의 1한 게 촌이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고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1촌 7푼. 그러면은 1촌이 2cm고 그다음에 한 푼이 2mm니까 이걸 더하면 3.4mm. 요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34mm. 명확하게 이제 요렇게
3: 34mm죠.
4: 네, 이렇게 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3: 네.
4: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치국이의 역할이 풍흉을 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4: 자, 그런데 이렇게 세종 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선조 때 기사가 나왔다가
3: 네.
4: 한동안 끊겨버립니다.
3: 왜죠?
4: 임진왜란.
3: 선조니까.
4: 병자호란. 이 두 개의 양난을 겪으면서
3: 네.
4: 다시 기록에 뭐가 올라오냐면 아까 우택보고에 등장했던
3: 땅파기.
4: 일서.
3: 일역. 돌아갔구나 다시.
4: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3: 왜요? 추구기가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4: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택보고가 예전에 비해서 치밀하게 매년 정해진 어떤 계통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행정이 좀 느슨해졌구나. 이 시기에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네. 행정의 어떤 이완이 일어나거든요.
3: 네.
4: 더불어서 중요한 게 전쟁 통해 모든 치국이가 사라져버렸어요.
3: 아, 치국이가 소실됩니까?
4: 네. 사라져버렸는데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예. 그냥 없는 채로 야, 우택보고는 해야 되니까.
3: 다시 호미 쟁기로 돌아가?
4: 그렇죠. 그래서 일서, 일려, 읍진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 그럼 이후에 치국이는 다시 등장을 하나요?
4: 우리가 치국이를 알고 있잖아요.
3: 네, 알고 있죠.
4: 임진왜란 때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네. 모양을 알고 있다면
3: 등장을 한 걸 텐데.
4: 등장을 한
3: 실제로
4: 거죠.
3: 실제로 활용도 했을까요?
4: 그렇죠.
3: 예, 예.
4: 그래서 이 치국이가 한동안 치국이 없는 암흑의 세상에 살던 조선을 구원한 임금님이 바로 누구냐면요.
3: 예, 예, 예.
4: 영조 임금입니다.
3: 아, 영조 때?
4: 네. 영조 임금이 세종 때의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3: 세종발학이라고 하셨죠?
4: 세종발학입니다.
3: 예.
4: 그래서 청계천에 수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세우고 준설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량 관련된, 즉 강우량을 측량했다라는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3: 네.
4: 그러면서 동시에 치국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요.
3: 네.
4: 그 규범이 내부에 있었으니까
3: 네.
4: 그러면은 이것대로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네.
1: 아, 저는 오늘 아, 나이 들고 지친다고 포기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몸도 안 좋아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저도 그런 순간을 뭐, 말씀 안 드려도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겪은 거를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사실 제 에너지의 원천은 여러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 무조건 아들이었어야 돼. 엄마가 10달 동안 아들아 엄마를 살려줘라 했는데 딸로 태어났잖아요. 남성 호르몬은 많아. 근데 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덕꾸러기처럼 살아서 엄마가 대학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공부하지 말라면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한 게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제 인생을 좌지우지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원천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해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달리기를 했어. 그리고 결승선에 딱 도착했어. 그런데 뭔가 허무하고 마음이 허여지고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동생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개발서를 몇 권을 주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읽어보신 거예요. 왜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내 것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 하는데 결국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이 인생은 언제 끝나지? 요거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버텨봐야 친구도 없고 갈 때 가야 돼. 그래서 저는 미래의 일기를 써왔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근데 제 인생이 마지막이 2070년 5월 3일이더라고요. 딱 100세 되는 날. 뭐 더도 덜도 말고 딱 100대 저는 이제 마무리할 건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100세 때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딱 100세야. 그런데 정말 막 350평 막 아파트야. 그게 뭐 그렇게 화장실도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00세인데 멋진 스포츠카가 있어. 그거 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은 100세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뭘 하면은 내 인생 마지막이 가장 기쁠까? 그리고 딱 이제 정점을 딱 찍는 그 상상을 해봤더니 그날도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조혜련을 부른 데가 있는 거예요. 세바시처럼. 그래갖고 제가 미래 일기에 쓴 것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이었어요. 거기 20대 애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100세가 간 거야. 그리고 아 나까 나 이렇게 잘 나가지는 못해. 아 나까 나 이러면서 할매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봐라 너네보다 80살이 많은데 이렇게 해냈자니 너네 인생은 정말 끝까지 화이팅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다 끝났어. 그리고는 이제 에너지를 썼으니까 이게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노골노골노골 하잖아요. 그래서 아우 졸리다 하고 있는데 배터리 다 되면 해바라기 이게 돌아가면서 절대 안 켜지잖아요. 그렇게 제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되게 에너지가 이제 솟아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제 결혼 10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렇게 여행도 가고 했는데 남편은 사실 크리스찬이었어요. 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됐든 존댓말을 해준다라는 그 조건으로 교회에 가게 되고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달라진 게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한테 또 사랑도 받고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뭘 해도 이게 과정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거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엄청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내가 살면서 가슴 떨리는 일을 지금은 별로 없잖아. 어? 임영웅 씨 좋아하는 영웅 시대는 정말 임영웅 씨 보면 가슴 떨리고 그런 건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없잖아.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뭘 하면 가슴이 뛸까? 저는요. 축구할 때 가슴이 너무 뛰어요. 나 골키퍼잖아. 골 때리는 그녀들 공 막을 때 막 이거 승부차기 할 때 그럴 때 막 심장이 터져요. 그 뭐라고. 그래갖고 하다가 전방 십자인데도 나갔잖아. 정말 좌절을 맛봤어요. 웬만한 축구 선수들이 나간다는 전방 십자인데가 나갔을 때 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왔는데 이건 엄청난 시련이거든. 왜? 1년 동안 재활을 하고 그 긴 시간을 버텨내야 되거든요. 버텨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네. 또 버티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축구에 복귀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또 견뎌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슴 뛰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뮤지컬이더라고. 제가 어느 날 옥주현 씨의 레베카를 보러 갔는데 알잖아요. 레베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는데 뭐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야. 내가 그 역할을 맡지는 않겠지만 나도 저 무대에 서서 진짜 멋지게 노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히 조예련이 개그맨인데 그거를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해야지. 응? 그래가지고 1년 반 전부터 노래 레슨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 레슨을 하면서 다리를 다쳐서 그 지하에 연습 갈 때 막 목발을 짚고 가고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메노포즈라는 멋진 뮤지컬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제가 55세니까 요 정도 되면 이제 뭐 마무리하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야 온갖 쑤시고 이러면서 그냥 좀 살짝 이게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조혜련 씨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아무도 내가 공급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바나나 날라밤바 하니까 다 좋아했잖아. 팔 흔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잡겠더라고. 바나나 날라만 하겠어요? 다음에 또 딴 것도 해야지. 어? 레몬도 날라야지. 그런 식으로 진짜 제 인생은 수요 없는 공급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들이대다 보니까 공급이 생기는 거야. 저기요. 저 아이돌인데요. 조혜련 씨. 저희랑 챌린지 좀 해줘요. 오, 그래서 재배원, 뭐 투바투 진짜 멋진 친구들하고 같이 챌린지도 하고요. 그리고 KBS에서는 사실 아나까나가 수준 미달로 심의가 안 났거든요. 근데 바나나 날라가 심의가 났잖아. 그래서 사실은 어제 김해에서 열린 음악회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어깨에 담이 오고 바나나 날라 춤을 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떡해. 그래서 지금 진통제를 두 개는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막 주고 막 조혜련 아마 사랑해요 이런 에너지를 받으니까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50겨 놓고 저도 이제 완경기가 되고 관절도 아프고 비 오면 전방 십자인데 나간 것도 아프고 나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다운될 때도 있고 남편한테 맞추기 힘들어서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걱정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삶을 살면서 계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좀 돈이 되는 거 아닌가? 아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를 가득 채워서 일단 시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 할 때 어떤 음향 감독이 너무도 신나게 뜨개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뜨개질을 하는데 정말 마치 섬소목수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좋으니까 정말 내가 꽂히는 거, 이거 하면 가슴 뛰는 거, 그거 한두 개 정도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제가 강호동 씨하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혜련아,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있지?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틀렸다. 뭐가 실패고, 어? 뭐, 저, 주식 떨어졌으면 실패야? 대학 떨어졌으면 실패야? 아프면 실패야?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면 그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엔딩의 그, 목표, 그 목적,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어쩌면 파도 타기를 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앞으로 그런 시련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리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삶을 살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이니까요. 감사합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경북 안동에서 이란 전쟁이 이래 시작된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후 짚어보고요. 이번 주 목요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격차도 다양하게 나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파업 예고 시한도 다가오면서 막판 노사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종전협상에 지연되고 있는 이란전쟁 문제 더불어 미중정상회담 한일정상에 이르는 주요 국제정세 이슈도 짚어보죠.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살 빠진 선거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선거 운동 하고 계세요?
3: 네?
1: 선거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는데 배추가.
3: 식사 운동이죠. 네.
1: 식사. 아, 식이요법. 네. 예, 저탄고지.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
1: 이상민 크리에이터 한참 하시더니 요즘은.
4: 요즘 간식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1: 아, 괜찮아요. 네. 잘 고맙습니다. 드시고 계시는군요.
4: 네, 예. 잘 먹겠습니다. 네.
1: 자, 네, 오늘도 자 엘레강스 정 정호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인정하셨습니다. 엘레강스.
4: 여사님.
1: 자, 우리 특별한 분이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두 분이 그 타 방송에서는 자주 뵈셨던 것 같은데.
6: 네, 맞아요.
1: 아, 두 분이 잘 맞으셔서 오늘 같이 또 모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예, 한 발성 보신 게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6: 마음이 설렜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6: 예, 일단 이 CBS 건물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습니다.
1: 예, 변수장이 왜 웃으세요, 근데?
3: 아니, 저는 매일 설레니까요.
1: 아,
3: 어. 일어날 때 제가 외치는 한마디가 CBS.
6: 네. 아니, 너무 과한 설정 아닙니까?
1: 그러니까.
6: 설정이 좀.
1: 아니, 이게 장미 변호사한테 한 번 안 웃으셨거든. 근데 장현재 변호사한테 바로 웃으세요, 제가 지금.
4: 그러니까 임직원도 아니고 CBS.
1: 그러니까.
3: 이거 상시 개편 체제니까요.
1: 알겠습니다.
4: 아, 잘릴까 봐.
1: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여론조사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거 기간이니까. 자, 먼저 부산 북갑. 자, 한판승부가 지난 토요일 다녔던 부산 북갑. 자, 여론조사 소개해 주실까요?
3: 북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선일보가 매트릭스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 17일 부산 북갑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 결과입니다.
1: 예.
3: 후보 지지도 조사입니다. 민주당의 하정우 39, 무소속의 한동훈 33, 국민의힘의 박민식 20, 모두 퍼센트입니다.
1: 예.
3: 가상 양자 대결 하정우 대 박민식, 하정우 44, 박민식 30, 하정우 41, 한동훈 39.
1: 예, 자 일단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또 추격하는 양상에.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리고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는 오차범위 밖의 조사입니다. 현재 판세 한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정 의원님.
5: 진짜 이 이번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네. 가보셨잖아요.
1: 네, 부산.
5: 부산 북갑일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쫄깃해요, 진짜.
1: 아, 하루하루가.
5: 네.
1: 그런데 표현 보세요.
6: 우아한가?
1: 예. 우아한. 예.
5: 이게 우아한 표현인가?
1: 의원님이 하시는가?
5: 왜냐하면. 지금 그 삼자구도 물론 이제 이거는 경향성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보면은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40%가 깔딱고개 못 넘고 있어요.
1: 아.
5: 그런데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20%에서 그 초반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20에 지금
1: 묶여 있다.
5: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흥미로운데 3자 네. 구도에서는 33이고 양자 대결에서는 39, 하정우 41 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3자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
1: 예.
5: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거든요. 예, 네. 조금 아쉬워요. 이쪽에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돼.
1: 더 올라가야 돼.
5: 그래서 거의 40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진짜 여기서 대전환극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1: 예.
5: 제가 전 사람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5: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방선거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그 후보가 여기서 정말 하나의 드라마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공격수로는 예. 이만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한동훈. 것하고
1: 예.
5: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 앵시앙 레짐, 구체제.
1: 예.
5: 이 구체제를 뒤집어서 어떤 개혁으로 갈 수 있는 또 유일한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놀란 건 북갑의 그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느끼셨죠?
1: 맞아요.
5: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보면은 아주 왜 까칠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들, 네. 또 청년 아저씨들한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북한 시민들이 상당히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라포가 형성이 됐다고 그럴까? 지금 그래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또 들으시는 분은 좀 지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단일화가 화두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가 또 기대돼. 다음 주에 이 수치가 어떻게 될지.
1: 아하.
5: 네. 그러나 지금 한동훈이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1: 조금 아쉽다.
5: 아쉽죠. 네. 조금 더 올라가야 돼.
1: 더 올라가야 돼. 네. 마치 그 자녀의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본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4: 중간고사 왜
1: 외국 영역 어머 외국은 좀 1등부터 치고 올라가야
5: 아니 되는데. 제가 그 우리 애들이
1: 우리
5: 저는
1: 애들이.
5: 기억을 못 하는데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그 니 짝 하정우는 몇 점이래
1: 네
5: 제가 그래 떼는 거야 그래 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상처였대 그냥 그거 자체로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자도 부족한 인간이더라고요.
1: 저오김 에세이. 미리 보는 저오김 에세이.
6: 반성을 하시고.
1: 반성하겠는 에세이. 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6: 저는 일단 뭐 앞서 이제 종호빈 의원님은 뭐 네. 하정우 후보가 뭐 깔딱고개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 그러니까 박스권에 네.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주신 것 같은데
1: 네.
6: 저는 이게 박스권이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정우 후보의 하방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하방.
6: 사실 그러니까 초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한동훈 후보라는 어찌 보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후보와 붙어 예. 있는데도
1: 예.
6: 지금 여러 가지 하정우 후보에게 하정우 후보에게는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상쇄하고서도 하방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박민식 후보는 저는 예. 박민수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조사들이.
1: 그렇죠, 그렇죠.
6: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어쨌든 공식 후보잖아요.
1: 예, 예.
6: 그리고 정당의 후보이고 또 정당의 어쨌든 그 지지세라는 것이 있고 그 조직이라는 예. 것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뭐 나름대로 본인의 개인기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사실상 하정우 후보는 하방을 확인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저는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한동훈 후보다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의 한계는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무소속 후보임에도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나름의 선전을 하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개인기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지도나 개인기를 이제 무소속 후보라는 한계로 저는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는 예. 이미 하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장현주 변호사의 분석이 굉장히 재미있는 하정우는 와서 하방 있고 한동훈은 한계를 봤다.
5: 라임을
1: 짰어요. 네, 자 우리 배수장님.
3: 그렇다면 박민식이기는 너무 또 박하네요.
5: 좋았어.
3: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로 가면 정말 쫄깃한데 하정우, 한동훈 뭐 차이가 얼마든 간에 예. 박민식 이 순서거든요. 하한박. 그런데 이제 단일화가 없다. 저는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5: 네.
3: 아무리 외쳐도 장동혁 대표는 기등도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대로 쭉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선거라는 거는 정말 결과가 한 표든 열 표든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판 자체가 바뀌어지려면 한동훈 후보의 뭔가 반전카드가 절실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야 그래도 하정 후보를 앞서갈 수 있는데 하정 후보도 이게 하당에 직면돼 있는 게 전재수를 못 뛰어넘어요. 우리 시간에 그 전재수는 완전히
7: 재수야.
3: 국민의 그렇죠. 재수야. 노님 재수 아닙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지지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 미안합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는 승부처는 네. 뭐 이제 지금 하한박의 순서니까 만약 이 판을 뒤집으려면 한동훈 후보가 이대로는 안 될 거예요. 뭔가 한방이 있어야 돼요.
7: 네. 한방이 있어야 된다. 예.
5: 그게 뭘 것 같아요?
3: 그건 이제 용역이 필요하죠.
7: 용역이 필요하다. 아, 그 돈 받아야 얘기해 준다.
3: 아니, 이게
8: 이런 또 요료 서비스.
3: 이런 게 되면 네.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7: 있어요. 아, 너무 과한 팁이 될 수 네. 있다. 네. 예. 자, 이강인선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그 의원의 대표의 그 동탄 승리 모델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한정민 후보를 박민식 후보에 비교하면서 20% 아래로 묶고 이제 공용원 민주당 후보가 이제 30% 후반대에 나왔었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40% 초반이 그럼 당선이 됐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하정 후보가 30% 후반대에 있고 한동훈 후보가 40% 초반으로 치고 나온 경우에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근데 하정 후보의 주식 파킹 논란이 나왔어요. 작년 8월에. 당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으로 개인에게 매도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 파킹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파킹이라는 게 잠시 넘겨졌다가 다시 찾아오는 뭐 이런 건데 이제 하정우 후보 측은 전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본인 SNS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동훈 후보는 SNS에 이거 정말 해명을 들어보니 정말 이거 큰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또 다시 맞받아쳤어요. 정 의원님. 어떤 촉이 오세요?
5: 요새는 이 정치인들 때문에요. 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라는 말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남 시켜서 고발하는 거. 아. 그것도 하나도 안 무서워. 자기가 직접 고소하면 아 네. 이건 진정성이 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법 제대로 아는 사람 장 변호사밖에 없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했는데 예. 상대 후보가 법 전문가 아니에요?
7: 그렇죠.
5: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100원에 팔았대잖아요. 네. 좀 이상해. 아, 파킹 아닌가 싶어. 어떻게 100원에 파는 거 맞아요?
7: 아, 예. 뭐,
5: 100원 소리가 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잘못 읽었나?
7: 아, 100원 맞아요.
5: 아우, 예. 요새는 조심스러워가지고 아, 몇 네네네. 번을 재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아무튼 앞으로 이 싸움은 지금 하정우와 한동훈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아하.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박민식 후보의 그 뭐라 그럴까. 대응? 예. 내지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그 결단을 할까 아니면 끝까지 이대로 이제 그 포기하지 않고 갈까. 예. 요게 오히려 저의 관전 포인트죠.
7: 아, 네. 그렇군요. 정 변호사님 요거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6: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저는 설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공격을 해봤자 뭐 앞서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판을 흔들 만한 큰 한방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스타트업에서 베스팅 방식으로 그 주식을 받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뭐 3년 근무하고 5천주 확정받고 그 이후에 1할로 계산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7: 3년 거치 3년 분할.
6: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계속 공격 포인트가 돼서 뭐 하정 후보가 흔들린다 또는 뭐 부산 북갑 선거의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하. 저는 부산 북갑 선거에서는 이제 마지막 변수는 뭐 다들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네. 단일화 여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나 저도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사실 단일화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모두의 생각이 일치해서 아하. 또 후보들도 진짜 단일화가 절실하고 막 지지자들도 다 같이 해야 된다. 네. 뭐 거의 온 우주의 기운이 모아서 다 같이 단일화를 하자라고 모여도 며칠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단일화입니다. 방식부터 해서 누가 유리하냐. 네네.
5: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벌써 뭐 부산시에 부산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합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도부 장동혁 대표는 단일화 생각은 꿈에도 하고 있지 않을 거. 단일화의 디귿자도 생각 안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인데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3자 구도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 구도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3: 저는 짧게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적어도 하정우 후보의 주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들진 않아요.
5: 그냥.
3: 근데 주식? 주식? 7200대까지 내려갔는데 뭐야? 이러고 있는 지금 완전히 뿔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심리적으로 보수 후보들로서는 박민식, 한동훈 후보로서는 하정우 후보를 묶어둘 수는 있죠.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게 하정우 수석만 AI가 아니라 이번 선거도 AI 선거거든요. A는 뭐냐? 앵거, 분노. 주식? 그럼 이건 20대, 30대들은 분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 interest, 이익. 40대, 50대, 0-14는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7: 갑자기 0-14가 나왔어요.
3: AI입니다. 조금 만 들어보시죠. 예,
8: 사정 하시죠.
3: 그러면 지금 하정우 후보가 좀 아쉬운 게 뭐 하미나이가 됐든 핫클로드가 됐든 좀 저는 AI를 더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한세 분석을 좀 더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좀 전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7: 회장님 요즘 최근 주식 좀 물리신 것 같아요.
3: 디디디디.
7: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던데.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잠깐 만나볼게요. 잠깐 나와주십시오.
9: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감으로 6월에 반드시 길 육동훈입니다. 대리인님 정말 자주 뵙습니까? 예.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전 육개장을 제일 좋아하고요.
7: 육개장이요?
9: 예. 육각형도 좋아합니다. 육이 들어간 숫자라면 뭐든지 좋아하는 그런 배 소장님. 혹시 저랑 같이 육회 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3: 육회 딱.
9: 근데 드시기에는 너무 몸이 육중하십니다.
10: 또. 저 용병이 설치고 앉아있어요. 예. 범죄 혐의로 제명된 작가리 비방에 나서는 거 보니까 부산 판세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참새들은 조용히 좀 해라. 그래 봅니다.
9: 그런데요, 저는요, 묻고 싶습니다. 홍 시장님, 저는 근데 타령은 안 했습니다.
10: 찍찍찍찍찍찍. 윤석열의 종물은 조용히 해라!
9: 저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뭘 자꾸 조용히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 방자하다! 그래 봅니다.
9: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예, 진행자님 진행해 주시죠. 예, 부산 내려오실 건가요?
7: 네. 예, 아주.
9: 내려와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네. 만덕 아저씨 한동훈이었습니다.
7: 예, 예. 아유, 세상에. 자, 홍준표 전 시장님 방송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나와주세요.
10: TV 오빠 골라봐야죠.
7: 예, 나와주세요, 빨리.
10: 그 진행도 방자하다.
7: 예, 최선을 다하게.
10: 야비하게 그러지 말고. 예, 예. 언능 진행해라, 네, 그래 봅니다.
7: 예, 요즘 SNS 많이 하시고, 이분이 이제 하정우 당선도 예상하시고, 전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도 하시고, 지금 김부겸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신데 요 발언의 의도는 그래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정 의원님?
5: 이분은 지금 이 예측은 예. 자기가 그동안에 경력도 있고 그렇죠. 경륜도 있고 예.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떻게 예측했느냐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 시점에서 왜 이따위 그러니까
7: 이런
10: 왜 이따구가 뭡니까 방송 중에 저 저자도 참 방자하다 자유자 제지하세요.
7: 네, 네 우아하십니다.
5: 예, 예. 이러한
10: 엘레강스지.
7: 예, 엘레강스. 예.
5: 이러한
7: 예.
5: 이러한 그 1, 2, 3등을 얘기하는 예.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막 그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지만,
7: 그렇죠?
5: 그 보수 진영에 있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그래도 거기서 그 우물을 먹고 그동안 그 자신의 어떤 그 정치 경력을 쌓아왔는데,
7: 예, 예.
5: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품격 있다고 얘기하면서
7: 아하.
5: 저 사람은 또 비위를 상하게 하면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하. 벌써 거기까지 감 다 잡고 있을 것 같거든요.
7: 예, 예,
5: 근데 이 판, 이 판을 읽는 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홍준표 전 시장의 품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론 정치를 그만두신 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점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7: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우호적인 말씀하면 그래도 짧게.
6: 네. 오늘 뭐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분석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맞는 말이냐 아니냐, 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다라는 거는 공감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몸 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되겠지만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볼 때는요. 아하. 오죽하면. 오죽하면 보수 진영 출신 인사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컸던 저 정치인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이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하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뭐 이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도층이 보기에는 오 진짜 요새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 라고 저는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는 양쪽 진영이 다 결집할 거고 이번 선거 또한 중도층이 결정할 겁니다. 그럼 중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야 오죽하면 저런 얘기할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5: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요. 중도층에서 절대로 오죽하면이라는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두 번 보여줬으면은 아 오죽하면 전 시장이 그랬을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7: 어휴, 두 분이 아주 불꽃튀는 평론. 자 북갑에 이어서 평택 을로 가보겠습니다. 핫플레이스 역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배 소장님.
3: 네 평택입니다.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올려서 16일 17일 경기 평택을 주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퍼센티지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29.3, 민주당 김용남 25.5, 국민의힘 유호이동 22.4, 자유와 혁신 황교안 9.4, 진보당 김재현 6.0. 김용남 후보의 이 특징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채 절반을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49.3%. 예. 반면에 유희동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2.6% 차지하고 있는데 조국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성에 강한 40대에서 10명 중 4명, 39.8%의 지지를 받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해서 16일부터 18일까지 예. 경기 평택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예. 민주당 김용남 31, 조국혁신당 조국 27, 국민의힘 유희동 17, 자유와 혁신 황교안 7, 진보당 김재현 2 이렇게 나오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김용남 53, 유희동하고의 양자 대결입니다. 김용남 53, 유희동 23, 양자 대결입니다. 조국 52, 유희동 25. 이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확연히 나누어지는 모습.
7: 예, 자 일단은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오차 범위 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요거 보면 또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초조하십니까?
6: 뭐 초조하다기보다는 좀 걱정은 됩니다.
7: 오, 걱정되는 건 사실이네.
6: 예, 걱정은 되는 것이 일단 이 지역이 뭐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와 또 김용남 후보 사이에 어떤 신경전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도 분명하고. 예. 또 그러면서 김용남 후보도 조국 후보를 향해서 아니 국힘제로 하시겠다면서 왜 민주당 후보만 그렇게 공격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지금 보면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다 접전 중이고 뭐 이런 구도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선거 결과 이후도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민주당에서 공식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당으로서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뭐 재편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제 지지자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저는 이제는 좀 정책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평택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좀 건강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조금은 좀 감정적인 이야기나 신경적 양상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7: 예, 정홍 의원님.
5: 건강한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그동안에 했던 일련의 그런 그 검증의 이름으로 마타도우라고 한쪽에서는 그러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선거날 선거방송 하는 사람들은 이 평택을 때문에 밤새게 생겼다. 이거 언제 끝날지 마지막 합표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혼전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칼자루는 예? 혹시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쥐고 있는 건가? 잠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 그렇군요. 자, 그런 건데 오늘 김영남 후보 관련해서 또 폭행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좌관 관련해서. 그래서 본인은 반성하다 얘기했는데 배 수사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어떤 악재가 될지.
3: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 의원 시절에 초선이었을 때 보좌진을 행사장에서 준비 관련해서 발길질로 이제 폭행을 하고 폭언했다는 주장인데 뭐 큰 목소리는 내긴 했지만 김영남 후보 측에서는 폭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이제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놀라운
7: 화를 낸 것이든 사실이고
3: 그렇죠.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을 오롯이 못 받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만 받아도 당선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민주당 후보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검사 출신의 김영남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조국 후보의 지금 마지막 막판 뜨거운 대결이 되고 있는 거죠.
7: 자, 여기서 조국 후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11: 다 돌려놔. 용남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조국입니다. 한때 제 눈이 피멍이 들었습니다. 문에 부딪혀서 그랬는데요. 예. 대한민국 가슴, 국민의 가슴에 멍, 평택 시민의 가슴에 멍을 푸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범민주가 바뀌도록 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 조국이었습니다.
5: 아니, 나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두 분 말씀 때문에 평택의리 그 예. 선거가 예. 꽤 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7: 아, 두 분 말씀 때문에? 네.
5: 예, 예. 지금 예. 본인들을 아셔?
11: 이 두 분 말씀 듣지 마시고 저만 바라봐 주세요.
7: 자, 오세훈 후보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나와주시죠.
12: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아니, 철근 누락이 말이 됩니까? 저는 치킨을 먹을 때도 뼈 있는 치킨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는 명백한 건설사 잘못인데 이분 나오셨네요. 정원호 후보입니다.
11: 정원호입니다.
5: 어머.
11: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서울시가 잘못한 거죠.
5: 오.
12: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건설사 잘못이죠.
11: 오세훈 서울시 잘못이죠.
12: 와, 요즘 많이 쫄리시나 봅니다. 아무튼 이건 건설사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 두 분 다 서울시장에 될 걸 상정하고 열심히
11: 예,
7: 공부를
11: 합니다. 제가 반드시 돼서 오세훈 서울시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서울시로 가겠습니다. 정원호입니다.
7: 예,
11: 아직 성대모사 좀 어색하죠?
7: 예, 그러니까요.
6: 아, 너무 잘하세요.
7: 민주당 예, 좋아요. 네,
6: 너무 잘하시는데?
7: 예, 민주당 부대변인의.
5: 아니, 너무 천파적인 모사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야?
6: 네. 아니, 너무 잘하신다.
13: 후보님, 토론을 하셔야죠. 네.
11: 그거는 마타도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13: 토론하셔야죠.
6: 아니 법정 토론을
11: 그런 게 어디 있어요?
6: 하니까.
11: 법정 토론 하잖아요.
13: 알겠습니다.
11: 예, 예. 고맙습니다. 정원호입니다.
7: 예, 자 오늘 또 한일 정상회담 마치신 이재명 대통령 잠깐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나와주시죠.
14: 예, 곤바와 다카이치상. 예, 전개와 탑에 마시다가 예, 일본어를 좀 써봤는데 이러면 안 되겠고.
7: 예.
14: 전기아라는 게 그 안동 닭을 잡아가지고 이거 사케랑 또 한잔했습니다. 정말 만찬에 정말 좋은 무대가 될 것 같은데
7: 예.
14: 오김상
7: 오김상
14: 예, 비즈니스네
13: 아 그리고 예. 미인이라는 거죠 미인
14: 미인 오늘 예. 어떻게 일본어 좀 공부하셨나 봐요?
13: 스바라시 예.
6: 이게 무슨
14: 일본어 공부하시는 만큼 이제 뉴스 좀 공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 예, 안녕하세요.
14: 예, 한일 정상회담 잘 마치겠습니다.
7: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자, 한일 정상회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시 사나이 일본 총리가 만남을 가졌고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2: 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한일 셔틀 외교격이었는데요.
1: 예.
2: 이번 정상회담은 안동에서 열렸는데요. 지난 1월에는 다카이시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열렸습니다.
1: 예.
2: 그 이후 4개월 만에 만남이었고 이렇게 양정상이 각자의 고향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예.
2: 그리고 1월 당시에 다카이시 총리는 직접 이재명 대통령 숙소 앞에 찾아가서 영접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 시내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시 총리를 직접 영접했습니다.
1: 예.
2: 양 정상은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확대 회담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후 진행을 한 한일 공동 언론 발표에서

0: 이재명 대통령은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1: 예.
0: 또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LNG와 원유 등에 관련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인공지능, 우주탐사, 바이오 등 협력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또 일본 조세이 탄광 발굴 유해 DNA 감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했고요.
1: 예.
0: 이 두 정상은 이 발표와 만찬을 진행을 한 다음에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해서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할 계획입니다.
1: 예. 자, 일단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두 정상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 예, 두 분이 또 잘 웃으시는 것 같긴 한데. 예, 한일 정상회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이제 첫 한일 정상 만남이긴 한데 총리님 간단히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2: 그 민주당 정부가 네. 이렇게 한일 관계의 신뢰를 그 돈독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런 셔틀 외교를 제도화하는 거는
1: 예.
2: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1: 예.
2: 단지 이제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선거와 연관져가지고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1: 예.
2: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역사 문제라는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공유하는 그런 몇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1: 예.
2: 지금 그 미국과의 그 관세 내용도 그렇고 그때도 사실은 한일이 좀 더 협조했었으면
1: 예.
2: 미국에 대해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각자 도생하듯이 지금 그 합의를 했었고
1: 예.
2: 그런데 지금 이제 중동에서의 이런 상황에서 뭐 LNG 얘기도 나오는데 그 원유라든지 또는 가스 관련해가지고 거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봐야 되고요.
1: 예.
2: 북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부터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제 검증하면서 실질적인 뭐 실용외교를 강조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1: 예.
2: 저는 선거하고 별로 연계시키고 싶지 않아요.
1: 예. 사실은 이제 타이밍이 미중 정상회담이 네. 어젠가 끝이 났는데 거기도 네. 맞춰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함께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세력 균형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3: 그렇죠. 그 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뭐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알려졌잖아요.
1: 예?
3: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일 정상이 함께 셔틀 외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공유를 좀 하고
1: 예?
3: 그리고 그 에너지 안보 차원을 어떻게 우리가 격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어 왔었거든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점에 아주 적절했다라고 보이고 이거 일부 야당에서 뭐 자꾸 선거 갭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은 선거 앞두고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까? 셔틀 외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1: 예.
3: 그리고 뭐 안동을 방문한 것도 예. 1월에는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답방의 차원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1: 예.
3: 뭐 선과 연결 지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외교는 외교 그대로 좀 보고 외교만큼은 또 정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그 TK 지역 방문해가지고 또 이제 그 모내기 하는 장면도 연출을 하고 또 은사 선생님도 고향에 가서 만나고 또 이번에도 이제 고향인 그 경북 안동에서 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이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0: 네.
1: 경북이 고향인 김수인 평론가.
0: 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내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선거에 관련한 얘기를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뭐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선거 개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전에 1월에 한일 정상회담 할 때에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만났었거든요.
1: 예.
0: 그때도 고향에서 만났던 거기 때문에
1: 예.
0: 만약에 그게 이번에 안동에서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짠 거였다면 근데 그건 그것대로 또 전략적인
1: 판단이지.
0: 교묘한 것이기 예. 때문에 이걸 예. 뭐라고 일부러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 아.
0: 그리고 뭐 대통령이 어디 주변에 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영향이 가긴 가는데
1: 예.
0: 근데 또 경상북도 워낙 넓어가지고 안동은 또 북부 지역입니다.
1: 아.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너무 긁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1: 더 관심을 가게 한다.
0: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1: 아.
0: 하는 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민감한 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1: 네.
0: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선거에도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2: 아니 저는 이거 이게 안동이잖아요.
1: 안동.
2: 경북지사 선거에 무슨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1: 않고.
2: 제가 좀 짧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1: 아, 예, 예.
2: 그 뭐 고향 방문 다 좋은데요. 네. 이제는 그런 정상회담은 이제는 진짜 알곡이 있는 회담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 닭갈치한테 궁금한 게 없었을까? 과연 이 대통령은? 지금 호르무즈 그 통행 때문에 굉장히 전세계가 민감한데
4: 그렇죠.
2: 요 닭갈치 네. 정부만 일본에 있는 배를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다 이렇게 끌어 나오고 아우 자기는 외교를 통해서 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여기에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의사소통 우리도 지금 거기 배들이 수십 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원도 있고 그게 진짜 실용 외교죠.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1: 그러니까 선박을 또 이제 좀 교환시킬 수 있는
2: 그렇죠.
1: 그 조언을 좀 받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들.
2: 기법이 예, 있을 것 같은데.
1: 오늘 저녁에 이제 한도 하의 마을에서 만찬을 진행한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또 실용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5.18이었는데 기념일에 맞아서 나온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또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0: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어제 단테 탱크 나수데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탱크데이에서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고요.
1: 예.
0: 이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가 박종철 열사가 숨졌을 때 사건을 은폐하던 경찰이 사용하던 표현. 책상을 탁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1: 예, 예.
0: 또 탱크도 어제 5.18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을 연상케 한다. 5.18 폄훼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요.
1: 예.
0: 정용진 회장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면서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이제 그 광고 이미지를 잠시 아까 이미지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스벅 코리아 측에서 이제 5.18 단체 면담을 시도했는데 거절당했고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그 SNS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0: 네, 오늘 오전 10시에 김수환 신세계그룹 총괄 부사장이 사과를 위해 광주에 있는 5.18 기념재단을 찾았습니다.
1: 예.
0: 하지만 5.18 공법 3개 단체는 일방적인 방문이라면서 거부를 했고요. 김 부사장은 기자들에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 5.18 영령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정용진 회장 관련성은 부인했습니다. 앞서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손정현 대표이사는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김태찬 5.18 부상자회 부회장은 신세계에서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다. 정용진 씨만 보더라도 극우적 메시지를 수차례 내지 않았는가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을 두고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 예. 대통령도 굉장히 그 수위 높게 비판 메시지를 낸 게 사실이죠.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적 공문도 함께 전해줬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자, 이번 마케팅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2: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그 멸콩인가?
1: 맞아요, 멸콩.
2: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크게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누적되어 온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분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용진 회장이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뭐 SNS라든지 그런 활동이 많았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뭐랄까.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좀 개탄스러워요. 저도 속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그리고 솔직히 아마 그 보수 정당 측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5.18과 관련해가지고
1: 예.
2: 그 정치인들의 그 한두 마디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우파 기업인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해프닝을 벌이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좀 예민하겠다 싶은 마음이 아니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연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예.
0: 네. 일단 뭐 탱크라고 하는 게 이 해당 회사의 제품 이름이기는 한데
1: 예.
0: 결정적으로 이제 5월 18일이라는 날짜 네.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
1: 아니 네. 그것도 왜 문구로 왜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네. 이미지 있으면 아. 보여주세요. 이미 아무튼 계속 전해주시고. 네.
0: 그렇습니다. 이거 텀블러를 책상에 그냥 딱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1: 그
0: 탁이라고 일부러 탁이라고, 이렇게
1: 예, 지금 예. 보여요. 책상에 탁이라고
0: 탁이라고 하는 게 좀 치는 소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1: 네.
0: 것들이 이제 이런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날짜가 5월 18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 담당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물론 이게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1: 네.
0: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1: 예.
0: 근데 이거를 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에서 워낙 많은 그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뭐 그걸 검수를 못한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는 굉장히 매출이 높아요. 조단이에요.
3: 그렇죠.
1: 그러면서 또 마케팅 엄청 잘하는 회사고 네. 그 NBA 출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런 거는 한 번에 엄청 감수 많이 한단 말이죠. 사실은.
3: 그렇기 때문에 더 참담하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이런 마케팅을 하면 누구 직원 한 명이 독단적으로 해서 그냥 올리고 이런 시스템이 리가 없잖아요.
1: 네.
3: 결제 라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1: 네.
3: 이걸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이걸 검수하고 걸러지지 못했고 누군가 이거를 승인해줬다라는 거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뭐 이해하기 어렵다를 넘어서서 정말 참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를 경질했다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1: 예.
3: 당연히 결제 라인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필요하지만
1: 예.
3: 저는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런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뭐 예, 벌써 멸콩 논란 앞서 말씀 주셨는데.
1: 예.
3: 이런 것들이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스타벅스와 관련된 그 마케팅 자체가 사실상 뭔가 그냥 단순한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 뭐 의도된 거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스타벅스 본사도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1: 미국 본사에서.
3: 네, 미국 본사에서 네, 사과를 하고 이게 뭐 국제 뉴스가 돼서 다른 나라의 해외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1: 네.
3: 아, 사실은 5.18 영령들과 5.18 유가족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1: 예.
3: 이게 뭐 단순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를 경질했고 뭐 사과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굉장히 뭐 SNS에도 계속 더 이상 이제 스벅에 가지 않겠다, 스타벅스에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평상시 그 오너의 어떤 성향을 알고 이게 오너가 있는 기업에서 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추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2: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1: 예, 예,
2: 그
1: 예.
2: 이제 조금 전에 그 영영 유가족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국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1: 예,
2: 5.18이
1: 예.
2: 그 당한 분들만의 그 그렇죠. 5.18이 아닙니다.
1: 예,
2: 그래서
1: 예.
2: 그런 차원에서 이 오너 리스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이게 잠잠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1: 그렇죠.
2: 여기 지금 대통령도 나서서 또 이렇게 굉장히 격한.
1: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예요.
2: 매우
1: 사실은.
2: 격해요, 표현이.
1: 예. 저질 장사치의
2: 아마 본인도.
1: 막장 행태.
2: 네, 오너를 포함해서 상당히
1: 예.
2: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예.
2: 기업은 그 기업 운영에 전념하기 바란다라는 얘기를 좀
1: 전문 경영인이
2: 그렇습니다.
1: 예, 예.
2: 전문 경영인도 있을 것이고
1: 예, 예.
2: 또 오너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지금 그게 신세계 그룹이죠.
1: 맞아요.
2: 한마디로
1: 예, 예.
2: 그 그룹 경영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지금
1: 예.
2: 그 오너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마치 또 그 오너면 또 셀럽이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2: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면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이게 그 본인들의 리스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정치 코너 시간에 해야 하고 참 아까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개탄스럽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 예, 예. 더 강력한 말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절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기업 얘기입니다. 오늘은 또 이래저래 기업 얘기를 또 이어왔는데 삼성전자 이 초기업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해서 이틀 남았죠? 22일 예고했는데 지금 막판 노사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 예.
0: 2차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1: 예.
0: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점심 휴게 시간 중에 회의장을 나서면서 조정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 저녁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1: 예.
0: 노사 간 이견에 대해서는 조금 좁혀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 측 교섭위원인 최승호 위원장은 여전히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알려왔는데요.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경영 상황과 실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수렴하면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는 오후 7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종료 시각이 늦춰질 수도 있고요. 총파업 전날인 내일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삼성전자 노사 간에 지금 이제 갈등이 있는 상태고 이제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정 의원님도.
2: 이거는 무조건 타결을 봐야 돼요.
1: 예.
2: 그리고 만약에 총파업으로 가면 긴급 조정권 발동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국가 경제와 관련된 것이고
1: 그렇죠.
2: 그 이재용 회장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 세계의 소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이러잖아요.
1: 예.
2: 이게 삼성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 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데 많은 국제사회에서는 이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그렇죠.
2: 이렇게 해서 노조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1: 예, 예.
2: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성과급과 관련해갖고 영업이익이잖아요.
1: 예.
2: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세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국가의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1: 예, 예, 예.
2: 지금 이 성과급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과를 낸 파트뿐만이 아니라 성과를 내지 않은 삼성전자 노조에게도 성과급을 줘야 된다 해갖고 그 비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럼 나중에 성과 안 나오면 토해내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2: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이걸 왜 현금으로 주느냐. 주식으로 줘야지 이런 말도 나오고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더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 예.
2: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현실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1: 예.
2: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산업부 장관도 이렇게 돼서 파업으로 가면은 결국 긴급 조정권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지금
1: 예.
2: 노조 안에서도 노노 갈등도 있고
3: 예.
2: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확실한 거는 국민 여론은 노조 편이 아니에요 지금.
1: 예. 정 변호사님.
3: 일단 어제 법원에 가처분이 그래도 삼성전자 측의 입장을 좀 많이 수용해 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업계의 특성을 따지고 24시간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따져서
1: 예.
3: 평상시 수준으로 안전조치라든지 뭐 보안조치 유지하라라는 일단 가처분이 인용이 뭐 일부지만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1: 예. 예.
3: 저는 그래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또 최악의 가능성까지 일단은 막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1: 예.
3: 그리고 오늘 2차 조정이 저는 그래도 뭐 저녁 얘기 나오지만 저녁은 어려울 것 같고 아주
1: 예.
3: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밤을 새서라도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예.
3: 뭐 지금 정부의 긴급 조정권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1: 예.
3: 거기까지 가기 전에
1: 예.
3: 그래도 노사가 이 조정장에서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정에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그 내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그리고 우리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1: 예.
3: 모든 당사자가 좀 책임감 있게 좀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1: 예,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 주시죠.
0: 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경영 철학이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를 성과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을 해놔서 나중에 영업이익이 커졌을 때 노동자들이 받지 못했던 혹은 뒤늦게 어떤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고 지금 사측에서는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던가 이게 이제 급하게 이제 한 기업의 노사 간의 문제로 좁혀져 있는데 좀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이제 이 논쟁이 또 커지게 된 이유는 너무 잘 팔려서 그래요, 반도체가.
3: 최근에
1: AI 호황 때문에 너무 잘 팔렸고
3: 네,
1: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돼서 그쪽은 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성과급을 받게 되고 내년도
3: 네.
1: 받는다더라.
3: 네.
1: 그러면 삼성은 SK 하이닉스보다 더 전체적인 이 매출은 많은데 우리 노동자들에게 왜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노조는 갖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노사 간의 단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노조 전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익 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의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로 양자 간에 오랜 시간 현대자동차 같이 맨날 이렇게 어떤 임단협을 해온 경험이 없으니까 서로 어려운 거죠. 이럴 때 그럼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그렇습니다. 뭐 중재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게 정부인 거고. 네. 근데 지금 여러 딜레마들이 한쪽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저렇게 많이 받는데라고 그렇지. 하는 노동조합의 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 반도체가 아닌 DX 그렇죠. 계열이라든지 네. 혹은 하청 협력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1: 그렇죠.
0: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산별 교섭을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독일? 나라들은 네. 노동자 내부에서 이해관계를 맞춰놓고 교섭을 하기 때문에 네. 노동자 내부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데
1: 예.
0: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이 교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격차 속에서 또 노동자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여름 준비가 늦었나요? 어제 오늘 날씨가 90도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예견은 했지만, 와, 정말 이렇게 더울 줄은. 에어컨 청소도 미리 했어야 했고, 방충망 구멍 난 곳은 없나 살펴도 봐야 했고요. 이참에 냉장고 전기도 한번 싹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박 넣을 자리 만들어놔야 하잖아요. 한국 사람 성격 급한 이유, 사계절이 뚜렷해서라고 하던데, 계절마다 대비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오는 계절 맞이하느라 가는 계절 배웅할 틈이 없네요. 거북입니다. 사계.

0: 고구마 순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아 이제 여름이 시작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요즘 마트에 가면 벌써 느껴지시지 않나요? 일단 수박이 엄청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참외도 보이더라고요. 사실 참외 제철은 원래 6월부터 8월인데 시설 재배 기술 발달로 요즘은 3월부터 6월까지 당도가 가장 높고 맛있는 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에 수확하는 참외는 과육이 아삭하고 수분과 당도가 매우 풍부하다고 하는데 사실 참외가 맛있기가 쉽지 않죠. 메론 맛있는 거 고르기 쉽지 않듯 동양의 메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참외 또한 달고 맛있는 참외 먹기 쉽지 않습니다. 마침 참외 고르는 꿀팁이 있어 잠깐 알려드릴게요. 일단 노란색이 선명하고 하얀 골이 깊고 진한 것이 좋고요. 너무 큰 것보다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가 식감도 그렇고 당도도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바로 향기인데요.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딸기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저는 향기를 최우선으로 치거든요. 거의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향이 달면 역시 맛도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참외가 무슨 효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의외로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탁월하답니다. 특히 과육보다는 엽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씨앗과 껍질째 함께 섭취하면 빈혈 예방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함유된 포도당과 과당이 우리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서 즉각적인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바이타민C도 풍부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 주근깨 예방 및 미백 효과도 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먹어서 얼굴이 하얘진다는 거는 좀 글쎄 죄송하지만 피부는 역시 타고나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마사지, 먹는 거, 화장품, 뭐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타고난 피부 미인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참외 안 먹을 수 없겠죠? 당장 오늘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마트에 가서 참외 사가지고 가야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냄새. 냄새를 맡아보시고 향이 달달하면 그냥 사세요. 그런데 아무 향도 없다면 당연히 사지 말아야 하겠죠? 그런데 향이 너무 달달해서 사긴 샀는데 먹어보니 별로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 값 대신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사신 분들 꼭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1: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날씨 이야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매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발생하는 산타나 산불은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국지성 강풍인 산타나 바람을 타고 번지는 대형 산불을 말합니다. 내륙의 고기압에서 태평양 해안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으로 바람이 산맥을 넘어 캘리포니아 해안가로 내려오면서 압축열에 의해 기온이 급상승하고 습도는 10%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강풍은 불씨를 수 킬로미터 밖으로 날려보내고 최대 시속 100에서 130km의 태풍급 돌풍을 동반해 발생 초기부터 초대형 산불로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아울러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낳게 되는데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기록적인 가뭄이 자주 발생을 해 지면이 극도로 메말라 있었고 이로 인해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진화에 수일 이상 소요되며 축구장 수만 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는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현재 미국 기상청은 이 산타나 바람이 부는 건조한 기간 동안 산불 위험을 경고하는 적색 경고를 발효했는데요. 바로 어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약 64km 지점인 시미밸리에서 오전에 발생한 샌디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 2만 3천여 명에겐 긴급 대피령까지 내려졌고 캘리포니아 산림소방청에 따르면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경부터 시작이 돼서 이미 약 720에이커 규모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당국은 시미밸리에 의무 대피령을 발령했고요. 현장에는 소방대원 약 200여 명과 함께 공중급유기 3대, 헬기 6대 등이 투입이 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북동쪽에서 시속 16에서 32km의 산타나 강풍이 불었고요.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56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악마의 바람이라는 별명이 있는 산타나는 내륙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과 태평양 연안을 향해 불며 건조하고 따뜻한 돌풍을 동반하는데 다만 오후 들어 바람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뀔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소방당국은 돌풍 풍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규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 대응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낮은 습도와 건조함 그리고 봄철 가뭄으로 산불 조심에 대한 염려를 했었는데 결국 서부에서 산불이 일어났네요. 작은 불씨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 지역 이른 봄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햇볕이 쨍쨍 내렸쬐고 남서풍이 부는 가운데 습도는 쾌적하게 유지되겠지만 정오부터 라라랜드 끝나는 시각인 오후 5시까지는 체감 온도가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강풍을 동반한 소나기도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오지 않겠습니다.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96도. 와, 그새 또 올랐네요. 섭씨 36도, 밤에는 최저기온 70도로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다 늦은 오후 강한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폭풍우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강한 폭풍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수요일 최고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기온은 60도, 섭씨 16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고요. 심한 바람과 곳에 따라 소량의 우박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퇴근길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DC 인근 및 급격한 날씨 변화가 찾아옵니다. 구름이 많아지면서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겠고요. 훨씬 시원한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주 초반부터 거의 20도 가까이 낮아지겠고 전선이 남쪽에 정체가 되면서 하루 종일 비가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이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후반에 머물겠고요. 곳곳에 소나기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도 54도, 섭씨 12도로 오늘과는 사뭇 다른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비는 계속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금요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없겠습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 주 초반의 무더위에 비해 훨씬 시원하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안팎이고요. 따뜻한 전선이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요일과 현충일 당일에는 기온이 다소 회복될 수 있지만 간헐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로 인해 야외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말 내내 비가 내릴 것까지는 않지만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가 더 많고 비가 올 가능성도 있고요.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 현충일을 지나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역시 무더운 날씨에는 신나는 음악이 다소 더위를 좀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안에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 번안곡은 1981년 경쾌한 디스코풍의 멜로디와 허스키한 보컬이 돋보이는 민혜경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미국 태생이지만 모잠비크 대표로 출전한 슈디라는 여가수가 1980년 제2회 TBC 세계 가요제에서 엑스터시라는 곡으로 대상을 차지한 곡입니다. 슈디는 이 곡으로 그 당시 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쥐었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나고 경쾌한 곡으로 당시 디스코틱이나 클럽 같은 곳에서 많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수 슈디는 모잠비크 전 대통령의 딸이었고 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자 친서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언론 그 어디에도 나중에 찾아보니 없었던 것으로 아마 지라시 가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이 슈디는 1958년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잠비크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모잠비크로 이주합니다. 부친은 미국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총명한 지식인으로 포르투갈에 대한 모잠비크의 독립운동을 이끌기 위해 가족과 함께 모잠비크 고국으로 돌아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부친은 탄자니아에서 암살되었고요. 그때 슈디의 날이 11살의 어린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유럽으로 이주해서 스위스에 거주했고 실제로는 클럽 가수로 세계를 여행하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녀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어학에도 능통을 해서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등 다섯 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 슈디가 음악에 접하게 된 동기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가까운 교회에 다니면서 가스펠에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음악에 흥미를 느끼면서 R&B 음악에 심취하게 됐다고 합니다. 슈디는 다른 가수와는 달리 자신에게 생긴 경험과 개성을 바탕으로 자기의 매력을 창출해낸 특출한 가수인데요. 그런 그녀가 1980년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TBC 세계 가요제에 출전을 해 엑스터시를 불러 대상을 거머쥐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흑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영적인 필링 그리고 무대에서의 세련된 매너 등등 아마 그동안 클럽을 다니며 노래했던 경험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각종 언론에서는 행운의 가수라며 갈색의 요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디스코 세상이었던 시기에 터져 나왔던 곡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주최한 세계 가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거머쥐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노래 슈디의 엑스터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슈디의 엑스터시 들려드렸습니다. 가사 내용은 뭐 특별히 뭐 해석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사랑에 대한 솔직한 감정, 뭐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970년, 80년도에는요, 가요제라는 것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가요제를 통해서 많은 가수들이 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의 주인공인 민혜경도 1962년생으로 TBC 주최 제2회 세계가요제 국내 예선전에 누구의 노래일까라는 곡으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입상은 하지 못하고 그의 앨범만 내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곧이어 어느 소녀의 사랑이야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그의 연말 10대 가수에 선정이 되는 등 신인급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 1983년도에 김현준이라는 가수와 함께 듀엣으로 부모의 과한 간섭을 싫어하는 청소년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곡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발표하며 가요 탑10 4주 연속 1위를 토해내는데요. 사실상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불량 가수로 찍히는 바람에 잠시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창 인기가 올라갈 무렵 요정 출입 스캔들이 터지면서 방송 출연 금지 조치 등으로 발이 묶이면서 한동안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일본에서의 활동도 그닥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방송 출연 금지 조치가 해제될 시점에 귀국을 하면서 복귀작으로 사랑은 이제 그만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바로 가요 탑10 1위에 다시 오르면서 복귀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초창기 민혜경은 주로 서정적인 성인 취향의 발라드풍 노래가 주를 이뤘는데 사랑은 이제 그만이 히트를 하면서 댄스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장미, 보고 싶은 얼굴 등이 연달아 히트를 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몇 년 전에도 부루의 명곡 전설이 노래하다 특집에 경연자로 출연을 해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왕중왕전에도 출연을 했는데 한때는 비혼주의자로 출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5살 연하의 남편과 1997년도에 낳은 예쁜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본인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자면은 1991년 일본 여배우 이마자와 리에가가 발표한 누드 화보집이 일본은 물론이고요. 한국에서도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자 한국 연예계에서도 일부 연예인이 누드집을 내놓는 붐이 일게 되었는데 비교적 연배가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는 유연실이 있었고요. 민혜경도 당시 누드집을 냈습니다. Return to Eden이라는 영상집을 출간했는데 현재는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발표 당시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그닥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엄청난 인기만큼이나 늘 구설이 따라다녔던 민혜경.

한간에는 당시 민혜경의 인기는 친오빠가 다 만들어줬다는 설도 방송계에 돌아다녔지만 나중엔 그 친오빠 때문에 피해를 또 입기도 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 2회로 끝난 TBC 주최 국제가요제였지만 아쉽게도 본선 진출은 못하고 대신 그 대회 우승곡인 슈디의 엑스터시를 번안해 당시 원곡과 함께 많은 인기를 누린 가수 민혜경. 슈디의 엑스터시를 번안해 부른 민혜경의 사랑의 절정 들어보시겠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의 한 부부가 결혼식을 프로레슬링 경기로 꾸몄다는 소식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허인성이라는 프로레슬러가 프로레슬링 컨셉의 이색 결혼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부는 전통적인 결혼식 무대 대신 레슬링 링을 설치를 했고 스크린에는 신랑 대 신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각자의 팀을 이끌고 3판 2선 승제 경기를 펼쳤는데 대결에서 패배한 팀은 집안일을 평생 맡는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현장에 등장한 레슬러들은 바디슬램, 태클, 그래블링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으며 하객들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경기를 지켜봤고 아이들도 큰 호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대결은 신랑과 신부가 직접 링 위에 올라서 치렀다고 하는데요. 관중들의 응원을 받은 신부는 신랑의 공격을 피한 뒤 어깨 넘기기 기술로 그를 쓰러뜨렸고 심판은 신부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평생 집안일 면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사전에 리허설까지 거친 연출이었지만 하객들은 부부와 함께 분위기를 즐겼으며 신랑은 당연히 마지막에는 내가 져야 했다. 아내에게 집안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 부부가 이색 결혼식을 준비한 계기는 예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신랑 말에 의하면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예상보다 커졌다. 아내와 합의해서 가수나 댄서를 섭외하는 대신 레슬링 경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가 부모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선택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신랑은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에 즐겁게 참석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약 300명 정도의 하객이 왔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그는 이번 결혼식을 통해 프로레슬링 문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1: 가지가지 별난 시상이라고지만서도 시상 가장 조신하고 이쁘게 보여야 할 결혼식장에서 아이고 신부가 레슬링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여 막걸리여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말이여 재미는 있었겠네 이런 걸 두고 부창 부수라고 하는 거지요
0: 미국 국제공항에서 수화물에 숨겨오려던 돼지고기 샌드위치 100개가 비글 탐지견의 화력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미니아폴리스와 세인트폴 국제공항에서 국토안보 세관 국경보호국 소속 탐지견이 승객의 더블백 2개에 가득 차있던 불법 물품을 발견했는데 세관 당국 관계자가 해당 수화물을 열어 정밀수색을 벌인 결과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 2명의 가방 안에서 태국산 돼지고기 샌드위치 100개가 나왔으며 이는 모두 미국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적발의 주인공은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소에서 훈련받은 7살 비글 탐지견 멀라라고 하는데요. 이 탐지견은 수화물 수취대에서 수상한 가방 냄새를 맡자마자 바닥에 주저앉는 행동을 통해 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는데 케냐산 소고기 소시지, 세르비아산 돼지고기, 일본산 햄버거와 유제품, 탄자니아산 식물 뿌리, 인도산 기장 등을 줄줄이 적발해냈고 심지어 승객들이 배낭에 무심코 던져준 먹다 남은 오렌지나 샌드위치 조각까지 귀신같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1984년에 만든 비글 특공대가 탐지견으로 비글을 선택한 이유는 식탐과 압도적인 후각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글은 인간보다 40배 이상 많은 약 2억 2천만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작고 친근한 외모 덕분에 공항 이용객들에게도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크다고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엑스레이 장비나 직원의 육안 검사는 가방 하나를 확인하는데 5분이 걸리지만 비글의 코는 단 1초 만에 금지 물품을 찾아낸다며 탐지견의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해외 해충이나 바이러스가 미국 농가 및 공공보건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에 적발이 된 승객들은 탐지견 멀라가 가방을 짚어낸 후 안에 샌드위치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세관은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해 1,000달러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은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세관 당국은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든 농축산물은 전염병과 해충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현재로서는 기내에서 받은 바나나 한 개라도 미국 땅에 내릴 때는 반드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1: 아니, 괴기가 지천인 데가 미국이고 괴기값도 싼디 뭐들라고 괴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고 했대요. 이? 아니, 햄버거도 미국 것이 맛나고 소세지도 아이고, 미국 것이 엄청 크더만. 종류도 많고. 아니, 근데 왜 개지고 들어오려고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뺏기고 그러지. 아유, 근데 이 개는 시상에 찌까내도 개코네, 개코요.
0: 시아버지가 반려견에게 지나치게 애정을 쏟아 서운함을 느꼈다는 한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는 강아지털 알러지 생긴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있어라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 제보자인 40대 여성은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뒤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시댁과 가까이 살아 남편의 누나 등 시가 식구들끼리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은퇴한 시아버지는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식사도 거르는 등 부쩍 우울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시아버지에게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키워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말을 했고 남편과 상의 후에 유기견 입양을 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시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고 하얀 멀티스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됐는데 평소 두부를 즐겨 먹던 시아버지는 반려견의 이름도 두부로 지었으며 애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후 반려견 식사도 꾸준히 챙기고 산책하러 다니며 활개를 되찾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손녀가 태어난 뒤부터 시아버지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녀가 반려견과 공을 가지고 놀다가 반려견이 공을 내주지 않아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두부가 자꾸 귀여워도 사람 나이를 치면 아이 너보다 한참 못 봐요. 그러니까 두부한테 좀 양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순간 며느리는 손녀보다 반려견을 더 챙기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고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 대상포진을 앓은 뒤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본인이 시아버지한테 올 때 그때만이라도 강아지를 다른 방에 두면 안 되시겠냐고 라는 물음에 반려견이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인 너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강아지 털 알레르기는 참을 수가 없다. 이건 당연히 양보해야 한다. 아픈 것이랑 싫어하는 것이랑은 비교가 되는 문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1: 한마디로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네요. 이? 네가 들어가라 방구석에. 뭐 이거 아니에요? 이? 자고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말이오. 아이 며느리도 아니고 아이 손녀한테도 그랬다는 건 이니 노망 남겨 노망.
0: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 올가을 주요 정치인이나 이익단체의 공개 지지가 지지율 상승보다 역풍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 의료보험 지지단체, 인공지능 규제 지지단체, 기업 감세 지지단체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다른 단체들 지지보다 후보들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는 지지자들보다 반대자들에게서 더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순효과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합니다. 지지 선언이나 자금 지원은 특정 유권자 집단에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거나 광고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래된 세력과 신흥 세력 모두 부정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어 잠재적인 역효과도 따른다고 하는데, 트럼프의 지지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지지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는 다른 단체들의 지지에 비해 이들이 해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평균 22%나 높였는데, 트럼프의 지지는 반대의 가능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55%나 낮아진 것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지지 선언은 도움보다는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후보들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1: 큰 게 우리끼리 야그지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모로 도와주는 것이니까, 아유 지발 더 이상 뭘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0: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주말 사이 무차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해 4명이 부상한 가운데 경찰이 10대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틴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이어졌으며 주로 사우스 어스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어스틴 경찰국장도 총 12건의 사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4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들이 무작위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차량을 바꿔가며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에 사용된 총기 역시 도난 총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들은 10대 후반 히스패닉 남성들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1: 아니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매일 매시간 매번 일어나는데, 아니 도대체 총기 규제는 왜 안 하는겨? 당최 이해가 안 돼야 이해가.
0: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3명이 살해됐고 용의자 2명도 숨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용의자 2명은 10대로 알려졌으며 사망자 중에는 모스크바 경비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혐오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곳은 샌디에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튀르키예 남부 메르신 주에서도 어제 여러 식당을 돌며 사람들을 살해한 남성의 총격 사건이 이어져 총 6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는 끔찍한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펌프식 연사 산탄총을 가진 용의자가 길 위에서 자신의 전처를 사살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용의자는 첫 번 살인 후 차를 몰고 한 식당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다시 총을 발사해 이전부터 싸운 전력이 있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근처에 있던 양치기 한 명도 유탄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용의자는 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두 명을 더 사살했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이런 총격 살인이 매우 드문 편이지만 지난 4월 남동부 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10명이 죽고 30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1: 이놈의 총이 말이요. 이 총이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지구도 죽일 것 같아. 이 아이고 참말로.
0: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10대 소녀의 친목을 결혼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 분리 원칙이라는 제목의 31개 조항으로 구성이 된 규정이 탈레반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규정은 아동의 결혼과 배우자의 실종, 간통, 강제 이혼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가 직접적인 거부 의사 대신 친목을 지키면 이를 결혼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소년이나 과거 결혼한 적이 있는 여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 성인 남성과 법적으로 결혼한 어린 소녀는 훗날 사춘기가 되면 혼인 무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탈레반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더불어 아동 결혼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만 부여하고 보호자가 학대를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탈레반의 이러한 규정이 이른 결혼을 조장하고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치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 따르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매매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생후 2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대상으로 결혼 거래를 한다면서 빚을 갚거나 오늘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 어린 딸을 현금과 맞바꾸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어린 신부의 몸값은 5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탈레반의 법규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심리적 폭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간에서는 여성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고용과 이동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몸을 가려야 하며 공원이나 목욕탕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래서 이 이래서 죽어도 공부를 해야요. 이 죽어도 공부해야요. 똑똑해야 된다니까. 공부여서 넘주남. 이 공부해야요. 옛날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아프리카도요, 물건 대주고 돈 주는 것보다 교육시키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 그러네요.

임신하에 공부합시다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그리고 랄랄라 퀴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애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먼 길을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인생길을 걷는데도 좋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 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 하동진의 인연 신청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과 함께 또 기도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보내주셨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아, 오늘같이 무더운 날은 글쎄 힘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행복의 겨운 소리겠죠. 주님의 가호를 평등히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한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은 비발디 사계 중에 봄 1악장 신청해 주셨습니다. 눈길이 머무는 것은 찰나였지만 마음이 머문 것은 평생이었네요. 세상 만물을 만나고 나서야 내 모든 삶의 계절이 봄과 같은 삶의 계절이었음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짧은 삶이지만 믿는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계절의 삶을 믿고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복별님이 계시는 한은 나라랜드는 걱정을 아니야. 네,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상큼한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봄, 스프링, 1악장 듣고 계신데요. 새들의 지저귐과 산들바람, 시냇물이 흐르는 봄에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아름답고 경쾌하게 묘사한 곡인데요. 오늘 듣기에는 너무 축 처지지 않을까. 물론 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듣기에는 너무 좋죠. 한낮을 지나 오후로 가는 길목에서 듣는 비발디의 4개 중 봄. 색다른 느낌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봄보다는 여름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우리 복별님 덕분에 이렇게 또 무더운 오후에 또 클래식한 음악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울릴만한 글과 시, 노래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화요일 오후는 아직 멀었다고 느끼기보다는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해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김용택 시인의 어느 날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어느 날이라는 말이 좋다. 어느 날 나는 태어났고 어느 날 당신도 만났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어느 날이니까. 나의 시는 어느 날의 일이고

제니퍼님께서 아 날씨 진짜 덥네요 하시면서 오늘은 그냥 노래만 놓고 갈게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조항조입니다. 거짓말.

0: 제발 변치 않지.
1: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계속해서 들으시는 곡은요, 조승구가 부릅니다. 꽃바람 여인.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시고요.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 생각보다 어유 많이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 누구를 추첨을 해드려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자 발표가 바로 내일인데요. 아, 아직까지도 어느 분을 드려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정답자 발표는 내일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정성을 들이셔서 아, 나 좀 뽑아주세요 라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또는 스타벅스에서도 이것저것 맛있게 원하는 대로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바로 이병헌의 눈물입니다. 첫 번째 곡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두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세 번째 곡은 안재욱의 Forever, 지금 들으시는 곡 이병헌의 눈물. 자,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오늘이 마감이에요. 마지막 곡은 바로 지창욱의 지켜줄게 라는 곡 듣고 계시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님께서 아주 재미난 개글개글 개그 올려주셨습니다. 소가 살면 산소, 소가 죽으면 다이소, 소가 다 죽으면 소멸, 소가 한 마리면 소원, 소가 두 마리면 투우, 소가 네 마리면 소포, 소가 이기면 우승, 소가 노래하면 소성, 소가 계단을 오르면 소름, 소가 편한 곳은 우편함, 소가 사올러 가면 소설가. 그렇다면 소가 힘이 세면 소세지. 네, 아재 개그 너무 재밌네요. 뽀들년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요새 이 곡 너무 재밌죠? 풍류대장 최재구가 부릅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이번에는 혜진님께서 운동보다 쉬운 장수 습관 15가지라고 하시면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을 따뜻하게 마시기. 체온이 곧 생명이니까. 두 번째로는 잠 충분히 자기. 7시간 이상 자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분들만 유난히 잠을 많이 자면 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잠은 7시간 이상씩 주무시는 게 좋다 그럽니다. 또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금식. 속도 쉬어야죠. 네, 속이 쉬어야 깊은 잠도 잘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소변 참지 않기. 정말 소변에 참으면 독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혀를 자주 움직이기. 요것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볍게 웃기. 억지 웃음도 효과를 본다고 하니 그저 가볍게 실실실 웃어보세요. 자, 일곱 번째는 걷지 않더라도 손발 자주 움직이기. 뭐 이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여덟 번째는 아침에 햇볕 쬐기. 이 햇볕은 바이타민 D가 있다고 하잖아요. 뼈의 친구입니다. 햇볕 하루에 15분 이상씩은 꼭 쬐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아홉 번째로는 마음에 담아주지 않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그렇죠, 근원입니다. 열 번째, 양말 신고 자기. 발이 따뜻해야 또 숙면을 한다고 하는데, 아, 요거는 조금 성가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도 오늘 양말을 신고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는 명상이나 기도하기. 하루 5분 내면 다스리기. 나의 내면을 다스린다는 거, 1분도 사실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루 5분. 뭐 늘 기도하고 명상을 자주 가지시는 분들이야 쉬운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5분이 마치 5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규칙적인 식사. 내장도 시계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13번째, TV 볼 때 다리 들기. 혈액순환에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14번째, 차는 식 자제하기. 속이 약하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겨울에는 한때 얼음을 우두둑 우두둑 씹어 먹었는데 요새는 오늘같이 무더운 날에도 뜨거운 물 먹습니다. 확실히 속이 편하네요. 마지막으로 15번째, 긍정적인 말 자주 하기. 왜 말버릇이 인생 바꾼다고 하잖아요. 아, 오늘은 정말 이도 저도 다 필요 없고 시원한 팥빙수 먹고 싶어지네요. 자, 오늘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윤종신이에요. 팥빙수.

크리스마스 위에 연휴 빠지면 정말 심심하죠. 찹쌀떡도 들어가야 되고.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사계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콧 세리는 물론이고요.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시트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트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포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간 이어졌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노사 잠정 합의로 종료됐습니다. 뉴욕 지역의 수십만 통근객들이 사흘간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오늘 정오부터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이 19일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라는 미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용기를 레이저로 격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에 취재진을 직접 초청해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주요 20개국 무역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절반 이상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정당별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2026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던 여성이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대도시 교통공사가 버스 요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요금을 직접 안내하는 새 캠페인을 도입합니다. 뉴욕시가 버스 무임 승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메릴랜드주 호건 전 주지사가 공직 출마 대신 향후 민주주의와 차세대 리더 양성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내 이슬람 사원과 교육시설 등이 모여있는 이슬람 센터에서 고등학생이 포함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사흘간 이어졌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노사 잠정 합의로 종료됐습니다. 뉴욕 지역의 수십만 통근객들이 사흘간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열차 운행은 오늘 정오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MTA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측은 18일 밤 임금 협상을 포함한 계약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토요일부터 사흘간 이어졌던 LIRR 전면 운행 중단 사태는 약 7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북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 시스템인 LIRR 역사상 약 32년 만에 대규모 운행 중단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셔틀버스나 차량 운행을 이용해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으며 주요 도로 곳곳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18일 밤 통근객과 납세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 인상을 제공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인해 세금이나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I'm truly pleased to share that the five Long Island Railroad unions and the MTA were able to come together and reach a fair deal. Now negotiations are rarely easy, but I have a lot of respect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that unfolded over the last few days. And I always believed that we could reach a good, fair compromise, a contract that achieved two principles. Number one, protecting affordability for Long Islanders and commuters while giving fair wages to the employees. I want them to know this. I deeply value and respect the hard work they do. We're out there every single day making sure the job gets done. And that's why we stood firm for a deal that would not require any additional fare increases or tax increases.
1: MTA 자노리버 회장 역시 이용객들의 인내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 That we had to find a deal that gave people, but didn't put the hit on the riders, the taxpayers, that didn't blow up the MTA's budget, which would have bad consequences for everybody. I'm really proud that we were able to meet your challenge, Governor. You know, we hear it. They're too quick to fold in financial negotiations, not this governor, especially when issues of affordability are on the table. And that was very much what was at stake here.
1: 노사 양측은 2023년부터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이어왔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계약 마지막 해 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MTA는 4.5%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어떻게 확정됐는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검토와 비준 투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부사항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정한 계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먼저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We have good news tonight. We'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part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s, we cannot discuss the specifics. What I can say is we are looking forward to our members getting back to work and doing what they do best, which is serving the region. We appreciate everybody's patience during this time. I know the railroad will be down here in a few minutes to provide restoration information. And once again,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everybody.
1: 열차 운행은 19일 화요일 정오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돼 런컨코마, 바빌론, 포트워싱턴, 헌팅턴 등 주요 4개 노선이 우선 운행을 시작하며 19일 저녁 퇴근 시간까지는 전 노선 정상 운행이 복구됩니다. 이에 따라 19일 화요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롱아일랜드 주유역과 퀸즈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계속 운영됐습니다. MTA는 이용객들에게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19일 오후부터 열차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메이카역과 런콩코마역에서는 파업 종료 소식에 안도하는 통근객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퇴근길에 다시 기차를 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반겼으며 또 다른 승객은 전날 브루클린 출근길 혼란에 대해 가는 데 3시간, 오는 데 3시간, 총 6시간이 걸렸다며 재앙 수준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5: It was horrible. 6 hours to go into Brooklyn. 3 hours coming, 3 hours going.
1: 한편 MTA는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은 정기권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비례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 절차와 단계적인 운행 정상화 일정 등 추가적인 정보는 M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지디 벤스 부통령은 오늘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라는 미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미국은 군사작전을 재개할 준비도 돼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대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를 언급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핵무기 확산의 첫 번째 도미노가 돼 걸프 주변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수를 적게 유지하려고 하며 바로 이 때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은 꽤 양호하지만 옵션 B도 있다며 이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란의 내부 분열을 꼽으며 이란 측이 협상으로 정확히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기가 때때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레드라인과 관련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며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은 물론 수년 후에도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차에서 우리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용기를 레이저로 격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 상황을 게임처럼 묘사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고출력 레이저로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인공지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거듭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5초 분량의 영상에는 성조기를 단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에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항공기는 화염 속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영상 우측 하단 작은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은 두 손을 움직이며 리듬을 맞추다가 오케이, 우리 쪽으로 왔네, 발사, 쾅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들어간 화면을 더 크게 키운 버전과 비슷한 내용의 다른 영상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종전 합의에 협조하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군 통수권자가 전쟁 상황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볍게 소비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자신이 근육질 외계인을 쇠사슬에 묶어 군사기지로 데려가는 AI 이미지도 올렸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 정책에서 쓰이는 에일리언이라는 표현과 외계인 이미지를 겹쳐 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80년에 걸친 UFO 관련 자료 162건을 공개한 직후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주공간의 전투기지에서 자신이 거대한 빨간 버튼을 누르고 지구를 향해 레이저가 발사되는 스페이스 포스 이미지도 게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구상 골든돔과 맞물려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에 하루 수십 개씩 게시물을 올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대부분 정적 비난이나 치적 과시 내용이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AI로 제작된 조롱성 사진과 영상도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예수에 빗댄 AI 이미지를 올렸다가 지지층의 반발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는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0: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6: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9: 사상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8: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내 이슬람 사원과 교육시설이 모여있는 이슬람 센터에서 고등학생이 포함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18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원은 샌디에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주거지역에 있으며 샌디에고 카운티 내 가장 큰 예배시설이기도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인근 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매체들은 용의자들이 17세 케인 클라크와 19세 셀레 바즈켓이라며 클라크는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는 여자 고등학생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오 범죄로 추정됩니다. CNN은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 범행 용의자 중 한 명이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총격범들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총기와 함께 나치 친위대를 뜻하는 SS 스티커가 붙은 휘발유 통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라크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 자녀가 총기 3정과 자신의 차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콧 월 샌디에고 경찰서장은 용의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한 장소에서 총 3자루를 가져갈 리는 없다며 우려스러운 정황으로 인해 경찰이 사건 전 용의자 행방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위협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월 서장은 희생자 중 한 명인 경비원의 영웅적 행동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숨진 경비원이 모스크 앞쪽에 있었다며 지금으로서는 그의 행동이 영웅적이었고 오늘 분명히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 이슬람 권익단체 미이슬람 관계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이슬람 관계위원회가 8,683건에 달하는 시민권 침해 관련 불만을 접수했는데 이는 지난 199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다며 이번 사건은 이슬람 혐오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미 전역에서는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조란 맘다니 시장은 이슬람 혐오증은 미국 무슬림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고 공포와 분열의 정치에 대항해 함께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증오는 캘리포니아에서 발붙일 곳이 없으며 신앙 공동체에 대한 테러나 협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원의 핵심자인 종교적 지도자 타하 하산은 예배 장소를 범행의 목표로 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 뉴스는 5월 19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아주 뜨겁고 흥미진진한 미국 정치권 소식.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미 국세청 IRS 사이에 벌어진 기묘한 소송 합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사의 얼굴이죠. 제목인 헤드라인입니다. The IRS thought it could fight Trump's lawsuit, but it reached a deal anyway. 국세청은 트럼프의 소송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어쨌든 합의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끄는 정부 기관인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국세청은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결국 정부, 법무부 차원에서 합의를 해줘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국세청 법률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사 원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Lawyers a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sought to contest President Trump's lawsuit against the agency, recommending several potential defenses. 국세청 변호사들은 여러 잠재적인 방어책을 추천하면서 기관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맞서 싸우고자 노력했다. 국세청 내부의 베테랑 법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분석해 보니 법적으로 허점이 많아서 법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방어 전략을 세웠다. 여기서 seek to, 무엇무엇 하려고 노력하다 또는 시도하다 라는 뜻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표현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인 sought to로 쓰여서 무언무엇 하려고 노력했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사에 쓰인 contest는 명사로는 경연대회이지만 법률이나 뉴스에서 동사로 쓰이면 소송이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다투다라는 묵직한 뜻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런 의지와 달리 사건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정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의 결정입니다. In a case that the Justice Department nevertheless decided to resolve by creating an extraordinary $1.8 billion fund.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례적인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소송에 맞서고자 했지만 상급 기관 격인 법무부, Justice Department가 나서서 법정에 서보지도 않고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액의 정부 기금을 만들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마무리 지었습니다. Justice Department, 미국의 법무부를 뜻하고요. 보통 줄여서 DOJ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resolve는 해결하다 또는 풀다라는 의미로 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세청과의 소송 문제가 합의로 매듭지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액수의 기금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기사는 비판론자들의 시각을 언급합니다. Critics have slammed the arrangement as a corrupt attempt at paying Mr. Trump's political supporters.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려는 부패한 시도라며 맹비난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주머니로 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대파나 비판론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기금의 이름이 반무기화 기금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정부 돈을 합법적으로 나눠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slam, 맹비난하다 라는 의미로 문을 쾅 닫을 때도 slam the door 라고 표현하지만 기사에서는 누군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후려친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corrupt attempt, 부패한 시도, 즉 부정을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하려는 시도를 말하죠. 오늘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기관과 소송을 벌이고 또 거액의 기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여름철 무더위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을 포함한 3개 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2도, 섭씨 33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로 덥고 차차 흐려져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91도, 섭씨 33도 나타냅니다. 기숙해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7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6도, 섭씨 36도,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흐리고 더운 날씨 이어지며 오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94도, 섭씨 34도 나타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도 이제 한국 휴대전화번호 없이 병무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무청은 지난 18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

0: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여름 계절성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myworkingpapers.nj.gov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업 제안을 받은 후 고용주가 등록을 하고 고유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후 본인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연령 확인 서류를 업로드하면 승인 여부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역할이 바뀌거나 계절성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매번 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와 무료 또는 저비용 교통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일부 카운티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시니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재산세 일부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소득 증빙과 거주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차량 운전이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셔틀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는 병원 방문, 장보기, 시니어 센터 이동 등을 지원하는 교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예약제로 집 앞 픽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워싱턴 DC 역시 시니어 대상 할인 교통카드와 이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혜택이 단순 교통 편의를 넘어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과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세한 신청 정보는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 세금 감면 제도 또 몽고메리 카운티 시니어 교통 지원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4: 뱅크오펍 홈모기지.
5: 뱅크오펍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GRU
1: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헬리세이즈 파괴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헬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헬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헬리세이즈 파괴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정당별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2026년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본투표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우편투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 일정을 이하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뉴저지주 정당별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2026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일 화요일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시민단체들은 한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일정도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한인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을 비롯해 버겐 카운티장과 카운티 서기, 카운티 커미셔너, 교육위원과 유산법원 판사,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뉴워크 시장, 시의원 등 정당을 대표해 본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결정합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는 세 가지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편투표, vote by mail은 등록 유권자가 우편투표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편투표 용지를 받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작성한 투표용지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안 투표함에 넣을 수 있으며 카운티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선거일인 6월 2일 오후 8시 이전 소인이 찍혀야 유효하며 선거 종료 후 6일 내로 카운티 선관위에 도착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직전에 하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두고 우편을 발송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소인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전 현장 투표 Early Vote도 실시됩니다. 예비선거 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6일 화요일부터 5월 31일 일요일까지며 유권자는 거주 카운티 내에 지정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선거 당일 현장 투표는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투표 기계 사용이 낯선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사무실에서는 실제 선거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익스프레스 보트 XL 투표 기계를 설치해 직접 사전에 체험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뉴저지 선거 포털 nj.gov/state/elections에서 유권자 등록 여부와 투표소 위치 및 사전 투표 장소 확인과 함께 우편 투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예비선거는 뉴저지주보다 3주 늦은 6월 23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유권자 등록 및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은 6월 13일, 사전투표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연방민권위원회 USSCR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가운데 52%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이른바 LEP, 영어 미숙인구로 분류됐습니다. 영어 미숙인구는 약 55만 명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가 있어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푸드스탬프, 스냅 관련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번역 문서를 제공하고 통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통역사의 자격을 검증하지 않거나 이중언어 직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어별 영어 미숙 비율은 베트남어 사용자가 57%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사용자는 각각 52%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어 사용자는 44%, 스페인어와 벵가로 사용자는 각각 41%를 나타냈습니다. 연방민권위원회의 글렌 맥판테이 커미셔너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기관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선거 투표소에서 한국어 지원을 요청했는데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연방기관들이 인구조사 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안내문과 핵심 서류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언어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공공 서비스 접근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연방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언어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던 여성이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문제의 맨홀 인근에서는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관리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5: 뉴욕시 맨해튼 미타운 번화가에서 스트릿 파킹을 하고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운전석 문 인근에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18일 월요일 밤 11시 20분경 맨해튼 5 에비뉴와 웨스트 52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5 에비뉴, 까르띠에와 페라가모 등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곳으로 모마 현대미술관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번화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해온 56세 도니케 고카쉬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고카쉬는 검은색 메르세데스벤츠 SUV 차량을 스트릿 파킹한 뒤 운전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인근에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밤 11시 20분경이라 주변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홀의 깊이는 약 10피트, 약 3미터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 여성이 맨홀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렀고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911에 신고하면서 구조대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피해 여성 고카쉬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재 뉴욕시 검시관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문제의 맨홀 인근은 즉시 통제됐으며 이후 뚜껑을 덮고 봉인했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에서는 별도의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으며 열려있던 맨홀의 뚜껑은 약 15피트, 약 4.5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누가 왜 맨홀 뚜껑을 열어둔 채로 방치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홀은 단순히 하수도뿐만 아니라 전력 케이블, 증기배관, 가스관과 통신선 등을 관리하는 지하 설비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력 가스 공급업체인 콘 에디스는 성명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 열려있는 채로 방치된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적극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19일 화요일 오전 숨진 5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큰 충격 속에 절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과 원인 파악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숨진 고카쉬가 두 자녀와 두 손주를 둔 헌신적인 여성이자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 Sounds awful. I don't know. I'm feel a bit shocked when I hear that. You have to be careful.
7: I worry about the ones when you go by a store and they have the two gates to the downstairs. Those are the ones I avoid. But I've never thought about a manhole before.
5: 뉴욕시에서는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맨홀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맨홀 뚜껑이 없다는 신고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11 민원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접수된 맨홀 뚜껑 분실 신고는 모두 6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중복 신고였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례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2: 워싱턴 대도시교통공사가 버스 요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전 기사가 승객에게 요금을 직접 안내하는 새 캠페인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조치가 운전 기사와 승객 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8: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대도시교통공사 워마타가 버스 이용객의 약 70%가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무임 승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요금을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각심을 주기 위한 요금 인식 캠페인입니다. 메트로 측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승객 탑승 시 간단한 문구로 요금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랜디 클라크 워마타 사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이번 조치가 운전기사에게 단속이나 제재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탑승 승객에게 요금을 간단히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는 요금 인식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 Simple thing, but we're going to ask our operators to do is a phrase similar to this. Good morning, the fare is $2.25. Good evening, the fare is $2.25. That is it. They're not supposed to go, hey, get off the bus, any engagement, all that kind of stuff. It's a good morning and the fare.
8: 이 같은 방식은 과거에도 시행된 적이 있지만 약 10년 전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중단 이유에 대해 노동조합은 운전기사들이 승객과의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버스 운전사 노조인 로컬 689의 레이먼드 잭슨 위원장은 요금을 말로 안내하는 행위는 운전기사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10: When a young lady turned around, you could see like she had a black eye that was going away. And I asked her, what happened to your eye? And she said, I quoted the fare. So he punched me in my face.
8: 노조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안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메트로 측은 이번 정책이 단속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클라크 사장은 우리는 직원들에게 어떤 형태의 집행이나 단속 역할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집행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워마타는 버스 요금 미납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며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메트로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승객들도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이용객은 모든 사람은 요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그냥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승객은 이 정도 안내만으로 사람들이 돈을 내게 될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트로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교통경찰 및 단속 인력을 버스 노선 전반에 더 고르게 배치해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요금 함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관련 업체와 함께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안내 문구 변경을 넘어 심각한 재정 손실과 공공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현장 안전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2: 뉴욕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최근 버스 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이글 단속팀을 투입했습니다. 단속팀은 버스를 세운 뒤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승객들의 옴니 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 승객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버스가 반복적으로 멈추면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출근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했다가 지각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단속 강화는 뉴욕시가 추진하는 무상버스 확대 정책과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무상버스 확대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MTA는 요금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MTA에 따르면 버스 이용자의 40% 이상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무임 승차 비율이 약 25% 수준이었지만 최근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노 리버 MTA 회장은 이글 단속 방식이 유럽 일부 도시에서 활용되는 모델이라며 요금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장실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들며 정책 접근에서 MTA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두고 뉴욕시와 교통당국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브닝 뉴스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채널이 많은 건지, 수익성은 또 어떤지, 이 직업의 장단점과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어떤 투표가 이루어질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시 30분부터는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은 저녁을 준비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하나쯤 보지 않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는 앱을 열으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 1위가 대통령이나 의사였다면 이제는 초등학생 때부터 은퇴를 앞둔 직장인까지 모두가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바로 유튜버, 즉 컨텐츠 크리에이터인데요.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방송을 할 수 있고요. 직장인 연봉을 단 한 달 만에 번다. 이런 대박 신화가 쏟아지는 곳.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유튜버도 레드오션을 넘어서서 퍼플오션이다. 블루칩은커녕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값도 못 번다. 이런 말도 함께 존재를 합니다. 과연 현재 유튜버라는 직업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 유튜버의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규모부터 짚어볼게요. 도대체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글로벌 미디어 인사이트와 크리에이터 경제조사기관들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요. 현재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의 총 개수는 무려 1억 1,5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27억 명인데요. 이 중에 약 4.4%에 달하는 사람들이 눈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매달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액티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인구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대크리에이터 시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1억 1,500만 개의 채널이 모두 평등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실이 드러나는데요. 유튜브 데이터 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에 무려 90%가 구독자가 1,000명 미만입니다.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1,000명이 갖는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장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채널이 문을 열게 되면 그 중에 90개는 광고 수익을 단 1원도 정산받지 못하는 취미생활 혹은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자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구독자 만 명을 넘기는 채널은요. 전체의 단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버 버튼이라고 불리는 유튜버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고 인정받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채널은 전 세계에 약 62만 개 수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채널의 0.5% 남짓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공한 유튜버, 더 이상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전업으로 삼을 만한 유튜버는 이 0.5%의 바늘 구멍을 뚫고 올라간 사람들인 거죠.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요, 인구 대비 최고 수준의 유튜브 활성도를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글로벌 탑 크리에이터 보유국 순위에서도 인도,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5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튜브 사랑과 크리에이터 도전 열풍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성, 유튜버들 과연 돈을 많이 벌을까요? 수익성이 정말 그렇게 좋을까요? 최근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 유튜브 CEO인 닐 모한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4년간 크리에이터들에게 무려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40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광고 수익을 정산받고 있는 전 세계 모네타이즈, 즉 상업화 크리에이터는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뭐 대단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데요. 시장 전체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하니까요. 하지만 이 화려한 거대 거시 데이터의 이면에는 지독한 소득 양극화와 롱테일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크리에이터 경제조사기관들의 2025-26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지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전업이든 부업이든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 중에서 50% 이상이 1년에 버는 수입이 15,000달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심지어 이 비율이요, 2023년에 48%에서 2025년 이후에는 50% 이상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장에 진입을 하는 신규 유튜버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파이는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크리에이터 중에서 연소득 10만 달러 이 정도를 달성하는 소위 상위권 크리에이터는 단 4%에 불과합니다. 96%의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광고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바로 유튜버의 현실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내 주변에 어떤 유튜버는 구독자가 몇만 명도 안 되는데 외제차를 타던데? 뭐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그 비밀은 바로 수익 구조의 다변화에 있습니다. 과연 성공한 유튜버들은 조회수당 붙는 이 구글의 광고 수익만으로 돈을 벌까요?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유튜버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구글이 주는 광고비가 아니라 기업들과의 브랜드 파트너십, 즉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유료 광고, 유료 협찬입니다. 크리에이터 전체 소득의 약 70%가 이 브랜드 광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올해 무려 405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유튜브 조회수 자체보다 유튜버가 가진 팬덤의 영향력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 상위권에 위치한 유튜버들은 평균 7개 이상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구글 광고, 또 기업 협찬, 공동구매나 굿즈 판매, 유료 멤버십 가입, 또 제휴 마케팅, 그리고 강연이나 출판까지 이런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위권 크리에이터들은 오직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 단 한두 개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생태계 규모 또 수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유튜버라는 직업의 장단점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만약 내일 당장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유튜브 생태계에 뛰어든다면 어떤 이점과 어떤 위험을 마주하게 될까요? 먼저 장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유튜버는 상사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정해진 업무 공간도 없습니다. 그저 노트북과 카메라만 있으면 오늘 카페에 가서 편집을 하던, 내일 어떤 섬나라의 바닷가에서 촬영을 하던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의 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직장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자아실현과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낚시, 요리, 게임 혹은 전문 지식을 컨텐츠로 만들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덕업 일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직업입니다. 게다가 일반 직장인들은 연차가 쌓여도 급여의 상승폭이 제한적이지만 유튜브는 콘텐츠 하나가 소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대박이 나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도 내 가치 또 수익이 수십 배, 수백 배로 폭등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없는 성장성을 제공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1인 기업가로서의 브랜드 가치 축적입니다. 영상은 한 번 올려두게 되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비되면서 자산처럼 쌓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단단한 팬덤은 향후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깊은 법이죠. 이제는 단점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요. 극심한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소득의 불확실성입니다. 유튜버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또 프리랜서입니다. 이번 달에 조회수가 잘 나와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알고리즘이 변하거나 시청자들의 트렌드가 바뀌면 수익이 갑자기 반토막 아니 막 10분의 1씩 토막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본급이 없다는 공포 생각보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두 번째는 번아웃 증후군 그리고 노동 강도의 왜곡입니다. 일주일에 영상 한두 개 올리고 노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시선들 유튜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기획부터 촬영, 또 조명, 편집, 자막 작업, 썸네일도 만들어야죠. 댓글로 또 소통도 해야죠. 1인 크리에이터가 소화해야 하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가볍게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은 꾸준히 업로드하는 채널을 더 우대를 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휴가를 간다거나 몸이 아파서 쉴 때도 정체되면 채널이 망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활동 중인 유튜버들의 상당수가 극심한 수면장애, 정신적인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중의 냉혹한 평가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 자신과 또 내 생각을 고스란히 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 댓글이나 근거 없는 루머, 소위 사이버 레카들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단 한 번의 말실수 또 행동을 잘못했을 때 수년간 쌓아온 채널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커다란 리스크 역시 크리에이터가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가운 현실 속에서 현재 유튜브 생태계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만약 지금이라도 이 유튜브 시장에 진입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 데이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숏폼의 일상화 그리고 롱폼의 깊이화라는 이분법적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유튜브에서 이 쇼츠가 1일 평균 조회수가 2천억 회를 넘나들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아서 초보 크리에이터들이 유입되기는 아주 좋지만 쇼츠 단독으로는 단가가 정말 낮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 성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쇼츠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먼저 모으고 그리고 나서 10분, 20분이 넘는 좀 심도 있는 롱폼 영상으로 시청자들을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락인을 시켜서 견고한 팬덤을 만드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변화는요, 전문가들의 대거 이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하면은 아마추어들의 이 참신한 끼를 발산하는 무대였다면 현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 변호사, 경제학자, 또 은퇴한 고위관료, 전문기술자 이런 현업에서 뼈가 굵은 진짜 전문가들이 자신의 브랜딩 또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뛰어드는 격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미 위주의 영상보다는 시청자의 시간을 아껴주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품질 인포테인먼트 컨텐츠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진실, 여러분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유튜브는 여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땅임은 분명합니다. 내 아이디어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닿을 수 있는 플랫폼의 힘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90%의 채널이 수익 창출 기준조차 넘지 못하고 성공한 4%만이 억대 연봉을 가져가는 이 냉혹한 승자 독식의 시장. 화려한 조명 뒤에서 매일 밤 밤새워서 영상을 편집하고 또 조회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것을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가슴을 졸이는 이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로의 전향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방송이 유용한 또 여러분의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가장 현명한 전략은요, 내 본업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한 채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나만의 단단한 컨텐츠 경쟁력을 먼저 검증해 보는 거겠죠.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이 없는 그런 무모한 도전은 거대한 알고리즘이라는 바다에서 길을 잃기가 아주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뉴욕의 심장부가 터져나갈 듯한 전운이 감도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동부의 거대한 두 왕조가 마침내 충돌합니다. 5월 19일 저녁 7시 전세계 농구 팬들의 뜨거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16 NBA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의 화려한 서막이 오릅니다.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쥔 3번 시드 뉴욕 닉스와 매서운 원정 기세로 무장한 4번 시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펼칠 운명의 1차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자존심의 전면전입니다. 현재 뉴욕의 공격 화력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거둔 8승 2패라는 성적표도 놀랍지만 공수 효율성의 지표인 넷 레이팅에서 무려 플러스 20점을 기록하며 상대 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활약의 중심에는 평균 27.4득점, 트루 슈팅 효율성 60.1%를 기록하며 야전 사령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 중인 제일런 브런슨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층 더 진한 올스타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슨은 평균 17.4득점, 10리바운드, 6.6 어시스트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스탯라인과 함께 무려 74%라는 경이적인 트루 슈팅 효율성을 뽐내며 뉴욕의 골밑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 25득점을 폭발시킨 마일스 맥브레이드까지 가세한 뉴욕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그야말로 빈틈이 없습니다. 이에 맞서는 클리블랜드는 지옥의 7차전 혈투를 뚫고 올라온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직전 경기에서 26득점, 6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공격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노반 미첼과 제임스 하든으로 구성된 원투펀치가 플레이오프 내내 극심한 경기력 기복을 보였다는 점은 클리블랜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결국 이번 1차전의 전술적 승부처는 뉴욕의 외곽 수비 보로인 아두노비가 햄스트링 부상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가드진이 뉴욕의 타이탄 수비를 뚫고 트랜지션 게임을 전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북중미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시간,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한국의 26명의 최종 명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홈런버 감독은 한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월 16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누빌 최종 엔트리 26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의 중심축은 역시 한국 축구의 3대장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이변 없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히 33살의 캡틴 손흥민에게 이번 대회는 사실상 커리어의 대미를 장식할 라스트 댄스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보르시아 뮌헨글라트바우에서 활약 중인 혼혈 전사 옌스 카스트로프의 전격 발탁은 대표팀 측면 라인의 견고한 물리적 파괴력을 더해줍니다.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그는 마침내 어머니의 나라를 대표해 1998년 프랑스 대회 장대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혼혈 선수 본선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썼습니다. 본래 중앙 미드필더 출신인 카스트로프는 소속팀에서 좌우 수비인 윙백으로 보직을 성공적으로 변경한 뒤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표팀에서도 측면 날개 수비로 중용될 전망입니다. 강렬한 몸싸움을 즐기는 저돌적인 수비력은 강점이나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두 차례 퇴장을 당했을 정도로 과격한 플레이 성향을 보여 조별리그의 팽팽한 흐름 속에서 변수 통제를 위한 냉정함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즌 5 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크로스 능력을 뽐내고 있는 왼쪽 측면 수비수 이태석의 승선은 대표팀의 날카로운 측면 공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2002 대표팀이었던 이우룡의 아들인 이태석은 이로써 한국 축구 역사상 두 번째로 부자 월드컵 출전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편 K리그 MVP 출신 이동경의 최종 합류도 공격 조율에 다채로움을 더합니다. 최근 소속팀에서 연속 골을 기록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동경은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좁은 포켓 공간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격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부상 여파로 우려를 낳았던 중원의 지배자 황인범 역시 심폐기능과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완벽하게 통과하며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사전 캠프와 현지 평가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무릎 수술 합병증으로 체중이 무려 14kg이나 감소하며 은퇴 위기까지 맞았으나 강인한 집념으로 극복하고 돌아온 최전방 공격수 조규성의 합류도 빛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K리그 1 무대에서 전북의 특급 조커로 활약하며 축구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승우는 끝내 명단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꿀 크랙 능력은 확실하지만 전방 압박과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수비 가치를 극도로 중시하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기준점을 넘지 못해 결국 월드컵 본선 문턱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홍명보는 이곳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해 고지대 적응과 여름 폭염기후라는 잔혹한 적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진한 조별리그 A조의 가시밭길을 전술적 변칙성과 정교한 공간 공략으로 돌파하려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북진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여섯 번째 시간 26명의 한국팀 최종 명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포츠 섹션 이성훈입니다.

0: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회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월 3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이제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반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요, 정계의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연방의회부터 주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소로 향하게 될 텐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정확히 어떤 자리에 인물들을 뽑게 되는지 연방의회, 주지사 그리고 주정부 순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중간선거의 가장 큰 격전지는 단연 연방의회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435개 전선거구에서 전원 새로 선출이 됩니다. 여기에 워싱턴 DC와 미국령 영토죠. 괌, 아메리칸 사모아, 버진 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이곳을 대표하는 6명의 비투표 대표 중에 5명도 함께 뽑히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만큼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주도권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연방 상원의원은요, 전체 100석이 있죠. 그 중에서 3분의 1가량인 총 35석이 선거를 이번에 치르게 됩니다. 정기선거가 예정된 33석에 더해서 이번에는 임기 중에 공석이 생겨서 치러지는 특별선거 2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11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행정부 장관 같은 이런 자리가 발탁이 되면서 비었던 그런 자리들입니다.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 부통령으로 취임한 제이디 벤스 전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채울 후보를 뽑게 되고요. 또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마이코 루비오 전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채울 플로리다주의 후보도 선출을 합니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에 걸려있는 35석 중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 자리가 22석, 또 민주당 현역 의원 자리가 13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선거는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의 살림을 책임질 또 그런 자리들을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무려 36개 주에서 주지사를 새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괌, 북마리아나 제도 같은 3개의 미국령 영토를 포함해서 총 39개 지역의 행정 수반이 결정이 됩니다. 주지사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공직자들도 투표 대상인데요. 주의 치안과 법 집행을 총괄하는 주 법무장관, 또 주 내부의 행정 업무, 특히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국무장관 자리까지, 또 주의 예산,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장관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각 주의 입법부인 주의회 의원 선거도 미 전역 대부분의 주에서 동시에 진행이 돼서 주정부의 정책 기조를 결정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도 있는데요. 각 지역의 자치행정을 이끌 시장선거, 시의회 의원선거, 구역별 이 카운티 행정관들도 선출이 됩니다. 미국 정치체제의 독특한 특징이죠. 이 선출직 사법공직자 선거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방검사, 치안판사, 그리고 지역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위원들까지 유권자가 직접 손으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요, 낙태권이나 세금제도 또 대마초 합법화 이런 주별 핵심 쟁점을 법제화할지 여부를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도 이 중간선거일 당일 투표용지에 함께 붙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는 워싱턴 정치권의 패권을 다투는 연방의회선거부터 내 집 앞에 치안, 교육을 책임질 동네 공직자 선거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재편을 가져오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오늘은 미 전역의 중간선거에서 뽑게 되는 자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는 어떤 선거가 열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0: 원가 세일합니다.
1: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3: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3: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는 사실상 막판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당초 예고됐던 협상 종료 시각 오후 7시는 넘겼는데요.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는 당초 예고한 협상 종료 시간을 넘겨 사후 조정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넘겼지만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며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막판까지 두 가지 쟁점에서 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어쨌든 간에 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5: 네, 합의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3: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진 부분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제도화입니다. 노사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과 연봉 50% 상한 폐지 명문화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에는 노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과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부분을 두고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하면 양측 요구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협상을 늦은 밤까지 이어가거나 내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1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슈퍼사이클에 맞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6: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데 이어 각계각층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파업 저지 공동성명을 냈고 주주단체도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100조 원의 경제적 손해는 물론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잇따릅니다.
7: 메모리 초항의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마무리는 역사적인 기회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히 노사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는 점이
6: 법원 역시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파업 요건에 제약을 부과했지만 노조는 쟁의 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노사는 또 재판부에 주말 또는 연휴 인력에 대한 판단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도 커지는 조짐입니다. 앞서 비반도체인 DX 부문 조합원들이 의견 수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사측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각 사업부별로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터져나오는 걸로 전해집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1: 삼성전자가 노조에 공문을 보내 총파업 시 7,08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

0: 재기 행위의 기간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1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초기업 노조는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리와 함께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재기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등을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 특히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과 비축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심화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 있어 양국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2: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일본 나라에서 회담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대조한 한일 정상. 양국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두 정상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불거진 에너지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3: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원유와 석유 제품, LNG의 상호 융통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양국 간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4: 인도 태평양 지역의 비축 강화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강화, および 원유, 석유 제품, および LNG의 상호 유지, 스왑 取引을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에너지 안전 보장 강화의 두 가지를 柱とする 미한 협력을 立ち上げ
2: 조세 탄관 이후에 DNA 감정이 곧 시작되는 만큼 과거사 문제에서도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끌어가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공조 못지않게 한중일 3국 협력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동북아 지역이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 중, 일, 삼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 구상을 설명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AI, 우주탐사, 바이오 등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모두 105분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생과 에너지 공조를 고리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북 안동에서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이번 안동에서의 정상회담으로 한일 정상 간 첫 상호 고향 방문을 완성했습니다.
1: 셔틀 외교를 고향 외교로 발전시키며 한일 관계 발전의 새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경주에서 나라 그리고 안동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자신의 고향에서 다시 만난 다카이치 총리를 호텔 입구에서 직접 영접하며 환영했습니다.
6: 시골 부모님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5: 한일 정상이 번갈아 상대국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는 형태의 셔틀 외교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서로의 개인적 기반과 연관된 고향 외교로 확장된 겁니다. 개인적 유대감이 있는 지방도시 문화를 고리로 남다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양국 및 외교 안보 현안에 있어 고민되는 사안은 자주 전화 통화를 하자는 약속을 이번에 했다며 내밀한 케미를 확인했습니다.
4: 次回は 일본에 오고시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 온세니 시오카나? どこに しようかな? とっても楽しみに.
5: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벌써 6번째 열린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강경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평균 두 달에 한 번꼴 셔틀 외교를 제도화하며 오히려 새로운 한일 관계 60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한일 간 협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는 물론이고 민생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셔틀 외교의 제도화가 향후 산적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실마리 찾기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두 정상은 우선 조세희 탄광, 유해 감정 등 접점을 찾기 수월한 문제부터 과거사 문제의 접점을 찾는 상황, 남다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문제부터 시도한 단계적 접점 찾기가 향후 과거사 문제 해결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0: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일부 수출 규제를 진행하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중국 내 일각에선 일본이 한국과 셔틀 외교를 강화하는 모습을 두고 반중적 함의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7: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데에 대한 답방인 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100분 넘는 회담을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나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국제정세를 중요鉱物を含む日韓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は重要です。
7: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지난 3월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기점으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선 상황 등을 고려한 언급으로도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고 짚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 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날 회담에선 북한 문제도 다뤄졌는데 이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지를 보여줬다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4: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속지 해결에 向け 대통령から頂いてきている ご指示に 改めて 感謝を申し上げます.
7: 양국 정상은 서로의 고향을 찾는 셔틀 외교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쌓았지만 앞서 일각에선 그 이면에 온도차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중국 내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반중적 함의를 가진 채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계산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본이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8: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9: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1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최애에서 만나보세요.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0: 지금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2: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3: 그럼 프론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2: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3: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2: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3: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2: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동 사태로 높아진 자국 내 불안에 외교 성과로 타개해보려는 공통된 의도를 가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시차도 없는 이란 양국 사이에 뭔가 곤란한 일이 있거나 외국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일이 있으면 전화하자고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과 연계로 영내 안정을 도모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와 외교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일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에서 열린 이번 회담이 지방선거 실시를 눈앞에 둔 이 대통령에게 있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에너지 안보 분야 성과 등을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기회가 됐다고도 분석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를 각별히 예우했습니다.
5: 실무 방문임에도 국빈급 예우를 하는 등 셔틀 외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져온 정상 간 케미가 한층 눈에 띄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7: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의 호의 속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 마련된 정상회담 장소에 들어섭니다. 도착 전부터 호텔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는 다카이치 총리를 환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8: 내가 언제 방문을 기다리고
7: 있는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에 방문했을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른바 폴더 인사로 환대한 것처럼 각별한 성의를 보인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 외교를 위해 실무 방문을 했지만 청와대는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습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로의 고향을 잇따라 방문한 의미를 한껏 부각하며 케미를 재확인했습니다.
9: 불과 4개월 만에 총리님과 제가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는 한일 관계 역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10: 今回は、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アンドンで、シャトル外交が実践できるってことは、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7: 청와대는 만찬상에 한일 양국의 화합과 우정의 의미를 담은 메뉴를 올렸습니다. 전약과 모찌 등 양국 전통 디저트를 한 접시에 담았고, 만찬주로 안동의 전통주인 태사조와 나라현의 사케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만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소비 쿠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지급 방식과 범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셔틀 외교는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에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백미는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관람한 전통문화 선유 줄불놀이와 흩어지는 불꽃처럼이라는 판소리곡 공연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안동의 특색과 한일 관계의 의미를 담은 조선통신사 세트 등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제 안경테 등을 선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0: 이란이 미국에 수정된 종전화를 전달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1: 19일 이란에 기습 공격하려던 계획까지 알리며 압박 강도를 높였는데요. 이란 전쟁에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우현 특파원입니다.
2: 이란이 만든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미국이 더 강한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음을 이란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해 다음 수순은 군사행동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루 뒤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정상들로부터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군 수뇌부에 지시했다며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3: I put it off for a little while, hopefully maybe forever, but possibly for a little while. Because we've had very big discussions with Iran, and we'll see what they amount to.
2: 새 종전안은 종전을 보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또다시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관건이던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충분치 않았고 핵 프로그램의 20년 중단이면 괜찮다던 며칠 전 자신의 견해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화요일 백악관 최고위 안보팀과 회의를 갖고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숨 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전쟁이 다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겉으로는 압박을 가하면서도 뒤로는 대화를 이어가는 양국 손내가 드러나며 협상 타결 기대감이 한편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4: 불과 수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양보도 없다며 군사공격 태세를 취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돌연 이란과의 협상 전망을 낙관했습니다.
3: It'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but we'll see whether or not it amounts to anything. And there seems to be a very good chance that they can work something out.
4: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타격을 연기하면서도 협상 실패 시 즉각 전면 공격에 나설 것을 군 수뇌부에 지시했습니다. 강경 위협과 협상 여지를 동시에 쥐고 상대를 흔드는 특유의 벼랑 끝 전략인데 재집권 후 최저치인 지지율과 전쟁 반대 여론을 돌파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란 역시 겉으론 강경 기류가 여전합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대화가 항복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이란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 로이터 통신 역시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전제로 이란의 제한적인 평화적 핵활동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5: 5월 19일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시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궁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관역을 탓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흔들린 건 관역이 아니고 흔들린 궁수의 손끝과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살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탓하곤 하죠. 하지만 바람이 부는 건 막을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단단히 잠든 일일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생각과 달리 어긋나고 잘 풀리지 않는 하루였다면 뭔가를 탓하기보다는 가만히 숨을 고르면서 내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기로 해요.

마이클 부블의 Everything 영미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에 있어서 탓하기는 참 유용하죠. 근데 한번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데다 마음의 성장에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일을 묻어두라고 하죠.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잘 풀리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탓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본다면 스스로의 성장 뿐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힘든 일이 많았고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그래요. 음악으로 위로받자고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Tony Bennett의 노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욜로님이 정하셨고요. 요 며칠 한여름을 방불케 무덥더니 오늘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 서늘한 저녁입니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콧물 감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모두 감기 조심들 하셔요. 9720님 루이 암스트롱의 Love Young Rose였습니다. 지미 오스만 됩니다. Mother of Mine.

오래되는 기억에 남는 명언, 책소리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오선태님이 보내주셨네요. 눈물 갚도록 사랑을 하다가, 아프도록 외롭게 울다가, 죽도록 배고프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삶의 짐 다 내려놓고 한 줌의 가루로 남을 내 육신. 그래, 산다는 것은 짧고도 긴 여행을 하는 것이겠지. 처음에는 나 혼자, 그러다가 둘이서, 때로는 여럿이서, 마지막에는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것이겠지. 김정한님의 글, 인생은 단 한 번의 추억여행, 보내주셨네요.

가을 레미노그 Especially for you는 박상민님 정하신 곡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사랑하세요. 위대한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글을 아카시아 꽃향기님 보내주셨네요.

0: 세월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없는 수박회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

0: 약관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마빈 햄릿의 영화 스팅 가운데 The Entertainer 국남님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저녁입니다. 2851님 조금 젊은 시절 대치동에서 약국하며 즐겨들었던 저녁 스케치 그때는 종이에다가 노래 제목을 막 적어가며 그러고 신청하고 들었는데 그 메모까지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잘 계시죠? 일산에서 약국하시던 최순희 약사님 지금도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최순희님 듣고 계신가요? 7830님 마을버스에서 기사님이 크게 저녁

스케치 들어주셔서 음악 들으며 잘 왔습니다. 202-1번 기사님 감사드려요. 그레이스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뱀의 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992년 결혼할 당시 아내가 좋아했던 곡 신청합니다. 어렵게 앨범을 구해준 친구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7468님 정하신 맨프리트맨스 얼스 밴드의 Questions. 로드 스튜어드 Have I Told You Lately는 최영철님 정하신 곡입니다. 퇴근길에 비가 살짝 한 방울씩 내리면서 가을처럼 바람이 스산합니다.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아, 그죠? 3563님. 오늘 우리 41번째 결혼기념일, 항상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나의 준수씨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내분이 보내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9811님. 충남 태안의 신종희 친구 64번째 생일 축하하고 싶습니다. 늘 꽃길만 같이 가자 그러셨어요. 3139님 신종희님도 축하드립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이 발명품은 1967년 부산에 있는 섬유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비스코스라는 실을 수입해 국내에서 연사 및 직조 과정을 거쳐 생산이 된 것으로, 특히 이것은 한국에서 특허를 이용해 법적 보호를 받게 돼 발명자가 큰 이윤을 얻게 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욕할 때 쓰는 때수건인데 이것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5월호 13번째 페이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빗속에서 진짜 지식만 골라담는 21세기형 지식 추구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오늘 추구기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5월 19일 오늘이 추구기와 관련이 있는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4: 네. 그 5월 하면 이제 기념일이 많은 달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결혼 기념일도 있는데요.
3: 축하드립니다.
4: 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기념일과 함께 사실은 그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5월 19일이 발명의 날입니다.
3: 발명의 날.
4: 네, 그 4월달에 이제 과학의 날이 있었는데요. 이 발명의 날로 정한 것은 조선시대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어떤 무엇?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우량계라고 할 수 있는 추구기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1441년 세종 23년 4월 29일 날 네. 이 추구기에 대한 기사가 처음 언급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4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했더니 5월 19일.
3: 아, 그래서. 오호.
4: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네. 기억하자는 의미로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발명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이날을 지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근데 뭐 조선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발명품들이 많은데 왜 하필 추구기를 제작한 날짜를 발명의 날로 기념했을까요?
4: 그렇죠. 조선시대 특히 15세기 세종년간은 발명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또 과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명품 과학 기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이제 정하게 된 1957년에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정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어떤 무언가가 등장을 했는데 누구 누구